0: time on Thursday, the 4th of June.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Jason Lee in the studio with us.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talk about baseball stadiums and more specifically about food policies outside the stadiums. 자, 오늘은 미국 야구장의 먹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Jason?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n expression derived from baseball? Is it 1, ballpark figure? Is it 2, slam dunk? Or is it 3, rain check?
0: 네, 야구에서 유래된 표현이 아닌 것은 1번, ballpark figure, 2번, slam dunk, 3번, rain check.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랭구 U8G님이요. 안녕하세요, 수진쌤, 제이슨쌤. 여기는 미국 테네시입니다. 오늘 날씨는 보통 한국 여름처럼 덥다기보다는 뜨거워요. 하셨습니다. Is it really hot in Tennessee?
1: Tennessee. Wow. All the way over there. Must be like in the evening there. Like late evening.
0: Must be, yeah, yeah. Yeah. This is in the south, isn't it? Tennessee?
1: Yeah.
0: Yes, right.
1: Somewhat.
0: 반갑습니다. Mm-hmm. 덥군요. 지금 시간이 지금 제이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시간일 것 같은데 그래도 뜨거운가요? 아, 요즘 날씨인가? 그래요. Mm-hmm. 시원하게 좀 지내셔야 될 텐데. 미국에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다 있나요? 알려주세요. 테네시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1: Probably, I would imagine.
0: 작가님이 지금 현재 저녁 7시라고
1: 그러면
0: 아직은 여름이니까 해도 있겠네요.
1: Yeah. I think it's supposed to rain today in parts of Korea.
0: In Korea,
1: Like thunder showers kind of off and on for much of the day.
0: Yeah. I think in the metropolitan region, we have roughly about a 60% chance of precipitation. That's mm-hmm. what I read. 그래요. 여기는 오늘 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랭구님 반갑습니다. 자, Irene Foy님. 네. 아이디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알파벳과 숫자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합이 되어 있어서. 자, 아이린님이라고 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셨고. 놀이터에서 할머니와 함께 나왔다가 할머니를 놓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엄마 전화번호로 전화해주겠다고 제 휴대폰을 내밀었더니, 엄마 번호는 모르고 아빠 전화번호는 다행히 기억을 해서 아빠가 육아 전담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통해 놀이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연락드려 할머니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께서 커피 상품권과 감사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찾아준 경우가 두 번 있는데요. 뜻밖의 사례를 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선물이었어요. 하셨습니다. Yeah, I would recommend if you have very young kids or maybe, you know, if your kid is a baby still, you might be new to this whole parenting thing. As soon as your kid is able to speak, make them memorize your phone number. Because this is so important. In case anything happens, make them... Get them to memorize your phone number. And plus, another thing to do, this is probably even better, you can register your child at your nearby police station. So I think they maybe do it with their thumbprint or something. I'm not sure exactly. But if you have a young child who can't really communicate or find their way back to you if they get lost, get them registered or, like I said, make sure they memorize your phone number. I mean, some kids, they have necklaces with the phone numbers on them.
1: Yeah, I was going to say, we had necklaces made for both of our kids when they were younger. You can have bracelets as well.
0: Yeah, but I think it's also a really fun, stimulating activity for kids to memorize numbers.
1: Oh, yeah.
0: Don't tell them it's just in case you get lost. just say, just as a fun activity, say, this is my phone number. Let's see if you can memorize it. It's 010-123-45678. And then they'll really love memorizing it.
1: Yes.
0: And then one day it could come in handy, but hopefully it won't.
1: You never know.
0: All right. 그래요.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제이슨 선생님은 야구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0: 네, 존 메이어의 New Light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야구 얘기 좀 나눴네요. 오늘 야구 기사 좀볼 텐데. 자,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Baseball stadiums have lax outside food policies. Fans love it.
0: 야구장은 외부 음식 반입 규정이 느슨한데 팬들은 그 점이 너무 좋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outside food policy라는 게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이군요. 그런데 lax, lax, what does that mean?
1: Lax would be not so strict or soft. So it's kind of like, it's not a big deal.
0: It's relaxed.
1: Relaxed, yeah.
0: 단어도 비슷하죠. relaxed랑 lax랑 느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볼 스테디움들이 외부 음식 반입에 대해서 좀 느슨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그래서 너무 좋다.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프로 야구장의 먹거리들 참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죠.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 야구장에서 관객들이 먹는 음식, 그중에서도 특히 구장 밖에서 가지고 오는 외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self-proclaimed president of the Milwaukee Brewers Hot Dog Club wanted more than hot dogs during a recent baseball game. Mitchell Krebs craved a full spaghetti dinner. Done properly with friends. So the 32-year-old.

0: Old waltzed into American Family Field with six friends, each with their own clear plastic bags filled with an individual ingredient: meatballs, marinara sauce, garlic bread, spaghetti noodles, parmesan, and plates. Stadium security giggled and smiled as they waved them through.
1: 자칭 밀워키 브루어스 핫도그 클럽의 회장이라는 32살의 마이클 크랩스는 최근 보러 간 야구 경기에서 핫도그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스파게티 한 끼를 먹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경기 당일 친구 6명과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구장에 당당히 들어섰는데 이들은 각각 미트볼, 마리나라 소스, 갈릭 브레드, 스파게티 면, 파마산 치즈, 접시 등의 재료를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보안 요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야구장이 요리하러 갔나 봐요, 친구들이. 재료 하나씩, 그릇이랑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갔네요. Alright, so self-proclaimed.
0: If you self-proclaim yourself to be something, then you're basically saying, well, in my opinion, I am this. Now, it doesn't mean that you actually are. There's no evidence or proof or title of anything, but this is just how you view yourself, and this is what you're telling other people, what you're announcing you to be.
1: Mm, proclaiming is announcing. Mm-hmm. So self-proclaimed는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자칭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Milwaukee Brewers 핫도그 클럽의 회장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마이클 크랩스와 친구들이 재료 하나씩 하나씩 들고 야구장에 들어섰습니다. They waltzed in.
0: If you waltz in, you're walking in somewhere, but you're doing it perhaps with a little bit of confidence and kind of like a carefree sort of manner, like nothing wrong is going to happen. Like you feel confident in the situation.
1: Yeah, think of a waltz.
0: Yeah, so, like you're dancing.
1: 이런 이제 느낌의 월츠 춤을 출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아하게, 당당하게 춤을 추죠. 그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을 waltzing into the stadium이라고 말하죠.
0: Mm-hmm.
1: 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나 당당하게 한 명은 spaghetti noodles, 한 명은 plates, 또 한 명은 뭐 meatballs 이런 식으로요.
0: Basically meaning that they weren't worried. So if you're carrying these things in, then you might be like, oh, I hope I don't get caught
1: and
0: with
1: then
0: these items.
1: You might tiptoe in.
0: Yeah, exactly. Yeah, but because they're waltzing, it's like they're kind of thinking, look, we're carrying all these things in, but we're not worried about being caught. We're going to confidently walk through.
1: 그렇죠. 전혀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반입해도 된다는 걸 아니까 당당하게 이런 재료들을 듣고 they waltzed into the stadium and security, 보안 요원들이요, they waved them through.
0: Waving them through meaning they allowed them to come in and literally, like, think of someone physically moving their arm in a side to forward motion, basically saying, yeah, go ahead, right this way, the way like an usher might take you to your seat.
1: 손짓으로 이제 지나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요원이 웃으면서 뭐야? 이러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0: Unlike most college football, NBA, NFL, and NHL stadiums, MLB stadiums allow fans to bring in some amount of outside food. The relaxed food policies harken back to baseball's pastoral history, said Gregory Ramshaw, a professor at Clemson University who focuses on cultural heritage and sport. Major League Baseball and Minor League Baseball have always been fan-friendly, Ramshaw said. There's this culture of we want to bring as many people in as often as we can.
1: 자, 대부분의 대학 미식 축구와 NBA, NFL, NHL 경기장과는 달리 MLB 경기장에서만큼은 팬들이 일정량의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스포츠를 연구하는 클렘슨 대학교의 람쇼 교수는 이러한 관대한 음식 정책이 야구장의 느긋하고 정겨운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모두 늘 팬 친화적이었다. 야구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자주 경기장으로 오게 하고 싶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Alright, so it harkens back to baseball's pastoral history.
0: Yeah, and when we use harken back to something, we're thinking about it reminding us about something from the past. We maybe like reminisce about something. It kind of brings back memories or visions in your head about something from before.
1: 네, 어떤 기억을 상기시킨다,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harken. How do you spell harken?
0: Harken is H-E-A-R-K-E-N.
1: It's a difficult one. 네, 그래서 harken back to something.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0: Sometimes you'll also see it's just spelled like H-A-R-K, like hark, which is used in similar ways as well, but it can be spelled differently with just the H-A-R-K without the E.
1: Got it. 자, MLB 구장들마다 규정이 있는데 어떤 구장은 가방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또 어떤 구장은 음식 종류, 예를 들어서 던지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과나 오렌지 같은 음식은 꼭 썰어서 가져오라는 식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방에 안 들어가는 음식은 반드시 손에 들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명시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 미식축구 팬 커뮤니티인 시코스 커뮤니티의 위원장인 조지 스미스는 MLB 30개 구장의 관련 규정을 모두 조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구장의 이른바 파스타 정책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볼게요.
0: He consolidated his findings into a list divided by regulations. Stadiums that will likely allow spaghetti without any issue. Those that will likely allow pasta in a smaller bag. Teams who probably won't allow the spaghetti into the ballpark, but maybe. Stadiums that allow food for medical purposes only, and stadiums that do not allow spaghetti, full stop. He added his own fine print. Each stadium reserved the right to search fans and turn them away from entry. The post went viral, Smith said. I keep saying that baseball is no longer the national pastime. It's the national pasta time.
1: 와, 야구장에서 파스타 먹는 게 이 정도로 인기일 줄 몰랐는데요. 오죽하면은 이 컬리지 풋볼 팬이 목록을 하나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MLB 스테디엄이 파스타 들고 가기 좋은지 이런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규정에 따라 분류해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아무 문제 없이 스파게티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장. 2. 작은 봉지에 담긴 파스타에 한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장. 3. 스파게티 반입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구장. 4. 의료 목적의 음식만 반입을 허용하는 구장. 그리고 5. 스파게티 반입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구장. 네, 그리고요. 그는 여기에 자신만의 주의사항을 덧붙였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각 구장에는 입장객의 짐을 수색하고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되었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계속 말해왔거든요. 야구는 더 이상 국민 오락 시간이 아니라 국민 파스타 시간이라고요. 자,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좀 제대로 살지가 않네. 왜냐면요. 더 이상 국민 오락 시간이 아니다. 오락, 취미, 영어로 pasti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 baseball is no longer a national pastime. It's a national pasta time.
0: Play on words.
1: Play on words입니다. 네, 이런 언어 유희 참 이제 우리말로 해석할 때 lost in translation 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0: Yeah.
1: 네,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full stop.
0: Full stop meaning this is the rule, this is what we're saying, period. End of conversation, no exceptions.
1: 그래요. 마침표라는 뜻인데 이제 끝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죠. period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이거다. 끝.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마침표. Full stop. Period. What about the fine print?
0: Fine print is like the smaller pieces of information that might be on an instruction or a product in some way, shape, or form. And it's usually almost meant to not be seen, but it gives them the legal authority to say, no, but we included it in there. So fine meaning small or in good detail. But yeah, it's almost like seen as like lawyer talk more than anything. So we put this information in there. Now, we're not held accountable because of this, but they mention it as fine print because it's usually smaller in terms of the font size so that you can't see it unless you're looking for it.
1: Exactly. 자, 우리 미세먼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ine dust. 그래서 fine이라는 게 미세하다, 아주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fine print도 그런 fine인데 아주 작은 글씨라는 뜻이고요. 계약서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글씨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떤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fine print 자체가 주의사항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0: Yeah, and the feeling is sometimes that, they're trying to slide something past that you might not notice because, they're making it in fine print. So like they're not making it in big headlines like, "Oh, by the way." It's like, "Oh, no, by the way, just in case you." And they're
1: 네.
0: going to make it so that it's unnoticeable.
1: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스미스라는 팬이 뭐 어떤 MLB 구장에 가면은 스파게티를 들고 갈수 있는지 뭐 이런 재밌는 리스트 하나 만들고 맨 마지막에다가 자신만의 주의사항을 덧붙인 겁니다. He added his own fine print.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J-Lo with Let's Get Loud.

0: 자, 이번 디스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MLB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외부 반입 음식에 대해 쓴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미국 야구가 가지고 있는 오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야구 경기는 하다 보면은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대체 언제 끝나나 싶게 아득한 느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야구 팬들이 하는 말이고 게다가 미국 프로야구는 홈 경기 수도 무척 많다는데요. 이 사실이 외부 음식 반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And when you go to 100 games a year, there's only so much hot dogs and nachos that you can eat, Lee 55 added. He has packed bell peppers and strawberries as snacks, folded full pizzas into Ziploc bags, cut up a full bag of rotisserie chicken, and last year brought in crawfish and a few ears of corn. There are about 81 home games for each MLB team, compared with some 41 home games for NBA teams and 8 to 9 home games for NFL games. Many fans say that in order to attend multiple matchups, they need to limit how often they spend money on concessions. Lee delights in sharing tips with fellow fans and helping families see how they can make a game day affordable.
0: 55세의 야구 팬인 응웬 레는요, 1년에 100경기씩 보러 가다 보면은 핫도그나 나초만으로 배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간식으로 피망과 딸기를 챙겨가거나 피자 한 판을 접어서 지퍼백에 통째로 넣어가기도 하고 통닭 한 마리를 썰어 가져간 적도 있고 작년에는 가재와 옥수수 몇 개를 들고 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MLB는 한 팀당 홈 경기가 약81경기인 반면, NBA 팀은 약 41경기, NFL은 8경기에서 9경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많은 야구 팬들은 이렇게 여러 경기를 보려면 경기장 매점에서 돈을 쓰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레 씨는 동료 팬들과 이런 팁을 공유하고, 다른 가족들이 경기 관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Alright, so this person once took a crawfish and a few ears of corn. I didn't know corn could listen. Do they have ears?
1: Well, they don't have ears, but they, I guess, are ears because an ear of
0: Ah.
1: corn is like the full corn on the cob, essentially. So it's not like where the corn kernels have been removed from the cob, it's just the whole piece of corn.
0: 네, 이 corn on the cob가 뭐냐면은요, 이 통째로 있는 옥수수입니다. 왜 외국에서는 캔에 있는 옥수수, 요거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sweet corn. 이게 아예 옥수수만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ear가 없어진
1: The
0: 건가요?
1: cob is
0: the cob.
1: the cob is the core. So like yeah, so the kernels are on the cob, which is why we say corn on the cob. So
0: Got
1: if corn
0: it.
1: on the cob would be, it's the same thing, but it just means it has a different meaning because it's saying that the corn on the core.

0: Got it, got it.
1: When you eat all the kernels, you're left with the cob. So an ear of corn is sort of the same thing. It's included the kernels and the cob.
0: 아, 이제 네, 이해됐어요.
1: But some people do say a cob of corn, which would actually be incorrect because
0: Yes.
1: it's not a cob of corn, it's corn on the cob, and it would be ear of corn.
0: 네. 자, 그러니까 옥수수의 단위를 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 예스.
0: 그다음에 옥수수 그 대 가운데 있는 대는 컵. 그다음에 옥수수 알 하나하나는 kernel. 그래서 kernel이 붙어 있는 컵을 an ear of cor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맞나요?
1: Yes, absolutely.
0: 아, 이해됐습니다. 네. And of course, here in Korea, a lot of people love eating corn on the cob because you can sort of bite into it.
1: It's in
0: Yeah.
1: season right now. Well,
0: Is it?
1: there's two different kinds, right? Like there's the chal, is it chal chal?
0: Chal
1: 찰
0: 옥수수.
1: 옥수수, and then there's what's the sweet corn called? I think it's called a 초당.
0: 초당 옥수수.
1: So 초당 옥수수is in season right now.
0: Is it?
1: Yeah, you can get at the
0: Oh.
1: markets or order them in boxes and stuff, which is my
0: Uh-huh.
1: favorite.
0: Yes.
1: I love sweet corn.
0: 그렇죠. 굉장히 달아서 초당 옥수수라고 하죠. So that would be a very sweet ear of corn. 만약에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은
1: Yes.
0: 그리고 통째로 먹는 것 자체를 이제 corn on the cob으로 먹는다. 옥수수 알만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옥수수 얘기를 또 한참 하게 될 줄이야. Okay, this expression, delight in something.
1: If you take delight in something or you delight in something, it means that you enjoy it.
0: Yeah.
1: So, like, this is something that I want to do or I take pleasure in, I enjoy doing.
0: I delight in learning new expressions. I mean, although I use English and I teach English, I still learn so much and I delight in learning these new expressions, which I did today about corn.
1: And if you say delight in something,
0: Yeah.
1: then it might often be things that a typical person might not enjoy. So, like, you might delight in doing the dishes because it gives you a meditative time, whereas
0: Sure.
1: other people say, oh, I hate doing dishes. So, it's sort of like you enjoy doing something that other people might not.
0: 여기서 delight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즐긴다. I delight in doing somethin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야구하면은 단연코 야구장에서 파는 이 음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들어볼게요.
1: Still, fans say that packing a meal, even an elaborate one, does not always dissuade them from buying classic concessions. Take it from Kreps in Wisconsin. After his pasta party, he had to partake in his favorite game day tradition. You can never refuse a ballpark hot dog, he said.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챙겨 가더라도 여전히 경기장에서 파는 대표적인 간식을 사 먹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위스콘신에 사는 아까 미첼 크랩스의 사례를 봐도 알수 있는데요. 그는 그날 파스타 파티가 끝난 후 경기를 보러 간 날이면은 빠뜨릴 수 없는 자신의 단골 전통을 꼭 이어가야만 했다면서 야구장 핫도그는 거부할 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So baseball equates to hot dog, I guess.
1: For the most part,
0: Yeah.
1: yeah, it's the most common food, and it goes back like over 100 years of going to the ballpark. What do you eat there? Well, think of something from a long time ago that they've always had that you can eat in holding in your hand,
0: Yes.
1: right? So it's just simple to eat when you're out somewhere without needing a table or utilities.
0: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이 conc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fans say that although they can pack meals and take it to the stadiums, this does not dissuade them from buying classic concessions. 여기서 concessions는 그 야구장에 있는 매점 또는 그 매점에 거기서 파는 음식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살짝 비싸기 때문에 매번 그걸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챙겨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도그는 사 먹어야지 이 느낌인 거예요. Okay, so dissuading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1: Dissuading someone is much like persuading. You've heard the word persuade.

0: Dissuade is like persuading, except it's in a negative way, right? So you're taking the negative into it. So yeah, I might say, hey, let's go here. So I'm trying to persuade you to go there. Now, if I say, oh, don't go there, then I'm trying to dissuade you. So I'm going to dissuade you from going there. So I'm trying to convince you to not do something.
1: 네, dissuade 반대말 persuade. persuade부터 먼저 보는 게더 쉽죠. 설득하다. dissuade는 뭐뭐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예요. 우리말은 굉장히 긴데 영어로는 딱한 단어. dissuade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0: Oh, so there isn't a one Korean word to translate that.
1: 없는 것 같아요. 설득하다는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설득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득. 뭐 혹시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러나 이제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는 dissuade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뭐뭐를 못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it from me, take it from someone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It means listen to them because usually because they should know better than you. So it's like take it from me. I've been there, done that. Trust me when I say this. Is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 have experience in this. Therefore, listen to me.
1: 내 말 믿어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경험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홈 경기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유경험, 네, 본인이 유경험자라는 거죠. 그래서 take it from me, you have to have a ballpark hot dog. 핫도그는 먹어야지. 이렇게.
0: Of course.
1: 맞나요?
0: Although, yeah, absolutely. But as the other person was saying earlier, if you go to 81 games a year,
1: yeah,
0: then,
1: maybe not every time.
0: Yeah, maybe you don't want to eat 81 ballpark hot dogs a year. But if you've never been and you're going for the first time, absolutely, you have to have a hot dog at the ballpark.
1: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타임스 기사 다 살펴봤어요. All right, well, let's quickly go through five key expressions from that news coverage. 첫 번째는 자칭 self-proclaimed. 바로 예문 볼까요?
0: He was a self-proclaimed stock market expert, but his bank account didn't show it.
1: 그는 자칭 주식 전문가였지만 그의 통장 내역서를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Harken back to something.
0: His t-shirts harken back to an era where everyone bought wearable memorabilia at concerts.
1: 그의 티셔츠는 예전에 콘서트에 갔을 때 그 콘서트의 어떤 이제 기념품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티셔츠를 늘 사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마침표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끝 이런 말이에요. Full stop.
0: As I already told your sister as well, no, you cannot stay up late tonight. Full stop.
1: 지금 내가 네 여동생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뭐 네 언니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늦게까지 깨어있는 거 안 돼. 끝. 이게 더 이상 반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Full stop, period 이런 말이 붙으면.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입니다. 대단히 무언가를 즐기다. 특히 남들은 별로 즐기지 않는데 나는 즐길 때 You delight in something.
0: She took delight in watching her garden grow incrementally each day.
1: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delight를 명사로 쓰셨어요. 그렇죠? Take delight in doing something.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예문은 정원에서 이 식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는 게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incrementally라는 단어도 같이 보고 싶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in increments 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에서도 나왔었는데 increment랑 unit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단위지만 increment는 뭐뭐뭐씩 한 시간씩, 1분씩, 조금씩 이 느낌이에요. 조금씩 그렇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묘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닛은 그냥 단위입니다. 미터, 아워, 뭐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 다.
0: And if you wanted to do my sentence without the took or the take, then you could say she

0: delighted in watching her garden grow.
1: 그렇죠. 우리가 아까 배운 형태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she delighted in watching her garden grow. Fantastic.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나를 믿어. 나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Take it from me.
0: Take it from me. You do not want to watch the sequel.
1: 어, 내 말 믿어. 그 후속편 보지 마. You do not want to do something이라는 영어 문장 구조는요. 직역을 하면은 너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지 마라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Take it from me. You do not want to watch the sequel. It's so boring.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Jason, what was the answer? What's not anything to do with baseball?
0: That would be number two, the slam dunk.
1: 네. 농구죠?
0: Yes.
1: 이거는 basketball.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신 김민재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0327님께는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Ballpark figure는 이제 어림셈이란 뜻이에요. 그 대충. Can you give me a ballpark figure of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concert last night?
0: Exactly.
1: Then you would
0: a rough estimate, 25,000 and change.
1: But not 25,632. Not like that.
0: Yeah, exactly.
1: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어림셈을 ballpark figure. Rain check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연기됐을 때 연기한다는 의미로
0: yeah, 야구에서도 let's do it next time. So if it rained, then the baseball game was canceled, yep. but you receive a rain check, meaning that you can watch another game another time.
1: Yes. And to a friend, you might say, let's take a rain check.
0: Yeah, yeah. I don't think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is tonight or this time. Let's do it down the road.
1: Yes.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quiz. Now let's listen to a song.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George Harrison, Got My Mind Set on You.

0: does that mean?
1: Yeah, wiggle room, meaning a little bit of extra leeway or give or take, an opportunity to be off by a little bit. But basically, an opportunity to move around, to be flexible to a certain degree.
0: Yeah, so I think our listeners can maybe think of a really crowded subway or bus. 만원 버스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꽉찬 지하철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못 움직이죠. You cannot even wiggle. Wiggle은 뭐냐면은 꿈틀거리는 건데요. 그것도 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면은 안 되니까 약간의 여지를 둬라. 그 여지가 wiggle room입니다.
1: Yeah, if you can imagine, let's say like Harry Houdini, who is a master magician or escape artist, if you're gonna tie him up and put him into a box that he has to escape from, well, it's gonna make it a lot easier if you give him a little bit of wiggle room the way you tie his hand. So you're gonna tie them, so they're actually tied, or you put them in a box and it's gonna be. But if you have enough room to just wiggle a little bit, move your hands, move your body, move around just a little bit, then it's going to make it a lot easier to escape.
0: 후디니는 그렇게 이제 뭐 결박을 해도 굉장히 쉽게 풀어나는 마술을 펼치는 그런 매지션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위글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마술을 펼쳤어요. 근데 있었겠죠. 네, 알아서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움직였겠죠. 자, leeway라는 표현도 쓰셨고, other expressions might be breathing room,
1: Yeah.
0: elbow room.
1: Yes, absolutely. I also mentioned flexibility, which is true. Latitude works as well when you're talking about
0: Oh,
1: maybe
0: really?
1: contracts or things. Can you get a little bit of latitude? Or you might say that to a judge when you're ar arguing something in a court of law as well. Can you give me a little bit of latitude?
0: Sounds very formal.
1: Yeah, because you're going sideways. It's an opportunity to go sideways for a little bit, like taking a tangent maybe, instead of always going forward.
0: 그래요. 자, leeway, breathing room, elbow room, flexibility 다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자면은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latitude라는 단어도 쓸수 있겠습니다.
1: Yeah, also slack, cushion, buffer, these all work as well. Like
0: 너무
1: a
0: 좋네요.
1: buffer, it's something in between. Some slack, if you're like with rope, you want a little bit of the rope to be loose so that you can use it a little bit more.
0: 그래요. 이 slack라는 것도 아주 팽팽한 끈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 느슨함. 또 역시나 느슨함의 의미가 좀또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여유, 여지를 얘기합니다. slack, cushion, buffer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idiom은 wiggle room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Jason.
1: Oh, pleasure as always.
0: 네, 지금까지 제이슨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Well, before we go, I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listener, 정효경님. Dissuade는 우리말로 만류하다라고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딱이네요. 만류하다, 말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네요. 왜그 표현이 그때는 생각이 좀안 났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I delight in learning new things. 하영님이 delight in이 그러면은 뭐꼭 싫어,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네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뭐든지 나는 이게 정말 좋아 라고 할때 I delight in doing it. It's just stressing that you really like it. And I delight in learning new things every single day. Thank you everyone for helping me out. I hope we helped you as well. Our final song today is Peebo Bryson,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Have a great one and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928년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 상구균을 배양하던 접시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여름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돌아와 보니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가 가득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탄생했고요. 한 공기에 쓸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배합 실수로 만들어진 엉성한 접착제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올라도 불안전함에서 탄생한 악기입니다. 바이올린보다 5도 낮은 음을 내려면 이론적으로는 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지만 어깨에 올리고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졌죠. 이런 구조적 결함 때문에 비올라는 바이올린처럼 쨍하게 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약간 가슴에 갇힌 듯한 서글픈 음색을 내게 됐는데요. 오히려 그 음색이 비올라의 독보적인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수와 결함의 역설, 클래식에서도 발견하게 되네요.

리처드 영재현의 비올라와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의 바리아테 오케스트라의 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단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여기서 두 글자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단 한 치의 오차만 있는 완벽함. 100%의 완전 무결함보다는 1%가 모자란 99%의 완벽함.

있고요. 작곡가 이름과 곡명도 아는 만큼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혹시 지금 유튜브 열어놓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아자아자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님, 좋은 아침입니다. 정클클 가족들, 오늘도 목요팅 보내주셨습니다. 아, 목요일 파이팅을 목요팅이라고 하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진인사 대천명님,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1545님, 그렇군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점. 그것도 잘 모르고 음의 고조 악기로만 알고 클래식을 말한 제가 부끄럽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1545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악기의 탄생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즐겁게 감상하시면서 알게 되면 잊지도 않고 더 좋을 겁니다. 자,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준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미키스, 테오드로스키, 토트렌노, 페비스티 속토,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곡인데요.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합니다.

미퀴스 테오도라스키의 뜨트레니아 페브기스티스 옥토. 기차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에 누리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는 매력적입니다. 8737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니까요. 혼자 미소를 머금고 흥얼흥얼하네요. 모두 행복한 날이 되시길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8737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서 들었군요. 이영준님,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적인 왈츠곡을 비올라 연주로 감상하니 차분하고 우아해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곡이더라도 악기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다르죠. 한진희님, 20여 년전 영화 번지점프 프라다에서 들은 쇼스타코비치 팬이 됐는데 오늘 첫 곡으로 들으니 출근 준비하는데 텐션이 확 올라갑니다. 한진희님의 오늘 하루를 즐겁게 열수 있었다니 기쁩니다. 송님, 비가 오려는지 습하네요. 정클클로 인해 마음만은 보송보송합니다. 네, 혹시 모르니 우산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정님,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집안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이들 학교 잘 보내셨군요. 이 고독하지만 또이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박우정님? 정클클과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나갑니다. 클래식 상식을 한뼘 넓혀주는 오늘의 퀴즈 음악 들어보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사랑의 기쁨의 자매품 같은 곡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2번 도니제띠 사랑의 묘약.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나른한 여름날엔 이 음악을 들어줘야죠. 거시네 오페라 포기와 베스트 중 베스트 You is my human now.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거시니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베스, You is my human now.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과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요즘 같은 초여름에 잘 어울린 악기. 저는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르는 오보에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요한 숲에서 햇빛에 반짝이는 초록의 나뭇잎 사이로 오보에 소리가 부드럽게 퍼져나오는 모습을 그리면서 들어보시죠. 알비너니 오보에 협주곡 G단조 작품으로 9의 8중 3악장 알레그로 존 조지아디스가 지휘하는 런던 비루투오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김정은님의 사연이네요. 아침에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온해지는 음악.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신청합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언젠간 직접 가서 정말 아름답고 푸른지 직접 바라보며 들어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도나우, 영어와 프랑스어권에서는 다뉴브, 헝가리에서는 누너.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강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관통하면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주는 강이죠. 저는 도나우강을 처음 봤을 때가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실 강의 아름다움보다는 코앞에 있는 콩쿠르와 연주 때문에 잘 즐기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가서 본다면 우리 김정은님처럼 정말 아름다운지 좋은지 세세히 볼 텐데 말이죠. 자, 해외여행을 가보면 막상 이 소문처럼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나우강을 갔다 오신 분 있으시면 메시지를 어땠는지 한번 남겨주시죠. 궁금합니다. 또 도나우강에 가시게 되면 강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도 떠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상해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감상했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시고요. 2부 첫곡 신청곡 아직 안 보내셨다면 서둘러 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번더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2번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문자 샵 1045와 EBS 라디오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영역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0903님, 작년 7월에 다녀온 레겐스부르크에서 보이는 도나우강 사진입니다. 와,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가능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요. 딸과 미넨에서 한 달 살이로 바이에른주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100년 된 소세지 가게를 가봤는데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0903님 메시지를 읽다 보니 여행을 가고 싶어지고 배가 고파집니다. 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엽서 같습니다. 직접 찍으신 거 맞죠? 정말 근사한데요. 어우, 0903님의 모습도 볼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박용래님, 저는 갈 때마다 도나우강이 클래식과 연관되지는 않고 아름다운데 술 맛이 나더라고요. 왜 술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아, 박영래님, 빵 터졌습니다. 0320님, 오늘은 짧게 듣고 나가야 하는데 다 좋아하는 곡들이라 기분이 좋아졌어요. 퀴즈 음악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못 듣게 되어 아쉽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일하러 나가시는군요. 0320님,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신영아님, 짜장라면 먹으려고 면을 끓이다가 깜빡해서 거의 죽이 됐어요. 그래도 알타리 김치랑 맛있게 먹고 있어요. 좋은 음악에 먹으니 더 맛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음악 감상하시다가 깜빡 잊으신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신영아님,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새싹 청취자분입니다. 7709님, 이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셨군요. 7709님 반갑습니다. 정클클에서는 좋은 음악은 물론 곡에 얽힌 작곡가들의 스토리와 여러 또 이 상황들, 구조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근하고 인상 좋은 아저씨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노래합니다.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노래한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였습니다. 김정은님, 제가 신청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강아지 산책하느라 잠시 놓쳤다가 딱 켰는데 나왔어요. 놓쳤으면 어쩔 뻔했죠? 소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는데 말이죠. 사랑해요, 정경. 우유빛깔 정클클 보내주셨습니다. 와, 김정은님, 이 사연에 보내주신 곡을 딱 들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산책은 잘 다녀오셨죠? 앞으로도 자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9349님,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곡이 생각나서요. 다 아는 곡이지만 오늘따라 마음에 스며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9349님의 마음에 스며든 곡. 정답은 1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조슈아벨의 바이올린과 폴 코커의 피아노로 전해드립니다.

주샤벨의 바이올린과 폴코커의 피아노 드롭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이었습니다. 요즘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좋은 예방약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1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해 보니 매일 음악을 들은 사람이 음악을 듣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장애, 발병 위험이 39%나 낮았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것보다 음악을 듣는 게더 효과가 좋았다는 사실인데요.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뇌는 멜로디를 예측하고 가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게다가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뇌세포 파괴도 막는다고 하니까 이만하면 아주 훌륭한

사용한 인지저하 예방약 아닐까요? 여러분의 뇌 건강까지 생각하는 정크클. 1부 끝곡은 에이미 비치의 피아노 5중주 F샵 단조 작품으로 67중 2악장 아다지오 에스프레소입니다. 게리 글슨의 피아노 타카치 쿼르텟 연주로 들으실 거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에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오늘은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 첫 곡은 박정영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생후 8개월 아기를 돌보느라 오랜만에 방송에 참여하네요. 요즘 아기들 책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예쁜 동물 그림을 누르면 클래식이 나와요. 그 중에 비발디의 글로리아라는 곡이 한 소절 나오는데 이 곡을 듣고 싶어요. 보내주셔서 오늘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장조 리용번호 589중 제1곡 글로리아 인 엑체시스 데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조지 게스트가 지휘하는 랜 오케스트라와 캠브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합창단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이 아기 책 덕분에 오늘 비발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책 정말 잘 나오죠? 또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과 연관된 책들이 많아서 저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김미라님 안녕하세요. 새싹입니다. 6월 13일 이민창과 카메라타 짤츠부르크 공연을 보러 오랜만에 서울을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보내줬습니다. 네, 프로그램 나와 있겠죠? 프로그램 보시고서 공명을 한번 쭉 보시고 미리 예습을 하면 좋습니다. 다른 피아니스트의 곡을 듣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찾으시면 좋고요. 그 정도 공부해서 가시면 아주 즐거운 관람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미라님, 잘 다녀오시고요. 공연 후기 기대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2부 순서 클래식 살롱으로 건너가 봅니다.

0: 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 세계의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의 목요일 함께해 주실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1: 예, 잘 지냈습니다. 벌써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난 5월 6일 수요초대석에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선생님과 함께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인상, 깊은 인상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그날 사실 긴장을 좀 하셨다면서요.
1: 이 정경의 클래식이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제가 멘트나 연주에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방송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엄청 떨면서 있다가 제 조카가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네. 은찬 삼촌 목소리가 떨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이번엔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4주 동안
1: 네 그렇습니다.
0: 고정 코너를 맡게 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1: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이제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이런 지적이고 좀 수준 있는 클래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이참에 청취자분들께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재미난 클래시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클래시 살롱은 출연자에 따라 매달 소제목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달의 클래시 살롱, 피아니스트 김은찬의 피아노 피아노입니다. 직접 주신 건가요?
0: 예, 제가 섭외를 받고 좀 고민을 하다가 뭐 김은찬의 플레이리스트, 음악 산책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저 사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0: 피아노가 되면서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피아노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곡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곁들여서 해설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서 피아니스트 김은찬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호형 아티스트 콘서트와 야마하 라이징 아티스트 시리즈로 데뷔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우등 졸업한 뒤 미국으로 떠나서 뉴잉글랜드 음악원, 예일대학교 피바디 음악원을 졸업한 후 귀국해서 현재 무대와 강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섬세함 속에 명료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0: 뭐 너무나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비전은 진심을 담은 연주를 할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심을 관객들이 알아주셨을 때 아주 성공적인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공연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이 피아니스트를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스타일의 피아니스트를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저 너무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지만
1: 네.
0: 오늘 할 이야기랑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는 손민수 선생님이 계시고요.
1: 네.
0: 이 주제를 말씀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얘기를 할 주제의 작곡가와 아주 잘 어울린다. 이제 그이 연주자를 연주를 할때 제가 큰 감동을 받는 피아니스트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손민 선생님 좋아하시고, 혹시 해외 피아니스트 중에서 누구 좋아하세요?
0: 제가 어릴 적에는 마르타 아레르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속도감이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계속 달라지는 것 같고 예핀 브롬프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너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스타일도 궁금하고 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되면은 저에게 또 함께 찾아보면서 또그 느낌 알수 있잖아요. 예,
0: 좋습니다.
1: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에 들려주실 피아노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 뭘까요?
0: 아까 손민수 선생님 말씀도 잠깐 드렸었는데요. 첫 시작을 베토벤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내년 2027년이 혹시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1: 베토벤과 연관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뭘까요?
0: 베토벤의 서거 200주년을 맞는
1: 와,
0: 해이고요.
1: 네.
0: 이제 많은 음악가들이 예상하기에 내년에 엄청난 베토벤 축제가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거대한 페스티벌에 동참하자. 미리 준비를 해놓자. 이런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했고요. 지금 서울예술의전당에서도 서거 200주년을 예비하는 베토벤 프리뷰 콘서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베토벤의 매력을 알게 되시고 내년을 좀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서거도 챙겨야 되고, 탄생도 챙겨야 되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자, 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할 때 누구나 거치는 곡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진도 나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베토벤을 좋아하고 잘 치셨습니까?
0: 베토벤을 처음부터 좋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뭐 엘리제를 위하여나 미뉴에트 이런 명곡집 곡들을 치지만 모차르트나 쇼팽처럼 멜로디가 조금 더 우세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더 좋아하지 않나. 저 역시 베토벤을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예.
1: 자, 그러다가, 아, 이게 베토벤이구나. 처음 만나게 된 게, 처음 생각하게 된게 언제쯤이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8살 때죠.
1: 와, 일찍
0: 그렇습니다.
1: 만났네요.
0: 제가 4살 때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는데
1: 네.
0: 저희 집에는 그렇게 클래식 앨범이 많이 없었어요.
1: 예.
0: 저희 고모가 조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모의 책장을 이렇게 우연히 만지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안에서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앨범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차르트 소나타들이랑 같이 베토벤 소나타 30번이 같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8살에 제가 그 2악장이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제가 베토벤과 사랑에 빠졌던 첫 번째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1: 와,
0: 생각이 듭니다.
1: 고모께서 아라우 앨범을 가지고 계셨군요.
0: 가지고 계셨습니다.
1: 와, 여러분,

0: 그래서 어떤 앨범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지 좀 중요한 게 누군가가 그 앨범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1: 제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예,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조기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라우가 연주하는 베토벤 먼저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괜찮겠습니까?
1: 예.
0: 자, 8살 소년을 베토벤으로 이끌었던 그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으로 109중, 1악장과 2악장,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연주합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32장조 작품으로 109 1악장과 2악장을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유진님,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듣는 김은찬의 피아노 피아노 라임이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서진아님, 피아니스트 김은찬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까지 멋지신데 앞으로 4주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도 안 떨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옹이리키님, 아, 그 헤어스타일이 만화 주인공 같은 쌤이시군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동일님, 전 베토벤보다 배트맨과 먼저 사랑에 빠졌는데. 이동일님, 아, 센스 넘치는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아라우의 베토벤을 감상했는데 선생님 다시 8살 때로 돌아갔다 오신 겁니까?
1: 그렇죠. 지금 저의 취향은 조금 더 빠른 템포를 선호하긴 하지만.
0: 아, 그렇습니까?
1: 예전에 생각이 나는 것도 같네요. 벌써 이게 얼마나 된 거죠,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래도 아라우가 가진 이런 묵직한 터치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이런 터치가 좋으시다면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0: 아, 이제는 저는 오늘 기대가 되는 게 선생님께 이 작곡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이 피아니스트의 특징도 또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저는 1악장과 2악장이 좀 대비가 크다라고 느꼈는데요. 뭐랄까 이 음악적으로 확 뜨겁게 가다가 다시 한번 좀 이완시켜주는,
1: 그렇습니다.
0: 예, 냉탕과 열탕 그런 느낌이랄까?
1: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베토벤 음악의 매력은 익스트림 컨트라스트, 즉 극단적 대비에서 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0: 네.
1: 방금 피아노 소나타에서 느끼셨듯이 1악장과 2악장의 조성의 대조, 느리고 아름다운 선율과 빠르고 역동적인 에너지의 대조, 이런 것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란히 배열해 놓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상의 대조, 조성의 대조, 멜로디의 대조, 모든 극단적 대조가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토벤의 음악이 굉장한 맛집인데요. 맛이 정말 진하고 그 완전 대비되는 두 가지 맛이 번갈아 나오는 그런 맛집이다. 그래서 쉬운 맛을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맛을 알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진한 매력이 있는 작곡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말씀 들으니까 이 극단적 대조, 익스트림 컨트라스트가 베토벤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문의 키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베토벤의 성격을 그대로 오선지에 넣은 거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1: 그렇죠. 많은 음악학자들이 베토벤이 그렇게 온화한 성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가계부도 쓰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는데 원두를 몇 알을 센지 아십니까?
0: 60알이죠.
1: 60알입니다.
0: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예, 60알을 예. 매일 세어가면서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셨던 그런 루틴이 있는 전형적인 작곡가예요.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도 뭐 루틴을 꼭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꼼꼼하고 열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일랜드 출신의 명 피아니스트인 존 오코너 선생님과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을 때,
0: 예,
1: 제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선율을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아, 아마도 베토벤이 그렇게 온화한 사람, 그 영어로는 나이스 가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 조금 더 좀 힘을 실어주고 에너지를 보여줘야 할 구간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0: 또 이 실제 이 베토벤을 해석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곁들여 주시니까 더 이해가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볼 곡도 다혈질 베토벤을 느낄 수 있는 곡일까요?
1: 그렇습니다. 좀 베토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곡, 베토벤 론도 카프리치오 G 메이저 작품 번호 129번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부제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라는 곡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0: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 방송은 퀴즈막으로 나갔었습니다.
1: 아...
0: 겨우 동전 하나로 분노하다니 악성 맞아? 그때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1: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베토벤이 붙인 제목이 아니라 베토벤의 사후의 친구들이 붙인 제목인데요.
0: 네.
1: 베토벤의 성격과 그 에피소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붙일 수 있었던 제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베토벤 사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작품 번호가 129번이지만 실제로는 초기나 중기에 작곡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확실히 가까운 친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성격이었군요.
1: 그렇죠.
0: 아, 자 여러분 동전을 잃어버리고 불그락 부풀락하는 베토벤을 떠올리며 이 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론도 카프리치오 작품으로 129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앨리스 사라 오트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앨리스 사로트의 피아노로 베토벤의 론도 카프리치오 작품으로 129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감상하셨습니다. 홍은심님, 동전이 떼그르르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원두 괴수까지 세다니. 베토벤, 매사 까다로울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까다롭겠죠?
1: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0: 홍인욱키님, 혼자 투덜거리며 뭐라 하는 내 동전 어디 갔노 하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이동일님, 베토벤을 이해하려면 할리겐슈타트 유세인가요?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보내주셨습니다.
1: 예, 베토벤이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지역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작곡도 하고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유서를 쓰게 되는데 아마 청력 상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로 인한 음악가로서의 고뇌, 그다음 인생에 대한 불만, 어려움 같은 것들이 이 유서에 담겨 있고 그 유서를 쓰고 난 후에 베토벤이 중기 시기로 넘어서는데 그 이후부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다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 방금 우리가 연주 들은 앨리스 사라 오트를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2005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0: 네.
1: 제가 페스티벌에 갔다가 직관을 하게 되죠.
0: 예.
1: 그때 알리스 사르오트가 이 곡을 연주를 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때 기억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자, 아는 만큼 들린다고 곡의 구조를 파악하고 들으니까 더 체계적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같은 주제가 또 나오네? 그런데 조금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이제 베토벤의 특징이 이런 형식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베토벤을 이해를 하려면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베토벤의 음악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방금 들으신 론도 형식은 돌림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처음에 제시되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노래들이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또 변주곡 형식.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가 계속해서 변화해 가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음악의 형식을 지키고 있는 베토벤을 들을 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 하나하나 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론도를 돌림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소나타 형식은 뭘까요?
1: 소나타 형식의 주제는 보통 두 개이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 조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발전하는 구간을 지나서 다시 원래 조성에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형식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제들이 어디 여행을 떠났다가 모험을 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0: 아,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뭔가 이 딱딱하게 느껴지던 소나타 형식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론만 듣지 말고 실제로 음악을 더 듣는 게 체감이 잘될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토벤 음악의 특징인 극단적인 대조, 그리고 론도 형식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으로 발트슈타인 소나타를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곡은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중에 하나이고요. 1악장의 빠르고 테크닉적인 어려움이 아주 유명한 소나타죠. 오늘 들으실 3악장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부분이 너무나 평화롭거든요.
0: 네.
1: 근데 그 평화는 위장된 것입니다.
0: 위장된 평화.
1: 위장된 평화이고요. 변화무쌍하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바뀌는 론도 형식을 즐기시면서 감상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곡 누구 연주로 추천해 주시나요?
1: 또 저의 경험의 바탕으로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연주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0: 예.
1: 지금은 없어진 중앙일보 본사의 호아마트홀이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
0: 그럼요.
1: 가보셨습니까?
0: 거기서 연주도 했었죠.
1: 아,
0: 네.
1: 호아마트홀에서 제가 그 홀을 제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인 것 같고 그곳에서 최희연 피아니스트의 독주회가 열렸었는데 그날 뭐 극악곡인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부터 시작해서 발트슈타인 전악장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셨고 제가 이 발트슈타인 소나타를 처음으로 전악장을 들어본 연주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큰 인상을 받고 베토벤의 음악에 가까워진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회상을 하면서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선생님은 매번 이 연주 한번한 번, 피아니스트의 연주 한번한 번을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말씀해 주신 곡 설명과 감상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시장조 작모노 53 발트슈타인의 3악장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브라바! 최희연의 피아노로 들어본 베토벤의 발트슈타인 소나타 3악장이었습니다. 옹이니큐님, 김선웅님 연주는 힘차고 남성적인 매우 강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최희연님은 부드럽고 정교하고 매우 막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405님, 위장된 평화가 이런 느낌이었군요. 고뇌를 품은 명랑함 같은 것 보내주셨고요. 박태형님, 일주일 내내 즐겁고 유익하지만 특히 목요일은 더 클래식과 친해지고 똑똑해지는 듯 싶어요. 6월 한달잘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 자, 베토벤을 이해하고 베토벤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선생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그런 것
0: 네.
1: 같아요. 어릴 때는 베토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딱 30대가 되면서, 딱그 나이가 있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30대가 되면서 왜 음악이 왜 좋지? 이제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지금은 베토벤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면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보면 베토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너무 그 어린 나이에 베토벤을 만나는 게 좋을 수 있지만은 조금

0: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지만 그 피아노의 어떤 토대를 마련을 한 어떤 작곡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쳐야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토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베토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러니까 베토벤이 엄청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저희가 아는 것은 당대 최고의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음악 영재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죠.
0: 네.
1: 그리고 프리랜서 음악가로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후원을, 왕과 귀족들의 후원을 계속해서 따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나도 귀족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제 외롭게 생을 마감을 한 외로운 음악가였죠.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막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음악가의 삶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귀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내가 귀가 들리지 않은데 음악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베토벤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승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아, 베토벤은 악취가 많았어요.
1: 너무나 많았죠.
0: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캐보면 더 많습니다. 자, 가슴 벅찬. 그래서 더 가슴 벅찬 베토벤의 음악. 마지막으로 함께 할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합창 교향곡 마지막 악장에서 보여지는 그 합창 그 환희,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
0: 환희의 손가?
1: 환희의 손가.
0: 네.
1: 그것을 필적할 만한 피아노의 작품은 없지 않을까. 이 베토벤의 기쁨을 표현한 것은 정말 합창 교향곡이 정말 엄청난 매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곡에서 찾아보니 제가 베토벤 소나타 28번의 마지막 악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독일 춤곡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라이트하지가 않거든요.
0: 네.
1: 마치 거인이 춤을 춘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0: 예.
1: 정말 기쁘게 춤을 추는데 역시 그것이 너무 작지 않아요.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기쁨이 찾아온다. 이것을 굳게 믿었던 베토벤의 신념이 표현된 곡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토벤 소나타 28번의 마지막 악장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오늘 끝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뭔가 베토벤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이 정립이 되고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0: 행복합니다. 자,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벌써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선생님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함신욕과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베르디 레퀴엠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6월 24일 수요일 같은 무대에서 열리는 임선혜와 이동규 러브 듀엣. 자, 어제 수요 초대석에 출연한 테너 존노, 소프라노 이혜원도 함께합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스릴러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6월 1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이고요. 7월 4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M&M 시리즈 구노의 장엄미사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금화토일 연세의 앙상블 S 제10회 정규 연주회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8번 A장조 작품은 100일 중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

0: 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나는 여전히 편의점을 자주 찾는다. 점주에겐 살짝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구경만 하고 나올 때도 가끔 있다. 유행의 첨단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PB 상품들. 체육복을 입은 채 옹기종기 모여 컵라면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학생들. 1+1이나 2+1 행사 상품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살피는 젊은 사람들. 종이컵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들. 해질녘에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그날의 피로를 푸는 외국인 근로자들. 책상 앞에 앉아 상상만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디테일이 편의점에 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현철이 부른 동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공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정진영 소설가의 에세이예요. 어떤 쉼표하고 편의점 이 책입니다. 거기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요. 어떤 편의점? 오늘은 또이 책이 세권 우리 카페인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책 표지를 제가 북카페 인별그램에도 올려둬서 거기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표지에 영수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때문에, 이게 그냥 책 표지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이걸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실감나는

장례식에 가야 했을 때 부조금을 뽑아야 되는데 그 ATM기를 이제 편의점에 있는 걸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만물상으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영 작가는 책에 밝혀둔 바에 따르면 물욕이 없기로 소문나신 분이래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그원 플러스 원 요런 행사를 보면 눈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어도 왠지 저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추억도 담고 있고, 또이 편의점에서 한 번은 오픈런도 하신 적이 있대요. 왜냐면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편의점에 그 평양냉면 육수를 이제 이렇게 파는 그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 동네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픈런 하기도 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추억부터 또 어머니와 동생에 관련된 그런 내밀한 가족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창구 역할을 이 책에서 편의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분들께도 이렇게 미션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페인 분들도 편의점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장담컨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한번 이상은 누구나 편의점을 이용하셨을 텐데, 나의 편의점 추억, 편의점에 가서 주로 무엇을 사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편의점에 가는지, 혹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방송 1부 끝에 발표할게요. 이 어떤 편의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1045,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편의점으로 하셔서 편의점에 얽힌 울고 웃는 추억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주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이님의 받으실 수 있는 주소까지 포함하셔서 다 달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은님, 유독 이런저런 일이 많은 오늘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나 고은님 목소리에 힘을 얻는 목요일 정오입니다 하셨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좀 부산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쉽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편의점 추억 털어놓으시면서 북카페에서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그리고 윤지영의 시티 서울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편의점에 얽힌 추억, 무엇을 편의점에서 사시는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주소와 함께요. 그러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20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편의점 점주가 장래 희망입니다. 항상 이웃들과 소통하며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다정한 편의점 점주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진영 작가도 책에다가 써두고 있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순간에 편의점 간판을 딱 보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밀려드는 안도감, 편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익숙한 간판이 딱 보일 때의 어떤 그 낯선 도시에 갔을 때도 그런 위안이라는 게 있어서 이 편의점 점주분을 꿈꾸시는 우리 카페이님 꼭그 꿈을 이루셔서 정말 친절한 그리고 사랑받는 편의점 점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주로 우산을 많이 산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편의점은 곳곳에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는데 우산 없이는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그 출구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비닐우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그 비닐우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너무나 실감하고 있고요. 집에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몇번더쓸수 있죠. 그래서 그 편의점표 비닐우산들이 집에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우산의 추억이 있는 거죠. 카페이님들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092 쓰시는 카페이님은요. 저는 아들과 연주회나 공연을 마치고 늦게 도착하면 편의점에서 뒤풀이를 해요. 음료 마시면서 늦은 시간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공연 마치고라고 했으니까 진짜 저녁 공연이라고 하면 그 공연이 끝난 시간이면 좀 밤일 거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그 편의점 불빛 앞에서 실외든 실내든 앉아서 있을 때그 뭔가 평화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든 혼자 있든. 1717 쓰시는 카페이님은 60대가 다된 동창 넷이서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갔더니 음식점이 문을 닫아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순대로 스탠딩 의자에 앉아 먹으니 옛 생각도 나고 참 재미난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럴 때도 있죠. 식당이 다 문을 닫아서 지금 갈수 있는 곳이 편의점밖에 없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가면 따뜻하게 데워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메뉴 다양하잖아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편의점 음식들로 먹는다 했는데 모았는데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의점의 추억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나만의 보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1카 들으시면 믿기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영국 웨일스의 작은 시골 마을 란티드 웨일스에서는 매년 6월이면 인간과 말의 마라톤 경주가 열립니다. 600여 명의 인간과 기수가 모는 말 60마리가 22마일, 대략 35km 코스에서 경주를 벌이는데요. 마을의 한 술집에서 인간이 말을 이길 수 있을까를 두고 일어난 말다툼에서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발로 달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도 아닌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1980년부터 경기가 치러진 지난 40년 동안의 레이스에서 인간이 말보다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건 2004년과 2007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으로 겨우 세 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 번이라도 이겼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단거리 달리기였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일, 장거리 달리기였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이기는 몇 번의 이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장거리 경주에서 네 발 포유 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맥두걸의 책 본투런에 등장하는 멕시코의 타라우마라족은 별다른 도구 없이 사슴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쫓아가 사슴을 잡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고요. 창이나 활 같은 무기가 등장하기 전 돌이나 나무막대기 같은 변변찮은 무기를 사용하던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사냥법 역시 끈질긴 추적사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만점이죠. 하지만 두 발 보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를 잃었죠. 단거리 질주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신 인류는 어떤 포유류보다 오래 달릴 수 있게 진화했는데요. 바로 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달리는 동안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지만 대부분의 포유 동물들은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몸의 열기를 가라앉혀야만 합니다. 인간의 냉각 시스템은 부족한 사냥 능력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과의 마라톤 경주에서 인간이 거둔 세 번의 승리가 모두 더운 날씨 속에서 치러진 경우였다는 걸 보면 이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빨리 할 수 없다면 오래, 계속하겠다는 쪽으로 진화한 우리.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이 인간의 무기라면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만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옛 인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 사슴도 잡고 말도 따라잡고 그 빠르다던 표범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도 계속 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콜린스의 Son of Ma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인간과 말의 이 마라톤 경주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80년부터 시작된 경주에서 사람이 딱세번 이겼다. 전 이것도 너무 놀랍게 느껴지거든요. 말이 장거리도 잘 달리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 말이 보통 90km 정도를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다는데, 인간이 이긴 그세 번의 경기 때 유난히 날이 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그 인간의 냉각 시스템이 이 승리에 도움을 준 거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땀난다고, 아, 땀나. 이렇게 너무 귀찮아하거나 슬퍼하거나 뭔가 성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너무 놀라운, 아, 정말 잘 설계된 냉각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편의점 추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민경님, 야근하고 너무 늦은 밤에 마침 회사 건물 안에 유일하게 불 켜진 상점인 편의점에.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깜깜한데? 다 이렇게 셔터 내리고 이랬는데 편의점만 불 밝히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럴 때그 편의점에 한강 라면

기계가 있어서 그 늦은 밤 위로처럼 한강 라면을 먹고 귀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편의점 사장님이 군고구마까지 덤으로 주셔서 즐거운 야식 시간을 보냈답니다. 늦은 시간 홀로 켜진 편의점이 참 감사한 밤이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런 추억들 있습니다. 가끔 진짜 그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 그 파는 곳들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보여서 산 적도 있거든요. 진짜 온갖 것이 다 있는 맛물상 맞습니다. 4859 쓰시는 카페이님은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면 편의점을 찾습니다. 삼각김밥과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좋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커피 늘 이용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원 플러스 원. 근데 혼자서 만약에 가셨을 때, 이원 플러스 원이면 어떡하죠? 이렇게는 두개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챙겨두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0519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여행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요. 지금은 애들이 수험생이라 여행은 꿈도 못 꾸지만 어린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마다 애들 재우고 컵라면에 맥주가 여행 루틴이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컵라면에 맥주 마시는 게 이게 여행 루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가끔 재현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편의점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요. 이 추억 계속 기다릴게요. 보내실 때. 샵 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소, 책 받으실 주소도 꼭 함께 보내주셔야 이벤트 응모가 됩니다. 레니 크래비츠의 곡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읽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주 작가의 경성백경, 동력출판사에서 펴낸 이 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등포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있고 화려한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이곳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굴뚝 연기가 솟아오르던 거대한 공장지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경성방직의 옛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영등포는 빠른 속도로 상업 공간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도심 속 거대한 상업시설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 일대가 한때 공장지대였음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산업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영등포는 공업지대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거지가 밀집했던 용산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었고 한강철교 완공과 함께 경인선과 경부선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자 영등포가 새로운 공업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등포에 공장을 세웠고 1911년 조선 피혁 주식회사, 1919년 용산 공작소 영등포 공장, 1923년 경성 방직 주식회사가 차례로 들어서며 이 일대는 본격적인 공업지대로 변모했다. 경성 방직 주식회사, 이른바 경방은 인촌 김성수가 설립한 방직 공장이다. 중앙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했던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1932년에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8월에는 고려대학교를 발족하며 민족사학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전라북도 고창의 대지주 집 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익히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해 교육과 언론,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김성수는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옷감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현실을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우리 옷감은 우리가 만든다는 신념 아래 1919년 10월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 방식으로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경성방직은 1923년 3월 영등포 공장에서 근대적 생산 설비를 갖추고 첫 제품을 생산했으며 다양한 섬유 제품을 선보였다. 경성방직의 첫 고유 상표인 태극성은 중앙의 태극 문양과 팔괘를 상징하는 8개의 별을 배치해 민족자본공업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1936년

영등포 공장 내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3호동이 완공되었다. 벽돌조에 목조 트러스 구조의 합각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로 장방형 평면에 두 개의 아치형 포치 현관이 돌출되어 있고 양측면에는 원형창이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공장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2003년 영등포 공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큰 변형 없이 유지되었다. 2006년 경방은 영등포 공장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며 복합 쇼핑센터 건립에 나섰다. 공장 건물들은 철거되었고 3호동은 해체되어 보관되었다가 2009년 원래 자리에서 남쪽으로 옮겨 복원되었다. 같은 해 9월 복합문화상업시설인 경방 타임스퀘어가 정식 개장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원래의 자리와 기능을 떠난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옛 경성방직 3호동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도시가 선택해온 경로를 드러내며 오늘의 영등포 한복판에서 그 질문을 던진다.

장유정의 사회 찬미 띄워드렸습니다. 읽기 기쁨 김은주 작가의 책 경성백경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이야기 들으시고 최은희님이 친구에게 얘기해줄 거리가 생겼어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늘 만나면 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보신대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군요. 옛 경방 건물에 있는 빵집에서 빵만 먹었지. 아무것도 몰랐네요 하시면서 네, 이책 경성백경 안에 사진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펼쳐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워낙 사랑받는 동네죠. 서촌. 서촌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경복궁 서쪽 인황산 자락에 자리한 종로구 옥인동은 흔히 서촌이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웃대마을로 불렀으며 수려한 경관 덕분에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시를 짓고 모임을 열던 공간이었다.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만든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길이 형성되었고 그 주변으로 좁고 굽은 골목과 오밀조밀한 가옥들이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서촌이라는 공간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 친일파와 식민 권력층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며 이곳에 유럽식 저택과 별장을 조성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완용과 윤덕영이 있다. 윤덕영의 벽수산장은 1966년 화재와 도로 확장으로 사라졌지만 이완용의 저택은 현재까지 서촌에 남아 당시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이완용은 1886년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신학문을 접했다. 초기에는 개화파로 활동했으나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로 돌아섰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해 을사오적으로 불렸고 1907년 정미칠조약의 정미칠적,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의 경술국적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세 차례의 조약 모두에 관여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백작 자귀와 막대한 재산을 받아 일제 치하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조선 귀족이 되었다. 옥인동 저택에 대한 기록은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1913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에는 이완용의 옥인동 신축저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집은 조선식 한옥에 개량을 한 안채와 유럽식 2층 양옥의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2층 건물이 바로 그 바깥채이다. 넓은 정원에는 여러 정원수가 식재되었고 건물 정면 중앙에는 자동차가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포치가 설치되었다. 도리아식 기둥과 1층과 2층 전면의 화려한 창호 장식은 저택의 호화로움을 보여준다. 1926년 2월 13일 이완용이 옥인동 자택에서 사망하자 조선 총독과 1,300여 명이 조문했다. 동아일보는 옥인동 자택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장례 행렬을 보도하며 저택 사진을 함께 실었다. 같은 날 신문 1면에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팔지 말았어야 할 것을 팔고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린 자, 그 죄값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 할 것이다. 부둥켰던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지 라는 문장은 조선의 주권을 팔아 개인의 부귀를 누린 그에게 던진 사회적 심판이었다. 이완용 사망 후 옥인동의 광대한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었다. 현재 이곳은 2003년 11월 4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법적으로는 신축 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1926년 신문 속 이완용의 저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식민의 흔적이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로서 이 건물은 지금 서촌 한가운데에 서 있다.

레오니드 코간의 연주로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72번의 제2번 띄워드렸습니다. 동역회사 편인 김은주 작가의 경성 백경, 오늘까지 이틀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책, 이 목차, 앞에 있는 차례만 이렇게 펼쳐보셔도요, 여기에 보면 그 예전 모습, 예전 이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철거된 것은 철거, 폐쇄된 것은 폐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차만 보셔도, 여기 내가 자주 가는 곳인데, 나의 동선과 되게 일치하는데 이게 이거였어 하시면서 놀라실 그런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예, 목차 한번 훑어보시고, 한번 책을 펼쳐서 이대로 서울 답사 해보셔도 즐겁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편의점 관련 사연들 많은 카페인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이전에 교사 생활할 때는 집에서 7시 50분에 나가야 했어요. 7살 딸은 유치원 오전 돌봄 교실로 들여보냈지만 4학년 큰 딸이 고민이었죠. 학교와 거리가 좀 있는 주택에 사는지라

교보도 버스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큰딸을 7시 50분에 학교 앞 편의점에 내려주고 안쓰러운 마음을 애써 누리면서 출근했습니다. 착한 딸은 단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편의점에서 혼자 50분 이상을 보냈죠. 코로나 때라 학교는 정시에만 등교가 가능했거든요. 혼자 삼각김밥도 먹고 소세지도 먹으며 시간을 보낼 때 사장님께서 말도 걸어주시고 늘 지켜봐 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중2가 된 큰딸. 아직도 그때 사장님께 참 감사했다는 말을 한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사연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편의점이 이런 곳입니다. 와, 나의 그한 시절을 보낸 시간, 그 보낸 공간, 그리고 내 가족의 시간이 함께 있는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좋은 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4160 쓰시는 카페이님은 편의점 다녀올게요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저 지금 지쳤어요. 충전하러 갑니다. 요걸로 들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같은 멘트. 적은 용돈 쪼개서 큰맘 먹고 편의점 들르는 모습에 마음이 짠해서 같은 상품으로 구매해둘 때도 있지만 이 삼총사에게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향해서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얻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집에 막 이렇게 쟁여둔다고 해서 그거하고 내가 지금 갑자기 기분이 동해서 편의점 가서 훅 집어든 그거랑 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점에 또 가야 합니다. 아, 너무너무 공감되는 사연들 다 소개 못했지만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3308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방금 4160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4330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세 분께 어떤 편의점 정진영 작가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벅샷 루퐁크의 Another Day 들으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소셜미디어, 이메일을 비롯 각종 매체에 글이 공급되는 어느 때보다 글이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직접 책을 읽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만 가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읽기의 미래에 함께 고민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의미와 재미 모두 잡는, 두 마리를 모두 잡는 미미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였나요? 미미미로 또 이제 이름이 좀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의미, 재미, 미란다 커 학원까지.
1: 그렇습니다.
0: 미미미도 되고요. 네, 지금 박태근 편집자 나오셨습니다. 읽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우리 북카페에서는 워낙 늘 항상 공기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공기처럼 하면서도 아마 대부분은 우리 카페인님들은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0: 네.
1: 그런 위기감을 생각처럼 느끼진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책을 가까이 두고 일상적으로
0: 네.
1: 자주 읽고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내가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막 통계조사 결과 이런 거 봐도 크게 놀랍지도 않은 게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도 이제 많잖아요.
1: 절반 가까이 된다고 네, 하죠.
0: 네. 그러니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이제 만나볼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제가 가져온 책의 제목이 읽기의 위기입니다.
0: 읽기의 위기.
1: 네.
0: 네.
1: 독일 책이고 원제의 의미는 읽기의 미래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판 제목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
0: 네.
1: 이 출판사에서도 그런 위기감에 대한 고민이 컸던지 보통 책에 보면 저자 서문이 있잖아요.
0: 네.
1: 혹은 역자 서문이 있잖아요.
0: 네.
1: 이 책에는 출판사 서문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1: 네.
0: 출판사 서문을.
1: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

0: 하나는 한국어로 내는 그
1: 네.
0: 출판사에서 우리가 이 책을 왜 출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둔 건데, 크게는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이 막 나오고
1: 그렇죠.
0: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출판 시장도 정체돼 있고
1: 네.
0: 이런 현실이 상반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읽기와 관련돼서 보면 최근 몇년 동안에 문해력 얘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스마트폰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1: 그렇죠.
0: 그런데도 왜 독서율이 달라지지 않는가?
1: 아, 참이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0: 그래서 결국 이 한국어판을 낸 출판사에서는
1: 네.
0: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책을 읽고 있는가?
1: 스스로 읽고 있는가?
0: 네.
1: 오.
0: 우리가 읽는다는 것의 어떤 의미,
1: 네.
0: 형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변화된 상황까지도 우리는 읽기로 봐야 되는지,
1: 네.
0: 이런 걸 묻는 거죠.
1: 이 지표들 좀 짚고 가볼까요? 오랜만에 또 충격 받아볼까요?
0: 이 책도 1장의 제목이 독서의 위기예요.
1: 네. 네.
0: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저자는 독일의 미디어 학자 크리스토프 엥게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로 독일이나 유럽의 통계들이 인용되는데 읽어보면 아니 뭐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1: 네.
0: 도서 구매자 수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3,700만 명에서 2,600만 명으로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한 1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14세에서 29세 청소년과 청년층의 독서 시간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출간 도서도 연간 한 7만 3천 종에서 6만 종으로 감소했대요.
1: 네.
0: 전체적으로 보면 책을 더 적게 읽고, 더 적게 쓰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게 출간 종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작가는 많아졌어요. 글
0: 맞아요.
1: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근데 독자는 그렇지가 못하죠.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읽으려면, 쓰려면 읽어야 될 텐데, 쓰는
1: 그러니까요.
0: 사람이 늘어나는데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 기현상이다.
1: 진짜 기현상 맞는 것
0: 이게
1: 같아요.
0: 왜 그럴까? 이런 물음들을 출판계에서도 많이 합니다.
1: 사실 내 글을 쓰려면 읽어야 하는 건데, 인풋에 뭔가가
0: 그렇죠.
1: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냥 일단은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보면, 따지고 보면은 책의 종수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책은 전더 재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것에 대한 것도 예전, 뭐, 고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나왔던 책에 비해서 현재 더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책은 더 재밌어지고 더 정교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지? 생각은 책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0: 그렇죠. 그 이제 원인을 이 저자는
1: 네.
0: 전체적인 기술의 발전,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거 속에서 같이 하나하나 찾아보는 건데,
1: 네.
0: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즉, 읽는 사람들이죠.
1: 그쵸.
0: 이 독자층이 시청층 혹은 청취층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궁금하면, 뭐, 백과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1: 네.
0: 검색창에서 뭔가 텍스트 문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거나 누가
1: 네.
0: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린 것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포털 사이트보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 먼저 해보실 거예요.
1: 요즘은 진짜 그렇게들 많이들 하신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과거에 우리가 텍스트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는 그걸 보조하는 설명자료 형식으로 바뀌게 된거 아닌가.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영상으로 어떤 책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복합적인데 이 책에서 그 얘기까지 다루진 않지만
1: 네.
0: 이런 이제 문화 소비의 패턴이 달라진 것에 대해 얘기할 때 가성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1: 가성비, 실패하기 싫은 거죠?
0: 그렇죠. 책이라는 거, 독서라는 거 기본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전제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끝까지 갔을 때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1: 네.
0: 내가 그걸 많은 시간을 드려야만 정말 재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기에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죠. 빡빡한 거죠.
1: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0: 우리가 뭔가를 읽거나 뭐 보거나 경험했을 때 그것들이 대부분 어떤 소비로 전환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다녀왔어요.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을 내가 어딘가에 올리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올려야만 내가 그 여행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1: 약간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0: 그렇죠. 나도 가봤다. 이걸 알리는 것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게좀 연결이 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보고, 약간 간파한 다음에 선택한다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읽는 양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정말 재미난 예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검색해봐서 리뷰나 사용기를 보고 사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다 읽기잖아요.
1: 그쵸.
0: 예전에 그렇게까지 읽지 않았거든요.
1: 리뷰 읽기 정말 많이 하실걸요?
0: 네. 그러니까 제품 선택이나 중요한 구매일수록 그 전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하려면 누군가 또 리뷰를 올리죠. 그리고 읽고 쓴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리뷰를 올리죠. 그 읽고 쓰는 글의 양은 사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문자의 읽기와 쓰기 양은 이미 어떤 잡지나 책 소비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재미난 포인트를 저자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가 우린 딱 하면 책이라는 게 여전히 떠오르잖아요.
1: 그쵸?
0: 요즘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를 제일 많이 하는 플랫폼, 장소가 어디냐? 저자는 메신저라고 얘기합니다.
1: 메신저.
0: 네.
1: 그러네요, 하긴.
0: 그쵸?
1: 메신저 쓰고, 보내고, 읽고.
0: 예. 네. 그게 예전에는 음성 언어로 하던 거였거든요.
1: 그쵸?
0: 근데 다 이제 문자 언어로 지금 오히려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자 언어 훨씬 많이 쓰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의 재미가 뭐냐면, 누구나 읽는 동시에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내가 읽기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책은 읽기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뭘 생산하지 않아도. 근데 메신저는 읽으면 내가 뭔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내 읽는 행위가 상대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내가 막그 읽음 표시 같은 게 나잖아요. 책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읽는 행위를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동영상 라이브를 켜놓고 그 브이로그처럼 해서
1: 그쵸,
0: 내가
1: 뭐.
0: 독서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1: 맞아요.
0: 과거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읽기와 쓰기에 달라진 어떤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1: 이상섭님이 지금 인간이 읽는 시대에서 AI 에이전트가 읽는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이야기하셨습니다.
0: 정확히 짚어주신 거죠.
1: 이미 느끼고 계시네요.
0: 우리가 뭘 읽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AI에게 위임한 거죠. AI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텍스트를 읽고 있을 거잖아요.
1: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모든 인간이 거기다 다 주니까. 그렇죠? 여지영님, 저도 어제 느꼈던 위기네요. 모든 걸 뚝딱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젠 뭘 읽으려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읽기라고 하는 건 이제 독서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기존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방식인 거고,
1: 맞아요.
0: 이승현님께서 읽기의 가치가 예전만 못한 시대에서도 읽기의 본질을 알리는 선봉장으로 우뚝 선 북카페가 있어 든든합니다.
1: 북카페에서도 책 소개를 많이 하고, 북카페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건너가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북카페하고 또 여기 지금 앞서 언급하신 또 그런 영상하고 또 느낌 좀 다르지 않아요?
0: 근데 이제 우리 북카페가 이런 변화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우리 7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1: 7주년은, 여름에? 그쵸?
0: 그러니까요. 이미 그 카페인님들께서 그 공개 대화방에서
1: 뭐 하고
0: 7주년
1: 계세요?
0: 준비를 하고
1: 아, 지금,
0: 계시더라고요.
1: 우리, 여기 수뇌부하고, 이 게스트 접호하면서 다 우리 그 오픈톡방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 카페 분들을 위한 공간. 근데 어느 날그 뮤미님이 훅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학원 미란다 거기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 진짜요? 난 깜짝하고 싶어요, 저는.
0: 예, 아니, 이게 재미난 게 저는 그 시기가 뭐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읽기의 변화가 정말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같이 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 북카페도,
0: 네.
1: 그러네요. 하긴,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그 읽기랑 이 읽기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자꾸 주장하는 옛사람으로서. 책에 보니까 너무 재미난 얘기들이 있던데, 그,

0: 책장이 집에 있냐, 책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책장이 뭔지도 좀 의아해하는 반응들까지 또 왔다면서요. 그뭐
1: 그러니까요.
0: 수업에서 책장이라고 하는 그 가구의 기능이 이제는 불필요해진 집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놀라웠습니다. 그런 것도.
1: 왜냐하면 물리적인 책을 그만큼 보관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되었으니까요.
0: 네. 그래서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보다 읽기에 집중하는 시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읽기 능력 관리하고 계신지 사연 좀 보내주시죠.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읽기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다른 맥락에서 이런 매체의 위기를 얘기했던 노래가
0: 네.
1: 바로 떠올랐어요. 버글스의 비디오 킬더 레디오스타.
0: 듣고 가시죠.

0: 김태윤님이 아 저도 이 노래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또 미미님이 가지고 온 곡과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셨네요. 오늘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읽기의 위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헤이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태윤님은 지금 작년에 책을 많이 읽었고 올해 상반기는 좀 쉬고 있다고 하시네요.
1: 뭐 책태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0: 책태기는 진짜로 권태가 와서.
1: 뭐 이유는 각자 다르겠죠?
0: 아, 네. 책태기.
1: 조현정님께서도 집에 와이파이를 끊어봤어요. 자연스레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북카페 생방 사수하게 되네요.
0: 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북카페 생방사수. 이거 온 우리 카페이님들 댁에 와이파이를 약간 끊어보시면 어떨까? 아니, 카페이님 댁 말고 이제 안 카페인 분.

0: 네.
1: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재미나 어떤 효용
0: 네.
1: 이걸로 볼때 책이 그런 영상 매체랑 경쟁하기가 너무 어렵고,
0: 아, 그렇죠.
1: 다만 거기는 이제 접속을 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이게 안 되면 책은 그때 빛을 발한다.
0: 아, 뭐
1: 집에 있는 책을 찾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안 되면.
0: 꽝 대신 닭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1: 아, 닭 정도면
0: 아니,
1: 어딥니까?
0: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펼쳐볼 때 이상한 그 뿌듯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책이 안 읽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이 책의 초반에도 단군이래 최대 출판 어떤 불황 얘기 나오지만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난 책을 읽고 있다는 그 우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1: 있죠. 그런데
0: 네.
1: 요즘 그 책만 해도 분량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0: 네.
1: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편집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한 20여 년 전에는 책이 한권 단행본이 되려면 200자 원고지 한 1000매 요
0: 네.
1: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800매, 600매가 되더니 지금은
0: 맞아요.
1: 에세이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400매, 500매만 돼도 책한 권을 내고 있거든요.
0: 심지어 너무 길면 오히려 더 이제 와닿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도 얘기하기까지 하고.
1: 부담스러워하죠.
0: 독자 입장에서, 그쵸? 슬픕니다, 갑자기. 우쭐이 뭐람? 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9457 쓰시는 카페이님. 예전에 여행 갈 때는 꼭한 권씩을 넣어 다녔어요. 별로 못 읽어도요. 지난달에는 가벼운 시집으로 가져갔었는데, 오늘 1박 2일은 빈손으로 왔네요.
1: 아, 이
0: 하셨습니다.
1: 우쭐하고 비슷하죠.
0: 그쵸.
1: 읽지 못하더라도 그 출발할 때 내가 책한권 함께 가져갈 만한 여유를 가졌다는 마음.
0: 네.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1: 이재상님께서도 저는 도서관파입니다. 집 주변 도서관에서 최대 대출수로 빌려서 읽어요. 완독, 발췌독 하면서 봅니다. 완독한 책 제목과 날짜를 메모합니다. 1년에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합니다.
0: 와.
1: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시네요. 그리고 완독한 책과 날짜까지 메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 그럼요.
0: 미미님 이렇게 하세요?
1: 아니요, 저는 기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0: 그 오히려 너무 책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게 막
1: 그렇죠.
0: 기록을 하긴 쉽지 않을 수도
1: 뭐,
0: 있을 것
1: 몇 권을
0: 같고.
1: 읽는다, 뭐, 이런 걸잘 기록해 본 적이 없고,
0: 네.
1: 이재상님께서 이제 완독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딱좀 걸렸어요, 마음에.
0: 네.
1: 이 출판사에서 이런 물음을 독자에게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은 것이 언제인가요? 아, 이게 언제인가 저도 꽤먼 추억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1: 네.
0: 이렇게. 저도 북카페에서 너무 끝까지 또다 가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그 완독 진짜 독파하는 그 느낌이 있을 텐데.
1: 그럼요. 갔을 때그 즐거움은
0: 네.
1: 가지 않으면 알수 없죠.
0: 맞아요. 아,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은 많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의 그 판도 커졌고요.
1: 이게 뒤바뀌고 있고 역전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0: 네.
1: 이책 읽으면서 딱그 장면에 떠올렸는데, 요즘에 라디오 시사 방송 같은 걸 하고 나면 그 시사 방송에서 구두로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가 바로 텍스트로 바뀌어서 기사처럼 올라옵니다.
0: 맞아요.
1: 그럼 그걸 또 보기도 하거든요.
0: 네.
1: 내가 그 말이었기 때문에 지나갔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점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읽기와 쓰기의 형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말하기 듣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0: 그쵸.
1: 오히려 텍스트가 보조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젠 독서, 읽기를 얘기할 때, 뭐, 이어폰, 헤드폰, 이것도 필수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소품으로.
1: 그러니까 음성을 빨리 채집해서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건 플랫폼의 어떤 텍스트 처리 자동화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텍스트로 딱 뭔가를 확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0: 네.
1: 그 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편집자도 끼고 또그 편집자가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0: 그렇죠.
1: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 자체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들이 플랫폼에서 각자의 주소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0: 네.
1: 검색을 그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했던 여러 활동의 부가적인
0: 네.
1: 활동들이 혹은 텍스트에 접속하는 방식이 지금은 다 음성 중심으로

0: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1: 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궁금해지네요.
0: 그렇죠. 이 책에서 과거와 미래를 막 옮겨가면서 되게 재미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구두로 발화된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내가 정보화를 하려면 그거 방송국만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방송국만 가지고 있고
1: 그렇죠.
0: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막 그런 오래된 자료 갖고 있는 뭐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1: 네.
0: 뭐 행사만 나오면 수십 년전걸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만 할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누구나
1: 그쵸.
0: 접속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고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1: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은지님, 전자책이 많이 있으니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건수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0: 익숙해지면 또더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1: 그렇죠.
0: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지금, 한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 요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그것도 아니에요.
0: 그렇죠.
1: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0: 6959님께서 작년부터 저는 지인과 매일 각자 읽은 책 내용과 느낀 점을 사진 찍어서 공유해요. 이번 봄에는 같은 책을 읽고 공유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지 선더스의 친절의 대하여와 미첼 보먼의 소설 살로니카의 아이들을 같이 읽고 공유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1: 와, 아, 이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 공유한 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건데요.
0: 저는 이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준큰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거 사진 찍어서 공유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1: 그쵸?
0: 예전 같으면 독후감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안 쓰겠지만
1: 네.
0: 이걸 누군가가 글로 적어서 그걸 보여주려면 뭐 노트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조금 더 발전됐다고 해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블로그에 써서 공유하거나
1: 네.
0: 그런데 지금은 교환 독서라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1: 네.
0: 책에다가 직접 내가 아날로그처럼 내가 읽었을 때 물음표, 느낌표, 뭐 밑줄 친거 이런 걸 해서 그 책을 직접 교환하기도 하지만 지금 6959님처럼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달 가능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실시간 소통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이제 소통에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더 활발해질 것 같기도 하고. 3483 쓰신 카페인님. 처음 본 책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은 거 2년 전 같아요. 지금은 이부 자리에 조금씩 남은 책들과 같이 잡니다. 하셨습니다. 아, 조금씩 남은 책들과 같이 자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0: 책이 원래 그런 효용이 있죠.
1: 맞아요. 그
0: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1: 그렇죠.
0: 읽다가 사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1: 네.
0: 잠들거나 뭘 해도 부담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1: 맞아요. 건너뛰기도 하죠, 사실. 어떤 부분들은. 아, 이용성님. 저는 프로야구 헤비한 팬인데 우리 팀 못할 때는 야구 안 보고 야구 관련 책을 봅니다. 우리 팀 못할 때 김은식 작가의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 김요한 작가의 소설 불펜의 시간을 추천합니다. 야구 팬이 아니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정말 요즘
1: 아우.
0: 야구가 한창인데, 야구하면 또 책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1: 맞아요. 지금 이렇게 딱 거느리면 훅 나오죠? 이미님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도.
0: 에이, 불펜의 시간 저도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1: 네.
0: 나고, 뭐, 대표적으로 산미 슈퍼스타즈의
1: 아,
0: 마지막 팬클럽.
1: 있죠. 맞아요,
0: 네.
1: 맞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읽기의 시대가 많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많은 카페인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시죠. 도마의 오래된 소설을 몸으로 읽는다. 이거 골라오셨는데요. 네. 왜이 곡을 고르셨나요?
0: 정말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왔는지를 제목으로 보여주는 노래 같아요. 소설을 몸으로 읽는다.
1: 예전엔 그랬던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1: 아,
0: 책의
1: 그쵸.
0: 두께 같은 걸 내가 느끼고,
1: 네.
0: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 아닌가 싶어요.
1: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들을 수도 있고.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읽기의 위기입니다. 6568 쓰시는 카페이님은 네. 저는 하루에 최소 50쪽은 꼭 읽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은 읽게 돼요.
1: 하루 50쪽이요?
0: 이렇게 삶의 리듬으로 두신 거예요.
1: 대단하십니다.
0: 운동하듯이 왜 우리 운동도 뭐 하루에 얼마는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 삶의 루틴으로 두면 또 이제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책택이 올 때도 있지만
1: 네. 관성의 힘은 세니까요.
0: 네.
1: 안지영님께서 미래에는 아날로그식 책을 읽는 분들은 점차 일부의 전유물이 될 것 같아요. 고대 중세 시대에 책은 귀족들 일부만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시간과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만요.
0: 아날로그식 책 읽기,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그 몸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 일부의 전유물이 될 것만 같다.
1: 꼭 그런 읽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기도 한데 저자가 나중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읽기와 쓰기의 성직자화.
0: 아.
1: 고대 라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특수한 계층만 사용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서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과 다른 점은 뭐냐. 지금은 이제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안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0: 그렇죠.
1: 이게 이제 독특한 변화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거나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0: 다른 어떤 뭐 플랫폼 영상이라든지 이런 요약본 같은 거를 통해서 먼저 좀 간을 보고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자가 그런 상황을 읽지 않는 독자라고 표현해요.
0: 읽지 않는 독자? 이거 네. 너무 이상한 건데요.
1: 그렇죠. 네. 독자가 읽는 사람이니까 읽지 않는 읽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모순인데
0: 네.
1: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의 양, 텍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0: 그래서
1: 뭘 읽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0: 네.
1: 내가 그거 사실 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이 고되거나 때론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겠죠.
0: 전문가를 찾으면 무엇이 좋죠?
1: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 같은 것이죠.
0: 아, 가성비.
1: 많은 그런 전문가의 책 요약본들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0: 네.
1: 대부분 두꺼운 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0: 아.
1: 그런 책을 뭐 30분 만에 독파하게 해준다든지.
0: 네.
1: 근데 그조차의 효용은 있는데 저자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독서에 필요한 몰입을 위임하고 있다.
0: 몰입을 위임하고 있다.
1: 네. 그러니까 내가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읽기가 힘들어.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과만. 그리고 재미난 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네. 되게 기현상 같고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그 음성 혹은 영상을 네.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성직자 얘기했지만
0: 네.
1: 고대나 중세 지식이 독점화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예를 들어 성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내가 원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읽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럼 어차피 뭐 검토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올리는 사람들의 이 기반하는 텍스트를
0: 네.
1: 우리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읽고 설명해 준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이렇게 사실 그 요약본으로 접근하는 세계가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도
1: 맞아요.
0: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서사들이 전부 거의 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그런 이제 음성 또는 동영상 콘텐츠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0: 네.
1: 저자는 그 청자나 시청자가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뭐 밥 친구란 얘기들 하잖아요.
0: 네.
1: 그런 동영상 틀어놓고 그런 것처럼 책은 다른 걸 다 지워야 됩니다. 나랑 책만 남겨둬야 그 몰입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0: 맞아요.
1: 뭐, 물론 가끔 음악을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책에 몰입할 땐 그 음악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책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1: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제 음성 영상 텍스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훨씬 덜하죠.
0: 맞아요. 진짜 운동을 할 때도 뭐 뛰면서 달리면서도 음성으로는 들으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책은 그렇게는 못하니까요.
1: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음성이나 영상이
0: 네.
1: 지나가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그건 역시 책 읽는 것처럼 집중해야만 했어요.
0: 아.
1: 그런데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데 내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0: 네.
1: 15초 당기기.
0: 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15초를 넘기면서 보는 것도
0: 네.
1: 대충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이미 됐고

0: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쓰는 저자들도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 고려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흥미로운 건이 책에서 플랫폼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써요.
0: 플랫폼 카리스마.
1: 네. 그러니까 문자를 활용해서 텍스트로 소통할 때는
0: 네.
1: 저자가 누군지 전혀 모를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진이 없으면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의 실제가 나한테 대면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 다른 요소, 그걸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건데,
0: 아.
1: 이것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그 사람의
0: 오.
1: 제스처,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사람이 주는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내가 다음에 또볼 것인가, 이런
0: 네.
1: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0: 그럼 만약에 그 출판사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자들 중에서 신비주의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나는 글로만 얘기하겠다.
1: 요즘 같으면 그런 저자들이 세상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저자가 자기의 채널을 갖고 있어야
0: 네.
1: 저자가 되기가 훨씬 순조로운 거죠.
0: 오히려
1: 그러니까 내가
0: 이제는,
1: 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유튜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0: 이미
1: 인스타그래머가,
0: 유명해져서,
1: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0: 네.
1: 오히려 저자가 되는 빠른 길인 거죠.
0: 아, 진짜 과거랑 다르네요. 과거에는 책으로 얘기해야 된다, 막
1: 그렇죠.
0: 이랬잖아요.
1: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알려져야
0: 네.
1: 그 사람이 어디 방송에도 나오고 출연도
0: 아,
1: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0: 네.
1: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0: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싶습니다. 9908 쓰신 카페이님. 읽고 난 후에 되새김이 좋아서 책을 읽어요.
1: 아.
0: 물론 저자의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오래 남기도 하지만 이러한 투박한 책 읽기가 저는 좋습니다. 투박한 책 읽기, 저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1: 그쵸.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일종의 독자의 반응일 수 있잖아요.
0: 네.
1: 저자의 의도와 달라도 내가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0: 그쵸.
1: 지금의 근데 영상이나 음성 매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저자랑 실시간으로 소통이 됩니다.
0: 아.
1: 저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다 쓰죠.
0: 네.
1: 혹은 다른 뭐 근거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면 저자가 또, 저자 혹은 거기 출연한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걸 뭐 수정하거나 반론을 펴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게 달라진 거죠.
0: 그러네요. 바로바로 그렇게 소통이 되고,
1: 네.
0: 저자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도 쉽고.
1: 이게 다 장단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0: 네.
1: 거의 완결된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의구심을 품을 것까지 내가 염두에 두고,
0: 그렇죠. 내가 책임진다. 이 책의
1: 그렇죠.
0: 내용은.
1: 네. 그걸 해소해 주는 것까지 여기다 넣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일단 내가 정돈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해 주잖아요.
0: 네.
1: 그것까지도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0: 아.
1: 또 거기에 바로 대응해 줄수 있으니까.
0: 네.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1: 아니, 빨리 따라오세요.
0: 모르겠어요. 아,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음악,
1: 네.
0: 이번엔 어떤 거 들어볼까요?
1: 예, 읽고 쓰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장들레의 We Are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이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읽기 위기입니다. 지금 여지영님이 빨리 따라오세요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도 세상 바뀌는 속도에 어질어질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고은님도 그러신 거죠? 하셨는데 네, 저도 전옛 것이 좋아요.
1: 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서비스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0: 맞아요. 여기
1: 사람입니다.
0: 예, 맞아요. 제가 전 그다음에 접속은 했어요. 해서
1: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0: 네.
1: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로그인
1: 이제는
0: 하라.
1: 거의 전 사원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0: 네.
1: 이걸 안 쓰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표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0: 하게 되시면 우리 북카페도 얘기해 주세요. 네.
1: 알겠습니다.
0: 어떤 지표가 될것 같아. 지표종이에요, 지금 미미님. 아, 박주영님, 책 요약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맞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아니,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학교 숙제로,
1: 아.
0: 과제로 이제 나왔는데, 빨리 참고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1: 그러니까 어떤 책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내가 그 효용을
0: 네.
1: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0: 아, 그쵸.
1: 투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0: 맞아요.
1: 드네요. 유용아님께서, 이책 벌써 읽으셨나 봐요.
0: 오.
1: 읽고 서평 썼던 책인데,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직접 읽을 때보다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시니 훨씬 재밌네요.
0: 근데 이거, 이것도 우리 얘기해봐야 돼요. 우리 그 북카페에서 이제 월요일에 소설 코너도 있고 그런데,
1: 네.
0: 소설 직접 읽을 때의 그 책의 느낌과, 또
1: 그럼요.
0: 여기서 세 사람이 막할 때의 느낌하고 좀 다르다고들 얘기하시기도
1: 그러니까 이
0: 하거든요.
1: 책에 대해 뭔가 뭐 라디오든 방송이든 뭐
0: 네.
1: 글이든 뭔가 어쨌든 책을 알리거나 소개하는 사람들은 늘그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책의 하이라이트 혹은 어떤 책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꼽아서 그걸
0: 네.
1: 다시 어떤 서사로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분명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 과 다를 수 있고 다를
0: 그쵸?
1: 수밖에 없죠. 어떤 지점은.
0: 맞아요.
1: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하이라이트가 이 책의 고갱이는 아닌데 핵심은 아닌데
0: 네.
1: 그런데 요거를 썼을 때 얘기했을 때 독자들이 이 책의 고갱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0: 미끼예요,
1: 높아지지
0: 미끼?
1: 않을까? 그렇죠.
0: 약간.
1: 그런 상황에 대해서
0: 네.
1: 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거예요.
0: 아, 그쵸.
1: 네.
0: 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쵸.
1: 그래서 어떤 서평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완벽한 서평은 이 책을 다시 쓰는 것이다. 옮겨 적는 것이다.
0: 공감이
1: 그걸 넘어설 순
0: 됩니다.
1: 없다. 이런
0: 네.
1: 얘기 하더라고요.
0: 맞아요. 7609 쓰신 카페님,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정보의 양이나 감동 이외에도 시간을 들여서 내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그 사유 과정이 있는데 그 조용한 몰입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제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몰입 너무 중요합니다. 몰입의 외주화는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0: 많긴 해요, 사실.
1: 근데 이거 정말 피해갈 수 있을까 싶은데,
0: 네.
1: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가 읽기 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현실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고, 미래는 AI랑 같이 올 거거든요.
0: 네.
1: AI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만약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잘 읽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보는 동영상은 어쨌든 사람이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람조차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때도 무언가를 찾아서 읽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거기
0: 네.
1: 영상에 나온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책을 읽고 얘기했다라는
0: 그렇죠.
1: 전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쵸?
0: 그러니까 함께
1: 사람이.
0: 사람끼리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근데 그걸 AI가 더 잘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뭘 그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냐? 난망해지죠.
0: 그러네요. 진짜 그런 순간까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1: 그냥
0: 이
1: 솔직한
0: 저자가,
1: 마음으로는
0: 네.
1: 아,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곧 오겠죠?
0: 하긴 그 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그 전문가, 우리가 무언가 위임한 그 전문가들조차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빈자리는 이제 진짜 AI가 채우겠고요.
1: 그렇죠. 그런 경향성 속에서 점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독자의 계층은 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저자의 이제 결론이고요.
0: 네.
1: 실제로 뭐 단행본이라든지 학술 문화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고 있대요. 예를 들어 효용을 주는 독서나 책 텍스트들은
0: 네.
1: 덜 줄고 있는데 이런 책들은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자기가 의견을 갖고 어떤 비판 능력을 가지려면 저자는 노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0: 노동.
1: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0: 네.
1: 그런데 이런 텍스트 노동을 하려면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그걸 내가 텍스트 노동을 직접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훨씬 효율적인 방법들이 생기니까
0: 네.
1: 인간의 경향이라는 것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미미님은 그럼 이 일기의 원제는 미래, 그리고 지금 일기의 위기인데, 미미님 바라는 것은 무언가요? 지금 일단 한줄 얘기하시긴 했어요. 나 살아있는 동안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변화, 나 살아있는 동안은 말고라고 하셨는데.
1: 저는 그래도 어떤 남아있는 여지를
0: 네.
1: 본 것이, 저자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왜 한국에 아까도 우리가 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0: 네.
1: 그걸 보면 결국 여전히 책을 쓰거나 글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글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것. 혹은
0: 네.
1: 꼭 글로 전달하고 싶은 것. 이건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0: 그쵸?
1: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너무 이제 돈으로 얘기하는 거긴
0: 네.
1: 하지만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광고만 받아도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책을 내가 한권 쓰려면 굉장히 많은 공력과 힘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써야
0: 네.
1: 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책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남아있잖아요. 요게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0: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책을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1: 네.
0: 반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안 벌려고는 아니지만 돈이 우선은 아닌 것이
1: 그쵸?
0: 많거든요.
1: 그리고 또
0: 진짜.
1: 하나는 저자가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0: 네.
1: 우리가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뭐 구독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는 것,
0: 네.
1: 이것까지도 그 동영상의 텍스트에 포괄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만들어지는 텍스트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커졌다라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뭐 책이든 그 영상이 됐든 그 여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의 향방에도 뭐 크게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속도와 결과 질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0: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진창숙님, 저는 텍스트 노동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네요. 벽돌책 격파 재미나요? 하셨습니다.
1: 숙련
0: 아,
1: 노동자시네요.
0: 숙련 노동자. 네. 숙련 노동자 하시고요. 네.
1: 3483님, 읽어야 하는가는 써야 하는가로 연결될 것 같아요.
0: 이
1: 전에
0: 분리가 안
1: 말씀드린,
0: 돼요.
1: 예,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0: 맞아요.
1: 지점이 희망 혹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전통적인 텍스트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면
0: 네.
1: 좀 가져봄직한
0: 맞아요.
1: 방향 아닐까 싶어요.
0: 그 지점이 진짜 약간 우주의 기원처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무언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풀이되지 않은 무언가. 박용례님, 저도 그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간미도 넘쳐나고.
1: 하지만 또 돌아보면
0: 네.
1: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했고 도서관도
0: 아,
1: 동네에 없었고 이런
0: 맞아요.
1: 거예요. 그게 너무나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멀어지는 측면인데
0: 네.
1: 이 이제 유리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0: 아.
1: 접근성이 높아지고 편해졌으면 그만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방향을 찾아내야겠죠.
0: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을 짚은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클레이 에이킨의 퍼펙트 데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외로움을 사고팝니다. 중국에서 최근 함께 시간을 보내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 시장 규모가요. 약 5천억 위안, 중국 돈이죠. 한국 돈으로는 90조 원 규모가 되었다네요. 이른바 동반 경제라고 한다는데요. 등산, 식사, 쇼핑, 여행부터 이 병원 방문 뭐 그런 것까지 이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한시적인 동행인을 고용하는 문화를 뜻합니다. 고용된 동행인은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기본이고요. 고객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서비스 제공합니다. 청년층의 도시 이동, 결혼율 감소, 독신 증가 등등의 요인으로 이 혼자 정서적인 공백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용 형태의 동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다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택했지만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봐야하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외로움마저도 상품화되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첫 곡은 홍콩 출신의 관숙이의 노래로 망기타 그를 잊어 였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도 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수년간 해도 잘안 된다고 낙심하고, 예,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결혼을 하거나 곁에 누가 있거나 그러면 뭐 가족도 될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담당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교감의 대상이 어떤 그런 구조가 이젠 옛날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런 방식으로 인간관계, 그런 유대를 유지하는 그런 현실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예. 특이한 거는,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용 관계가 되면은 예측 가능하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항상 예스라는 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위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또 소비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뭐 병원 방문까지 말씀드렸죠? 뭐 여행도 동행하고 쇼핑도 동행하고 공부 파트너, 식사 같은 것도 동행해주고 러닝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러닝 그거 아니겠죠? 그뭐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 같은데 나아가서는 단순한 동행 외에도 생활 코칭, 컨설팅 뭐 등등 이런 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까지도 확장된다고 하는데요.

AI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아직 피지컬 AI까지는 현실화가 안 됐는데, 요즘 AI 채팅을 통해서 이런 정서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피지컬 AI가 나오면은 그런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대안적인 어떤 관계 서비스 산업도 생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김현우님께서 관계의 어떤 허전함은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요즘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찾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비행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 생방송 유튜브 EBS 공식 채널 오셔서요. 보이는 라디오 또 반디를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스페인 어권 나라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입니다. 스페인의 다니 마르틴이 부릅니다. El último día de nuestras vidas.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이어지는 곡 콜롬비아의 후아네스가 부르는 Una noche contigo. 너와의 하룻밤. 두곡 듣고 오죠.

콜롬비아의 아티스트 화네스의 올해 발표곡 Una noche contigo 너와의 하룻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아티스트 다니 마르틴의 El último día de nuestras vidas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1983년 여름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를 끈 노래가 흐르고 있죠. 프랑스 뉴 웨이브 록 그룹 언더신 그들의 1982년 곡 러벙투리의 모험가입니다. 1980년대에 청춘을 맞이했고 이제

세계는 중장년이 된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향수에 젖는다고 합니다. 시원한 신세사이저와 후끈한 팝락의 에너지는 1980년대 당시 글로벌 팝을 주도한 뉴웨이브 록의 공법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어 가사로 성공을 거둔 것은 이 노래 어벙투기에가 처음, 거의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밴드 앙도신에게도 최초의 성공을 가져준, 안겨준 곡이었습니다. 히트곡 이상의 의미도 뒤따라 왔죠. 프랑스의 더 큐어. 당시 뉴웨이브 록을 대표했던 영국의 밴드에 빗댄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운 별명이었다네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엉더신, 그들이 글로벌 뉴웨이브 록의 성지에 프랑스어로 쓴 깃발을 꽂으며 독립선언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도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뉴웨이브 록을 프랑스의 이름으로 다시 전유한 밴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뉴웨이브 사운드의 동양의 무드를 결합한 유럽 록밴드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인도차이나라는 뜻의 밴드 이름만 봐도 이들이 처음부터 뭔가 작정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명칭은 밴드의 리더 니콜라 시리키스의 성장 배경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프랑스 외에도 몰도바, 이 유대계 이주민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벨기에에서 보내며 프랑스어권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특유의 아웃사이더 정서를 체화했다고 하네요. 1981년 밴드를 결성할 당시 그는 영국 뉴웨이브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럽을 넘어서는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인도차이나를 뜻하는 엉도신, 이 밴드의 이름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설정은 지금 생각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백인이 제국 식민주의 사관을 거쳐 아시아를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식민 시절 아시아가 감내했던 상처를 팝 상업주의로 소비하는 철부지들의 음악. 엉더 시인의 성공을 두고 많은 프랑스 평론가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프랑스 팝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장르를 융합한 사례라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경쾌한 전자드럼 비트와 베이스라인을 수용하며 뉴웨이브 록 음악과 연대하는 동시에 멜로디의 이 동양의 전통적 옴계, 즉 펜타토닉 스케일을 과감히 끌어들인 공을 뒤늦게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리더인 니콜라 시르키스의 친아시아 감성은 이 경계에선 아웃사이더의 멜랑콜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긴 생머리, 동양풍 의상을 선보인 무대는 이 마초 이미

의지를 내세웠던 당대 샹송이나 록 문화에 맞서서 양성적 이미지라는 안티테제였다는 평가도 곁들여야겠습니다. 앙도시인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재평가의 말머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뉴웨이브 팝록의 영지에서 프랑스형을 처음 선언하고 주류 문화에 맞서는 안티테제로서 동양성을 끌어들인 프랑스 밴드 엉더신이었습니다. 82년도 발표곡 그리고 2013년 발표곡 순서대로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곡은 러뱅투르의 모험가라는 곡이었고요. 발표 당시 프랑스 차트 2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 곡이 당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였고요. 2위 다음 3위 곡이죠. 영국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의 Let's Dance라는 곡이 바로 3위 곡이었답니다. 인기가 상당했네요. 그리고 12번째 정규 음반, 2013년 발표 음반에 수록된 Black City Parade라는 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확실히 사운드적으로는 진화가 느껴지네요. 예, 스타일도 변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아까 그 이국적 동양 취향의 뭐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뭐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재팬이라는 그룹도 있었죠. 그 유명한 데이비드 실비안이 멤버였던 밴드. 이 재팬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좀 코웃음을 치긴 했었는데 저도 뭐 이런 취향까지 백인들이 재팬이라는 그룹명을 또 약간 가부키 화장 같은 그런 시도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부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이샤 예 느낌의 그 비주얼을 연출했던 앨범 커버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이 뉴웨이브 전반의 그런 공통 언어 중 하나인 이국 취향, 특히 동양 정서를 동경하고 끌어들이려는 앙도시인 같은 경우는 뭐 음악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문학성 이게 그러니까 정통 하드락이나 뭐 이런 좀 그런 영역에서도 이런 막 치장이나 분장 그런 걸 통해서 판타스틱한 그런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문학성까지 얘기하는 선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편견인지 제가 중학교 당시 학생이었는데 이런 80년대 뉴웨이브가 막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제 귀로 처음 접한 그런 시절이 특이하게도 뭐 이국 취향, 문학성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섹슈얼리티 지금의 문법으로는 퀴어 코드의 어떤 직접 발화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약간 혼돈은 있었는데 요즘에야 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통해서 당시 프레디 머큐리의 사정 조지 마이클의 이야기도 또 이들이 다 커밍아웃 하지 않은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보여지는 쉽게 얘기하면 퀴어처럼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실제 그런 퀴어 정체성은 명시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특이한 대중문화적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엉도신의 리더이자 작곡자인 니콜라 시리키스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 한 적은 없다는데요. 그 곡의 서사에서 1인칭 판타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또 유지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밴드가 현재 진행형이군요. 평균 50대 후반 멤버들이 25, 26년 현재도 투어 중이고

상당한 판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있네요. 팝차트에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의 기록 중에서 2000년 중반, 2010년, 14년 무렵에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인 스타드 프랑스 스타디움 공연에서, 와, 규모가 그러니까 8만 관객 당일 매진. 4년 후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15만 관객 동안, 뭐 이런 식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운드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계속 변하는, 진화하는 엉더신의 이야기. 오늘의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뒤풀이 음감회죠.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 이어집니다. 음악 두 곡도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세리나 브랑칼레가 부르는 끼곤메, 나와 함께 여기에. 이어서 미아 마르티니의 랍소디아, 광시곡, 이런 곡까지 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깔로제고가 부르는 티아난맨, 천안문입니다. 37년 전 오늘 중국 베이징시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학생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했죠. 아직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의 희생자 규모는 물론 이 무력 진압의 구체적인 과정, 사건 이후의 공식 기록이나 자료도 제안하고 있죠. 프랑스 아티스트 깔로제로는 천안문에서 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일상에서부터 부조리와 싸우는 것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자 라고 노래합니다. 2002년 2집 수록곡 노랫말 낭독하죠. Quand les gestes fléchissent sous le plus fort qu'il ne vous reste.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버티고 난 후 신들조차 그들의 능력을 잃자 언어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자 우리는 고개를 떨군다. 더 강한 힘 앞에서 어떤 몸짓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굴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더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서 누구도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굽이진 이 길에서 막다른 끝에 다다를 때 어느 날 막다른 길에 서면 천안문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선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롯이 자신과 마주선 채 한 걸음 나아간다. 온몸을 올가맨 사슬을 끊기 위해서 결국 달리 택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천안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적인 싸움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핏줄 속엔 언제나 그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어느 날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때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 그곳에 갈 것이다. 천안문으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아티스트 갤러제오의 2002년 곡 티아난맨 천안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다 중계가 되어서 저도 탱크 장면 봤던 기억이 나는데 80년 5.18 장면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었다면 갤러제오가 그 사태에 대해서도 곡을 하나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말리의 후투마타 디아와라 그리고 영국의 데이먼 알반의 은세라 목적지라는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의 아티스트 히달리의 1980년 솔로 앨범에서 Baila Comigo 함께 춤을 추어요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유영주 청취자께서 주셨는데요. 새음행 공개방송 광고 BGM이 그 초여름 힐링 사운드로 느껴지신다 하셨고요. 이 누구의 연주인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음악이 두 곡이 쓰였는데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 뮤직이라고 하죠. 그런 BG용으로 이렇게 벌크로 나온 그런 걸 구입해서 쓰는 가운데 저자 미상인 곡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곡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올리버의 연주곡 페스테보라는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이면 좋겠네요. 유영진님이 찾으시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 곡을 함께 듣고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음악 정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올리버의 페스티벌 듣고 오죠.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였죠. 어제 그 네. 영희 페스티벌 올해 최초로 런칭되는 그 역사적인 페스티벌의 그 뭐 기획자 프로모터
1: 네.
0: 뭐 등등
1: 프로듀서
0: 네 프로듀서
1: 네.
0: 프로그래머 싱어송라이터죠. 본업은 오지은 씨 이분께 제가 호를 하나 선사하고자 합니다. 콸콸 오지은 선생께서 어제
1: 정말
0: 네, 나오셔서
1: 찬물이었나요? 따뜻한 물이었나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섞여 있는 물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 네.
0: 청산 유수로
1: 맞아요.
0: 말도 그렇게 콸콸 쏟아내고 가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시고 가셨는데
1: 네,
0: 네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흥이 나더라고요.
1: 아 진짜 그 에너지만 받아도 오, 나 공연할게 막 무슨 공연이나 할게 나 그 계단 같은 데라도 지나가는 복도에서라도 네. 하겠다
0: 계단?
1: 처음에 그 통로
0: 노출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배경으로
1: 무대와 무대를 이어주는 그런 통로 길거리에서 하겠다 약간 그런 얘기도 그게, 저 스스로 스스럼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0: 그게 약간 MG나 알파 세대의 취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코첼라에서 누구야 저스틴 비버가
1: 네
0: 그냥 유튜브 영상 틀고 자기 노래 불렀다고 막, 막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건 멋지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1: 저스틴 비버니까. 네,
0: 그러니까 뭐 의리의리한 무대보다
1: 맞아요.
0: 통로에서 공연하는
1: 네.
0: 이것도 아주 멋진 제스처가 아닐까?
1: 화장실도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0: 저는 화장실 뭐 이런 데도
1: 울림 되게 좋잖아요. 네,
0: 샤워장 뭐 이런 데.
1: 네, 세면대를 걸터 앉아가지고. 네. 네.
0: 제가 데뷔해서 처음으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수영장이었거든요. 물뺀 수영장.
1: 아 너무 좋았겠다.
0: 아주 스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아립 씨가 그 2026
1: 네.
0: 영희 페스티벌
1: 네.
0: 서드 스테이지의 헤드라이너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서드가 이제 세 가지 스테이지를 나눈 거겠죠.
1: 네네.
0: 뭐 서열 그런 의미가 아니라.
1: 네.
0: 근데 이제 아티스트의 그 퍼포먼스의 스타일도 고려해서
1: 네.
0: 어제 정확히 그렇게 섬세한
1: 네.
0: 호흡의 아티스트들을 위한 배려로
1: 네.
0: 이 갤러리 공간에서

0: 그런 뭐 보컬이랄지 숨소리랄지 이런 것도 다 포착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막
1: 그럼요.
0: 정말 뭐 방방 떠야 직성이 풀리는 음악도 있지만 그런 무대보다는 또 이런 특별한 무대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셨어요. 갤러리 공간 혹시 아세요? 그 공간?
1: 네, 그 공간에 가보진 않았는데
0: 예.
1: 이제 논센소라는 작가님의 또 멋진 전시와 함께
0: 네.
1: 갤러리 맥에서 한다 그래서 아, 갤러리에서는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모두 다 진짜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재워드리지 않을까. 옆에서는 막, 락 공연이 막, 옆 무대에서는 하고
0: 징가징가 하고
1: 있는데,
0: 있는데.
1: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0: 근데 저는 항상
1: 누가 잘
0: 그게
1: 어울까?
0: 이해가 안 돼요. 그게
1: 네.
0: 마이크로 확성을 하면 되잖아. 아무리
1: 네.
0: 섬세한 소리라도
1: 그쵸.
0: 확성을 막 하면 잘 들릴 거 아니야.
1: 증폭이 된다고 하죠.
0: 예, 증폭하면
1: 아,
0: 되잖아.
1: 증폭이 돼도 그냥 조곤조곤 하여.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제 기우가 좀 있지만 그래도 네뭐또 꿀잠 자고 가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0: 그 인디 아티스트 한국의
1: 네.
0: 여성 듀오 지금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키무키 만만수
1: 네네네.
0: 그분들 첫 데뷔 음반 표지가
1: 목욕탕. 네,
0: 목욕탕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아 이분들이 어쩌면 엉뚱하게도 그런 공간에서 녹음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1: 충분히 그런 엉뚱한 공간에서 할수 있는 분들이었고, 이민희 씨는 백상에서 얼마 전에 감독상 음악으로, 음악 감독상으로 상도 받기도 했어요.
0: 그렇죠.
1: 네네네. 맞죠.
0: 목욕탕이란 공간도 울림이 확실히 좋아서 뭐 너무 울리나? 거기서도 공연
1: 제 자기 목소리가 좀 이따가 벽을 치고 돌아오면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0: 대혼란의 파티인가? 그렇게 되면?
1: 또, 뭐, 자연 리버브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무튼 특별한 무대 2026 영희 페스티벌에서 스테이지 헤드라이너이신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갤러리 맥에서의 공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1: 도와주십시오.
0: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뭐 근황은 여쭤볼까? 약간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1: 그냥
0: 들어서.
1: 열심히 책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6월 말에 국제도서전이 또
0: 그게 6월
1: 있어가지고
0: 말로 다가왔군요.
1: 네네 서울국제도서전 준비하느라 뭐 요렇게 저렇게 바쁜 25일
0: 6.25네요.
1: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제 또 4월 씨가
0: 영희 페스티벌 또 출연진
1: 네
0: 중에 한 분이
1: 네네 바로
0: 나오시는군요.
1: 연무대에서 막뭐막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들뜨게 할 4월 씨가 그때 음악 간식으로
0: 음악
1: 찾아뵙는다고
0: 간식.
1: 합니다. 네.
0: 아, 맞다. 이게 음악 간식으로
1: 네.
0: 오셨었죠, 지난번에. 6.25 뭐죠?
1: 서울국제도서전. 네네.
0: 서울국제도서전. 아우, 깜짝이야. 서울국제도서전 일정으로 이하리 씨 대신 김사월 씨가 음악 간식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신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 정찬 메뉴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오후 3시에 연날리기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1: 네.
0: 초등학교 시절에 제 모습이
1: 생각나죠?
0: 막 보여요.
1: 혹시 연
0: 이게
1: 날리는 아이셨나요?
0: 놀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연은 주로 가을 바람 많아질 때
1: 네.
0: 좀 날리고 만들고 실패 많이 하죠.
1: 네.
0: 잘안 날라가지고 찢어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해서
1: 맞아요.
0: 날아가고.
1: 막 울고 막 옆에서 찢어진 연 보수하고
0: 맞아요.
1: 왜?
0: 아파트 물탱크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1: 오 진짜?
0: 모험도 감행하고,
1: 그연 날리기 위해서?
0: 내가 더 높이 날려볼래? 하면서 한번 바람 많이 부는 날, 아파트, 그냥 뭐 6층이에요.
1: 왜?
0: 6층, 지금은 뭐 이렇게 낮아? 그럴 텐데, 어린 나이에는 물탱크 실 꼭대기까지
1: 거긴
0: 올라가는
1: 뭐
0: 건
1: 그때 당시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0: 죽을 위험을 하고
1: 히말라야지.
0: 그 기억이 나는데요.
1: 네. 연날리기를 하시는 소년이셨군요. 와.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이 아니라 이맘때쯤에, 파주 통일동산? 네,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연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날리는 선수분들이 오셔가지고,
0: 프로들.
1: 연을 날리는 것처럼 연들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는 거 보면서 막 바람을 잘 타는 애가 있고

0: 마치 자기가 생명을 가진 것처럼 막 길을 만들어서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연을 보면서 막 응원하고 더 열심히 잘 날아라 막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면서 오후 3시에 이런 음악과 함께
1: 네네.
0: 연날리는 기분을 느끼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은 연날리는 연을 주제로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1: 좋은 주제입니다. 오후 3시에 연 날리기. 그럼 첫 음악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첫 음악은요, 로이사 마리온과 노아 플로루시라는 팀의 더 카이트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바이올린의 아르페지오로 똥땅똥땅똥땅 이렇게 시작이 돼요.
1: 네네.
0: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어린 시절에 연을 날리던 그런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드는데, 이게 바이올린 주악기로 노래가 음악이 편성이 돼 있는데,
1: 네.
0: 이게 듣다 보면 바람 소리도 나고, 숲의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는 것 같은, 진짜 한편의 동화 같은 음악인데, 이 노래가 사실 실제로도 로이사 마리온이 아동문학인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에서 더 카이트 연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1: 네.
0: 라이브 루프 페달과 바이올린 연주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싱어송라이터 노아 프레쉬와 함께 작사, 작곡, 보컬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 노래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네, 들으시면 정말 연을 띄우고 날리는 그런 기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국의 두 사람, 싱어송라이터, 바이올린 연주자 루이사 마리온 그리고 노아 플로어 씨의 The Kite 연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아립의 음악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는 오후 3시에 연 날리기입니다. 그가 고른 첫 번째 곡은 미국의 두 사람 루이사 마리온 그리고 노아 플로울 씨의 The Kite였습니다. 동화 이야기에서도 개구리가 연 날리는 모습이 표지에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낙엽으로 연을 만들어서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연을 날린다 뭐 이런 뭐 어린 시절 생각나는 그런 서사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 약간 나이가 한 자릿수였을 때 추억하는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리움이 좀 가득한 그런 느낌을 좀 담아서 네, 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0: 바이올린 연주자와 협업해 보신 적 있어요?
1: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있어요?
1: 협업은 아니고 공연할 때
0: 네, 바이올린 연주자를
1: 네, 솔로로 이렇게
0: 피처링해서.
1: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제가 첼로 연주자랑 협업한 적은 있는데 그런 약간 이 경우도 바이올린 연주자가 루퍼 썼다 그랬잖아요. 첼로 연주자도 제가 루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브라운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1: 아, 진짜?
0: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루퍼를.
1: 어머, 선물해 드렸어요?
0: 근데 나중에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나랑 할 때도.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
1: 아, 그런 약간 뒤에 마음이 있었는데, 의도가
0: 약간 나랑
1: 있었는데.
0: 할 때도 루퍼를 좀 활용해가지고 오늘 들은 이더 카이트 이 곡처럼 촘촘히 레이어도 쌓고 해서 뭘 하시면 너무 신나겠다 그랬는데 딴데 쓰셨나 봐요.
1: 첼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0: 아니죠.
1: 없을 것 같아요. 좀 묵직하고 바이올린은 좀 이렇게 다리가 좀 자유로운데
0: 아,
1: 첼로는 좀
0: 활 양손으로 뭐
1: 할 수도 있으니까.
0: 써야 되는 건 비슷한데
1: 네,
0: 아무튼
1: 아무튼.
0: 잘 들었고요.
1: 네.
0: 지금 서울 연날리기 딱인 날씨네요. 바람 겁나 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김아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걸 보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비 오는 날은 연 날리면 안 되는데.
1: 뭐,
0: 뭐,
1: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이
0: 번개라도
1: 있으니까.
0: 치면,
1: 아, 그렇네요.
0: 진짜 위험하잖아요.
1: 지지지지. 실을
0: 벤자민
1: 타고.
0: 프랭클린도 아니고, 그 날리다가. 아무튼,
1: 네.
0: 두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웨스턴 카잇. 웨스턴
0: 웨스턴
1: 카잇.
0: 카이트.
1: 제가 대한민국 여성 싱어송라이터 2022년 싱글 I Love You라는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이 웨스턴 카잇은 이름은 박서연이라고 해서요.
0: 아, 한국 분이군요.
1: 네, 서가 이제 서쪽 웨스턴, 연, 카잇. 그래서 웨스턴 카잇.
0: 원 마운트 아세요? 원 마운트?
1: 일산.
0: 네.
1: 네.
0: 웨스트 브릿지 아세요?
1: 웨스턴 브릿지는 뭐죠?
0: 서교.
1: 아, 서교? 아, 그러네.
0: 비슷한
1: 서대동에
0: 센스네요.
1: 있네요.
0: 이 서연 웨스턴 카이트.
1: 네, 웨스턴 카이트에서 이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와, 이보다 더쿨 시크 느낌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제 짝사랑 전문가.
0: 짝사랑
1: 네,
0: 전문가.
1: 그래서 짝사랑 경력 직다운 그런 노래 가사들이 진짜 재밌고 웃픈 그런 노래 가사들이 너무 많고요. 노래들도 다 좋은데 그중에 이제 I Love You라는 노래를 가져와봤고요. 이 노래는 10cm 리메이크 앨범 속에 아, 이 노래가 아니구나. 10cm 리메이크 앨범 속에는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웨스턴 카잇의.
0: 아,
1: 즉,
0: 한국의 아티스트 10cm가
1: 또,
0: 웨스턴 카이트 곡을 리메이크했어요.
1: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짝사랑의 정말 대명사 같은 분이신데, 오늘은 또연 날리는 날이니까, 웨스턴 카잇의 이 노래로 좀, 이분의 그 짝사랑이 정말 자유롭게 활활

0: 같았으면.
1: 헐헐.
0: 그리고 뭔가 연애 문구를 적는다면 나는 뭘로 적을까? 이런
1: 뭐라고
0: 생각을
1: 적으시겠어요?
0: 잠깐 해봤어요. 아예 뭐 free 뭐 이런 걸 적을까? 뭐 love you도 괜찮은 것 같고요.
1: 네. 돈 갚아라 뭐 이런.
0: 큐트한다 큐트한다 이런 거.
1: 어디 있니 뭐 이런 것도 써 있을 것 같고.
0: 너무 좋은데요. 와.
1: 들어볼까요?
0: 네.
1: 웨스턴 카이트의 I love you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이하립의 음악정찬 선곡테마는 오후 3시의 연날리기이고요. 방금은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웨스턴 카이트의 22년 싱글 I Love You였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볼게요. 아립 씨도 이주영 씨 아시잖아요.
1: 네, 너무 알죠.
0: 피처링도 하셨고.
1: 네, 맞습니다.
0: 이주영 씨 목소리에 약간 살짝 누른 버전 뭐 이런 느낌.
1: 오, 진짜 주영 씨 있네요.
0: 네.
1: 와.
0: 둘이 듀엣하면 한 사람인 것 같다는
1: 아,
0: 생각이 들것
1: 헷갈리겠다.
0: 같은데.
1: 예. 네, 진짜 느낌 있네요.
0: 누가 더 멋있어요?
1: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웨스턴 카이트 좀더그팝 느낌 나는 것 같긴 한데.
1: 그런 느낌이 더좀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도 그렇고, 약간. 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의 돌고래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칭찬받으면 돌고래 소음 나는, 이런. 그래서 그 노래로 되게 처음에 너무 좋아해서 즐겨 듣게 되는데, I Love You 이 노래도 진짜 너무 빠져드는 노래라서, 오늘 또 연날리기 특집에 되게 많은 기여를,
0: 그러네요.
1: 웨스턴 카이시 해주셨습니다.
0: 이분은 혹시

0: 영희 2026 페스티벌 성
1: 영희에서
0: 섭외는 안
1: 못,
0: 됐나?
1: 왜 영희에서 못 뵀던 것 같은데, 왜, 네, 섭외 1순위인데.
0: 다음 차에.
1: 오지 않으실까요?
0: 네. 자, 오늘 이하리의 음악정찬 오후 3시에 연날리기 첫 번째, 두 번째 곡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곡 만나보기 전에 Life is Marla님께서 웨스턴 카인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세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 노래 하기 전에, 저 어렸을 때 저는 그 운동장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가 아니고
0: 네.
1: 항상 그 연을 바라보는 아이였거든요.
0: 아니면 주스러 다니는
1: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연을 날리는 분들도 관객은 필요한 거잖아요.
0: 그럼요.
1: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야, 열심히 날아볼까? 막 하는데,
0: 맞아요.
1: 뭔가 처음에는 막 바람을 타지 못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날리게 되면 막 응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을 이제 항상 쳐다보던 아이였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연이 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 만약에 바람이란 것의 모습이 있다면,
0: 네.
1: 저 가느다란 실 모양이 바람의 얼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0: 그 어릴 때?
1: 네, 이게 실체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양을 굳이 따지라면 연줄이 그려내는 모습이 진짜 저게 바람의 얼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학창 시절 바람에 미쳐 있었거든요. 바람에 푹 빠져 있어서 바람에 대한 공상을 하면서 연날리기를 항상 봤던 기억이 났고 노래들을 연날리기 노래를 고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렇군요. 바람에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독특한데, 그럼 계속 바람.
1: 바람만 맞고 바람이 부는 어디인가로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버스 이제 타고 집에 갈때 이렇게 차창 문 열고 그 바람 맞으면서 갔던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0: 그렇구나.
1: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0: 계절 상관없이.
1: 계절 상관없이 그래서 막 뒷자리 친구들 막 추울 때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0: 찬바람도 마다하고.
1: 그래서 민폐를 끼쳤는데 그래서 그런 노스텔지아 향수를 담아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곡을 골라봤고요.
0: 네네네네. 네.
1: 아까 이제 웨스턴으로 갔으니까 또 이스턴으로 가야겠죠?
0: 어허, 그러네, 여기.
1: 그래서
0: 네.
1: 더 이스턴 플랜.
0: 이스턴 플레인.
1: 더 이스턴 플레인의
0: 네.
1: 노스텔지크란 노래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분들이 되게 신기한 거는
0: 네네.
1: 그 스웨덴 국적의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이자 프로듀서고요. 이 1인의 원맨 밴드라고 하는데 마틴 홀이라는 분의 원맨 밴드라고 하는데 뭔가 대중적인 밴드라기보다는 어떤 음원 제작사에서 소속 프로젝트성 그런 싱어송라이터로 계속 음반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이게 혹시 AI인가? 표지도 그렇고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2015년부터 싱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때는 AI가 없던
0: 그때는
1: 시절이잖아요.
0: 없었죠.
1: 그래서 아, AI가 아니다.
0: 예, 아니다.
1: 그래서 오늘 또 함께 그때 향수를 떠올리면서 각자만의 연날리기를 떠올리면 어떨까 골라봤습니다.
0: 스웨덴 아티스트 더 이스턴 플레인의 노스탈지크 2019년 발표곡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음악으로 차려낸 정찬, 이하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선곡 테마 오후 3시의 연날리기. 방금 들은 곡은 스웨덴의 이스턴 플레인의 노스탈지크였습니다. 저도 그 뭐라 그럴까, 요즘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다양하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또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전에는 라이브러리 음악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정말 이걸 자기 음악으로 발표해도 될 만한 음악들이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쓰라고 이렇게 그런 플랫폼에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구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데 아마 이스턴 플레인도 약간 아까 설명에 따르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티스트?
1: 네, 맞습니다. 근데 가사도 딱 너무 그 네. 화자의 느낌도 되게 좋은 게, 추억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마음 상태지만 늘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아니고,
0: 네.
1: 그래서 참 재미나다, 또 재미나 들을 음악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조희선 청취자가 바람 얘기, 이하림님 그책 이응품은 미음에 나왔던 얘기네요. 전생에 바람이셨던 책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새삼 다시 생각나신다라고 써주셨네요.
1: 네,
0: 전생에 바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아, 저 실제로 전생의 바람이라는
0: 네.
1: 그 이제 전생 테스트 이런 거를,
0: 어디 가서 하면 돼요,
1: 아,
0: 그런 거?
1: 그거를 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0: 진짜요?
1: 친구들 거막 전생 얘기를 막 깔깔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전생에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 바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바람에 빠져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혼자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0: 반가웠겠네요.
1: 너무 어떻게 알았지?
0: 이게 괜한 감정이 아니구나.
1: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막 자랑을 했었습니다.
0: 전생의 바람이었습니다.
1: 내가 왕년에, 이것도 아니, 내가 전생에 말이야,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네.
0: 제트기류였나? 뭐였어? 뭐 어떤?
1: 정 한이 바람, 한이 바람. 네.
0: 오늘

0: 두루뭉술하게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음악들이라는 599 하나 문자 주신 분.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1: 아,
0: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후 3시에 연날리기.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고른 다섯 번째, 네 번째 곡이죠.
1: 네, 네 번째
0: 이번에는 네,
1: 곡입니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러빙의 나힐리스트 카이트 플라이어 해가지고 뭔가 약간
0: 허무주의자네.
1: 허무주의적인 네, 연날리는 사람, 연날리기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빙이라는 팀을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 러빙이란 팀은 캐나다 출신의 3인조 인디 포크 밴드고요. 데이비드 페리 그리고 형제인 루카스 핸더슨과 제스 핸더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3인조 팀입니다. 이세 사람은 그 무슨 숲에서 여름철 산림 노동을 하면서
0: 왜?
1: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밴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악이 정말 약간 숲에서 이렇게 조용한 바람 소리 같고 편안한 이렇게 튀지 않고 과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또 카이트가 나오는 카이트 플라이어가 나오는 이 음악을 오늘 안 들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고 이 가사는요. 이게 이제 허무주의적인 연날리기 꾼이니까 이게 끈떨어진 연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0: 끈 떨어진.
1: 네. 그래서 나는 마치 줄이 없는 연을 날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살고 있다. 언제쯤 내가 발견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항상 답을 찾았지만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또 되게 편안한
0: 편안한
1: 음악을 가져와 봤습니다.
0: 숲에서 일하는 게 본업이고, 그리고 음악을 사이드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러빙의 니힐리스트 카이트 플라이어, 허무주의자, 뭐라고 해야 되지?
1: 허무주의자의 연날리기.
0: 아, 그거 좋네요.
1: 네.
0: 허무주의자의 연날리기, 캐나다 그룹 러빙의 연주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죠.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후 3시의 연날리기라는 추억 돋는 선곡 테마로 고르신 네 번째 곡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캐나다의 그룹 러빙의 연주한 노래로 니힐리스트 카이트 플라이어 허무주의자의 연날리기 까지
1: 조금도
0: 들어봤습니다.
1: 허무주의적이지 않아서 노래가 이게 어떻게 끈떨어진 연애 이렇게 아련아련한 이런 음악을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뿅 하고 키보드를 딱 치고 끝내거든요. 마무리도 너무 신기하고 뿅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1: 네.
0: 예, 락밴드의 곡입니다.
1: 네.
0: 지금까지 흐름을 깨겠다는 의도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오늘
0: 예.
1: 좀 원래 선곡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아련하게 두루뭉술하고 막 연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살랑살랑 훨훨 느낌의 음악들을 좀 고르면서 마지막 곡은 원래는 이제 윤석철 트리오의 루틴 없는 게 루틴이라는 연주곡을
0: 네네네.
1: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 바람이 진짜 루틴 없는 게 루틴이잖아요.
0: 바람이
1: 루틴.
0: 헤헤헤 루틴 있는데 뭐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1: 기상청 사람들은 또
0: 네, 뭐
1: 읽을 수
0: 그렇게
1: 있겠지만,
0: 얘기하겠지만
1: 저는 진짜 루틴이 없어 보여서 바람에 미혹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어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재우지 않을까 해서 진짜 보노 오빠를 불러서
0: 네.
1: 유투의 카이트라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이 뭐랄까 후렴구에 이 멋지게 지르는 이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러니까 21세기가 밝자마자 U2가 발표한 그 음반이죠. All That You Can Leave Behind라는. 저도 여기까지만 U2 음반을
1: 아,
0: 들었던 것
1: 진짜요?
0: 같아요. 그 이유는
1: 여기까지?
0: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 아무튼 이 음악을 고르신 이유는
1: 저는 항상 율디 목소리와 이 보노의 목소리가 이렇게
0: 네네네. 안
1: 너무,
0: 닮았습니다.
1: 너무 섹시하고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더 카이
0: 네.
1: 또안 들을 수.
0: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런 사연으로 작업을 하게 된 곡이라는 사연이 있네.
1: 맞아요.
0: 네.
1: 이게 사실은 그 딸아이가 연날리는 모습을
0: 네.
1: 보다가 이렇게 멀리서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제 연이 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속상해서 나 집에 갈래?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또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자신이 연날리던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봤던 것, 그리고 내가 지켜보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또 가사들을 담아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자, 오늘 이하리 배 음악 정찬 오후 3시에 연날리기 참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의 카이트
1: 감사합니다.
0: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0: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자,
1: 아이돌 한국어는
0: 역시
1: 예!
0: 마지막 방송이라고 여러분 저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신다고
1: 서프라이즈!
0: 서프라이즈. 저는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또 마지막 생방이지 않습니까?
1: 그래야
0: 그래서
1: 기억에 남아요.
0: 이 EBS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기계까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Let's
1: 아이돌
0: go.
1: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K-뉴스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스민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1: 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요.
0: 아니, 야스민 특파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진진 앵커, 제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러는데요.
2: 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른 폭염이 나타난 가운데 시민들이 쉴새 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 아하.
2: 특히 지난 주말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선풍기, 아이스크림, 시원한 수박을 준비해서 일찍 찾아온 더위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0: 이야, 준비성이 철저하군요. 저도 오늘 퇴근길에 수박부터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오리 특파원, 현장 분위기는 잠시만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3: 냠냠냠. 네, 여기는 냠냠. 남극보다 시원한 냉장고 앞 현장인데요. 냠냠. 열대야로 잠에서 깬 한 시민이 냉수 한 잔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냠냠. 아이스크림도 먹고 수박도 먹고 냉장고 지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찔한 현장입니다. 냠냠. 저도 수박 한 조각 얻어 먹었는데요. 너무 달콤해요. 야스미님. 야스민 특파원도 한입 하실래요?
0: 사오리 특파원, 거기서 먹방을 찍고 있으면 어떡해요?
2: 네네네네. 지금까지 열대야와 냉장고의 치열한 전쟁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Wait, hold up, stop.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두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네, 첫 곡으로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에스페란사이스님께서 안녕하세요 진진씨, 라디오 컴백 너무 신나요. 기분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날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샥티1503님께서 진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응원할게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생방이에요. 그래서 제 기분이 지금 들쑥날쑥한데 하지만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해피바이러스죠. 미니미니 야스민.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필드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활약과 함께 수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사오리님까지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목요일 요정 미니민 이하수입니다.
1: 헤이.
3: 어시스블리데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일본에서 온 사오리입니다.
1: 오랜만이고 사오리님과는 또 498회 와, 헤어져가지고
3: 진짜 오랜만이다.
1: 829회에서 와. 만나니까 와. 그러니까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1년하고도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또 찾아주신 소감 한번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3: 진짜 그동안 찐디 너무 보고 싶었고 근데 그 오늘은 마지막이잖아요. 생방이. 근데 그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신 아이돌 한국어 감사합니다.
1: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손가락 왜 그러는 거예요?
2: 다쳐가지고 제가
1: 그러니까.
2: 썰을 한번 풀까요?
1: 좋아요.
2: 이제 식단 관리를 하겠다고 당근을 먹겠다고 썰다가 같이 썰었습니다. 이렇게
1: 다쳤구나.
2: 제가 원래 조용히 못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에피소드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 네. 지난주 제가 또 기제를 마쳤잖아요.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은 제 대본이 없어요.

0: This year's first tropical night.
1: Yep.
0: That's a whole 19 days earlier than last year. And apparently, a lot of residents had a tough time sleeping through the heat.
2: 네, 올해 봄철 전국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더웠다고 합니다. 아직 6월 초인데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정말 걱정되네요.
1: 맞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는 더위가 좀 빨리 왔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원했다가 확
0: 맞아요.
1: 더웠다가 또
0: 맞아.
1: 시원해졌다가 이게 지금 좀 많은 편인데 일단 더위에 약한 편인지 강한 편인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2: 저는 일본도 여름에는 좀
1: 아,
2: 습하고
1: 그쵸.
2: 덥고 좀 비슷해서 이 한국의 추위보다는 좀더 더위가 괜찮다 하는데
1: 오히려 추위보다는 더위에 강한 편이다.
2: 예스미 어때요? 이집트가 더
0: 아닙니다.
2: 사막 아닌가?
0: 이런 스테레오타입
1: 선입견.
0: 버리세요. 아닙니다.
2: 선입견이었어?
1: 그니까.
0: 아니, 아닙니다. 이건 진짜 선입견인 게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오기 전에 아, 한국 여름 진짜 기대된다. 시원하겠다. 이집트보다. 했지만 훨씬 더 덥더라고요.
1: 그래요.
0: 습하잖아요,
1: 그쵸,
0: 한국은.
1: 그쵸, 그쵸.
0: 이집트는 날씨 약간 건조한 날씨여서 그늘 아래만 있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름에도.
1: 아,
0: 한여름에도.
1: 오히려.
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도 여름 약간 좀못 버티는 스타일이긴 해요. 더위 정말 약한 편입니다.
1: 저는 오히려 저는 추위를 아예 안 타는 사람이라고
2: 진짜요?
1: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씩 이제 추울 때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춤을
0: 무시려요?
1: 췄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관절이 많이 약해진 상태란
2: 아,
1: 말이죠.
2: 진짜요?
1: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
0: 아, 비 오기 전에도 아프죠?
1: 그러니까 요즘
2: 어머,
1: 그래요. 예, 막 아프고. 근데 저는 더위를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땀도
0: 아무래도.
1: 너무 많고 더위도 너무 많이 타고. 예. 그래서 요즘에 일교차가 사실 심하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저는 밤까지도 반팔을 입고 다녀요. 예, 너무 더워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열대야가 왔다고 합니다.
0: Yes.
1: Tropical night이라고 하는데 뭔가
0: Tropical fruit.
1: Yeah. 뭔가 열대 과일,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거든요.
0: 그럴 때는 약간 이집트 생각나지 않으세요?
1: 그니까.
0: 그쵸?
1: 근데 약간 열대야라고 하니까
0: 열대야.
1: 좀 많이 덥고 약간 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약간
0: 그래요?
1: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네. 근데 트로피카 하면 뭔가
0: 트로피카.
1: 상큼.
0: 봐봐요. 열대야. 아,
1: 약간 기분이 달라요,
0: 다들
1: 지금.
0: 살짝 변해줘요.
1: 근데 어쨌든 강릉에 지금 열대야가 왔다고 합니다.
2: 와, 진짜.
1: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실.
2: 심각하다, 이 지구가.
1: 맞아요. 열대야 때문에 늦게 자본 적 있습니까?
0: 정답 이미 알고 있죠?
1: 네,
0: 저는
1: 정답! 늦게 잔 적이 있다! 와!
2: 여기 다또 늦게 자는 사람들이
1: 맞아요.
2: 아닌가?
0: 맞아요.
1: 저는 최근에도 깼어요. 에어컨을 안 틀고 자가지고. 진짜 땀 범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새벽에.
0: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에어컨 틀어놓고 해도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아 사람 몸아
1: 맞아요,
0: 맞네요.
1: 사람 거.
0: 사람 몸이라는 게이그 기후를 느낄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집 안에서 에어컨 들어놨는데도 날씨 더워지잖아요.
1: 네.
0: 일찍 깨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뭔가
1: 막 뭔가 부지런하게 되고.
0: 뭔가
1: 네.
0: 하루 시작
1: 맞아요.
0: 해도
1: 좀
0: 막
1: 일찍
0: 일찍
1: 일어나고.
0: 되니까.
1: 네.
2: 나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너무 더우니까, 근데 아직 에어컨 청소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어컨 끼기도 좀 그렇고, 근데 아직 클린 아이템들도 냉동실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 꺼내가지고, 너무
1: 너무 더워서
2: 더워가지고,
1: 야
2: 닭가슴살이 여기에 두고, 이렇게 해서 좀.
1: 야 닭가슴살 얼려놓은 걸로
0: 좋은 방법인데?
1: 시원하게 야
2: 진짜.
1: 대박이다
0: 괜찮은데요? 웃기죠?
1: 단백질 보충을 이렇게 하는
2: 여기서
1: 거야
2: 이렇게 아침에 먹고.
1: 그러니까 오히려 해동을 시켜서 몸으로 해동을 시켜가지고 야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열대야를 이겨내는 생존 꿀팁
3: 사오리님은 닭가슴살. 또 닭가슴살로 이겨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0: 근데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팩 같은 거 좀 얼려놓고.
1: 맞아요.
0: 너무 더우면 몸에 좀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내려가니까.
2: 맞아요.
0: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개에다가 그 수건으로 아이스팩을 한 다음에.
1: 우와.
0: 그 수건, 그러니까 젖지 않게 이제 수건으로 좀 돌돌 말아가지고 아. 좀 대고 자고 이랬었어요.
1: 올빠르다. 올빠르다.
0: 네, 진짜. 오. 저는 좋다. 무조건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1: 머리가 좋은데요? 저는 정말 깔끔하게 네. 딱 물어보셨잖아요. 꿀팁이나 뭐 이런 거 있냐. 저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건들지 마, 나 더우니까. 아. 더위 약하잖아요.
0: 약하니까.
1: 그냥 깔끔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딱히 다른 꿀팁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0: 아, 맞아요. 가만히 있는 거 되게
1: 사람이
0: 중요해요.
1: 사람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0: 맞아요. 그냥 네. 에어컨에 선풍기 트는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에어컨 바람을 또 싫어해요.
3: 아, 뭔지 그 느낌이
1: 위험이니까.
0: 비염도 그쵸? 있고 이래서 저는 그 습한 에어컨 기운을 너무 싫어해서 거실에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그걸 선풍기로 제 방으로 끌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에는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팩으로 수건을 덮어서 이제 몸을 좀 식히긴 너무, 하죠.
2: 너무 올바르다. 네.
0: 감사합니다. 제 칭찬. 자, 이렇게 해서 이른 열대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저 스페셜 DJ 찐디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마지막 생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찐디에게 말해봐. 입니다.
3: 5주 동안 찐디 라디오 매일매일 들었어요. 칭찬해주세요. DJ 중에 제일 잘생겼어. 벌써 보고 싶어요. 든든. 찐디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보내주세요.
1: Yeah, today's message theme is just tell Jindy. You can tell him things like, I've been listening to Jindy's radio every day for 5 weeks. Or, I already miss the handsome DJ. Yeah, so feel free to sha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Jindy.
0: Yeah, I already miss the handsome DJ에서 왜 뜸을 들이셨어요?
1: 망설인 게 좀 티가 났나요?
0: 티가 났습니다.
1: 미안해요.
0: 이 말을
1: 미안해요?
0: 듣고 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
1: 에이, no way.
0: 아무튼 hey.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요정님, 노래 추천 부탁드려요.
3: 아래. 띠리리리링.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사월이에요. 저는 시아 준수님의 글래비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이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3: 네, 제가 학생 때 처음에 한국에 관심이 갖게 됐을 때 좋아하게 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이번에 10년 만에 정규 앨범과 나왔다고 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시아 준수님의 그래비티 듣고 올게요.

0: 네, 항공이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 지금 한국은 is our quiz corner where you can guess Korean words or expressions tied to recent trending topics in Korea. But today we're mixing things up with a special edition. 지금 아이돌 한국에서는
2: 네, 보통 야스민이 스무고개 형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퀴즈를 풀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와 야스민이 힌트를 주고 찐디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너는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그런 퀴즈 코너였는데 특별하게 지금 아이돌 한국어에서는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니까요. 아까 찐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이돌 한국에서는이라고 말했던 거. 그만큼 제가 신나가지고 아~ 우리 프로그램 이름까지 들려버렸어요.
0: 근데 죄송한데
3: 마음이 너무 앞서서 아이돌 한국어에서 부터 들렸거든요. 눈치
0: 정말 눈치 못 챘던 게 저는 지금 완전 불안해요. 저는 지금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3: 정말 네. 저는 지금 되게 신난 게 와 네. 이런 기분이었구나. 맨날 찐디가 몇 년 동안 지금
0: 맞아요.
3: 매주 난 올렸잖아요.
0: 맞아요.
3: 와
0: 죄송해요.
3: 정말 기대돼요.
0: 죄송하고
2: 야스민 늦었어요. 진짜 후에, 신났어요.
0: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났어. 제가 이 생방을 진행하기 전에 리딩을 하는데도 막 거봐 혹시 나 이랬어? 혹시 나 바보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 찐이 잠깐만 이거 성대모사예요 지금?
0: 맞는 것 같은데?
2: 네. 진짜 오늘 야스민이 복스 하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한참 네. 문제를 내기만 했던데 그러니까. 찐디 오늘의 자신감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0: 저는 0점입니다.
3: 0점?
0: 진짜 0점이에요. 감을 아예 못 잡고 있어요.
3: 근데 저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사전에 일단 설명해드리자면 네네. 사전에 SNS로 우리 항공이들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0: 네네네.
3: 그래서 바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찐디는 땡땡땡이다. 찐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알려달라고 저희가 미리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국어를 오늘의 한국어 단어 퀴즈로 정했다고 합니다. 찐디님 참고하시고요.
2: 찐디는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3: 오. 바로 던져보세요.
0: 열정.
3: 열정.
0: 얼음.
3: 얼음.
0: 얼음. 얼음.
3: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0: 그리고 더위.
3: 예. Yeah.
2: 더위.
0: 과일.
3: 좋아요. 다 좋은데요.
0: 하나도 없네.
3: 지금 사실 과연 찐디 답변 중에 정답이 있을지 없을지 있을 수도
0: 없을 수도
3: 아 정말 궁금하거든요.
0: 예.
3: 그래서 저와 사오리님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

0: 늘은 어디로 메시지 보내면 되죠?
1: 네, 정답을 아시는 항공이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을 남겨주시고요.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항상 드렸으니까 초성 힌트나 하나 주세요.
0: 오케이!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자,
1: 오케이.
0: 사오리님.
2: 네, 오늘의 정답은 초성 힌트가 너무 쉬울까봐
1: 왜?
2: 다른 나라의 언어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아르볼.
1: 뭐라고요?
0: 오케이.
2: 아르볼이래요.
0: 너무 어렵죠?
1: 아르보르?
0: 너무 어렵죠?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진디님이랑 이렇게 한 세월이 얼만데, 아,
1: 그쵸.
0: 조금 더 쉽게 하자. 제가
2: 그렇지.
0: 제안을
2: 에, 에, 에.
0: 했어요.
2: 그쵸.
0: 아랍어로 한번 힌트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1: 에, 에.
0: 샤가라.
2: 샤가라?
0: 샤가라.
1: 샤가라. 샤가라.
0: 따라해봐요.
2: 샤가라.
1: 샤가라.
0: 오케이.
2: 샤가라.
1: 샤가라.
0: 여기까지.
1: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가라.
2: 더
0: 오, 발음
2: 혼란스러울 것
0: 좋은데?
2: 같아요.
1: 정말 죄송한데, 저잘 모르겠으니까 몇 글자인지 알려주세요.
0: 몇 글자?
1: 세 글자예요, 내가 봤을 때.
2: 이게 말해도 돼요?
0: 이건 이 정도는 해도 돼요. 두
1: 네.
0: 글자입니다. We have to
1: Two 글자, 그러면.
2: 이모지, 두 글자.
1: 과일.
0: 아, 이모지 이렇게 신날 줄 몰랐어요.
1: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써요?
0: 언제? 언제 쓰죠, 사부리님?
2: 언제 쓸까?
1: 지금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0: 질문
2: 야외에서
0: 좋았습니다.
2: 야외에서
0: 아, 야외에서 오케이.
1: 야외에서
2: 서토대 요く 使う言葉かな?
0: So we use this word outside.
1: 야외에서 많이 씁니다.
0: 질문 빨리 많이 해야 돼요.
1: 그러면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0: 할 수 있죠.
2: 할 수
0: we
2: 있죠.
0: can use it to our friends as well.
1: 물건인가요?
0: 그럴 수. 아니, 아니, 진짜 쉽게 드릴게요. 아닙니다. 물건
1: 물건이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It's not an object. It's something alive.
1: 그럼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가요?
2: 현실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요?
1: 여름에만 쓰나요?
0: We use it more during summer, I guess.
2: 実際にもよく使う言葉じゃないかな.
1: 그러면 여름에 많이 쓴다.
2: 아니,
1: 질문하는 것도
2: 계절,
1: 어렵구만, 이거.
2: 사계절 쓸수 있어.
1: 사계절을 쓸수 있다.
2: 一年中使える言葉.
1: 그러면?
0: 질문 빨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을 때 되게 그게 좋은데.
2: 이제 복수춤, 복수춤.
0: It's something good when you're stressed out, by the way. 아, 진짜 다 드렸다,
1: 물건이
0: 이거.
1: 아니라면서요.
0: 물건 아니죠.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1: 살아있는
0: something
1: 거.
0: Alive.
2: 아, 이거는.
0: It has a soul.
1: 그러면.
2: 이게 약간 감성이 있어서 그래.
1: 언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셨나요?
0: 아, 저는 되게 이거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진심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It's something I really love.
1: 먹을 수 있는 건가요?
0: 아닙니다.
2: 먹을 수 없어요. 食べる 것도 できません.
1: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건가요?
0: 쓸 수 있죠. You can use it, by the way.
2: 것도 できる.
1: 예?
0: We also have it in this room.
1: 예? 자!
2: 아유, 재밌네.
0: 마지막 질문 진짜
2: 다니시.
0: 마지막 질문 한번 진짜 좀 결정적으로
1: 초성 하나 주세요.
0: 이건 좀 주기 싫은데. 왜냐면 진디랑 관련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 저랑 관련 있어요?
0: 우리 항공이들 이렇게 좀 진디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생각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주성 드리자면 The first syllable, 니은.
1: 니은.
2: 니은, 니은.
1: 니은.
2: 니은, 니은. 끝났어.
1: 두 글자에 니은.
0: 와, 진짜 이런 여유 느끼는 게 처음이다. 근데 진짜,
1: 진짜
0: 진디
1: 모르겠어요.
0: 감 1도 안 잡히죠?
1: 네.
2: 니은이에요?
0: 두 번째로 보게 되네요. 진디 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두 번째로 보게 되네요, 오늘.
1: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0: 지진?
1: 아니, 분명히 야외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2: 이게
1: 했고.
2: 이게 대힌트.
0: 그러니까요.
2: 그쵸?
1: 그러니까 다들 두 분이 이 질문에 되게 당황하셨단 말이죠.
0: 아, 당황 안 했는데요?
1: 그래요?
0: 당황 안 했어요. 근데
1: 일단

0: 서울의 항공이
1: 감이 좀 잡혔어요 좀?
0: 아니요 전혀
1: 전혀요? 전혀. 니은 드렸는데
0: 니은도
1: 원래 감이 원래 잡혔는데
0: 감 니은
1: 원래 아니에. 원래 잡혔는데
0: 노노
1: 있었는데
0: 없었는데 진짜 오늘 없었어요
1: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0: 네
1: 오케이
0: 자 그러면 우리 항공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0: 자 1985님께서 노래?
1: 어 노래
0: 달콤 쌀벌 찡아님께서 나무늘보
1: 오예 진디잖아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와 있고요.
0: 예. 2724님, 진디는 나무야. 언제나 거기 나무. 있어줄 거지? 라고 오. 해주셨습니다.
1: 어머.
0: 나무네.
1: 감동이다.
2: 감동이네.
0: 나무네.
1: 그럴 수도 아닐 수도. 하늘 고치지 마세요, 진디.
0: 자, 아무튼 제가 약간 문제를 내다가 정답을 맞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2: 혼란스럽습니다.
1: 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서리님 좀 어때요?
2: 오늘 오자마자 좀 찐지의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서 좀 좋네요. 기분이.
0: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좀 결정적인 힌트 하나만 주십시오.
1: Let's go.
0: 정답이
1: 힌트,
0: 나왔나요?
1: 힌트 줍시다.
2: 힌트. 힌트. 그러면 찐디 그대 춤을 추는 땡땡 같아요.
0: 아 진짜 그게 맞네.
1: 네 그러면 우리 항공이들을 위해 음악 힌트 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든 나무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바보 같은 DJ 진진과
1: 그리고 남으로 태어나고 싶은 야스민과
2: 이 둘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고 있는 사월이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저희는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모두 정답 눈치채셨죠? 저 빼고요.
1: 네, 그러면 정답 맞추신 분들 이따가 발표할 거고요. 일단 발표는 바로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정답은 바로 Today's Korean answer is namu, which is a plant with a solid trunk, branches, and leaves that grows over many years. It can also refer to the timber used to build homes or furniture. In English, it's called tree or wood.
2: 네, 위드 진우컴님이 찐디는 아스트로 멤버와 아로하 그리고 이 라디오에도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로 뽑아봤습니다.
1: 우와, 근데 정말 우리 찐디가 한국인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니까 뭔가 정말 나무 같은 존재 일 거라는 그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2: 너무 따뜻하다.
0: 네. 감사합니다. 나무. 저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나무가 뭔지도 몰랐어요. 니은을 줬는데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피디님이 자꾸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1: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무늘 보 어디에 이렇게 막 살아요?
0: 나무늘 보도 있고 여기
1: 어떻게?
0: 뒤에 이제 다 나무고
1: 그렇죠.
0: 이 책상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1: yeah.
0: 역시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 텐데 제가 뭐 든든한 존재여서 나무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부끄럽지만 해주셨는데 나무처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준 적 있으십니까, 두 분은?
1: 아, 저는 요즘 들려고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무 같은 존재 되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긴 한데 아직 연습 중입니다.
2: 제가 여기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서예로 써 있잖아요.
0: 맞아요.
2: 제가 한글 서예를 하거든요. 한 지가 이제 3년째인데 아호가 있어요. 네. 아호라고 작가 이름 같은 건데 네네네. 설빛. 네, 그게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소나무처럼 사계절 떡같이 그 빛을 옆 사람한테 주라.
0: 전달해주라.
2: 그런 뜻이 있어서
0: 대박이다.
2: 항상 좀 좋아하는 네.
1: 우와,
2: 단어입니다.
1: 대박이에요.
0: 그러니까 보면 아도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정말
1: 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0: 저희
1: 입으로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0: 네. 그 DJ가 누구예요?
1: 이미 말해버렸네요.
0: 그 DJ가 누구예요?
1: 진디예요.
0: 그댄 나무.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의 한국어 나무 토크까지 해봤고요. 정답자를 또 발표하기 전에 한국인들이 퀴즈 후보로 뽑아주신 단어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0: 몇 개 더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1: 좋아요. 네. 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미소, 따뜻함, 태양, 햇빛이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0: 네.
2: 추억, 능성이, 꿈, 끈기, 무지개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0: 네, 굉장히 많은데 진심, 치유, 인생, 청춘, 영감, 인내심, 나무늘보, 공부, 행운, 쉼표, 온기, 창조성, 평화, 말랑이, 위로, 감정, 귀여움, 행복 등등등 엄청 많은 단어가 들어와서 제작진이 단어 선택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2: 그나저나 찐디는 땡땡땡이다라는 질문에 제일 많이 들어온 답변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1: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단어는 바로 단정함입니다. 한번
0: 다정함.
2: 그렇죠.

0: 단정하게 입고 오긴 했어요.
1: 입고 오긴 했어요. 그건 제 진심이었고요. 그쵸. 우리 한국인들의 진심은 다정함이었는데 체니 첸 공공님 그리고 마르타프트 고은님 많은 분들께서 다정함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셨어요. No.
2: 진짜 찐디를 표현하는 단어가 정말 단어 같은 뜻이 진짜 따뜻하고 아, 좋은 의미가 많네요.
3: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또 소개 못해드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국인들의 참여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쯤에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겠죠?
1: 네, 이제 퀴즈 당첨된 분들 발표를 할 건데요. 으흠. 오늘은 어떻게 당첨자 발표를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늘은 판소리 버전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똥기덕

0: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첫 번째 당첨자 이리 오너라. 우리 오수진님께서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우리 찐디가 정답 나무 트리. 얼씨구 이분 오늘 운수 대통이로구나. 덩기덕 쿵더라라라. 달빛도 질투하고 별빛도 부러워하는 광채번쩍 화장품 세트 대령이요. 얼씨구 좋다 지화자.
1: 저 얼씨구 좋다 비보인 예약이로구나.
0: 이어서 두 번째 당첨자 이리 오너라. 정답은 나무. 우리 진디 나무가 지우직하고 따뜻한 휴식처 휴식처 같죠 라고 보내주신 3955님께 우리 이 아주 예쁜 흰색 백지에 내가 사인해서 주겠노라. 한 번 붙이면 시원하고 두 번 붙이면 어깨 춤이 절로 나는 나무 부채 선물로 대령이요. 얼씨구 좋다 지화자.
2: 와우 덩구덕분 도로로로 부채질로 여름 토이 조짜 내졌구나.
0: 당첨내 랑봉이들 모두
3: 축하합니다.
1: 와 역시 우리 찐디
3: 진짜 잘한다요.
1: 마지막 방송까지 열일하네요. 좀 쉬세요.
3: 역시 프로다.
1: 부채질 좀 하고 있어요.
0: 진짜 얼굴 터지는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여기 빗줄 여기까지 왔어요. 네, 목에
0: 빗줄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진짜 눈까지 터질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잘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저희가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진님과 3955님 축하드리고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이들의 메시지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찐디에게 말해봐 입니다.
1: 네, today's message theme is just tell Jindy. Feel free to share anything you'd like to tell him.
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샤프 1045 문자나 밴디 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의 마이존.

0: 아니 근데 진짜 진디는 스페셜 DJ로서 정말 잘했어요. 사랑해요.
1: 아니 근데 진짜 5주 동안 정말 즐거웠어. DJ를 졸업하고 스페셜 DJ로 돌아갈 때까지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다니 예전보다 조금 더 알아들 수 있게 돼서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2: 아니 근데 진짜 아더랑과 찐디 덕분에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는 못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편하게 듣고 있어요. 다 찐디 떡이야.
3: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찐진 덕분에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느껴져. 어제 동안 조금 많이 만들어줬어. 역시 찐디 최고야. Peru loves you.
4: 아니 근데 진짜 콜롬비아 로하요. 항상 좋은 음악과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줘서 고마워요. 힘든 날에도 우리 찐디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5: 아니 근데 진짜 찐디가 너무너무 그리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6: messages sent in ahead of time by 한국인들 through the 아이돌 한국어 social media.
7: Yeah.
8: 네. 비아리아, 에미, 뮤키, 플라워 제이제이, 마리아 호세, 아스토로하 사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찐디 한국인들 목소리 직접 들으니까 어때요?
7: 약간
6: 진짜.
7: 약간 뭉클해요.
6: 봤어요. 네. 봤어. 그 현상도
8: 계속 봤어요. 우리가.
7: 이게 약간 뭔가 이 물론 이번에는 5주 동안의 스페셜 DJ로서 참여를 하게 됐지만 뭔가 그 1년 5개월 동안 했던 뭔가 그때 기억들까지도 이렇게 소환을 해주신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갖고 싶었던 느낌이 약간 내가 하는 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게 되게 뜻깊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와
6: 한국, 메시지 진짜 많이 왔대요.
7: 진짜 그러니까요. 한국어 발음들이
6: 그니까요.
7: 그거에 좀 놀랐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또막 영어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0: 그러니까 다
1: 한국어로 딱
0: 한국어로
1: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 덕분에 많이
0: 그러니까
1: 배웠다 이런
0: 배웠다.
1: 내용도
2: 맞아.
1: 저도 뿌듯합니다.
0: 한국 사람
1: 진짜.
0: 아니야? 다들? 장난입니다.
1: 와.
0: 자, 아무튼 우리 아니 근데 진짜로 돌아와서 한번 영어로 설명해 주시죠.
1: 네, 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So, we have this corner to show you some messages that you've sent us. So, yeah, let's listen to your stories.
0: 네, 오늘의 주제는 찐디에게 말해봐였고요. 한번 한국인들 메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뒤에 진진, 아니 근데 진짜 진진이 伝えたい 것과 心からの感謝って、 일본어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언제나 고마워요.
1: 어떻게
0: 야,
1: 이렇게 예쁜 말을 해요?
0: 진짜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또 그거를 또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뭔가 제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시절이 굉장히 후회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항공이들도 그리고 아로아들도 그런 거에 좀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치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찐디의 멋진 목소리를 듣고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찐디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야. 진짜 수고 많았어요.
0: 아닙니다.
1: 진짜로.
0: 뭐 이제 1년 5개월 하다 5주 정도야 뭐. 뭐 5주 정도.
1: Yeah. Next one. 혜령님, 아니 근데 진짜 찐디야 예쁘다 예쁘다 라고 야, 보내주셨네요.
0: 예쁘다. 오늘 뭔가 화이트 느낌이 좀 화사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 지금 저는 굉장히 덥지만 좀 그래도 만족합니다. 화면으론 잘 나오고 있거든요.
3: 예뻐요.
0: Yeah. Yeah, 감사합니다.
3: 또 하나 가볼까요?
0: 네.
3: 3066 아니 근데 진짜 꽃을 든 찐디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1: 진짜 그러긴 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보라색이기도 하고 또
3: 누가 꽃이게.
1: 아, 정말 제가 원래 이럴 때 이렇게 붙어서 같이 하거든요.
0: 그렇죠.
1: 못하겠어요.
0: 아니 제작진분들이
1: 오늘 양보해드릴게요.
0: 또 마지막이라고 또 이렇게 꽃도 준비해 주시고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0: 또 마지막이라고 또 저와 함께할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래도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근데 뭔가 슬프지 않아요 저는.
1: 진짜요?
0: 네. 뭔가
3: 또 만날 거니까
0: 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1: 그건 당연한 거고요.
0: 네.
1: 그래도 아이돌 한국어 이렇게 5주 동안 같이 있는데
0: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이런 건 좀 있지만 아 다음 주가 되면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라디오라는 스케줄이 주에 두 번씩 매일 이렇게 고정적인 스케줄을 하다가
3: 그쵸.
0: 월요일인데 뭔가 허전하고 목요일인데 뭔가 허전하고
1: 미니미니 하세요.
0: 틈새 어필 좋았어요. 틈새 어필 좋았고 근데 그럴 때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3: 그쵸.
0: 저번에도 이제 이대 DJ를 졸업했을 때 그 다음 주가 조금 슬프고 공허하고 힘들고 약간 이랬었는데 지금은 실감이 안 나고 사실은 그렇지만 뭔가 또 만날 것 같은 느낌? 내 집 같은
1: 만나야죠.
0: 느낌이어서
1: 만나야죠.
0: 예, 슬프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소감 만들어 볼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3: 저도 1년 반 정도 오랜만에 이렇게 그때도 찐리를 보내고 이제
0: 맞아요,
3: 또
0: 맞아요.
3: 오늘도 보내게 돼서 조금 슬프지만 오랜만에 와도 여기는 변하지 않고 항상 따뜻한 자리가 있다라는 걸 오늘 또 실감했고
0: 네.
3: 찐디도 언제나 여기는 찐디의 자리가 있다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항공이들도 있고
0: 네.
3: 항상 어디서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1: 미니미니 못 찾아.
0: 오늘 왜 이렇게 무슨 뜻일까 오늘?
3: 네, 아니 이거 때문에 진짜 야스민이랑 너 진짜 진짜 친해졌어.
0: 맞아, 맞아, 맞아.
3: 그래서.
1: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사실 눈물이 많잖아요.
0: 아 맞아요.
1: 일부러 참고 있었는데 어 진지 말도 공감하게 되는 게 어차피 우리 또 만날 거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그 매주 이렇게 미니민 야스민 목요일마다 네. 찾아. 될 거지만 네. 어, 진지랑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0: 그쵸, 그쵸.
1: 특별하다고. 그래서 맞아요. 오늘 딱 진짜 공감됐던 게 우리 항공인들 딱 보냈을 때 나무 같은 존재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 왜 진지랑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0: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한테도. 한번 제가 편지로 얘기하긴 했는데
0: 맞아요.
1: 빛나는 존재라고 진짜로
0: 맞아요.
1: 항상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어, 계속 활동하시는 거
0: 예.
1: 제가 지켜보겠고요.
0: 그럼요.
1: 다음에 또 만나자요.
0: 좋습니다.
3: 좋아요.
0: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저 진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는 내일까지 또 방송이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앰퍼센드원 캠디 막디는 6월 8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추천곡 준이진이의 Restart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요즘 식당 문에 이런 문구 많이 보이죠? 콩국수 게시. 그런데 혹시 콩국수 드실 때 위에 올라온 오이나 방울, 토마토, 고명 살짝 빼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콩국수의 주인공 콩은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까지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인데요. 이 딱 하나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바로 오이와 방울, 토마토인 거죠. 맛도 색도 영양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뺄 게 없는 콩국수처럼 오늘 이브닝 스페셜도 빈틈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Love, Steal the Show.

0: 6월 4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스티븐 님이 Happy Thursday evening 하시면서 I'm on my way back home. I'm on a subway train after work. 오, 지하철 타시면서 이렇게
1: very
0: 들어보고 가네요.
1: Nice.
0: 네. 그리고 이은미 님이요. 비가 한바탕 내리고 지금은 잔뜩 흐림. 콩국수는 소금이죠. 맞습니다. 콩국수는
1: Gotta
0: 소금입니다.
1: Gotta
0: right.
1: have the salt.
0: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콩국수에 오이, 토마토 말고도 삶은 달걀

0: 달도 추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콩은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달걀이 이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래서 달걀을 두 개를 넣습니다. 네. 자, 한분 모셔야죠. 방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디선가? 잘못 들었나요? 왠지. 왠지. 콩국수 직접 만들다가 내친 김에 남은 콩으로 콩비지 만들다가 내친 김에 남은 콩으로 청국장까지 만들 것 같은 우리의 선생님,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Sam. I came in too early.
0: I know, right? I was like, 잠깐만, 어디서 들리는 거지? 막 이러면서
1: I had to be
0: 들이번거렸는데요.
1: quiet.
0: I know.
1: I mean, I came before my introduction. Sorry
0: 안
1: about
0: 되겠습니다.
1: that.
0: 제가 액팅을 더 연습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쌤은요, do you put boiled eggs in your 콩국수?
1: Of course.
0: Yeah,
1: That's
0: you
1: very
0: do.
1: important.
0: Get you. You're
1: Of
0: so
1: course.
0: serious.
1: Oh, it's very important. You got to have half that egg or the you know how they cut it in half? Yeah,
0: Oh,
1: yeah.
0: 너무 중요하죠.
1: I
0: I put in two of them,
1: always,
0: yeah.
1: right, I always love the egg in all like the noodle, like bibimbap, whatever it is. I love that egg.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1: Yeah.
0: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쁘게, right?
1: Do you like 콩국수?
0: 콩국수. Oh, I love 콩국수.
1: You do.
0: My mom makes good 콩국수.
1: She does. Oh, it's the time. It's the time.
0: 또 배고파지네요.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Following U.S. broker talks, Israel and Lebanon have agreed to a ceasefire. The agreement is contingent on a full halt of Hezbollah's military operations and the pullout of its forces from areas south of the Litani River in southern Lebanon.
0: 미국의 중재로 진행된 협상 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활동 전면 중단 및 병력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The OECD has sharply raised its growth forecast for South Korea this year, bumping it up from 1.7% to 2.6%, citing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and a fiscal policy-driven recovery in consumer spending as the key drivers.
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탄탄한 반도체 수출과 재정정책에 힘입은 소비 회복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1: Korean sesame oil is carving out a niche as a premium finishing oil i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arkets, with export value surging 37% year-on-year in the first 4 months of 2026, driven by soaring global demand for healthy, plant-based options.
0: 한국 참기름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피니싱 오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인 건강 식물성 식품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1: As temperatures rise, hygiene experts urge people to rinse ice trays under running water after each use to ward off bacterial growth. Soaking them in rice water for 30 to 60 minutes, scrubbing with coarse salt, or rinsing with vinegar after 20 minutes are all tried and tested ways to keep trays fresh.
0: 기온이 올라가면서 위생 전문가들은 얼음틀을 사용할 때마다 흐르는 물에 헹궈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쌀뜨물에 30분에서 60분 정도 담가 두거나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닦는 방법 또는 식초를 묻혀 20분 정도 둔 뒤 헹구는 방법은 얼음틀을 더욱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

0: D.C.에서 미국의 중재하에 열린 그런 회담 직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요.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레바논 양국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Right?
1: And that's a good thing because this has to be resolved because remember, Iran said, we're not signing anything unless Israel stops attacking Lebanon, right? There's got to be a ceasefire there. So they have reached a deal,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river, Litani River, is very significant. It's 30 kilometers from the Israeli-Lebanese border. And it is one of Hezbollah's main bases of operation for a long time.
0: 이 리타니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 양쪽 그런 국경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1: Yeah, and they operate, the Hezbollahs have been operating in that area. So in this deal, they're saying, okay, we're going to pull out. That is very significant.
0: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음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 헤즈볼라 활동의 주요 거점이 그 지역이었고요. So 최근에 이제 미국 이란 핵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이제 꼽혀온 게 이제 레바논 문제가 이번 휴전 합의로 좀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미국이란 협상이 좀 어떻게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Following U.S. broker talks, Israel and Lebanon have agreed to a ceasefire.
0: 미국의 중재로 진행된 협상 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Following U.S. brokered talks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브로커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는 중개인 아니에요? 그렇죠?
1: Yes, that's right. So we know broker as the middleman. So we often have, real estate, we call them real estate agents, but
0: That's
1: we
0: right.
1: also call them real estate broker,
0: Broker,
1: right?
0: yes.
1: So they're the people who connect the people who want to buy and sell the house.
0: Yes.
1: Okay. So as a verb, it means that you are acting as the middleman. You are arranging. So here's Lebanon and here's Israel and U.S. is in the middle, and they're kind of like, okay, guys, let's get together and work this out.
0: 연결해 준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broker than talks라고 얘기하면 일로 와봐, 앉아봐.
1: Have a
0: 이쪽으로
1: seat.
0: 앉아봐. 오케이. 얘기를 좀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broker이라고 하면 중개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U.S. brokered, 미국이 중재한, 뭐 중개한 그런 협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양국이 agreed을 했다 to a ceasefire.
1: That's right.
0: 이렇게 휴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연결할게요.
1: The agreement is contingent on a full halt of Hezbollah's military operations and the pullout of its forces from areas south of the Litani River. In southern Lebanon.
0: Yes. 이번 합의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 전면 중단 및 병력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agreement가 그냥 벌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It's contingent on a full halt of the military operation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은 a full halt라는 걸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0: Full halt.
1: So, halt, H-A-L-T means a complete stop.
0: Complete stop.
1: That's right.
0: Okay.
1: So here it says full halt means even more complete stop.
0: 완전히
1: 완전 stop.
0: 이미 halt 자체가 full stop인데 거기에 또 full이 또 들어가니까 이거는 완전 전면 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그러면 halt 대신에 stop이라는 단어를 써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될까요?
1: Yes, but halt, in the news, we use words that are a little bit more formal. A little bit more, journalistic. So in that case, we use this word. But we also use this in everyday life.
0: Yes.
1: Like maybe I'll tell you an example. When I was in college, I went to Santa Barbara, and on my way back to LA, my car came to a complete halt in the middle of the freeway.
0: Oh, no.
1: My transmission went out. So it was like

0: Then it just stopped. Complete halt.
1: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0: No.
1: Alright, so come to a stop, come to a halt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나 mm-hmm. 완전히 멈춰버렸다 이런 뜻이 될 수가
0: yes.
1: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full halt of the operations, military operations에 대해서 contingent on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 Okay, mm-hmm. so here's a fancy word. If something is contingent on something, mm-hmm. it means that it depends on something.
1: Okay.
0: So, but something else, a condition, a certain condition mm-hmm. has to be met.
1: Okay.
0: So it will only happen if this happens.
1: Ah, so it's like under one condition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0: 이거는 Stronger.
1: 조건이 있습니다.
0: Yeah.
1: 바로 뭐냐면 mm-hmm. a full halt of Hezbollah's military operations 그리고 the pullout of its forces. 그러니까 병력을 빼내는 거.
0: Yeah.
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네요. Okay, so contingent on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를 조건으로 한다.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는 mm-hmm.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Following U.S. brokered talks, Israel and Lebanon have agreed to a ceasefire. The agreement is contingent on a full halt of Hezbollah's military operations and the pullout of its forces from areas south of the Litani River in southern Lebanon.
1: 네. 오, 그리고 by the way, 방금 발음을 하실 때 마지막에 Lebanon 앞에 남부에라고 얘기를 할 때 southern이 아니라 southern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0: South of the Litani River.
1: No, no, I mean Lebanon 앞에.
0: Yes, right? yes, yes. In southern Lebanon. Southern. Yes.
1: 그러니까 잘못 보면 처음 이 단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oh, southern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ight?
0: Yes, that
1: But
0: is
1: then
0: true.
1: Southern is the correct.
0: That's right. If you have
1: right?
0: the ER, mm-hmm. it's southern.
1: Right, souther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재님이요, halt 컴퓨터 끌 때 많이 본 동사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0: Oh, oh. very nice.
1: Yeah, okay.
0: Well,
1: so
0: yeah, it stops.
1: 아, 홀트가 완전 멈추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틴 쌤의 차가 멈췄다. 이것도 oh, 기억해
0: my
1: 주시고요.
0: My transmission. Oh, no. It cost me $3
1: oh,
0: to fix my car.
1: Goodness. Oh. So did they tow away the,
0: yes,
1: the car?
0: Yes, they did. Yes, they did.
1: Were you okay, though?
0: I was thankfully okay.
1: Oh,
0: it just
1: goodness.
0: stopped. Halt in the... in the middle of a freeway.
1: I mean, were you able to pull over your car on the... on the
0: yeah,
1: shoulder?
0: Kind of,
1: yeah,
0: barely,
1: kind of,
0: barely.
1: Okay. All 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Ash with Figured Out.

0: recovery in consumer spending as the key drivers.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탄탄한 반도체 수출과 재정 정책에 힘입은 소비 회복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OECD가 이제 3월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 2.1%에서 1.7%로 낮췄었는데 다시 이전 전망치보다 더 높여서 심지어 2.6%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보면은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모든 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Mm-hmm. Right. And we can see by the numbers becau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m-hmm. South Korea amongst the G20 nations saw the biggest upward revision. So, the US mm-hmm. stayed the same. It okay. didn't change.
1: All right.
0: It's at 2.0%.
1: Mm-hmm.
0: Japan was actually revised down from 0.9% to 0.6%.
1: Wow.
0: So mm-hmm. if you look at that and you look at our numbers,
1: right.
0: that's pretty significant.
1: 심지어 줄었다가 확 올라간 거. 그게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0: Yeah.
1: 이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이 그러니까 진짜 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0: Mm-hmm.
1: 자랑스러운 일이죠.
0: Yeah.
1: 그렇죠. 오케이.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he OECD has sharply raised its growth forecast for South Korea this year, bumping it up from 1.7% to 2.6%.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OECD가 아주 sharp하게 raised 했다는 건 정말 급격히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Its growth forecast를 말이죠. Right? 근데 growth는 성장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 forecast를 굉장히 올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it means that it is a prediction.
1: Okay.
0: And oftentimes we hear this expression with mm-hmm. weather forecast.
1: That's right.
0: That's right. Mm-hmm. But it is an educated prediction.
1: Mm-hmm.
0: So based on data mm-hmm. and analysis. So it is not just like, oh, I think this is going to happen.
1: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냥 yeah. 느낌이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게
0: yeah,
1: 아니라. Numbers, right?
0: That's right?
1: Data.
0: Mm-hmm.
1: 이것을 활용한 educated guess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educated
0: prediction.
1: Prediction이라고 mm-hmm. 하는 게 맞겠네요.
0: That's so, right.
1: 전망이나 예측을 얘기를 하는데 for 자체가 미리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0: That absolutely, mm-hmm. absolutely good point.
1: 그래서 이 numbers 보니까 한국이 이만큼 올라가겠어.
0: That's right. And so companies too. They have annual forecasts,
1: right.
0: and they have sales forecasts. Mm-hmm. They have all kinds of forecasts.
1: Right. So 이거는 weather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0: Yes.
1: Right. Okay. So forecast, 전망, 예측. 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좀 했고 그거를 이제 수치를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bumping it up. From 1.7% to 2.6%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bump it up. 왠지 숫자가 뒤에 당연히 이제 힌트가 나와가지고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0: Mm-hmm.
1: Right.
0: And the idea is that it is increased, but it's kind of a quick like push upward, like mm-hmm. boop, right?
1: Mm-hmm.
0: That is the feeling with to bump something up.
1: 뭔가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드 bump 같은 거 뿡해서
0: yeah.
1: 흉
0: 휘.
1: 올라가는 휘 하고 올라가는
0: yeah,
1: 느낌인데요.
0: That's right.
1: Okay, 그래서 bump up 시킨다는 거는 뭔가를 올리다. 뭐 높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쌤 raise라고 써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0: Well, I mean you could, but in the news they want to use language that is descriptive,
1: mm-hmm.
0: that is more journalistic.
1: Right.
0: In this case, though, actually bump up is kind of an informal uh-huh. expression, but sometimes it's used in headlines.
1: Mm-hmm. 요즘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뉴스를 보실 때 예전에는 무조건 formal 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야
0: yes.
1: 될 것 같고 그래서 뉴스를 접근하기가 힘들. 안 좋아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raise 대신에 bump up을 쓴다든가
0: yeah.
1: informal한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를 더 이상 이렇게 거부하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I agree. So it's a nice little mix, you know, to kind of not go too, obviously not too informal, but to have these sort of like casual expressions that really capture.
1: Right.
0: What happened?
1: Okay. 그래서 좀 편하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0: Yes.
1: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올렸다. 1.7%에서 2.6%로 bump it up 시켰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Citing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and a fiscal policy driven recovery in consumer spending as the key drivers.
1: 네. 탄탄한 반도체 수출과 재정 정책에 힘입은 소비 회복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방금 전에 문장이 계속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citing이라고 이어갔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뉴스에서 뭔가를 cite한다는 것은 이유로 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유로 들며라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strong한 semiconductor exports, 뭐 탄탄한 반도체 수출 그런 것도 있겠지만 and a fiscal policy-driven recovery in consumer spend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iscal policy-driven recovery.
0: Anytime you see the word fiscal, you're having to do with money.
1: Right.
0: Okay. So fiscal policy is simply the government's decision on how to spend the money and how to tax.
1: Okay.
0: That is fiscal policy.
1: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랑 관련돼 있는 것을 fiscal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저는 대학에서 fiscal year 이라고 finance class에서 fiscal year 그러면 무슨 뭐 회계 연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0: That's right.
1: 그것도 결국에는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국가 재정에 뭐 국가 뭐 세제 뭐 이 정도로
0: exactly right. So driven, of course, it is caused by and recovery is talking about the rebound.
1: Okay.
0: So if we were down. Mm-hmm. And then what happened? We recovered.
1: Okay.
0: We rebounded economically.
1: All right.
0: Yeah.
1: Okay. So fiscal policy-driven recovery. 일단 recovery라고 하는 건 이제 회복인 거예요. 근데 뭐 덕분에 회복이 됐냐면 그런 fiscal policy. So 재정 정책. 그걸 통해서 driven, 힘입은 그런 recovery가 되겠네요.
0: There
1: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겠네요. 막 이렇게 올리게 하는.
0: Right.
1: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도 잘 되고 그리고 지금 recovery도 굉장히 뭔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올려도 되겠다.
0: Yeah.
1: 예상을.
0: Right. Okay. Because you know, I mean, when they change the numbers, they're looking at all the data.
1: Right, right.
0: So yeah, based on what they saw.
1: Okay. Mm-hmm.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The OECD has sharply raised its growth forecast for South Korea this year, bumping it up from 1.7% to 2.6%, citing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and a fiscal policy-driven recovery in consumer spending as the key drivers.
1: 자, 다음 뉴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Korean sesame oil is carving out a niche as a premium finishing oil i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arkets. With export values surging 37% year-on-year in the first 4 months of 2026, driven by soaring global demand for healthy plant-based options.
1: 한국 참기름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피니싱 오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인 건강 식물성 식품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관세청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4월 참기름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해서 무려 한화로 92억 원 이만큼을 기록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수출 중량도 한 48% 늘어난 657톤 기록을 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참기름은 정말 사랑이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정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0: Sesame oil. I can't live without it. In my kitchen, there's always sesame oil.
1: 참기름에 기름만 이렇게 간장 살짝 넣어서 먹어도.
0: It's so important
1: that's right.
0: for everything, right? So, you know, the globally, the sort of wellness movement and wanting to have plant-based diets, meaning it's not that you're plant-based doesn't mean that you're a vegetarian. It just means that you eat, try to eat more vegetables and fruits and seeds
2: right.
0: and stuff,
2: right?
0: So they're discovering Eastern food, mm-hmm. like, Asian mm-hmm. foods.
2: Yes.
0: And they're like, whoa, mm. well, we had olive oil, but oh. you have like sesame oil? And, you know, 들기름, uh-huh. you know, perilla oil?
2: Yes.
0: Oh, wow. It's like just as good as olive oil? So that is what is happening.
2: 맞아요. 이제 기존에 그런 olive oil, 아, 물론 몸에 좋겠지만
0: of course.
2: 좀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방금 선생님이 mm-hmm.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물성 식단을 조금 즐기는 분들이 뭔가 이 샐러드나 이거 둘러볼 때 세스미 오일 한번 해볼까?
0: Oh.
2: 근데 냄새와
0: The flavor and the smell. Oh
2: 지금 완전 빠져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치면요. 북미 시장 비중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캐나다, 대만, 호주, 네덜란드 순이었다고 하네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Korean sesame oil is carving out a niche as a premium finishing oil i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arkets.
2: 한국 참기름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피니싱 오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장이 나왔습니다. Korean sesame oil is carving out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is carving out a niche as a 뭐 이런 식으로 as a premium finishing oil in 뭐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자, carve out은 사실 우리가 어제 바로 얘기가
0: That's
2: 나왔었는데요.
0: Right.
2: 이 carve out 한다는 거가 그때는 carve out time이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mm-hmm. 시간을 마련하는 거, 따로 내는 거. Make time, right? To do something.
0: Mm-hmm.
2: 근데 오늘은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niche를 시간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 Okay, so let's take a look. Korean mm-hmm. sesame oil is carving out a niche.
2: Uh-huh.
0: Now, there are two pronunciations.
2: Mm-hmm.
0: I've kind of taken, I like, it's French.
2: Yes.
0: This word is French. It's N-I-C-H-E.
2: Mm-hmm.
0: It can be pronounced niche, mm-hmm. which is the kind of UK.
2: Like,
0: right, uh-huh. yeah. But Americans say niche.
2: Right. C-H로 발음하는 경향이
0: yeah,
2: 있죠.
0: Yeah.
2: Niche. Okay.
0: But I do like the French niche. It just sounds more.
2: 저도 앞으로 niche 하려고요. okay.
0: So if you're a niche is basically mm-hmm. a small kind of audience.
2: Mm-hmm.
0: Like, it's not mainstream.
2: Nah.
0: There are pockets of people that particularly, not everybody likes sesame oil,
2: mm-hmm.
0: but there are particular pockets of people
2: right.
0: that look for sesame oil.
2: Okay.
0: So it is not something that is general. Everybody does it.
2: Uh-huh.
0: But if it's a niche market, mm-hmm. as we say,
2: mm-hmm.
0: it is a very small But a very lively market.
2: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Right? 틈새 시장 같은 거네요. Right?
0: Yeah.
2: Like niche market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mm-hmm. 하는데 틈새 시장을 지금 여기가 오히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리는 곳은 아니지만 mm-hmm. 특정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활발하게 뭐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niche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틈새 특정 영역이고요.
0: That's right.
2: 거기 이제 market을 붙이면 당연히 틈새 시장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앞에 carve out, 오늘 나온 carve out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개척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Korean sesame oil이 뭔가 niche를 carve out, 개척하고
0: yeah.
2: 있는 겁니다. 그죠? As a premium finishing oil i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arkets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일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뭔가를 finish하는 오일이 무슨 말일까요?
0: That's a good question. And it may sound new to you because you know oil.
2: Mm-hmm.
0: But finishing oil is the whole concept. You cook everything
2: mm-hmm.
0: and then you drizzle some olive oil okay. on top.
2: Mm-hmm.
0: Or like bibimbap,
2: mm-hmm.
0: right? What do? You get to put the egg, all the vegetables, the
2: right,
0: egg,
2: right.
0: and you drizzle a little bit of sesame oil.
2: That's right.
0: That is the idea of finishing oil.
2: Ah.
0: It is giving the finishing touches of a certain dish.
2: 뭔가 마지막 손질,
0: yeah.
2: 두 방울, 탁탁탁 이런 느낌. 오케이, so finishing oil이라고 하는 거, 뭐 샐러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비빔밥이든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에 풍미를 조금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마지막 손질, 마지막 oil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0: With export value surging 37% year on year in the first four months of 2026, driven by soaring global demand for healthy plant-based options.
2: 올해 1월부터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인 건강 식물성 식품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year on year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 대비해

0: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라간 게 되겠죠. 그런 수출 values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요. 지금 요즘 뭐라 그럴까? globally demand 하는 것이 예전에는 몸에 안 좋아도 맛있으면 그만이야. 이랬지만 요즘은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healthy plant based options라고 얘기 나옵니다. 오케이. healthy options는 이해를 하는데 plant based는 무슨 말일까요?
1: So here the base is important. So you're fundamentally, your core is the plant. But you can have some meat and you can have, a little bit of this, but you are trying to eat as much plants as you can.
0: 아, 그러니까 여기서 plant는 공장 plant가 아니라 식물 plant네요. Literally, right? So 식물을 base 됐다는 게뭐 많이 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반으로 한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So 식물 기반의 options.
1: So instead of making meat your base, first, plant-based diet is making your, vegetables and fruits and all the non-meat, ingredients first, and then adding whatever you want.
0: 아, 그러니까 제 주인공이 바뀌는 거네요.
1: Yeah,
0: Is that right?
1: that's
0: Okay.
1: right.
0: So plant-based op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메인은 veggies인
1: Yeah.
0: 거고 그리고 고기는 이제 살짝 뿌려주는 느낌.
1: Right.
0: 아, 저도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1: I don't think you can do a plant.
0: Not my
1: But
0: style.
1: anyone can try to do a plant-based
0: 오케이, 뭐
1: diet.
0: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Al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Korean sesame oil is carving out a niche as a premium finishing oil i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arkets, with export value surging 37% year-on-year in the first 4 months of 2026, driven by soaring global demand for healthy plant-based options.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여름철 얼음틀 관리에 관한 뉴스인데요. 다음 중 배울 표현 중 하나인 word off, WARD off는 무슨 뜻일까요?
1: Number one, to prevent. Number two, to invite. Number three, to decorate.
0: 자, 표현이 있습니다. 덩어리 표현인데요. WARD OFF, word off.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Number one, to prevent. Number two, to invite. Number three, to decorat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갈까요?
1: Let's listen to a song by Bastian Baker. It's Another Da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배울 표현인 wired off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정답 어떻게 되나요?
2: The answer is number one, to prevent.
1: 아, to prevent. 뭔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9819님, 1번이요. 하셨고요. 지금 저는 이 퍼붓는 비를 막고 싶어요. 응? 항상 이 시간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영어 맛집 인성 하셨습니다.
2: Oh, thank you.
1: 박소영 님이요. 퇴근 안 하고 방송 듣고 있어요. 화이팅.
2: What?
1: 잠깐만요. 퇴근을 안 하고 들을 정도면 굉장한
2: Seriously?
1: 겁니다. 네. 눈물이 약간 또 나요.
2: Oh my god, that's so touching.
1: right.
2: Okay. 20260 님. Uh-huh. 여름엔 막을 게 많아요. 식중독 조심조심.
1: 막아야 될 게 많습니다.
2: Food poisoning?
1: Uh-huh. Mm-hmm. 네, 진짜 조심해야 되죠.
2: Yeah, you gotta be careful.
1: Al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s temperatures rise, hygiene experts urge people to rinse ice trays under running water after each use to ward off bacterial growth. Soaking them in rice water for 30 to 60 minutes, scrubbing with coarse salt, or rinsing with vinegar after 20 minutes are all tried and tested ways to keep trays fresh.
1: 기온이 올라가면서 위생 전문가들은 얼음틀을 사용할 때마다 흐르는 물에 헹궈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쌀뜨물에 30분에서 60분 정도 담가두거나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닦는 방법 또는 식초를 묻혀 20분 정도 둔 뒤 헹구는 방법은 얼음틀을 더욱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 All the time.
1: 얼죽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아아를 먹는데요. 그걸 즐겨 먹는 사람으로서 이 얼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얼음을 얼리는 이 얼음틀 관리를 좀 잘못해주면 식중독의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하죠.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리스테리아균 이런 것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저는 좀 걱정이에요.
2: Okay.
1: 얼음 너무 좋아해서.
2: You might be shocked. Do you know that they can survive in ice for up to 3 days?
1: Oh no.
2: The norovirus. And so they have a 99% survival rate.
1: Okay.
2: And even after 17 days, nearly half of it is still alive. They do not die.
1: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생존율이 99% 생존율이 있는데 3일이 지나도 그런 거고 17일 지났는데도 거의 반이네요. 45% 살아있다.
2: That's insane. How strong is this virus?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를 포기해야 되나요?
2: Well, I mean, I guess you just have to be careful, especially if you make ice at home, if you can control the situation.
1: Right.
2: Because I also, too, I have an ice cube tray.
1: 네.
2: And you don't think, you think there's no virus.
1: Right.
2: And you just kind of like, you know, like wash it once and
1: That's
2: then you
1: right.
2: put more water and you put it back.
1: 이제 안 되겠습니다.
2: No.
1: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곧 나오게 되겠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 밖에서 사 먹을 때도요. 세척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Okay.
2: Uh-huh.
1: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2: As temperatures rise, hygiene experts urge people to

0: to rinse ice trays under running water after each use to ward off bacterial growth.
1: 기온이 올라가면서 위생 전문가들은 얼음틀을 사용할 때마다 흐르는 물에 헹궈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ice tray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얼음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좀 rinse를 해라. 이 rinse가 여러분 머리 감고 그 rinse가 아닙니다. 원래 rinse가 물로 헹구다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헹구는 것이 아니라 under running wat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After each use, of course, 뭐 한 번 쓸 때마다. 자, running wate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water 달리고 있나요?
0: Okay. And this is a really great one of those expressions that we can really remember because we are, it's so practical. It's water that just keeps flowing. So sometimes, you know, someone forgets to shut off the faucet.
1: Right.
0: And you say the water is running.
1: Running, okay.
0: It is running down the drain.
1: 그럼 혹시 콧물이 이렇게 쑥 나오는 것도 빙 runny nose가 이유가
0: that's
1: 있나요?
0: Why, that's why it's runny and it's a runny nose.
1: 그러면은 지금 running wate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0: Yeah.
1: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뭐 흐르는 물에 뭘 해라, 흐르는 물에 뭐 코를 뭐 닦아라, 뭐 기타 yeah. 등등. So under running water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덩어리로 가져가도 괜찮겠네요.
0: Yeah, I agree. I mean, it's so practical for everyday life.
1: 자, 그리고 이걸 왜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Bacterial growth를 ward off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0: Okay, ward off.
1: Ward off.
0: Okay, W-A-R-D. Originally means a guard or a watchman many years ago. And so basically to ward off something means to prevent something bad from happening.
1: Okay.
0: So in traditional culture, and you know, if you believe in ghosts, and our culture too, traditions, we have certain traditions. Why? To ward off evil spirits or to ward off bad luck.
1: Okay.
0: Right. So this is often used in this context as well.
1: 아, 그러니까 이 ward off 한다는 거가 예방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왔을 때 막아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럼 보통 우리가 뭐 fend off 이런 걸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ward off는 뭔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한다는 느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evil spirits 같은 게 있기 전에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0: Yeah. So you know, Korean people have a certain custom of doing things like, like spreading salt, you know, or you know, doing certain
1: 아, 소금 막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0: Yeah, like customary things, right?
1: Okay.
0: And it is to ward off negative vibes.
1: 아, 그렇죠.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0: Yes.
1: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놓는다라는 느낌. So 여기서는 bacterial growth, 세균 번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 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running water에다가 이렇게 ice tray를 좀 이렇게 물로 헹궈라 얘기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0: Soaking them in rice water for 30 to 60 minutes, scrubbing with coarse salt or rinsing with vinegar after 20 minutes are all tried and tested ways to keep trays fresh.
1: 쌀뜨물에 30분에서 60분 정도 담가 두거나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닦는 방법 또는 식초를 묻혀 20분 정도 둔 뒤 헹구는 방법은 얼음틀을 더욱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식초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에 다 쓰이나 봐요.
0: Oh yeah.
1: Right?
0: It's one of the best natural disinfectant.
1: Right?
0: Yeah.
1: 뭔가 그 살균도 해주고
0: That's right.
1: 냄새도 없애주고.
0: Sure. 네.
1: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굵은 소금으로 scrub 한다. 이렇게 문지르고 그렇죠? And vinegar로 이제 rinse 헹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이 all tried and tested ways to keep trays fresh
0: Yeah. 하는
1: 방법이래요.
0: Okay. So if something is tried and tested, look at the word. You've tried it many times and you've tested it many times and it's good. It works. It means that it is proven to work. It is a solution that works.
1: 검증됐어요.
0: It has.
1: 우리 트라이 해보고 테스트 다 해봤거든요.
0: We
1: It
0: did.
1: works 합니다. So 어떻게 보면은 정말 proven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In some ways, it's like, okay, there's no, we don't need to, oh, but maybe it doesn't. No, no, no. It actually
1: 이거
0: works.
1: 된다니까요. 해봤다니까요. 이 정도의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나저나 soaking them in rice water이라고 했는데요. Soak 시키는 것은

0: 그냥 물을 축축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담그는 겁니다. 이렇게.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temperatures rise, hygiene experts urge people to rinse ice trays under running water after each use to ward off bacterial growth. Soaking them in rice water for 30 to 60 minutes, scrubbing with coarse salt, or rinsing with vinegar after 20 minutes are all tried and tested ways to keep trays fresh.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어렵긴 했지만 contingent on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조건으로 하다, 뭔가에 뭐 달려 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The deal is contingent on both sides agreeing to the terms.
0: 그 합의는 양측이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 전제로 한다. 이것도 좀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halt라고 하는 거는 stop과 비슷했지만 더 뭔가 완전히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심지어 fully 나왔습니다. full halt는 완전한 중단이죠.
1: The project came to a full halt due to funding issues.
0: 네, 자금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forecast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전망, 예측, 중요한 거는 이런 날씨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 The bank revised its economic forecast for the coming year.
0: 네, 그 은행은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bump it up, raise up, bump up. bump up 시키는 것은 올리다, 높이다, raise와 비슷하죠.
1: The company bumped up its sales target by 20%.
0: 네, 그 회사는 판매 목표를 20% 높였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iche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niche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 거 바로 틈새, 특정 영역을 얘기를 하죠.
1: The brand carved out a niche in the luxury skincare market.
0: 그 브랜드는 고급 스킨케어 시장에서 틈새를 개척했습니다. So 여기서 이왕이면 carve out 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뭔가를 시장을 개척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under running water라고 하는 거 바로 흐르는 물에가 되겠고요.
1: Always wash your hands under running water for at least 20 seconds.
0: 흐르는 물에 최소 2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이런 거는 보통 약 같은 게 눈에 잘못 들어가면 뭐 눈을 이렇게 rinse해라, rinse with water, 뭐 그냥 water가 아니라 under running water 해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1: Yes,
0: 약에.
1: It can.
0: Okay.
1: Yeah.
0: 자, 그리고 word of bacterial growth 한다는 것은 세균 번식을 좀 특히나 미리 막다가 되겠죠.
1: Keep food refrigerated helps. Keeping food refrigerated helps ward off bacterial growth.
0: 네, 음식을 냉장 보관하면 세균 번식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저 보도록 하고요.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ll, we're gonna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Lily Allen. It's Who'd Have Known.
2: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got boring. You said you'd go into bed soon.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D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Joe.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어떤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0: 관련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취미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드릴 건데요. 삐 소리가 날 겁니다. 그 삐에 영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말 문장은요. 재봉틀로 바느질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재봉틀로 바느질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고요. 영어로 하면요.
1: I'm learning how to sew with a beep machine. I'm learning how to sew with a beep machin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A moth hole hates to see them coming.
0: 존먹은 구멍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먼저 제목에 나온 A moth hole, 이게 뭘까요?
1: A moth. Are those flying? They look like butterflies, right?
0: 나방이죠. 저 별로 안
1: 나방.
0: 좋아해요.
1: Oh, you know, one time I did not store my sweaters properly. And so the moths, there were like a few moths,
0: No.
1: they ate through all my sweaters.
0: Oh
1: So I
0: my
1: had
0: goodness.
1: holes
0: Are you
1: everywhere.
0: serious?
1: I was so upset, so
0: 저는
1: upset.
0: 너무 moth가 무서워요. 이상하게 나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Right?
1: Yeah,
0: 네.
1: totally
0: Okay.
1: different.
0: So moth라고 하는 것은 나방을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moth ho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뭔가 옷 존벌레가 만든 구멍을 얘기를 할 수가
1: They eat that stuff.
0: 있겠네요. 네. 자, 한 스튜디오에 모인 12명 남짓의 학생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차를 마시며 낡은 옷에 주머니 안감을 덧대고 보강하는 수선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자기 옷장 속 오래된 옷은 물론 친구들 옷 또한 바느질로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죠. 자, 이런 바느질 모임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Sewing circles have existed for generations, including groups organized through local churches in the 19th century. Abolitionist sewing circles and those that sprang up in response to textile rationing efforts in World War II. But mending skills have experienced a modest resurgence in recent years, and sewing and other hands-on hobbies are taking off among some members of Gen Z.
0: 바느질 모임은 19세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그룹,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바느질 모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섬유 배급에 대응해 생겨난 모임 등 수세대에 걸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옷 수선 기술이 조용히 부활하고 있으며, 바느질을 비롯한 손으로 직접 하는 취미들이 Z세대 일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바느질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임이 되면서, 근데 요즘에는 Gen Z가 또
1: I
0: 이것을
1: know.
0: 다시 픽업을 해서 유행화되고,
1: Yeah.
0: right?
1: Yeah. So they're
0: 대단하지 않아요?
1: going back to the basics.
0: 저는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관련돼 있는 옷 같은 거 관련돼 있는 또 일을 예전에 하셨었기 때문에 관심이 특히 갑니다.
1: My mom too.
0: Yeah.
1: Yeah, she made
0: 오.
1: 한복스
0: 오,
1: and
0: 한복.
1: 한복스 in Jeonju
0: 어떤
1: before and then went to America just like your mom. That's why
0: Yes.
1: we get along. Our moms were seamstresses.
0: 옷에 관련된 또 하나의 패밀리군요.
1: Okay.
0: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ewing circles have existed for generations, including groups organized through local churches in the 19th century. Abolitionist sewing circles and those that sprang up in response to textile rationing efforts in World War II.
0: 바느질 모임은 19세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그룹,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바느질 모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섬유 배급에 대응해 생겨난 모임 등 수세대에 걸쳐 존재해 해왔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0: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Sewing circles have existed for generation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sewing이라는 거가 어떻게 될까요?
1: Well, sewing is the actual making of the clothes, you know. The Punisher, Okay, but in this section, we're going to learn about mending as well.
0: Yes.
1: So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in sewing and mending. Mending is kind of repairing.
0: Okay, 수선이군요.
1: Yes, we call that alterations in America. But it is repairing the clothes. If there's a hole, you try to sew it up. You know, or maybe like there's a tear, you try to sew it up.
0: Okay, 그러면 결국에는 sewing 한다는 거가 sewing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바느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mending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1: Yes.
0: 뭔가 이렇게 덧댄 다음에 꿰맨다든가 sewing이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sew가 기본형인데요. 읽을 때 saw가 아니라 sew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중간에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노예제 폐지론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bolitionist sewing circles and 그 바로 뒤에 and those that sprang up in response to textile rationing efforts 뭐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지긴 하는데 다른 그룹 얘기를 하면서 sprang up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Okay.
0: 이게 그러면 spring의 과거형인가요?
1: That's right. Okay. So to spring up. It means to appear, but appear suddenly and quickly.
0: Okay.
1: And so it's kind of like bloop. It sprang up.
0: 갑자기.
1: Just like a plant is in the ground and then one day shoot. Right, you see that green?
0: 뿅 올라오는
1: yeah,
0: 것처럼.
1: That's right. That is the idea of springing up.
0: So spring up.
1: It is a little bit quick and it's sudden. And it's like usually it's springing up here and there and everywhere.
0: 약간 그 스프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뿅하는?
1: You can think of that as well.
0: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다른 그룹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sprang up 한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in response to textile rationing effo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in response to 하면 뭔가에 대응해 라는 뜻이에요. 대응하여. 근데 뭔가에 대응하여 나타난 사람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인데 뭔가에 대응했을까요? Textile rationing efforts라고 합니다.
1: We're going back to history.
0: Okay.
1: So there's a reason why these sewing circles sprang up. And one reason here is textile rationing efforts in World War II. So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said, everyone, we need fabric. We need to make parachutes. We need them for uniforms of the soldiers. So if you ration something, you're kind of controlling the distribution. So basically the government is saying, okay, like we just try to reduce the amount of fabric that you use or textile that you use. So it was kind of a whole government program, like a government campaign.
0: Okay,
1: food rationing, textile rationing. This was definitely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World War II.
0: 그러면 rationing이라는 것 자체가 supply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So it is a controlled distribution. So it's kind of you're limiting the amount that you know that you're allowed to do.
0: Okay.
1: So
0: 아 그러면 supply가 아니라 supply를 제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Yes, that's right.
0: Okay,
1: so
0: okay.
1: if you're rationing goods or rationing food, they're limiting the amount of distribution.
0: Okay. All right. So textile rationing efforts라고 얘기를 하면 직물 혹은 옷감이겠죠. 배급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의 respond으로다가 아, 갑자기 튀어나온 뭐 이런 그룹들에서 그룹을 여러 가지를 그냥 나열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mending skills have experienced a modest resurgence in recent years, and sewing and other hands-on hobbies are taking off among some members of Gen Z.
0: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옷수선 기술이 조용히 부활하고 있으며 바느질을 비롯한 손으로 직접 하는 취미들이 Z세대의 일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멘딩이라는 거 다행히도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었지만 뭔가를 수선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More and more. But the key word here is modest.
1: Okay.
0: Okay. So modest means not too much. A little bit small.
1: 약간 소소한 느낌.
0: Yeah.
1: 원래 modest하다는 게 되게 겸손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So resurgence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이죠. 결국에는 컴백이라는 걸 좀 어렵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선을 하는 mending skills가 좀 소소한 그런 부활을 경험을 하고 있다.
0: Yeah.
1: 조금씩 다시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sewing and other hands-on hobbies are taking off among some members of Gen Z.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풀 수 있는 거, 그게 다시 유행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0: Yeah, I think they're just over digitalized.
1: Right.
0: Like too much digital.
1: That's right.
0: Social media. Mm-hmm. So now they're going the opposite direction.
1: 오히려 반대로.
0: Yeah.
1: Okay.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ewing circles have existed for generations, including groups organized through local churches in the 19th century. Abolitionist sewing circles and those that sprang up in response to textile rationing efforts in World War II. But mending skills have experienced a modest resurgence in recent years, and sewing and other hands-on hobbies are taking off among some members of Gen Z.
1: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Christina Aguilera with Come On Over.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 moth hole hates to see them coming.
0: 낡은 옷을 바느질하고 보강하는 이 수선 모임은요. 주로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모이는데요.

0: 그 시작은 패션 디자인 조 교수인 브룩 가너 씨가 기획한 일련의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브룩 가너 씨는 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She hoped to offer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ould decompress while working on clothing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schoolwork. I see it so clearly 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all these negative forces that we're up against, whether it's consumerist fast fashion or just this pressure to always be producing and making something new, Garner said.
0: 네, 브룩 가너는 학생들이 학업과 무관한 옷 작업을 하며 긴장을 풀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맞서야 할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의 행위라고 분명히 느껴요. 소비주의적 패스트 패션이든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든 간에요. 가너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뭔가 근데 저는 이해가 좀될것 같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 뭔가 대박 만들어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은근히 또 발생을 할것 같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fast fashion이라고 하는 거 계속 쏟아져 나오는 뭐 대량으로 만드는 그거에 대한 뭔가 저항을 하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으로 좀 스트레스를 릴리브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Absolutely.
0: Alright.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She hoped to offer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ould decompress while working on clothing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schoolwork.
0: 네. 그녀는, 학생들이 학업과 무관한 옷 작업을 하며 긴장을 풀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뭐할수 있는 거를 원했을까요? 바로, decompress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원한 것 같아요. 그쵸? 뭐, 특히나 while working on clothing. 특히 패션 쪽 관련된 학생들이 뭔가 decompress 할수 있는 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1: Decompress is originally a technical term, which means like I think it's, you're putting pressure and, in a container, you're compressing that pressure. And decompress literally means to kind of like release that pressure. So what this means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s that you are unwinding, you are relaxing, especially at the end of the day or after a difficult, intense activity.
0: 쉰다는 뜻이 또될 수가 있겠네요.
1: So after work, after our live show, we're gonna go home, right? Okay, and how do you decompress?
0: decompress 하는 거요?
1: 야,
0: maybe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거죠.
1: okay, watch TV. Maybe you want to read a book, listen to some music, take a shower. I don't know, whatever it is. Everybody has different ways that they decompress.
0: decompress. 결국에는 decompress라고 하는 거가 relieving stress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럴 땐가 봐요. Clothing, working on clothing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schoolwork라고 되어 있는데요.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right?
1: So they are like fashion designers, so they have to always, make clothes and design clothes. But in this sewing circle, they are doing something, working with clothing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it, no connection to their schoolwork. So have nothing to do with means to have a connection or to have some sort of relevance.
0: So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거가
1: No
0: 되겠네요.
1: relationship.
0: 그러니까 아무래도 schoolwork 같은 거랑 관련돼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옷에 대해서 work on 하면서 뭔가 decompress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었던 거네요.
1: That's right. They want to escape schoolwork.
0: So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뭐와 관련이 없다. 만약 관련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nothing 대신에 somethin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I see it so clearly 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all these negative forces that we're up against, whether it's consumerist fast fashion or just this pressure to always be producing and making something new, Garner said.
0: 저는 이게 우리가 맞서야 할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의 행위라고 분명히 느껴요. 소비주의적 패스트 패션이든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든 간에요. 간호가 말했습니다.

0: 자, 그래서 자기는 확실하게 clearly 이거를 본대요. 뭐로 보냐면요. As an act of resistance라고 본다고 합니다. Right.
1: So resistance. If you resist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going against it, right? You're opposing it. You're kind of like, no, right? So this, she's saying that this small sowing is an act of resistance.
0: 뭔가 저항의 행위다.
1: It's a kind of very small, quiet choice to be like, you know, fast fashion. I don't want to be a part of that. You know, always do something new. I don't want to do it. Yeah, there are these social pressures that we feel, and that act of resistance is like, no, thank you. No,
0: 뭔가 너 계속 이래. 새로운 거 만들어내. 뭐 기타 등등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단순하게 이렇게 소잉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나는 resist 하겠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네요. So act of resistance라고 하면 저항의 행위나 반항의 몸짓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against all these negative forces, right? 굉장히 부정적인 forces에 이렇게 반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추가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없어도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that we are up against something 한다는 건 맞서다, 싸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She hoped to offer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ould decompress while working on clothing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schoolwork. I see it so clearly 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all these negative forces that we're up against, whether it's consumerist fast fashion or just this pressure to always be producing and making something new, Garner sai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빈칸 B에 영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재봉틀로 바느질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나는 배우고 있어. 뭘 배우냐면 재봉틀로 바느질 하는 법을.
1: I'm learning how to sew with a beep machine. I'm learning how to sew with a beep machin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Jason Mraz with Unlonel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 Moth Hall Hates to See Them Coming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도 가져오고 친구들 옷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모임의 재료들을 얻었을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She gathered skeins of yarn, spools of thread, embroidery hoops, and old t-shirts to use as fabric scraps. Many supplies came from a neighborhood Buy Nothing group on Facebook. Only two or three students showed up at first, but eventually word of the mending circle spread. Everyone has a pile of clothes that need to be repaired, right? Garner said.
0: 브룩 가너는 실타래, 실패, 자수틀, 그리고 천 조각으로 쓸 낡은 티셔츠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재료들은 페이스북의 동네 무료 나눔 그룹에서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의 학생만 나타났지만 차츰 멘딩 서클 소문이 퍼졌죠. 누구든 수선이 필요한 옷더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너가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났습니다. 이래서 입소문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로.
1: Oh, totally.
0: 네,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좀 수줍수줍,
1: yeah.
0: 어색어색. 하지만 나중에 이런 재료들을 막 모으게 된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Alright,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She gathered skeins of yarn, spools of thread, embroidery hoops, and old T-shirts to use as fabric scraps. Many supplies came from a neighborhood Buy Nothing group on Facebook.
0: 브룩 가너는 실타래, 실패, 자수틀, 그리고 천 조각으로 쓸 낡은 티셔츠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재료들은 페이스북의 동네 무료 나눔 그룹에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 she gathered everything, right? 뭐
1: yeah.
0: skeins of yarn, 뭐 실타래, 뭐 spools of thread, 뭐 실, 뭐 그리고 뭐 embroidery, hoops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뭐 자수틀 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1: Yeah.
0: 이런 것들을 다 모았는데, 근데 왜 모았을까요? To use as fabric scraps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Okay. When something is a scrap. It's leftover.
0: Mm-hmm.
1: Leftover.
0: Yes, yes.
1: So basically here, these are leftover pieces mm-hmm. of fabric.
0: Okay.
1: So when you make clothes, sometimes you cut it out.
0: Mm-hmm.
1: And you know, this happened with my mom.
0: Mm-hmm.
1: She used to bring home fabric scraps
0: mm-hmm.
1: all the time.
0: Oh, yes.
1: And we had a sewing machine
0: uh-huh.
1: at home.
0: Okay.
1: And during summer, I was so bored. I was like, turn on the sewing machine,
0: uh-huh.
1: and I would, you know.
0: Are you serious?
1: Yeah.
0: Weren't you scared that you could possibly, you know.
1: No,
0: be the needle and.
1: No, I knew how to do it all.
0: Wow.
1: Because I was so bored. We didn't have social media.
0: 그 당시에 sewing machine은 막 발로 이렇게 막 해야
1: yeah.
0: 되지 않아요?
1: It's the electrical industrial one.
0: Oh.
1: It's a big one.
0: Oh,
1: yeah.
0: okay.
1: Yeah. And so
0: mm-hmm.
1: I played with fabric scraps all the time.
0: Oh, nice.
1: Yeah.
0: 저도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Mm-hmm.
0: 일단 fabric scraps라고 하는 거는 천 조각이나 자투리 천을 얘기를 하는데
1: mm-hmm.
0: 저희 어머니도
1: yeah.
0: 그런 뭐 패턴 메이킹 같은 걸 하시면서
1: mm-hmm.
0: 집에 어렸을 때 그게 정확하게 아 fabric scraps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 But
0: 근데 집에 뭔가
1: something.
0: 뭔가 이렇게

0: 남아도는 뭔가 천이 있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거든요.
1: Totally.
0: 그게 결국에는 fabric scraps였군요.
1: That's what it was.
0: 알겠습니다.
1: That's what it was.
0: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Only two or three students showed up at first, but eventually word of the mending circle spread.
0: 네, 처음에는 두세 명의 학생만 나타났지만 차츰 mending circle 소문이 퍼졌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Only two or three students showed up at first. 오, 그렇죠. 부끄부끄. 이게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show up 한다는 거, 그리고 at first라는 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Okay. So when you show up at a place, you are appearing.
0: Okay.
1: You come.
0: All right.
1: Mm-hmm. And usually it is to a dinner, a party, or event. In this case, a sewing circle. And the key here is they showed up, but only one, you know, only two or three students at first.
0: At first.
1: This is a good expression.
0: 얘가 핵심이죠.
1: That's right. At first. In the beginning, the first meeting.
0: Okay.
1: Or maybe the first or the second meeting.
0: 처음에는 그랬다. 근데 여기에 at first가 처음에는이라는 뜻이고 show up이 나타났다. show up이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이 at first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좀 다르다.
1: There you go.
0: 뉘앙스가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1: That's it.
0: Right. 그리고 but 역시나 but eventually word of the mending circle spread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If word spreads, it means like oh my gosh, I went to this thing. You know, it was so fun. You want to come? And then like everybody, the word is literally spreading and people find out about it.
0: Okay, so spread the word 한다는 것 자체가 입소문을 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말이 촥 퍼진 거네요. So word spread, 소문이 퍼졌다. 입소문이 났다.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1: Everybody has a pile of clothes that need to be repaired, right? Garner said.
0: 누구든 수선이 필요한 옷 더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노가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Everybody has a pile of clothes. 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Okay. So pile means like a heap, like a kind of a little mini hill of clothes, basically.
0: Okay.
1: So when you have a lot of clothes, you've got a big family and there's all the dirty clothes, what happens? It gets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and that becomes a pile of clothes.
0: 산이 되잖아요. 산.
1: It becomes a mountain, basically.
0: Okay.
1: Yeah.
0: So a pile of clothes 라고 얘기를 하면 옷 더미. 그냥 한마디로 많다. 그냥 옷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a pile of clothes라고 암기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a pile of가 뭐가 많이 쌓인 혹은 많은 양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Yeah, so I have a pile of work to do.
0: 일이 진짜 산더미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Alright,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She gathered skeins of yarn, spools of thread, embroidery hoops, and old t-shirts to use as fabric scraps. Many supplies came from a neighborhood Buy Nothing group on Facebook. Only two or three students showed up at first, but eventually word of the mending circle spread. Everybody has a pile of clothes that need to be repaired, right? Garner sai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Surf Mesa, Madison Beer with Carried Away.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대학교 3학년생 브라인이 그 씨는 그냥 버려질 수도 있었던 물건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고요. 20세 제이콥 젠킨스 씨는 옷 수선을 돈이 부족한 자신의 세대에게 현실적인 필요라고 말하는데요. 20세의 엘레나 쉐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What did she think was drawing people her age to mending? Honestly, there could be a deeper answer about climate change or whatever. But I think people think that it looks cool. Schroer said, visible mending techniques create clothes that are not just newly wearable, she added. They are one of a kind.
0: 같은 또래들이 수선에 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솔직히 기후변화 같은 더 깊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쉐러가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수선 기법은 옷을 단순히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탄생시킨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게 좀 좋아요. 뭐냐면 똑같은 옷을 입는 거는 이제 물론 저렴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좀 특이하게 입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I mean, I actually love old clothes. I mean, I've threw away a lot of clothes, but you know, there's something to be said about you know, like stitching it and repairing it.
0: Yes, yes. Yeah. 저도 옛날 클로즈 좋아하긴 하는데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1: I'm sorry. 네.
0: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What did she think was drawing people her age to mending? Honestly, there could be a deeper answer about climate change or whatever, but I think people think that it looks cool, Schroer said.
0: 같은 또래들이 수선에 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솔직히 기후변화 같은 더 깊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쉐러가 말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질문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age, 그러니까 her ag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녀 또래 사람들을 이렇게 draw 하는 게 도대체 뭐인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raw people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Yeah, so why are these young people coming to these sewing circles?
0: Yes.
1: What is drawing them? Means, what is so attractive about the sewing? What is the pull? Like a magnet, you know, how it kind of sticks, like you're drawn to something.
0: Okay.
1: So you're attracted to something. You want to do it.
0: 그러니까 당기는 거가 마음을 당기는 거네요.
1: Right.
0: Okay.
1: There's something appealing about this.
0: Right. So if you're drawn to something, you are attracted to that, and you are deeply interested in it. 이런 뜻이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draw people 하는 게 뭐냐고 생각해요라고 한다.

0: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 끌어모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Well, there could be a deeper answer. 뭔가 더 깊이 있는 답도 있겠죠. 뭐 about climate change or whatev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젊은 친구, 어린 친구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I think people think it's really It's cool.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대답을 해줬고요. 연결해 볼게요.
1: Visible mending techniques create clothes that are not just newly wearable, she added. They are one of a kind.
0: 눈에 띄는 수선 기법은 옷을 단순히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탄생시킨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오, 근데 굉장히 멋지게 끝냈어요. 그렇죠. 자, 그냥 newly wearable 할 뿐만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newly, 새롭게. 그리고 wearable 하다는 거는 입을만한,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입을 수 있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그거는 they are one of a kind입니다. What is it?
1: Well, one of a kind means completely unique. So there's a group, there's like these clothes, and there is no clothes or there is no item that is exactly the same as the other.
0: Okay.
1: It is truly unique.
0: Ah, one of a kind, right? So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딱 하나다.
1: Just one.
0: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뭐 유일무이한 결국에는 unique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Right.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What did she think was drawing people her age to mending? Honestly, there could be a deeper answer about climate change or whatever, but I think people think that it looks cool, Scherer said. Visible mending techniques create clothes that are not just newly wearable, she added. They are one of a kind.
0: 네,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모임의 단골 회원들 대부분이 처음 참여했을 때보다 수선 실력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삐입에 영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재봉틀로 바느질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I'm learning how to sew with a sewing machine.
0: 그러면
1: sewing machine.
0: Sewing이라는 게 답이 되겠네요. S-E-W-I-N-G. So sewing machine 하면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645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몇 년 동안 sewing machine이 실제로 몇 년 동안 그냥 있는데 이번 여름에 다시 배워볼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1: Why
0: 듭니다.
1: Not?
0: 아, 그럼요. 이거 뭔가 resist 해보세요.
1: Active resistance.
0: resist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 이걸 하면서 저희 또 할머니, 저희 어머니 좀 생각이 나는 게 진짜 수동 재봉틀을 예전에 막 하셨던 게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요.
1: Yes. Very special.
0: Al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James Corden with I Promise You.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No, 왜 낡은 옷을 고치느라 몇 시간씩 써? 그냥 새로 사지.
0: 뭐 아직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수선해 주시는 거야.
1: 아, 맞다. 어머니가 뉴욕에서 웨딩드레스 만드셨다고 했지?
0: 맞아.
1: 근데 네 옷은 왜 그래?
0: 내 옷 어때서? 차갑네. 아,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차가우세요. 네. 애들립 할 때 굉장히 차갑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연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너 왜 그래? 네.
2: I have a good teacher, everybody. My Sam is my teacher, Korean teacher.
0: 최고입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이죠. 왜 낡은 옷을 고치느라 몇 시간씩 써를 영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2: Why do you spend hours fixing your old clothes?
0: 자, spend hours라는 게 나왔습니다. Spend hours doing something. 이게 그러니까 2 hours, 3 hours, 뭐 5 hours 이렇게 숫자를 안 써도 그냥 hours라고 하면 좀 긴 시간 아닌가요?
2: Yeah, so anytime you put an S, like hours, years, yeah, it feels long.
0: Okay.
2: Yeah. So if you spend hours, we're not sure exactly how many hours, yes. but it is the feeling of it's going to take at least 3 hours or not, if not more.
0: Okay. 그럼 상대방이 oh, where you been? 그러면서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hou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hours라고 얘기했는데도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2: Yes. So just adding that S makes you feel like it's been a very long time.
0: Okay.
2: Yeah.
0: All right. 특히나 이제 spend hours라고 하고 뒤에다가 doing something. 이렇게 ing만 붙여줘도 도대체 뭘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냐 표현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 Yeah, and right. I think that, you know, a lot of us sometimes we end up, without realizing, we spend hours on our phone.
0: Yes. 수시간을 쓰죠.
2: Yeah.
0: 전화기에.
2: Yeah.
0: Without even realizing, right?
2: Without even realizing.
0: Okay. So, 이거는 패턴 중에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하는 패턴입니다. So, spend hours doing something은 뭐 하느라고 수시간을 쓰다. 뭐 예를 들어서, I spent hours cleaning my room. 방이 얼마나 지저분하면, 방을 치우는데 수시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요.
2: Well, you know, on the weekends, Sam, because we have our live show, we do two shows on EBS.
0: Yes,
2: we're very busy. We're like employees, right? So on the weekend, I spend hours cleaning the house. Really?
0: 실제로?
2: Really?
0: 아, 주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2: Like on, yeah, because during the weekday, I cannot do that.
0: Right.
2: I have to prepare for the show and, you know, kind of get ready, eat, all of that stuff. So on Saturday, I spend hours cleaning.
0: But for me, on Saturdays, I get really lazy. You know what I mean?
2: What do you do for hours?
0: Just sleep, you know, I guess.

0: I'll just do it next time. I can't be bothered right now. 약간 이런
1: Sounds
0: 느낌이
1: good,
0: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표현으로요. 마유가 아직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Oh, plenty of.
0: Plenty of. 이건 아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plenty of랑 enough는 좀 다릅니다. Plenty of는 negative sentence 쓰면 어색해요. We don't have plenty of time. That's kind of weird. Okay? So 그럴 때는 we don't have enough time이 좋겠죠. So 만약 헷갈린다? 그냥 enough 쓰는 게 낫습니다.
1: Okay.
0: 긍정 부정에서 다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유가 또 아니 크리스틴 쌤이 얘기하죠. 어머니가 뉴욕에서 웨딩 드레스 만드셨다고 했지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현재는 웨딩 드레스 아니고 이제 리타이어 하셨기 때문에 뭐뭐 하곤 했다가 맞습니다. 한때 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1: Well, we would use that expression, used to.
0: used to.
1: So, didn't you say your mother used to make wedding dresses?
0: 맞아요. 한때 그렇게 하셨다고 했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again 안 하셨지만 뉴욕에서 대단하셨어요. 영어가 처음에 안 되는데도 무조건 가셔가지고 뭐 만들어 보겠다고
1: I can
0: 하시고
1: imagine.
0: 막 기억이 또 나네요.
1: Yeah.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1: Why do you spend hours fixing your old clothes? Just buy new ones.
2: Well, a lot of them still have plenty of life left in them. Besides, I'm not the one doing the repairs. My mom does them for me.
1: Oh, right. Didn't you say your mother used to make wedding dresses in New
2: That's
1: York?
2: right.
1: But what's with your clothes now?
2: Oh, that's cold.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this last song by Bruce Willis. It is Save the Last Dance for Me.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All right,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stay safe on the roads.
0: Bye.
1: See you tomorrow.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0: 우리 잭쌤은 베이킹도 해봤어요?
1: 네.
0: Oh.
1: I've made many cookies and cakes in my lifetime.
0: 케이크는 어떤 종류의 케이크 만들어요?
1: Usually I just make the cake from the box.
0: 아하!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간 그 파우더로 네. 만드는군요. 뭐 그래도 맛있죠.
1: Mm-hmm.
0: 네. 그런데 이렇게 베이킹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저어주는 건데 저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계속 저어줘야 해요 라고 할 때는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r, S-T-I-R. 이 표현이 바로 저어주다라는 의미이죠. 네, 그래서 you have to keep stirring. 계속 저어줘야 해요라는 이 문장을 오늘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0: 다시 한번.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you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You. 자, 그리고 have to라고 했는데 이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You have to는 뭐뭐를 해야만 해요. 다소 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꼭 해야 해 라는 어떤 must의 의미를 주긴 하는데요. 특히 요리에 있어서는 조리법상 꼭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You have to. 자, 발음은 have이지만 have, F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have to, have to. 자, you have to 뭐뭐라는 표현이고 요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데 keep가 왔죠. keep는 계속 뭐뭐를 해야 한다. 뭐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you have to keep 뭐뭐라고 하면 어떤 거를 계속해야 돼요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stirring이 나왔는데 stir 자체가 젓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Keep stirring, ing 형태가 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계속 저어주어야 해요. You have to keep stirring.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Stir spelling은 S-T-I-R인데요. ing가 붙으면서 R은 한 번 더 써주고 그래서 R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ing 붙이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have to keep stirring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봤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was, you have to keep stirring. Mm-hmm. We're going to change stirring for another ing word, ing word.
0: Okay, 자, you have to keep까지는 keep 하고요.
1: 네.
0: 네, 그 뒤에 오는 stirring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ing 형태를 만들어주고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쌤, 제가요. 요즘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It's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요. 그만할까 봐요. 포기할까 봐요.
1: 포기하지 마세요. You have to keep going.
0: I have to keep going?
1: 네.
0: 네, going. go에 ing를 썼죠.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되고 You have to keep going. 계속 나가야만 해요. 계속해야만 해요. 즉,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0: Cheer for him. Cheering이 됐고요. Cheer는 응원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cheer for him은 그를 응원하다. 그를 응원하는 것으로 만들 때는 cheering for him.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계속 그를 응원해야 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1: Mm-hmm. I know you want to go outside and play today, but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0: Test. 듣기만 해도 싫은 단어입니다. 학창 시절에 왜 그렇게 테스트가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라는 의미겠죠. study가 공부하다인데 studying, 공부하는 것이라는 뜻이 됐고요.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 라는 말도 뒤에 붙였습니다.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you know what's also more difficult?
1: Hmm?
0: So tests were difficult when you were a student.
1: Right.

0: 때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니까 프로젝트가 너무 어려워요. This project is so hard. 이 프로젝트는 너무 어려워요.
1: I know, 알아요. But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하지만 계속 작업해야만 해요.
0: 그게 현실이죠. Right?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네, 그걸 계속해야만 한다, 작업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죠. Yes, work, work, work.
1: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0: Walk fast. 빨리 걷다인데 walking fast니까 빠르게 걷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빨리 걸어야 해요.
1: Kaylin, have you ever been on TV?
0: Oh, yes, I have.
1: A lot of times, if you're a presenter, you have to keep smiling.
0: 맞습니다. You have to keep smiling.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하죠. 우리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텔레비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어야
1: 네.
0: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만 있으면 꼭 웃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you know what happened on my wedding day?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하면 신부들이 많이 울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1: 계속
0: 스마일하고
1: 미소.
0: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케인은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1: 사실은
0: 생각하셨더라고요.
1: 행복했죠.
0: 아, 예, 그럼요. 그럼요.
1: 네.
0: 행복했죠. 네.
1: If you want to learn this, you have to keep practicing.
0: Practice. 연습하다라는 표현이네요. You have to keep practicing. 계속해서 연습해야만 해요라는 말이겠죠?
1: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
0: Do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으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Do니까 doing ing 붙여줘서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1: You have to keep exercising.
0: 싫어요.
1: If you want to live a healthy long life.
0: 맞습니다. Exercise가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have to keep exercising ing 붙여줘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You have to keep exercising. 혹은 you have to keep working out. 네. 우리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1: Okay. You have to keep listening.
0: Listening. 듣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have to keep listening. 계속해서 들어야 해요. You have to keep listening to start English standard.
1: Right.
0: 네. 그렇게도 응용해 볼수 있겠네요.
1: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
0: Follow him이 그를 따르다라는 뜻이죠. 혹은 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So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이라고 하면 그를 계속해서 따라해야 해요라는 뜻인데요. 우리 스타님들, you have to keep listening to start English. 그리고 you have to keep following Zach.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 그래야 영어가 늘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have to keep ing를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You have to keep going.
0: You have to keep going.
1: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0: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1: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0: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1: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0: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1: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0: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1: You have to keep smiling.
0: You have to keep smiling.
1: You have to keep practicing.
0: You have to keep practicing.
1: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
0: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
1: You have to keep exercising.
0: You have to keep exercising.

0: 말을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1: 소스가 끓고 있어.
2: 불을 줄여.
1: 냄비 뚜껑을 덮을까?
2: 아니, 계속 저어주어야 해.
0: 아, 소스를 만들고 있나 봐요. 그쵸? 소스는 진짜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밑에 눌러붙으니까. 자, 소스가 끓고 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끓다. 끓고 있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요것도 의태어예요. 아, 의성어예요. 부글부글부글 하는 소리를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1: Yeah,
0: 보세요.
1: you know, I've lived in Korea a long time, and I love the expression "boglboglo,"
0: 아, 보글보글,
1: "boglboglo."
0: 부글부글.
1: So I will say, "Oh, it's boggling,
0: Oh, boggling.
1: boggling."
0: 네,
1: But
0: 약간
1: English
0: 비슷해요.
1: sounds almost the same.
0: Almost. 그 글 부분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스는 뭐 소스죠, 그죠? 불을 줄여. 아, 뭘 줄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죠. 소리를 줄이다. 아니면 불빛의 그 밝음 정도를 줄이다. 뭐, 요럴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반대 표현, 키우다, turn up을 쓰거든요. 그럼 줄이라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뭐이죠?
0: 냄비 뚜껑을 덮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냄비는 pot라고 보통 얘기하죠. 뚜껑을 덮다. 덮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니, 계속 저어주어야 해 라고 했는데,
1: 아하.
0: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어가 술술 나오죠? 나오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듣고 올까요?
3: The sauce is boiling.
4: Turn down the heat.
3: Should I cover the pot?
4: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표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소스가 끓고 있어.
3: The sauce is boiling.
0: 뭐라고 했죠?
1: The sauce is boiling.
0: The sauce is boiling 이라고 했어요. 자, 소스를 영어로
1: Sauce.
0: sauce, 발음으로 발음을 하네요. 그죠? sauce. The sauce is boiling. 자, 아까
1: Boggling.
0: 보글링이라고 했는데, 네, boiling, boil, boil, boil, boil. 이게 영어식 보글보글, 보글보글입니다. 뭐,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그죠? 자, boiling, boil.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말했더니, 불을 줄여라고 했죠?
4: Turn down the heat.
0: One more time.
1: Turn down the heat.
0: Turn down the heat 라고 했어요. 자, 아까 turn up 소리나 아니면 밝기나 이런 거를 크게 해라, 뭐더 밝게 해라 라고 할땐 turn up인데 turn down은 반대 의미죠. 그래서 불을 줄이다 라고 할 때는 turn down을 쓰고요. the heat 라고 했는데 the heat가 지금 저 온도 중에서 이 뜨거운 온도 뜨거움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turn down the heat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을 줄여라는 의미이고요. 냄비 뚜껑을 덮을까?
3: Should I cover the pot?
0: One more time.
1: Should I cover the pot?
0: Should I? 제가 뭐뭐를 할까요?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should I cover the pot라고 했는데 cover가 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over the pot. 그 냄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특정 냄비. Should I cover the po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 계속 저어줘야 해.
4: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Again?
1: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no, 아니라는 말도 앞에 붙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우리가 새로 배웠던 표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boil, 네, 뭐 turn down the heat. 이 표현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The sauce is boiling.
4: Turn down the heat.
3: Should I cover the pot?
4: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Caring.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이었습니다. 자, 요 표현을 이제 발음 연습해 볼 텐데 You have to, 여기서 have는 F 발음으로 한다고 했죠? You have to,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F 발음이 돼요. You have to, 그 다음에 keep, 좀 길게 E 발음 끌어주시고요. P는 P 받침처럼만 발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Stirring. 자, 요 발음할 때 R 발음.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양쪽을 긴장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ST의 T는 쌍디귿으로 발음하면 좀 더 편해요. 그렇게 연습해볼까요?
2: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2: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Good job, everyone.
2: Excellent job, everyone.
1: 자,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자, 오늘은 6월호 26쪽입니다. 4일 목요일 순서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내내 이렇게 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어떤 그 요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 그게 어떤 뭐 loose tiles도 있었고 잘 그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되지가 않아서 좀 헐거워진 그런 타일. Yeah. 바닥에 타일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stick out 한 바람에 people can easily trip over those tiles.
1: They can easily slip on the tiles.
0: Slip on the tiles too.
1: That's right.
0: 맞습니다. They can be slippery라는 말도 정말 있었는데요.
1: 미끄러운 게 slippery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그 이런 경우에요. 그 충전 케이블 같은 거죠. 전선. 뭐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 바닥에.
1: The charger cables.
0: Charger cables.
1: Right.
0: 이런 것들이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보고 가다가 그걸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선이 얽혀 있으니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영 불안하다. 자, 이런 말을 오늘 함께 하게 됩니다.
1: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0: 네.
1: Trip over.
0: 네.
1: Trip over.
0: Trip over.
1: 네.
0: 네.
1: 우리 가끔 여행할 때 have a nice trip 이렇게
0: 네.
1: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trip 하면 have a nice trip. 걸려 넘어진다.
0: 그러니까 뭐 해평, 잘 걸려 넘어져라.
1: 잘 걸려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농담 많이 하는데
0: 네.
1: 그 trip 같은 단어고 같은 발음이고 trip 걸려 넘어지다 또는 여행도 trip이죠.
0: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얼른 치우겠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요. 야, 저거는 뭐 사고 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 것 같군. 뭐 이렇게 막 베베 꽈서 말하는 표현들이 우리말에 좀 있어요. 자, 비슷한 말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어머 어머, 야, 나 충전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1: 아유, 그렇구나. 아침 내내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
0: 저러다가 사고 나기 쉽지.
1: 맞아, 맞아. 치우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
0: 저기 누가 정말로 다치기 전에 좀꼭 그렇게 좀 해줘. 네, 이겁니다.
1: These are really important words and expressions. You're trying to help somebody from danger.
0: 그렇습니다.
1: Yes.
0: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prevention is the best medicine 이런 말이
1: Oh,
0: 있잖아요.
1: prevention is the best medicine.
0: 네.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 That's right.
0: 사고가 날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미리 좀 조심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바닥에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길게 가로로 늘어져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서, 물론 사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머, 나 충전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 뭐야? 라고 해요.
1: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0: 네, 여러분께서 almost의 쓰임을 알고 계시고, trip over를 알고 계시다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문장입니다. 자, 내가 할 뻔했다라고 할 때, I almost. 다음에 동사를 이어 말하면 되잖아요.
1: Right.
0: 근데 물론 동사가 과거형이 돼서 trip over 하면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trip over. 근데 걸려 넘어질 뻔 했다. 과거형이라서 tripped over. tripped over가 됩니다.
1: Right. I almost tripped over. Tripped over.
0: 네. over what?
1: That charger cable.
0: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저거 가리키면서 저 충전 케이블 누가 저거 저기다 놨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자, 충전 케이블이라고 해서 충전기 코드 해가지고 charger cable 하면 되겠군요.
1: Right. So a charger cable, a charger is something that charges your electronics, your cell phone, your laptop, computer, right? Those long things that connect to the wall, charger cable.
0: That charger cable. 네, 케이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자,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그 아침 내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
1: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네,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자, 이거 여러 가지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It's been stretched부터 볼까요?
1: So if something is stretched, it's like laying there, laying on the floor in a long way from here to across the room, stretched across the floor.
0: 아, 우리가 왜 stretch 하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stretch 하는 거, 뭐 기지개를 펴는 것도 stretch가 될수 있겠고, 그 저희 필라테스 PT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자, stretch 좀 하고 할게요. 라고 할 때, 자, 쭉쭉 늘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충전 케이블 자체가 쭉 늘려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It's been stretched. 늘려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말로 It's been stretched.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이 바닥을 가로질러서 across the floor.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길게 연결 연결 해가지고 쭉 스트레치가 된 거예요. 근데 아침 내내 그런 상태였다. All morning이 붙은 거죠.
1: All morning.
0: 네.
1: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네. 가로질러 길게 놓여 있다라고 할때 stretch across라고 해서 뭐쭉 뻗어 있다든지 늘어져 있다든지 특히 케이블, 무슨 전선, 코드, 밧줄, 호스 같은 경우 그런 게 이렇게 쭉 길게 가로질러 놓여 있을 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1: 뭐 뭐든지 뭐
0: 네.
1: 길게 깔려 있을 때 그냥
0: 네.
1: stretched across라고 표현하면 돼요.
0: Stretched across.
1: stretched across.
0: Stretched across the floor, stretched across the hallway.
1: hallway.
0: 네, 복도에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네, 되는 경우도
1: Sometimes when
0: 있고.
1: you see a play, all these cords, wires, ropes, they're stretched across the stage.
0: 아,
1: Right?
0: 그 좋은 말이다.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거할
1: That's
0: 적에도
1: right.
0: 무대에 보면

0: 막 전선들이 그냥 막 꼬불꼬불, 아유, 뭐 거기까지 갈거 없어요. 제 방만 해도 그래요.
1: In
0: 그 책상
1: your
0: 아래
1: room.
0: 보면 전선이 그냥 여기저기,
1: Wires.
0: 에,
1: Wires,
0: wires가
1: that's right.
0: 여기저기 막 꼬불꼬불, 그거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1: 가끔 무대 가면 지금은 다 무선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if you look at the ceiling, the wires and ropes are stretched across the ceiling.
0: The wires are stretched across the ceiling.
1: That's right.
0: 야,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까지 들어보세요.
2: A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3: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자, 발음이 stretch인데요. 이거를 쭉 이어 발음하니까
1: Stretched.
0: stretch.
1: Stretched.
0: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저게 근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stretch, stretched across 이렇게 되네요.
1: 스트레라기보다는
0: 네.
1: 약간 뜨 발음이죠. Stretched.
0: stretched,
1: Stretched.
0: stretched. 이게 S 발음 다음에 T나 뭐 K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스크 이렇게 안 되고 스크 하고 이게 경무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stretched 그다음에 뭐 Scrooge 뭐 School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 That's right.
0: 네.
1: Stretched.
0: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러다가 사고 나기 쉽지.
1: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네.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거야말로 사고 그 자체로군. 아직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데. That's an accident. 근데 어떤 사고의 상태냐면 waiting to happen. 이제 막 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1: We say this all the time. You see something dangerous, you know eventually something bad will happen.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You watch children playing with fire. Very dangerous.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막 애들이 막 불장난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생각만 하기도 끔찍하지만,
1: That's right.
0: 그러면, 야, 저러다 저거 사고 나기 십상이지라는 말이 바로,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주의하거나, 혹은 조금 저, 불안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할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 좀, 표현 자체는 재밌죠?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이제 막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1: That's
0: 사건이.
1: right.
0: 네, 아직 안
1: Waiting to happen.
0: 일어났지만 waiting to happen.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네, I know. 그런 다음 내가 안 그래도 치우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
1: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자, 이거 meant move completely forgot. 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생전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싶은 건 없잖아요. 자, 하지만 모아놓으니까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I meant to 하게 되면 mean의 과거형으로 I meant to 어떤 걸 하려고 의도했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1: 현재형으로는 mean to잖아요.
0: 네.
1: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I didn't mean to. 가다가 툭 쳐서 보행사. I'm sorry. I didn't mean to
0: 네.
1: hit you.
0: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1: 그러니까,
0: 때,
1: right.
0: 네, 그럼 또 모르죠, 뭐.
1: 속으론 모르지.
0: 네, 자, 그래서 I didn't mean to라는 의미에서 이제 mean to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었는데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I meant to라고 해서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 원래 뭐뭐를 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걸 하려던 참이었는데라는 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설명하듯이 말하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전선을 내가 안 그래도 치우려고 했는데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깜빡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1: I completely forgot.
0: I completely forgot.
1: Right.
0: 네.
1: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저거 치워야지, 치워야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 못 치우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라고 한다면 I meant to call you.
1: Yeah, I meant to call you.
0: I meant to call you.
1: I really wanted to call you.
0: 그렇죠.
1: I was going to call you.
0: 맞아요. 네. 안
1: 그런데?
0: 그래도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해왔다라고 한다든지 내 마음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혹은 내가 그방 청소 하려고 했었어. 그러면 I meant to

0: clean the room.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I meant to clean the room.
0: 그렇죠. 아직 안 했지만 마음으론 하려고 했었어 라는 말이 I meant to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여기서는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까지 들어볼까요?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3: I know.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네, 자,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이런 표현과 이런 건 거의 통문장처럼 외워두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 다음에 I meant to의 쓰임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진아 씨는 하는 말이 야, 누가 정말로 다치기 전에 좀 그렇게 해줘, move it 해줘 라는 거죠.
1: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네, 자, do that 이란 말은 please move it 이란 말이군요.
1: Yeah, please move it. Please 네. move the cables. You know, because it's very dangerous.
0: 그렇습니다. Before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이라서 누군가가 실제로 다치게 되기 전에 someone actually gets hurt. 자, get hurt, 부상을 입다라는 말이죠.
1: 다친다는 뜻인데요. Get
0: 그렇죠.
1: hurt.
0: 맞습니다.
1: Oh, 보영쌤, you have a big like band-aid on your wrist. What, did you get hurt?
0: Yes, I got hurt.
1: What happened?
0: 네. Well, I was trying to move the cable.
1: And you tripped.
0: I tripped over it.
1: 근데 네. 여기서 actually get hurt, 왜 actually를 썼을까요? 이 진아가 처음에 almost tripped 할 뻔했잖아요.
0: 맞아요.
1: She almost got into an accident. Almost fell, almost got hurt. So, move the cables before someone actually really gets hurt.
0: 그렇습니다. 나는 다행히도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뻔했으니까 I almost tripped over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가 정말로 다치기 전에 someone actually gets hurt. 그러니까 이 almost하고 대조되는 의미로 actually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move 이란 말 잠깐 보면요. 어떤 걸 우리가 move it 하면은 당신이 움직여라, 움직여.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잖아요.
1: Move it.
0: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다른 것을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군요.
1: That's right.
0: 네.
1: You're trying to move the cable from a dangerous place to somewhere safe.
0: 그렇습니다. Yeah. 우리가 어떤 걸 치운다라고 할 때 put it away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
1: 맞아. 치우는 건 무조건 put it away.
0: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곳으로 치운다라고 할 땐 put that away, put it away가 되는데 여기서처럼 안 보이는 곳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적어도 좀 밀어놓던지 위치를 움직여라. 그럴 때도 move it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해 주신 그 put away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I meant to put it away. I meant to put it away, but I completely forgot.
0: 아, 근데 put it away 하게 되면 아예 그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치워버린다는 뜻 아닐까요?
1: 그냥 치워버린 거죠, 맞아요.
0: 그 써야 되는데.
1: 근데 안 보이는 대로 딱딱 이렇게 숨겨놓는 것도 put away.
0: 그렇죠.
1: 여기서 move가 더 맞긴 한데.
0: 네네네.
1: 완전히 치울 때는 네. put away.
0: 네네. Right. 완전히 치울 때는 put it away. 알겠습니다. Yeah. 여기서는요,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했더니 please do that 이라고 해서 please do move it 이란 말이 되겠지만
1: right.
0: 앞에서 move it 말을 했으니까 또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선 그렇게 좀 해줘 라는 뜻으로 please do that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라인 들어보죠.
2: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네. 자, 오늘은 이렇게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라는 말도 있었고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등등 있었습니다.
1: Right.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A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3: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3: I know.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2: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부디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할 수 있는 거는 다 좀 이렇게 move it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어머, 나 그 충전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O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1: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0: 아이고, 그렇구나. 아침 내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 Yeah, it's been

0: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1: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아, 그러다가 사고 나기 쉽지.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아, 그러게 말이야. I know.
1: I know.
0: 안 그래도 좀 치우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1: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아, 누가 진짜 정말 다치기 전에 그렇게 좀 해줘.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1: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0: 네, 저러다가 저 큰일 나지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네. 자, 그리고 it's been 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It's been stretched 라고 한 것처럼 그게 오전 내내 거기 그렇게 놓여 있었어 라고 한다면 물건에 대해서 it's been sitting there all morning 이렇게 말씀하셔도
1: right.
0: 좋아요.
1: It's been sitting there all morning.
0: 네. 자, 교재에 모두 나와 있는 예문들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1: Yes.
0: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 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scent. 뜻은 혈통, 가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record 5 people of Korean descent have been elected as local councillors in the UK. 여기서 descent라는 표현은 어떤 나라나 민족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he is of Korean descent. 그녀는 한국계입니다. 뉴스에서 of Asian descent, of African descen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혈통의 후손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scen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을 자주 찾는다. 점주에겐 살짝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구경만 하고 나올 때도 가끔 있다. 유행의 첨단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PB 상품들. 체육복을 입은 채 옹기종기 모여 컵라면을 먹으며 제자애거리는 학생들.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살피는 젊은 사람들. 종이컵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들. 해질녘에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그날의 피로를 푸는 외국인 근로자들. 책상 앞에 앉아 상상만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디테일이 편의점에 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현철이 부른 동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카페 쓴 공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정진영 소설가의 에세이예요. 어떤 쉼표하고 편의점 이 책입니다. 거기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요. 어떤 편의점. 오늘은 또이 책이 세권 우리 카페인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책 표지를 제가 북카페 인별그램에도 올려둬서 거기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표지에 영수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때문에, 이게 그냥 책 표지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이걸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실감나는 그런 편의점 영수증과 함께 이렇게 책 표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진영 작가가 산문집 내신 적이 있죠. 북카페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어떤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 얽힌 이야기들, 추억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생애 크고 작은 순간마다 편의점의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정진영 작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작가가 여기다가 적어둔 에피소드들로는 뭐 공구도 갑자기 필요할 때 편의점 가면 있고 속옷이 필요한 적도 있었고 의료용 밴드가 갑자기 필요한 적도 있었고 또 급히 장례식에 가야 했을 때 부조금을 뽑아야 되는데 그 ATM기 를 이제 편의점에 있는 걸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만물상으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진영 작가는 책에 밝혀둔 바에 따르면 물욕이 없기로 소문나신 분이래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그원 플러스 원 요런 행사를 보면 눈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어도 왠지 저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추억도 담고 있고, 또이 편의점에서 한 번은 오픈런도 하신 적이 있대요. 왜냐면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편의점에 그 평양냉면 육수를 이제 이렇게 파는 그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 동네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픈런 하기도 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추억부터 또 어머니와 동생에 관련된 그런 내밀한 가족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창구 역할을 이 책에서 편의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분들께도 이렇게 미션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페인 분들도 편의점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장담컨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한번 이상은 누구나 편의점을 이용하셨을 텐데, 나의 편의점 추억. 편의점에 가서 주로 무엇을 사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편의점에 가는지, 혹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방송 1부 끝에 발표할게요. 이 어떤 편의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1045,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편의점으로 하셔서 편의점에 얽힌 울고 웃는 추억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주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이님의 받으실 수 있는 주소까지 포함하셔서 다 달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김기은님, 유독 이런저런 일이 많은 오늘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나 고은님 목소리에 힘을 얻는 목요일 정오입니다 하셨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좀 부산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쉽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편의점 추억 털어놓으시면서 북카페에서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그리고 윤지영의 시티 서울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편의점에 얽힌 추억, 무엇을 편의점에서 사시는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주소와 함께요. 그러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20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편의점 점주가 장래 희망입니다. 항상 이웃들과 소통하며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다정한 편의점 점주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진영 작가도 책에다가 써두고 있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순간에 편의점 간판을 딱 보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밀려드는 안도감, 편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익숙한 간판이 딱 보일 때의 어떤 그 낯선 도시에 갔을 때도 그런 위안이라는 게 있어서 이 편의점 점주분을 꿈꾸시는 우리 카페이님 꼭그 꿈을 이루셔서 정말 친절한 그리고 사랑받는 편의점 점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주로 우산을 많이 산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편의점은 곳곳에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는데 우산 없이는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그 출구,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비닐 우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그 비닐 우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너무나 실감하고 있고요. 집에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몇번더쓸수 있죠. 그래서 그 편의점 표 비닐 우산들이 집에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우산의 추억이 있는 거죠. 카페이님들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092 쓰시는 카페이님은요. 저는 아들과 연주회나 공연을 마치고 늦게 도착하면 편의점에서 뒤풀이를 해요. 음료 마시면서 늦은 시간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공연 마치고라고 했으니까 진짜 저녁 공연이라고 하면 그 공연이 끝난 시간이면 좀 밤일 거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그 편의점 불빛 앞에서 실외든 실내든 앉아서 있을 때그 뭔가 평화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든 혼자 있든. 1717 쓰시는 카페이님은 60대가 다된 동창 넷이서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갔더니 음식점의 문을 닫아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순대로 스탠딩 의자에 앉아 먹으니 옛 생각도 나고 참 재미난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럴 때도 있죠. 식당이 다 문을 닫아서 지금 갈수 있는 곳이 편의점밖에 없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가면 따뜻하게 데워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메뉴 다양하잖아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편의점 음식들로 먹는다 했는데 모았는데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의 추억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나만의 보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1카 들으시면 믿기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영국 웨일스의 작은 시골 마을 란티드 웨일스에서는 매년 6월이면 인간과 말의 마라톤 경주가 열립니다. 600여 명의 인간과 기수가 모는 말 60마리가 22마일, 대략 35km 코스에서 경주를 벌이는데요. 마을의 한 술집에서 인간이 말을 이길 수 있을까를 두고 일어난 말다툼에서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발로 달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도 아닌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1980년부터 경기가 치러진 지난 40년 동안의 레이스에서 인간이 말보다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건 2004년과 2007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으로 겨우 세 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 번이라도 이겼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단거리 달리기였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일, 장거리 달리기였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이기는 몇 번의 이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장거리 경주에서 네 발 포유 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맥두걸의 책 본 투 런에 등장하는 멕시코의 타라우마라족은 별다른 도구 없이 사슴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쫓아가 사슴을 잡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고요. 창이나 활 같은 무기가 등장하기 전 돌이나 나무 막대기 같은 변변찮은 무기를 사용하던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사냥법 역시 끈질긴 추적 사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만점이죠. 하지만 두발 보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를 잃었죠. 단거리 질주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신 인류는 어떤 포유류보다 오래 달릴 수 있게 진화했는데요. 바로 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달리는 동안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지만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몸의 열기를 가라앉혀야만 합니다. 인간의 냉각 시스템은 부족한 사냥 능력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과의 마라톤 경주에서 인간이 거둔 세 번의 승리가 모두 더운 날씨 속에서 치러진 경우였다는 걸 보면 이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빨리 할수 없다면 오래 계속하겠다는 쪽으로 진화한 우리.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이 인간의 무기라면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만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옛 인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 사슴도 잡고 말도 따라잡고 그 빠르다던 표범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도 계속 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콜린스의 Son of Ma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인간과 말의 이 마라톤 경주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80년부터 시작된 경주에서 사람이 딱세번 이겼다. 전 이것도 너무 놀랍게 느껴지거든요. 말이 장거리도 잘 달리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 말이 보통 90km 정도를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다는데, 인간이 이긴 그세 번의 경기 때 유난히 날이 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그 인간의 냉각 시스템이 이 승리에 도움을 준 거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땀난다고, 아, 땀나. 이렇게 너무 귀찮아하거나 슬퍼하거나 뭔가 성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너무 놀라운, 정말 잘 설계된 냉각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편의점 추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민경님, 야근하고 너무 늦은 밤에 마침 회사 건물 안에 유일하게 불 켜진 상점인 편의점에.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깜깜한데? 다 이렇게 셔터 내리고 이랬는데 편의점만 불 밝히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럴 때그 편의점에 한강 라면 기계가 있어서 그 늦은 밤 위로처럼 한강 라면을 먹고 귀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편의점 사장님이 군고구마까지 덤으로 주셔서 즐거운 야식 시간을 보냈답니다. 늦은 시간 홀로 켜진 편의점이 참 감사한 밤이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런 추억들 있습니다. 가끔 진짜 그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 그 파는 곳들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보여서 산 적도 있거든요. 진짜 온갖 것이 다 있는 맛물상 맞습니다. 4859 쓰시는 카페이님은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면 편의점을 찾습니다. 삼각김밥과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좋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커피 늘 이용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원 플러스 원. 근데 혼자서 만약에 가셨을 때, 이 원플 원이면 어떡하죠? 이렇게는 두개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챙겨두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0519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여행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요. 지금은 애들이 수험생이라 여행은 꿈도 못 꾸지만 어린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마다 애들 재우고 컵라면에 맥주가 여행 루틴이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컵라면에 맥주 마시는 게 이게 여행 루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가끔 재현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편의점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요. 이 추억 계속 기다릴게요. 보내실 때샵 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소, 책 받으실 주소도 꼭 함께 보내주셔야 이벤트 응모가 됩니다. 레니 크래비치의 곡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읽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주 작가의 경성백경, 동력출판사에서 펴낸 이 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등포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있고 화려한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이곳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굴뚝 연기가 솟아오르던 거대한 공장지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경성방직의 옛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영등포는 빠른 속도로 상업 공간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도심 속 거대한 상업시설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 일대가 한때 공장지대였음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산업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영등포는 공업지대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거지가 밀집했던 용산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었고 한강철교 완공과 함께 경인선과 경부선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자 영등포가 새로운 공업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등포에 공장을 세웠고 1911년 조선피혁주식회사, 1919년 용산공작소 영등포공장, 1923년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차례로 들어서며 이 일대는 본격적인 공업지대로 변모했다. 경성방직주식회사, 이른바 경방은 인촌 김성수가 설립한 방직공장이다. 중앙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했던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1932년에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8월에는 고려대학교를 발족하며 민족사학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전라북도 고창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익히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해 교육과 언론,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김성수는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옷감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현실을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우리 옷감은 우리가 만든다는 신념 아래 1919년 10월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 방식으로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경성방직은 1923년 3월 영등포 공장에서 근대적 생산 설비를 갖추고 첫 제품을 생산했으며 다양한 섬유 제품을 선보였다. 경성방직의 첫 고유 상표인 태극성은 중앙의 태극 문양과 팔괘를 상징하는 8개의 별을 배치해 민족자본공업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1936년 영등포 공장 내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사무동이 완공되었다. 벽돌조에 목조 트러스 구조의 합각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로 장방형 평면에 두 개의 아치형 포치 현관이 돌출되어 있고 양측면에는 원형창이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공장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2003년 영등포 공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큰 변형 없이 유지되었다. 2006년 경방은 영등포 공장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며 복합 쇼핑센터 건립에 나섰다. 공장 건물들은 철거되었고 사무동은 해체되어 보관되었다가 2009년 원래 자리에서 남쪽으로 옮겨 복원되었다. 같은 해 9월 복합문화상업시설인 경방 타임스퀘어가 정식 개장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원래의 자리와 기능을 떠난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옛 경성방직 사무동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도시가 선택해온 경로를 드러내며 오늘의 영등포 한복판에서 그 질문을 던진다.

장유정의 사의 찬미 띄워드렸습니다. 읽기 기쁨 김은주 작가의 책 경성백경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이야기 들으시고 최은희님이 친구에게 얘기해줄 거리가 생겼어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늘 만나면 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보신대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군요. 옛 경방 건물에 있는 빵집에서 빵만 먹었지. 아무것도 몰랐네요 하시면서 네, 이책 경성백경 안에 사진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펼쳐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워낙 사랑받는 동네죠. 서촌. 서촌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폭궁 서쪽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종로구 옥인동은 흔히 서촌이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웃대마을로 불렀으며 수려한 경관 덕분에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시를 짓고 모임을 열던 공간이었다.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만든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길이 형성되었고 그 주변으로 좁고 굽은 골목과 오밀조밀한 가옥들이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서촌이라는 공간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 친일파와 식민 권력층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며 이곳에 유럽식 저택과 별장을 조성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완용과 윤덕영이 있다. 윤덕영의 벽수산장은 1966년 화재와 도로 확장으로 사라졌지만 이완용의 저택은 현재까지 서촌에 남아 당시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이완용은 1886년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신학문을 접했다. 초기에는 개화파로 활동했으나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로 돌아섰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해 을사오적으로 불렸고 1907년 정미칠조약의 정미칠적,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의 경술국적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세 차례의 조약 모두에 관여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백작 자귀와 막대한 재산을 받아 일제 치하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조선 귀족이 되었다. 옥인동 저택에 대한 기록은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1913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에는 이완용의 옥인동 신축 저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집은 조선식 한옥에 개량을 한 안채와 유럽식 2층 양옥의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2층 건물이 바로 그 바깥채이다. 넓은 정원에는 여러 정원수가 식재되었고 건물 정면 중앙에는 자동차가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포치가 설치되었다. 도리아식 기둥과 1층과 2층 전면의 화려한 창

상호 장식은 저택의 호화로움을 보여준다. 1926년 2월 13일 이완용이 옥인동 자택에서 사망하자 조선 총독과 1300여 명이 조문했다. 동아일보는 옥인동 자택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장례 행렬을 보도하며 저택 사진을 함께 실었다. 같은 날 신문 1면에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팔지 말았어야 할 것을 팔고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린 자. 그 죄값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 할 것이다. 부둥켰던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지 라는 문장은 조선의 주권을 팔아 개인의 부귀를 누린 그에게 던진 사회적 심판이었다. 이완용 사망 후 옥인동의 광대한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었다. 현재 이곳은 2003년 11월 4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법적으로는 신축 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1926년 신문 속 이완용의 저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식민의 흔적이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로서 이 건물은 지금 서촌 한가운데에 서 있다.

레오니드 코간의 연주로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72번의 제2번 띄워드렸습니다. 동역회사 편인 김은주 작가의 경성 백경, 오늘까지 이틀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책, 이 목차, 앞에 있는 차례만 이렇게 펼쳐보셔도요, 여기에 보면 그 예전 모습, 예전 이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철거된 것은 철거, 폐쇄된 것은 폐쇄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차만 보셔도 여기 내가 자주 가는 곳인데 나의 동선과 되게 일치하는데 이게 이거였어 하시면서 놀라실 그런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목차 한번 훑어보시고 한번 책을 펼쳐서 이대로 서울답사 해보셔도 즐겁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편의점 관련 사연들 많은 카페인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이전에 교사 생활할 때는 집에서 7시 50분에 나가야 했어요. 7살 딸은 유치원 오전 돌봄 교실로 들여보냈지만 4학년 큰딸이 고민이었죠. 학교와 거리가 좀 있는 주택에 사는지라 도보도 버스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큰딸을 7시 50분에 학교 앞 편의점에 내려주고 안쓰러운 마음을 애써 누리면서 출근했습니다. 착한 딸은 단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편의점에서 혼자 50분 이상을 보냈죠. 코로나 때라 학교는 정시에만 등교가 가능했거든요. 혼자 삼각김밥도 먹고 소세지도 먹으며 시간을 보낼 때 사장님께서 말도 걸어주시고 늘 지켜봐 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중2가 된 큰딸. 아직도 그때 사장님께 참 감사했다는 말을 한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사연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편의점이 이런 곳입니다. 와, 나의 그한 시절을 보낸 시간, 그 보낸 공간, 그리고 내 가족의 시간이 함께 있는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좋은 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4160 쓰시는 카페이님은 편의점 다녀올게요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저 지금 지쳤어요. 충전하러 갑니다. 이걸로 들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같은 멘트. 적은 용돈 쪼개서 큰맘 먹고 편의점 들르는 모습에 마음이 짠해서 같은 상품으로 구매해 둘 때도 있지만 이 삼총사에게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향해서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얻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집에 막 이렇게 쟁여둔다고 해서 그거 하고 내가 지금 갑자기 기분이 동해서 편의점 가서 훅 집어든 그거랑 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점에 또 가야 합니다. 아, 너무너무 공감되는 사연들 다 소개 못했지만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3308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방금 4160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4330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세 분께 어떤 편의점 정진영 작가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벅샷 루퐁크의 Another Day 들으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소셜미디어, 이메일을 비롯 각종 매체에 글이 공급되는 어느 때보다 글이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직접 책을 읽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만 가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읽기의 미래에 함께 고민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의미와 재미 모두 잡는, 두 마리를 모두 잡는 미미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였나요? 미미미로 또 이제 이름이 좀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의미, 재미, 미란다 커 학원까지.
1: 그렇습니다.
0: 미미미도 되고요. 네, 지금 박태근 편집자 나오셨습니다. 읽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우리 북카페에서는 워낙 늘 항상 공기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공기처럼 하면서도 아마 대부분은 우리 카페인님들은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0: 네.
1: 그런 위기감을 생각처럼 느끼진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책을 가까이 두고 일상적으로
0: 네.
1: 자주 읽고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내가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막 통계조사 결과 이런 거 봐도 크게 놀랍지도 않은 게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도 이제 많잖아요.
1: 절반.

0: 가까이 된다고
1: 네,
0: 하죠. 네.
1: 그러니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이제 만나볼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0: 네, 제가 가져온 책의 제목이 읽기의 위기입니다.
1: 읽기의 위기.
0: 네,
1: 네.
0: 이 독일 책이고 원제의 의미는 읽기의 미래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판 제목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
1: 네.
0: 이 출판사에서도 그런 위기감에 대한 고민이 컸던지, 보통 책에 보면 저자 서문이 있잖아요.
1: 네.
0: 혹은 역자 서문이 있잖아요.
1: 네.
0: 이 책에는 출판사 서문이 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0: 네.
1: 출판사 서문을.
0: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한국어로 내는 그
1: 네.
0: 출판사에서 우리가 이 책을 왜 출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둔 건데, 크게는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이 막 나오고
1: 그쵸.
0: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출판 시장도 정체돼 있고
1: 네.
0: 이런 현실이 상반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읽기와 관련돼서 보면 최근 몇년 동안에 문해력 얘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스마트폰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1: 그쵸.
0: 그런데도 왜 독서율이 달라지지 않는가?
1: 아, 참이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0: 그래서 결국 이 한국어판을 낸 출판사에서는
1: 네.
0: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책을 읽고 있는가?
1: 스스로 읽고 있는가?
0: 네.
1: 오.
0: 우리가 읽는다는 것의 어떤 의미,
1: 네.
0: 형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변화된 상황까지도 우리는 읽기로 봐야 되는지,
1: 네.
0: 이런 걸 묻는 거죠.
1: 이 지표들 좀 짚고 가볼까요? 오랜만에 또 충격 받아볼까요?
0: 이 책도 1장의 제목이 독서의 위기예요.
1: 네. 네.
0: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저자는 독일의 미디어 학자 크리스토프 엥게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로 독일이나 유럽의 통계들이 인용되는데, 읽어보면, 아니, 뭐,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1: 네.
0: 도서 구매자 수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3,700만 명에서 2,600만 명으로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한 1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14세에서 29세 청소년과 청년층의 독서 시간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출간 도서도 연간 한 7만 3천 종에서 6만 종으로 감소했대요.
1: 네.
0: 전체적으로 보면 책을 더 적게 읽고 더 적게 쓰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게 출간 종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작가는 많아졌어요. 글
0: 맞아요.
1: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근데 독자는 그렇지가 못하죠.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읽으려면, 쓰려면 읽어야 될 텐데,
1: 그러니까요.
0: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 기현상이다.
1: 진짜 기현상 맞는 것
0: 이게
1: 같아요.
0: 왜 그럴까? 이런 물음들을 출판계에서도 많이 합니다.
1: 사실 내 글을 쓰려면 읽어야 하는 건데, 인풋에 무언가가
0: 그렇죠.
1: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냥 일단은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보면, 따지고 보면은 책의 종수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책은 전더 재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것에 대한 것도 예전, 뭐, 고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나왔던 책에 비해서 현재 더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책은 더 재밌어지고 더 정교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지? 생각은, 책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0: 그렇죠. 그 이제 원인을 이 저자는
1: 네.
0: 전체적인 기술의 발전,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거 속에서 같이 하나하나 찾아보는 건데
1: 네.
0: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즉 읽는 사람들이죠.
1: 그쵸?
0: 이 독자층이 시청층 혹은 청취층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궁금하면 뭐 백과사전을 찾거나
1: 네.
0: 아니면 검색창에서 뭔가 텍스트 문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거나 누가
1: 네.
0: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린 것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포털 사이트보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 먼저 해보실 거예요.
1: 요즘은 진짜 그렇게들 많이들 하신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과거에 우리가 텍스트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는 그걸 보조하는 설명자료 형식으로 바뀌게 된거 아닌가.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영상으로 어떤 책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나

0: 가서 책을 읽게 된다라는 거죠.
1: 아.
0: 이건 되게 복합적인데 이 책에서 그 얘기까지 다루진 않지만
1: 네.
0: 이런 이제 문화 소비의 패턴이 달라진 것에 대해 얘기할 때 가성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1: 가성비, 실패하기 싫은 거죠?
0: 그렇죠. 책이라는 거, 독서라는 거 기본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전제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끝까지 갔을 때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1: 네.
0: 내가 그걸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정말 재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기에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죠. 빡빡한 거죠.
1: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라든지 해서 모두가 다 알 법한 책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책을 그냥 내 힘으로 스스로 발굴해서 독자로서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재미도 없고 뭔지 모르겠는데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책을 모르고 이러면 그럼 실패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거가 진짜.
0: 답답한 측면이 있죠. 아,
1: 네.
0: 물론 독서라는 게좀 개인의 활동,
1: 네.
0: 뭐 내면과의 만남 이런 것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읽거나 뭐 보거나
1: 네.
0: 경험했을 때 그것들이 대부분 어떤 소비로 전환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다녀왔어요.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을 내가 어딘가에 올리지 않는다.
1: 네.
0: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올려야만 내가 그 여행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1: 약간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0: 그렇죠. 나도 가봤다. 이걸 알리는 것이 되고.
1: 네.
0: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게좀 연결이 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보고, 약간 간파한 다음에 선택한다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읽는 양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이 책에서 정말 재미난 예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건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검색해봐서 리뷰나 사용기를 보고 사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다 읽기잖아요.
1: 그쵸.
0: 예전에 그렇게까지 읽지 않았거든.
1: 리뷰 읽기 정말 많이 하실걸요?
0: 네. 그러니까
1: 네.
0: 제품 선택이나 중요한 구매일수록 그 전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하려면 누군가 또 리뷰를 올리죠. 그리고 읽고 쓴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리뷰를 올리죠.
1: 네.
0: 그러니까 읽고 쓰는 글의 양은 사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문자의 읽기와 쓰기 양은
1: 네.
0: 이미 어떤 잡지나 책 소비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재미난 포인트를 저자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가,
1: 네.
0: 우린 딱 하면 책이라는 게 여전히 떠오르잖아요.
1: 그쵸?
0: 요즘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를 제일 많이 하는 플랫폼, 장소가 어디냐? 저자는 메신저라고 얘기합니다.
1: 메신저.
0: 네.
1: 그러네요, 하긴.
0: 그쵸?
1: 메신저 쓰고 보내고 읽고.
0: 예. 네. 그게 예전에는 음성 언어로 하던 거였거든요.
1: 그쵸?
0: 근데 다 이제 문자 언어로 지금 오히려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자 언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의 재미가 뭐냐면, 누구나 읽는 동시에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내가 읽기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책은 읽기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뭘 생산하지 않아도.
1: 네.
0: 근데 메신저는 읽으면 내가 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내 읽는 행위가 상대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내가 막그 읽음 표시 같은 게 나잖아요. 책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읽는 행위를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죠.
1: 네.
0: 물론 요즘에는 그런 동영상 라이브를 켜놓고 그 브이로그처럼 해서
1: 그쵸,
0: 내가
1: 뭐,
0: 독서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1: 맞아요.
0: 과거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읽기와 쓰기에 달라진 어떤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1: 이상섭님이 지금 인간이 읽는 시대에서 AI 에이전트가 읽는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이야기하셨습니다.
0: 정확히 짚어주신 거죠.
1: 네, 이미 느끼고 계시네요.
0: 우리가 뭘 읽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AI에게 위임한 거죠.
1: 네.
0: AI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텍스트를 읽고 있을 거잖아요.
1: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모든 인간이 거기다 다 주니까. 그렇죠? 여지영님, 저도 어제 느꼈던 위기네요. 모든 걸 뚝딱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젠 뭘 읽으려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읽기라고 하는 건 이제 독서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기존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방식인
1: 맞아요.
0: 거고, 이승현님께서 읽기의 가치가 예전만 못한 시대에서도 읽기의 본질을 알리는 선봉장으로 우뚝 선 북카페가 있어 든든합니다.
1: 네. 북카페에서도 책 소개를 많이 하고, 북카페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0: 미란다 거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 진짜요? 더 얘기 더난 깜짝하고 싶어요 저는.
1: 예, 네, 아니, 이게 재미난 게 저는
0: 네.
1: 그 시기가, 뭐,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0: 네.
1: 읽기의 변화가 정말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같이
0: 아
1: 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0: 국가패도
1: 네.
0: 그러네요. 하긴 생각해보면 아 근데 저는 그 얘기랑 이 얘기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자꾸 주장하는 옛사람으로서 책에 보니까 너무 재미난 얘기들이 있던데 그 책장이 집에 있냐 책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책장이 뭔지도 좀 의아해하는 반응들까지 또 왔다면서요. 그뭐
1: 그러니까요.
0: 수업에서 책장이라고 하는 그 가구의 기능이 이제는 불필요해진 집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놀라웠습니다. 그런 것도.
1: 왜냐하면 물리적인 책을 그만큼 보관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되었으니까요.
0: 네. 그래서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보다 읽기에 집중하는 시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읽기 능력 관리하고 계신지 사연 좀 보내주시죠.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읽기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다른 맥락에서 이런 매체의 위기를 얘기했던 노래가
0: 네.
1: 바로 떠올랐어요. 버글스의 비디오 킬더 레디오 스타.
0: 듣고 가시죠.

0: 김태윤님이 아 저도 이 노래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또 미미님이 가지고 온 곡과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셨네요. 오늘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읽기의 위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헤이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태윤님은 지금 작년에 책을 많이 읽었고 올해 상반기는 좀 쉬고 있다고 하시네요.
1: 뭐 책테

0: 책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1: 책택이는 진짜로 권태가 와서.
0: 뭐 이유는 각자 다르겠죠?
1: 아, 네. 책택이.
0: 조현정님께서도 집에 와이파이를 끊어봤어요. 자연스레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북카페 생방 사수하게 되네요.
1: 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북카페 생방사수, 이거, 온 우리 카페이님들 댁에 와이파이를 약간 끊어보시면 어떨까? 아니, 카페이님 댁 말고, 이제, 안 카페인 분들, 네.
0: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재미나 어떤 효용
1: 네.
0: 이걸로 볼때 책이 그런 영상 매체랑 경쟁하기가 너무 어렵고,
1: 아, 그렇죠.
0: 다만 거기는 이제 접속을 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이게 안 되면 책은 그때 빛을 발한다.
1: 아, 뭐.
0: 집에 있는 책을 찾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안 되면.
1: 꽝 대신 닭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0: 아, 닭 정도면
1: 아니,
0: 어딥니까?
1: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펼쳐볼 때 이상한 그 뿌듯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책이 안 읽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이 책의 초반에도 단군이래 최대 출판 어떤 불황 얘기 나오지만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난 책을 읽고 있다는 그 우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0: 있죠. 그런데
1: 네.
0: 요즘 그 책만 해도 분량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1: 네.
0: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편집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한 20여 년 전에는 책이 한권 단행본이 되려면 200자 원고지 한 1000매 요
1: 네.
0: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800매, 600매가 되더니 지금은
1: 맞아요.
0: 에세이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400매, 500매만 돼도 책한 권을 내고 있거든요.
1: 심지어 너무 길면 오히려 더 이제 와닿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도 얘기하기까지 하고.
0: 부담스러워하죠.
1: 독자 입장에서, 그쵸? 슬픕니다, 갑자기. 우쭐이 뭐람? 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9457 쓰시는 카페이님. 예전에 여행 갈 때는 꼭한 권씩을 넣어 다녔어요. 별로 못 읽어도요. 지난달에는 가벼운 시집으로 가져갔었는데, 오늘 1박 2일은 빈손으로 왔네요.
0: 아, 이
1: 하셨습니다.
0: 우쭐하고 비슷하죠.
1: 그쵸.
0: 읽지 못하더라도 그 출발할 때 내가 책한권 함께 가져갈 만한 여유를 가졌다는 마음.
1: 네.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0: 이재상님께서도 저는 도서관 파입니다. 집 주변 도서관에서 최대 대출수로 빌려서 읽어요. 완독, 발췌독하면서 봅니다. 완독한 책 제목과 날짜를 메모합니다. 1년에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합니다.
1: 와.
0: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네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시네요. 그리고 완독한 책과 날짜까지 메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0: 그럼요.
1: 미미님 이렇게 하세요?
0: 아니요, 저는 기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1: 그 오히려 너무 책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게 막
0: 그렇죠.
1: 기록을 하긴 쉽지 않을 수도
0: 뭐,
1: 있을 것
0: 몇 권을
1: 같고.
0: 읽는다, 뭐, 이런 걸잘 기록해 본 적이 없고,
1: 네.
0: 이분, 이재상님께서 이제 완독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딱좀 걸렸어요, 마음에.
1: 네.
0: 이 출판사에서 이런 물음을 독자에게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은 것이 언제인가요? 아, 이게 언제인가 저도 꽤먼 추억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0: 네.
1: 이렇게. 저도 북카페에서 너무 끝까지 또다 가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그 완독 진짜 독파하는 그 느낌이 있을 텐데.
0: 그럼요. 갔을 때그 즐거움은
1: 네.
0: 가지 않으면 알수 없죠.
1: 맞아요. 아,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은 많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의 그 판도 커졌고요.
0: 이게 뒤바뀌고 있고 역전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1: 네.
0: 이책 읽으면서 딱그 장면이 떠올렸는데, 요즘에 라디오 시사 방송 같은 걸 하고 나면 그 시사 방송에서 구두로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가 바로 텍스트로 바뀌어서 기사처럼 올라옵니다.
1: 맞아요.
0: 그럼 그걸 또 보기도 하거든요.
1: 네.
0: 내가 그 말이었기 때문에 지나갔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점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읽기와 쓰기의 형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말하기 듣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오히려
1: 그렇죠.
0: 텍스트가 보조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젠 독서, 읽기를 얘기할 때뭐 이어폰, 헤드폰 이것도 필수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소품으로.
0: 그러니까 음성을 빨리 채집해서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이건 플랫폼의 어떤 텍스트 처리 자동화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텍스트로 딱 뭔가를 확정하려면 굉장히 많

0: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1: 네.
0: 그 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편집자도 끼고 또그 편집자가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1: 그렇죠.
0: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 자체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들이 플랫폼에서 각자의 주소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1: 네.
0: 검색을 그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했던 여러 활동의 부가적인
1: 네.
0: 활동들이 혹은 텍스트에 접속하는 방식이 지금은 다 음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1: 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궁금해지네요.
0: 그렇죠. 이 책에서 과거와 미래를 막 옮겨가면서 되게 재미난 얘기들을 하는데
1: 네.
0: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구두로 발화된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내가 정보화를 하려면 그거 방송국만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방송국만 가지고 있고
1: 그렇죠.
0: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막 그런 오래된 자료 갖고 있는 뭐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1: 네.
0: 뭐 행사만 나오면 수십 년전걸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만 할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누구나
1: 그쵸.
0: 접속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고 또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1: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은지님, 전자책이 많이 있으니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건수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0: 익숙해지면 또더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1: 그렇죠.
0: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지금, 한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 요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그것도 아니에요.
0: 그렇죠.
1: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0: 6959님께서 작년부터 저는 지인과 매일 각자 읽은 책 내용과 느낀 점을 사진 찍어서 공유해요. 이번 봄에는 같은 책을 읽고 공유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지 손더스의 친절에 대하여와 미첼 보의 소설 살로니카의 아이들을 같이 읽고 공유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1: 와, 아, 이,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 공유한 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건데요.
0: 저는 이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준큰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거 사진 찍어서 공유한다고 하시잖아요.
1: 그쵸.
0: 예전 같으면 독후감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안 쓰겠지만
1: 네.
0: 이걸 누군가가 글로 적어서 그걸 보여주려면 뭐 노트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조금 더 발전됐다고 해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블로그에 써서 공유하거나
1: 네.
0: 그런데 지금은 교환 독서라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1: 네.
0: 책에다가 직접 내가 아날로그처럼 내가 읽었을 때뭐 울음표, 느낌표, 뭐 밑줄 친거 이런 걸 해서 그 책을 직접 교환하기도 하지만 지금 6959님처럼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달 가능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실시간 소통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이제 소통에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더 활발해질 것 같기도 하고. 3483 쓰신 카페이님. 처음 본 책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은 거 2년 전 같아요. 지금은 이부 자리에 조금씩 남은 책들과 같이 잡니다. 크크 하셨습니다. 아, 조금씩 남은 책들과 같이 자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0: 책이 원래 그런 효용이 있죠.
1: 맞아요. 그
0: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1: 그렇죠.
0: 읽다가 사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1: 네.
0: 잠들거나 뭘 해도 부담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1: 맞아요. 건너뛰기도 하죠, 사실. 어떤 부분들은. 아, 이용성님. 저는 프로야구 헤비한 팬인데, 우리 팀 못할 때는 야구 안 보고, 야구 관련 책을 봅니다. 우리 팀 못할 때. 김은식 작가의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 김요한 작가의 소설 불펜의 시간을 추천합니다. 야구 팬이 아니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정말
1: 아우.
0: 요즘 야구가 한창인데, 야구하면 또 책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1: 맞아요. 지금 이렇게 딱 거느리면 훅 나오죠? 이미님 머릿속엔 리스트도.
0: 네, 불펜의 시간 저도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1: 네.
0: 나고, 뭐, 대표적으로 산미 슈퍼스타즈의
1: 아,
0: 마지막 팬클럽.
1: 있죠.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자, 이렇게 지금 읽기의 시대가 많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많은 카페인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시죠. 도마의 오래된 소설을 몸으로 읽는다. 이거 골라오셨는데요. 네. 왜이 곡을 고르셨나요?
0: 정말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왔는지를 제목으로 보여주는 노래 같아요. 소설을 몸으로 읽는다.
1: 예전엔 그랬던 거죠.
0: 이게 손가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1: 아,
0: 책의
1: 그쵸.
0: 두께 같은 걸 내가 느끼고,
1: 네.
0: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 아닌가 싶어요.
1: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들을 수도 있고.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읽기의 위기입니다. 6568 쓰시는 카페인님은 네. 저는 하루에 최소 50쪽은 꼭 읽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은 읽게 돼요.
1: 하루 50쪽이요?
0: 이렇게 삶의 리듬으로 두신 거예요.
1: 대단하십니다.
0: 그쵸? 운동하듯이 왜 우리 운동도 뭐 하루에 얼마는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 삶의 루틴으로 두면 또 이제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책택이 올 때도 있지만
1: 네. 관성의 힘은 세니까요.
0: 네.
1: 안지영님께서 미래에는 아날로그식 책을 읽는 분들은 점차 일부의 전유물이 될 것 같아요. 고대 중세시대에 책은 귀족들 일부만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시간과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만요.
0: 아날로그식 책 읽기,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그 몸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 일부의 전유물이 될 것만 같다.
1: 꼭 그런 읽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기도 한데 저자가 나중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읽기와 쓰기의 성직자화.
0: 아.
1: 고대 라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특수한 계층만 사용할 수 그쵸. 있고 읽을 수 있어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과 다른 점은 뭐냐. 지금은 이제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안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0: 그렇죠.
1: 이게 이제 독특한 변화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거나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0: 다른 어떤 뭐 플랫폼 영상이라든지 이런 요약본 같은 거를 통해서 먼저 좀 간을 보고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자가 그런 상황을 읽지 않는 독자라고 표현해요.
0: 읽지 않는 독자? 이거 네. 너무 이상한 건데요.
1: 그렇죠. 네. 독자가 읽는 사람이니까 읽지 않는 읽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모순인데
0: 네.
1: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의 양, 텍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0: 오.
1: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0: 네.
1: 내가 그걸 사실 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이 고되거나 때론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겠죠.
0: 전문가를 찾으면 무엇이 좋죠?
1: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 같은 것이죠.
0: 아, 가성비.
1: 많은 그런 전문가의 책 요약본들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0: 네.
1: 대부분 두꺼운 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0: 아.
1: 그런 책을 뭐 30분 만에 독파하게 해준다든지.
0: 네.
1: 근데 그조차의 효용은 있는데 저자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독서에 필요한 몰입을 위임하고 있다.
0: 몰입을 위임하고 있다.
1: 네. 그러니까 내가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읽기가 힘들어.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과만? 그리고 재미난 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네. 되게 기현상 같고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그 음성 혹은 영상을 네.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성직자 얘기했지만 네. 고대나 중세 지식이 독점화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예를 들어 성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내가 원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읽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럼 어차피 뭐 검토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올리는 사람들의 이 기반하는 텍스트를
0: 네.
1: 우리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읽고 설명해 준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이렇게 사실 그 요약본으로 접근하는 세계가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도
1: 맞아요.
0: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서사들이 전부 거의 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그런 이제 음성 또는 동영상 콘텐츠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0: 네.
1: 저자는 그 청자나 시청자가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뭐 밥친구란 얘기들 하잖아요.
0: 네.
1: 동영상 틀어놓고. 그런 것처럼 책은 다른 걸 다 지워야 됩니다. 나랑 책만 남겨둬야 그 몰입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0: 맞아요.
1: 뭐, 물론 가끔 음악을 들으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에 몰입할 땐 그 음악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책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1: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제 음성 영상 텍스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훨씬 덜하죠.
0: 맞아요. 진짜 운동을 할 때도 뭐 뛰면서 달리면서도 음성으로는 들으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책은 그렇게는 못하니까요.
1: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음성이나 영상이
0: 네.
1: 지나가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그건 역시 책 읽는 것처럼 집중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데 내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0: 네.
1: 15초 당기기.
0: 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15초를 넘기면서 보는 것도
0: 네.
1: 대충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이미 됐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쓰는 저자들도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 고려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흥미로운 건이 책에서, 플랫폼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써요.
0: 플랫폼 카리스마.
1: 네. 그러니까, 문자를 활용해서 텍스트로 소통할 때는
0: 네.
1: 저자가 누군지 전혀 모를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진이 없으면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의 실제가 나한테 대면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 다른 요소, 그걸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건데
0: 아.
1: 이것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그 사람의 제스처,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사람이 주는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내가 다음에 또볼 것인가, 이런
0: 네.
1: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0: 그럼 만약에 그 출판사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자들 중에서 신비주의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나는 글로만 얘기하겠다.
1: 요즘 같으면 그런 저자들이 세상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0: 아.
1: 저자가 자기의 채널을 갖고 있어야
0: 네.
1: 저자가 되기가 훨씬 순조로운 거죠.
0: 오히려
1: 그러니까 내가
0: 이제는,
1: 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유튜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0: 이미
1: 인스타그래머,
0: 유명해져서,
1: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0: 네.
1: 오히려 저자가 되는 빠른 길인 거죠.
0: 아, 진짜 과거랑 다르네요. 과거에는 책으로 얘기해야 된다, 막
1: 그렇죠.
0: 이랬잖아요.
1: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알려져야 그
0: 네.
1: 사람이 어디 방송에도 나오고 출연도
0: 아,
1: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0: 네.
1: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0: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싶습니다. 9908 쓰신 카페이님. 읽고 난 후에 되새김이 좋아서 책을 읽어요. 물론 저자의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오래 남기도 하지만 이러한 투박한 책 읽기가 저는 좋습니다. 투박한 책 읽기 저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1: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일종의 독자의 반응일 수 있잖아요.
0: 네.
1: 저자의 의도와 달라도 내가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0: 그쵸.
1: 지금의 근데 영상이나 음성 매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저자랑 실시간으로 소통이 됩니다.
0: 아.
1: 저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다 쓰죠.
0: 네.
1: 혹은 다른 뭐 근거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면 저자가 또 저자 혹은 거기 출연한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걸 뭐 수정하거나 반론을 펴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게 달라진 거죠.
0: 그러네요. 바로바로 그렇게 소통이 되고,
1: 네.
0: 저자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도 쉽고.
1: 이게 다 장단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0: 네.
1: 거의 완결된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의구심을 품을 것까지 내가 염두에 두고,
0: 그렇죠. 내가 책임진다. 이 책의
1: 그렇죠.
0: 내용은.
1: 네, 그걸 해소해 주는 것까지 여기다 넣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일단 내가 정돈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해 주잖아요.
0: 네.
1: 그것까지도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거기에 바로 대응해 줄수 있으니까.
0: 네. 저는
1: 아니,
0: 모르겠습니다.
1: 빨리 따라오세요.
0: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음악,
1: 네.
0: 이번엔 어떤 거 들어볼까요?
1: 예, 읽고 쓰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장들레의 We Are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이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크리스토프 앵겔만의 읽기 위기입니다. 지금 여지영님이 빨리 따라오세요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도 세상 바뀌는 속도에 어질어질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고은님도 그러신 거죠? 하셨는데 네, 저도 전옛 것이 좋아요.
1: 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서비스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0: 맞아요. 여기
1: 사람입니다.
0: 맞아요. 제가 전 그다음에 접속은 했어요.
1: 저도
0: 해서
1: 최근에 회사에서 굉장한
0: 네.
1: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로그인
1: 이제는
0: 하라.
1: 거의 전 사원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0: 네.
1: 이걸 안 쓰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표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0: 하게 되시면 우리 북카페도 얘기해 주세요. 아,
1: 알겠습니다.
0: 네. 어떤 지표가 될것 같아. 지표종이에요, 지금 미미님. 아, 박주영님, 책 요약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맞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아니,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학교 숙제로,
1: 아.
0: 과제로 이제 나왔는데, 빨리 참고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1: 그러니까 어떤 책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내가 그 효용을
0: 네.
1: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0: 아, 그쵸.
1: 투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0: 맞아요.
1: 드네요. 유용아님께서, 이책 벌써 읽으셨나 봐요. 읽고 서평 썼던 책인데,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직접 읽을 때보다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시니 훨씬 재밌네요.
0: 근데 이것도 우리 얘기해봐야 돼요. 우리 그 북카페에서 이제 월요일에 소설 코너도 있고 그런데
1: 네.
0: 소설 직접 읽을 때의 그 책의 느낌과 또
1: 그럼요.
0: 여기서 세 사람이 막할 때의 느낌하고 좀 다르다고들 얘기하시기도
1: 그러니까 이
0: 하거든요.
1: 책에 대해 뭔가 뭐 라디오든 방송이든 뭐
0: 네.
1: 글이든 뭔가 어쨌든 책을 알리거나 소개하는 사람들은 늘그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책의 하이라이트 혹은 어떤 책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꼽아서 그걸
0: 네.
1: 다시 어떤 서사로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분명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 다를 수 있고 다를
0: 그렇죠?
1: 수밖에 없죠. 어떤 지점은.
0: 맞아요.
1: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하이라이트가 이 책의 고갱이는 아닌데 핵심은 아닌데 그런데 요거를 썼을 때 얘기했을 때 독자들이 이 책의 고갱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0: 미끼예요,
1: 높아지지
0: 미끼?
1: 않을까?
0: 약간.
1: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0: 네.
1: 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거예요.
0: 아, 그쵸.
1: 네.
0: 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쵸.
1: 그래서 어떤 서평가가 예전에 그런

0: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완벽한 서평은 이 책을 다시 쓰는 것이다. 옮겨 적는 것이다.
1: 공감이
0: 그걸 넘어설
1: 됩니다.
0: 수는 없다. 이런
1: 네.
0: 얘기 하더라고요.
1: 맞아요. 7609 수신 카페님,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정보의 양이나 감동 이외에도 시간을 들여서 내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그 사유 과정이 있는데 그 조용한 몰입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제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몰입 너무 중요합니다. 몰입의 외주화는 좀 권하고 싶지 않긴 해요, 사실.
0: 근데 이거 정말 피해갈 수 있을까 싶은데,
1: 네.
0: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가 읽기 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현실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고, 미래는 AI랑 같이 올 거거든요.
1: 네.
0: AI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근데
1: 네.
0: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만약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잘 읽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보는 동영상은 어쨌든 사람이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사람조차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때도 무언가를 찾아서 읽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거기
1: 네.
0: 영상에 나온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책을 읽고 얘기했다라는
1: 그렇죠.
0: 전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그러니까 함께
0: 사람이.
1: 사람끼리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근데 그걸 AI가 더 잘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뭘 그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냐? 난망해지죠.
1: 그러네요. 진짜 그런 순간까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0: 그냥
1: 이 저자가.
0: 솔직한 마음으로는,
1: 네.
0: 아,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곧 오겠죠?
1: 하긴 그 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그 전문가, 우리가 무언가 위임한 그 전문가들조차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빈자리는 이제 진짜 AI가 채우겠고요.
0: 그렇죠. 그런 경향성 속에서 점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독자의 계층은 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저자의 이제 결론이고요.
1: 네.
0: 실제로 뭐 단행본이라든지 학술 문화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고 있대요. 예를 들어 효용을 주는 독서나 책 텍스트들은
1: 네.
0: 덜 줄고 있는데 이런 책들은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자기가 의견을 갖고 어떤 비판 능력을 가지려면 저자는 노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 노동.
0: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1: 네.
0: 그런데 이런 텍스트 노동을 하려면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그걸 내가 텍스트 노동을 직접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훨씬 효율적인 방법들이 생기니까
1: 네.
0: 인간의 경향이라는 것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미미님은 그럼 이 읽기의 원제는 미래, 그리고 지금 읽기의 위기인데, 미미님 바라는 것은 무언가요? 지금 일단 한줄 얘기하시긴 했어요. 나 살아있는 동안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변화, 나 살아있는 동안은 말고라고 하셨는데.
0: 저는 그래도 어떤 남아있는 여지를
1: 네.
0: 본 것이, 저자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왜 한국에 아까도 우리가 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1: 네.
0: 그걸 보면 결국 여전히 책을 쓰거나 글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글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것. 혹은
1: 네.
0: 꼭 글로 전달하고 싶은 것. 이건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1: 그쵸?
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너무 이제 돈으로 얘기하는 거긴
1: 네.
0: 하지만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광고만 받아도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책을 내가 한권 쓰려면 굉장히 많은 공력과 힘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써야
1: 네.
0: 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책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남아있잖아요. 요게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1: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책을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0: 네.
1: 반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안 벌려고는 아니지만 돈이 우선은 아닌 것이
0: 그쵸?
1: 많거든요.
0: 그리고 또
1: 진짜.
0: 하나는 저자가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1: 네.
0: 우리가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뭐 구독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는 것,
1: 네.
0: 이것까지도 그 동영상의 텍스트에 포괄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만들어지는 텍스트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커졌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뭐 책이든 그 영상이 됐든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의 향방에도 크게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속도와 결과 질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0: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아, 진창숙님, 저는 텍스트 노동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네요. 벽돌책 격파 재미나요 하셨습니다.
0: 숙련
1: 아,
0: 노동자시네요.
1: 숙련 노동자. 네. 숙련 노동자 하시고요. 네.
0: 3483님, 읽어야 하는가는 써야 하는가로 연결될 것 같아요.
1: 이
0: 전에
1: 분리가 안
0: 말씀드린,
1: 돼요.
0: 예,
1: 그렇죠?
0: 그, 그
1: 맞아요.
0: 지점이 희망 혹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전통적인 텍스트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면
1: 네.
0: 좀 가져봄직한
1: 맞아요.
0: 방향 아닐까 싶어요.
1: 그 지점이 진짜 약간 우주의 기원처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뭔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0: 네네.
1: 거예요. 다 풀이되지 않은 무언가? 박용례님, 저도 그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간미도 넘쳐나고.
0: 하지만 또 돌아보면
1: 네.
0: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했고 도서관도
1: 아,
0: 동네에 없었고 근데 이런
1: 맞아요.
0: 거예요. 그게 너무나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멀어지는 측면인데
1: 네.
0: 이 이제 유리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1: 아.
0: 접근성이 높아지고 편해졌으면 그만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1: 그렇죠.
0: 방향을 찾아내야겠죠.
1: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을 짚은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클레이 에이킨의 퍼펙트 데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밖에 있을 때요. 더구나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럴 때 유난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30, 20, 그러다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휴대전화 배터리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전화기가 전선에 묶여 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던 것 같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유냐 편리냐 그것이 문제인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트와이스의 노래 치얼업 들으면서 6월 4일 목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바다님들은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아마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는 거, 그걸 제일 먼저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당장 급하게 전화를 써야 할 일이 없다 그래도 일단은 좀 배터리가 넉넉해야 마음이 놓이는. 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존하게 된 걸까요? 집에 선으로 묶여 있던 걸 가볍게 들고 다니면 훨씬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게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이 휴대전화 배터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70 이하로 내려가면 불안해지기 제가 원래 좀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70 이하로 넘어가면 진짜 좀 불안해지는. 이렇게 휴대전화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경청만큼은 절대 바다님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닳아서 꺼질 일도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자주 보이다가 한동안 이름이 안 보이는 바다님들도 계시는데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꿋꿋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 격하게 환영하고요. 씨아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 200살 될 때까지 치킨 먹으면서 생선님이랑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진짜. 씨아님이 200살이면 저는 한 220살 정도 됐을까? 230살? LUJ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청은 하루를 사치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머, 어쩜 이런 표현을. 최연우님은 생선님이 종종 착용하시는 목 보호대가 거북목도 고쳐주나요? 저 거북목이거든요. 거북목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 쇼츠에 많이 있던데, 거북목 고치는 방법. 저도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이게 목이 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목 보호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숫자가 떨어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근데 바다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숫자가 또 있어요. 맞아요. 시험 성적. 맞습니다. 오늘이 6월 모의고사 날. 지금 바다님들은 어떤 기분으로 이걸 듣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각, 저의 또 다른 자아죠. DJ 생선님 말고 수학을 가르치는 생선님의 업무를 봐야 해서 오늘 총평 라이브 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오늘 녹음으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준 사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경청의 보석 같은 코너, 해정승제 크로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여기

GPS에서 조금 먼 곳, 경상북도에 사는 바다님이랑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생선님. 이렇게 받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온라인 카공입니다.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카공족들 많잖아요. 어차피 커피도 한 잔 마실 겸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이유도 큰 것 같더라고요. 나 말고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 그럼 괜히 또 나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혼자서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기분을 집에서 내는 거예요. 어떻게? 온라인 카공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거기 가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주문할 수 있대요. 음료는 주문할 수 있어도 음료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듣고 싶은 배경음악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컴퓨터 화면 안에는 내가 주문한 음료도 나오고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고 있는 다른 손님의 모습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한데 바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고 싶고 또 같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런 건가?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굳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적당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의 감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어쩌면 경청 들으면서 공부든 일이든 해야 할 일들 해내고 있는 바다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같이 하니까 힘이 좀 나죠? 밤늦게 진짜 커피 마시면 좀 해로울 수 있으니까 노래로 한잔 마셔볼까요? 스텔라 장이 부릅니다. 카페인.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풍성한 선물 타임.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준비되셨나요? 장르 불문 생선물. 바다님들 지금 눈앞에 있는 책 한 권을 집어 들어보시겠습니까? 설마 저 근처에 책 한 권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무거나 괜찮아요. 소설책, 잡지도 괜찮고요. 교과서, 문제집 다 좋습니다. 딱 한 권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선물 당첨을 원하는 행운의 주문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아브라스타마 가스티뽀 뭐 이런 거. 주문을 외치셨다면 이제 책을 펼쳐주십시오. 아무데나 랜덤으로 한 곳을 펼쳐주십시오. 자, 지금 펼친 곳에 몇 페이지인지

치즈를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왜 물어보냐고요? 장르 불문 생선물이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죠.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짐살라빔.

레드벨벳의 노래 짐살라빔 같이 들었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펼친 책이 몇 페이지인지 물어봤잖아요. 책 펴기 싫을 때 정말 많아요. 그쵸? 특히 오늘처럼 시험 친 날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책을 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문제 드려봤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리느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보내신 숫자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1, 4, 7, 10, 13. 그러니까 3의 배수보다 1큰 수. 31페이지, 301페이지. 너무 어려워요? 해보세요. 일반화시키면 3n-1페이지. n은 자연수. 3n-2페이지겠다. 3n-2페이지로 보내주신 분들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이름과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곡 듣고요. 해정승재 크로스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세븐틴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0: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오늘도 배신당했어요.
1: 시험 성적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는 바다님들을 위해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0: 혜정,
1: 승재,
0: 크로스!

0: 와, 지금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돌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왔다고 했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1: 제가 온 길인가요?
0: 맞아요. 우리들의 주얼리윤 윤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선생님. 쌤이 12월부터 우리 혜정 승재 크로스를 했으니까
1: 맞아요.
0: 벌써 6개월이 됐어요.
1: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네. 저는 제가 경청에 이렇게 합류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몇 번 안 온 것 같아요.
0: 오,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10배, 100배는 더 해주셔야죠.
1: 아, 그럴 수 있을까요?
0: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선생님?
1: 근데 저는 지금도
0: 6년은 해야지.
1: 그래요?
0: 그럼.
1: 그렇구나.
0: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1: 아니, 지금도 제가 잘하고 있나.
0: 너무 잘하시죠.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코너라니까요, 정말.
1: 그래요? 예. 정말.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무슨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와, 바다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이모5494님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는데,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포근해진다고, 이 따뜻함 오래 갈 것 같다고, 이대로 듣다가 잠들면 내일 공부도 수월할 것 같다 그랬고, 김오천님은 경청, 청취 및 시청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렇게라도 외치고 싶은 학부모 1인이라고.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학원 간 아이 기다리면서 듣고 있다고. 88팡팡님도 혜정승재 크로스 이렇게 좋은 거는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정말.
1: 맞아요.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딱 10시 학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나서면서 경청을 들으면서 집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건 필링해야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 응? 근데 진짜 혜정승재 크로스가 목요일 날 한다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1: 많죠.
0: 거의 대부분이라서 거의
1: 많아요.
0: 대부분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좀 알려야 되는데
1: 어떻게 알릴 수 있지?
0: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 차랑 제 차에 항상 붙여놓고 다닐까? 현수막 같은 거?
1: 아 좋다. 좋다.
0: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바다님들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선님 그리고 윤혜정 선생님. 제가요 요즘에 좀 나아지긴 했는데 수학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운동량이 적어서 그런지 살도 좀 찐 것 같고요. 주변에서는 말랐다 그러는데 사실 배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 외에도 피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네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아, 나이 와, 반전이네요. 배도 나오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 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선생님들이랑 통화하면서 고민을 풀어보고 싶네요. 초등학교 5학년 변세훈 바다님의 사연인데, 와, 이 고민 사연을 보내준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1: 네.
0: 아니, 초등학생인데 아직 벌써, 그러니까 모든 게 이르네요. 배도 너무 일찍 나왔고요. 수학 공포증도 너무 일러요, 지금. 피부 고민도 너무 일찍이야, 지금. 다 일른. 와,
1: 귀여워.
0: 정말. 경청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방송이라서 예전에 올린 사연이지만 초등학생이랑 이렇게 연결하기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마침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잘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오늘 초등학교 5학년 바다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되게 기대되시죠? 초등학생.
1: 너무 기대돼요.
0: 배 나온 중년의 초등학생. 어떤 느낌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그러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죠. 변세훈 학생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귀여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비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5학년 변세훈이라고 합니다.
1: 오, 쏙 부러진다.
0: 5학년이. 나는 자기소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세훈 친구, 저는 경북 구미 초등학교 5학년 꼭 반도 얘기한다. 5학년 2반 변세훈. 와, 그렇게 얘기 안 하네요. 세훈 친구.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경청을 매일 듣는다면서요?
2: 네.
0: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2: 한 10월 초쯤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오, 10월 초부터. 누구랑 같이 들어요? 혼자서 들어요? 아니면 엄마랑 같이 들어요?
2: 처음에 듣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엄마랑 같이 듣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저 혼자 들어요.
0: 요즘 혼자 듣고. 경청은 왜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2: 일단은 재미있고,
0: 재밌어요?
2: 네. 그리고 이제 또뭐 화요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게스트들 오시니까,
0: 경청 초대석, 예.
2: 네. 그때 이제 누구 나올지
0: 아,
2: 막
0: 기대도 되고,
2: 궁금하고 그러니까.
0: 궁금하고. 그래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들어요?
2: 시간 될 때는 다 들어요.
0: 시간 될 때는,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맞추면 치킨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코너! 땡!
2: 선생님의 선생님.
0: 오, 정답! 야, 땡과 동시에 집으로 치킨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야구를 하는데 살이 찐다 그러는데 치킨 먹어도 돼요?
2: 괜찮지 않을까요? 보통
0: 괜찮아.
2: 맛있으면 0칼로리라 그러니까.
0: 맛있으면 0
1: 근데 피부에도
0: 칼로리야.
1: 안 좋아.
0: 피부 고민도 있다 그랬어요. 일단
2: 그냥.
0: 야구를 하는데 살이 찐다 그랬는데 야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리틀 야구단에 있어요?
2: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취미로
0: 아,
2: 하는 거예요.
0: 취미로 우리 그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2: 점심시간에
0: 그런데 야구는
2: 하니까.
0: 하기가 힘들 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글러브도 필요하고 방망이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2: 일단 방망이는 전체는 없고 그냥 친구랑 뭐 보통 캐치볼만 하는 정도?
0: 아, 캐치볼 해가지고
1: 글라브
0: 야구한다는 얘기구나. 정말
1: 끼고.
0: 재밌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생선님은 캐치볼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랑 캐치볼도 하고 막 그래요. 공잘 던져요?
2: 지난번에 스크린 야구장 가서 구속 나왔을 때한5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0: 오, 잘 나온다. 55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생 중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보통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90km 그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일반 성인들 있죠?
1: 네.
0: 저 같은 사람.
1: 네.
0: 그런 사람이 보통 한80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80에서
1: 잘하는
0: 90. 그럼
1: 거네.
0: 진짜 잘하는 거지. 근데 왜 배가 나올까? 먹는 거 많이 좋아해요?
2: 먹는 건 그렇게 안 좋아? 보통은 그냥 밥, 원래 먹는 정도만 먹긴 하는데, 가끔씩 먹는 정도 말고 조금 더 많이 먹는,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0: 어떤
2: 그런 것
0: 음식을
2: 같아요.
0: 엄마가 해주면 많이 먹어요?
2: 맛있는 거?
0: 맛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2: 제일 좋아하는 거, 알밥이나,
0: 알밥?
2: 비빔밥? 예. 네.
1: 요리
0: 알밥,
1: 잘하시는구나.
0: 와, 진짜, 와, 집에서 알밥이 나와? 야, 거기
2: 네.
0: 감, 야, 같이 살고 싶다, 야. 알밥이랑 또뭐 나와요? 와, 되게 좋다. 또,
2: 오늘은 그냥 뭐 불고기에
0: 불고기
2: 밥 비벼
0: 맛있지. 밥
2: 먹었고,
0: 비벼 먹었어요, 오늘. 불고기, 돼지 불고기, 소 불고기 어떤 거 좋아해요? 빨간 거, 까만 거.
2: 까만 거.
0: 소불고기, 야. 와, 대구 구미. 구미에 산다 그랬죠? 경북 구미.
2: 네, 경북 구미요.
0: 야, 엄마가 요리도 상당히 잘하는. 그런데 어떤 고민이 가장 있어요? 우리 친구.
2: 수학 고민이요.
0: 수학 고민?
1: 수학.
0: 어떤 느낌이 잘안 돼요? 5학년이면 지금 이제 최대공학수 최소공배수 배우잖아요?
1: 그거
0: 네.
1: 어렵잖아요.
0: 어렵지. 제일 어려워요. 6학년 때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좀 어려워요?
2: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요즘에 경시대회 나가다 보니까,
0: 아, 경시대에 나가요?
2: 네, 수학 경시대회 나가니까 이제 또 공부를 조금 더 평소에 하는 것보다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음대로 안될 때는 자꾸 화나고.
0: 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정말 언어 구사하는 게좀 남다른 것 같아. 우리 세훈이 친구는 그러면 경시대회를 반 대표로 나가요? 아니면
2: 아니요,
0: 모든 학생이 다 해요?
2: 그반 대표가 아니라, 이제 그 학원에서 나가는 건데, 이제 5학년 몇 명, 뭐 6학년.

0: 학생님 몇 명, 막,
1: 그러면
0: 이렇게.
1: 대표인 거네. 학원 대표로 나가는 거네.
2: 잘하는 것 같다.
0: 5학년에 2명 있어요, 지금.
1: 와, 그러면, 야, 기대를 엄청 받고 있고, 좀 부담스럽고 막 그래요?
0: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면은 이제 배우는 것도 어렵고, 자꾸 그러니까.
1: 맞아. 그럴 거예요. 한창 어려운, 그리고 초등학생이더라도 경시대회는 정말 어렵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냥 생각하는 즐거움으로 그냥 가면 돼요. 우리 세훈이 친구. 그러니까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저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납득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깨닫는 즐거움으로 하면 수학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국어는 잘해요?
0: 국어 평균?
1: 평균 정도? 윤혜정 쌤한테 여쭤볼 거나 그런 거 있어요? 뭐 국어는 뭐 충분해요?
0: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
2: 잘하는구나.
1: 책 많이 읽어요?
0: 옛날에는 뭐책 읽긴 했는데 요즘에는 뭐한 달에 한권 읽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그 페이지 양이 조금 많아요.
2: 예전보다는 이제는 좀,
1: 그러네. 이제 할 일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0: 옛날에 그 야구 감독 중에서 김성근 감독님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 읽었어요. 그
1: 아,
0: 두 번.
1: 그거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라 그래서 읽어요? 아니면 재밌어서 읽어요?
0: 그거 맨 처음에 도서관 갔을 때 김성근 감독님이 쓰신 책이 있길래 그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빌려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너무 재밌었어.
0: 근데 이제 그게 장수도 많다 보니까 그 도서관 다시 반납해야 되는 날까지 다못 읽으면은 이제 더또 도서관에서 빌리고 그러는 식으로 두번다 읽었어요.
1: 오, 되게 훌륭한 학생. 그러니까 국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없나 보다. 책을 좋아하니까, 그쵸? 네, 수학 고민이라 그랬지만 수학도 가장 잘하는 친구 대표로 학원에서 나가는 거니까 수학 경시대회 문제는 상당히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응? 엄마 지금 알고 계세요?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0: 네, 알고
1: 그럼
0: 계세요.
1: 평상시에 엄마한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 있으면 지금, 와, 이번 기회를 빌려서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엄마에게요?
2: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1: 엄마나 아빠나 친구들에게도 괜찮고. 엄마 아빠가 더 낫겠다. 어제 알바비 좀 싱거웠어요? 그런 건 아니고.
0: 엄마, 아빠, 나 키워줘서 고맙고, 나중에 내가 커서는 엄마, 아빠.
1: 왜또 울먹여, 세훈아. 계속 얘기해요. 아우.
0: 나중에 커서는 내가 엄마, 아빠 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1: 어우, 미치겠다, 정말. 우리 세훈이 친구.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하면 이렇게 울컥해요.
0: 네.
1: 왜, 세훈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0: 네.
1: 왜, 어떤 점이 미안해요?
0: 일단은 어렸을 때 보통 다 그러겠지만 약간 이제 엄마 말 많이 안 들은 거랑 약간 그런 게
1: 다안 듣고
2: 괜찮아. 맞아.
1: 살아.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야, 이 나이에 엄마 아빠 하면 짠하고 그렇구나.
2: 너무 어른스럽다.
1: 그치, 그치.
2: 깜짝 놀랐네.
1: 우리 세훈이는 그러면 학교에서 뭐그 촛불 의식 이런 거안 하나?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모닥불?
0: 아니요.
1: 그런 거안 해봤어요? 그럴 때 보통 막 울거든,
2: 맞아.
1: 초등학생들. 오늘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다칠까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애들이 막
2: 너무
1: 이러는데.
2: 옛날이다.
1: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세훈 친구 너무 기특하고 생각도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잘 자란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0: 네.
1: 울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앞으로 어떻게 크겠다. 어떤 세훈이가 되겠다. 딱 한마디.

0: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1: 열심히 살 거예요.
2: 멋지다, 세훈이.
1: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정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어요?
0: 네.
1: 어떤 노래예요?
0: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라는 곡이요.
1: 어? 이거 치고 달려라 그거예요?
0: 네.
1: 오, 이게 타카피라는 분들의 노래구나.
0: 네.
1: 역시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 노래 같이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수학 경시대 이야기도 또 해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야구 얘기도 꼭 다시 들려줘야 돼요.
0: 네.
1: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사는 것처럼 씩씩하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0: 네.
1: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세요.
0: 네.
1: 세훈 학생의 우리 세훈 바다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타카피의 노래입니다. 치고 달려라.

정승재의 경청 변세훈 초등학교 5학년 바다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들었습니다. 요즘 배가 나온 것 같아서 고민이고 수학이 어려워서 고민이라는 5학년 바다. 와, 또 저희를 또 짠하게 만드는 그런 엄마 아빠한테 주는 메시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5학년 바다님이 또 있네요.

0: 이름은 반드시 비공개로 해달라는 사연인데 선생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인데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그 남자애도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반대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사귀거든요. 물어보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네 인생인데 알아서 해. 라고 하신대요. 생사님, 저는 그 애랑 꼭 사귀고 싶은데요. 5학년이 남자친구 사귀는 건 혹시 안 될까요?
0: 모르겠다, 얘야. 어떡하면 좋니?
1: 아니, 특히 아빠는 싫지. 너무
0: 아빠는요,
1: 싫지.
0: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일걸요?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 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문 닫고 들어갈 마음의 각오는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아버지들이 다
1: 네.
0: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친구 있다 그러면 정말, 되게 눈물 날것 같아, 나는. 내가 만약에 딸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1: 요즘에는 더 어린 나이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얘기를 해요.
0: 아니, 그게 뭔데요? 그 어린 나이 그러면 손을 잡고 다녀요?
1: 뭐 그렇다기보다
0: 예. 네.
1: 이제 얘랑 나랑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특별한 사이 뭐 이런 느낌일 것
0: 그러면
1: 같고.
0: 주위에서 다 인정해주고 제 남친이잖아요,
1: 그렇죠.
0: 여친이잖아요, 이렇게.
1: 아니 저도 5학년 때
0: 남자친구 있었어요?
1: 남자친구
0: 실망해요, 진짜.
1: 아 그때 막 고백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0: 진짜로? 나왜 그런
1: 제가
0: 기억이
1: 초등학교 5학년 때도
0: 없어?
1: 그랬는데.
0: 정말?
1: 5학년
0: 쌤이 조금
1: 때,
0: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1: 저는 5학년 때 고백을 제일 많이 받아본 것
0: 롤라
1: 같아요.
0: 스케이트장 갔어요, 안 갔어요?
1: 롤러장 같은 건 없었,
0: 아, 그럴 땐 없었어요? 아,
1: 에, 에.
0: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1: 많이 나죠?
0: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만나면 되겠네. 만나면 되는 거. 저는 진짜 몰라서 학부모이시기도 하고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전
1: 저희 아이들은 없어요.
0: 없어요.
1: 그렇게 막 고백받고 이런 게 없는데,
0: 그러면 막내가 지금 몇 학년이죠?
1: 3학년이요.
0: 초등학교 3학년? 큰애가
1: 중1.
0: 중1. 딱 중간이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1: 네.
0: 그러면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나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들어도 돼? 여자친구 내가 좋다 그러니까 얘도 나 좋대는데, 그러면 대답. 힘들어한다.
1: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아들 엄마인 거랑 딸 엄마인 거 다르네요.
0: 아,
1: 아들은
0: 예.
1: 이렇게 똘망똘망한 여자친구가 있으면 난 좋을 것
0: 아,
1: 같아요.
0: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데리고 와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너무
1: 엄마가 맛있는 거
0: 귀엽잖아.
1: 사줄게,
0: 아,
1: 이렇게.
0: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집으로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아, 그렇겠다. 예쁘게 만나면 되지, 뭐. 그런 건가? 나는 진짜 뭔지를 감이 안 와서, 5학년이 사귀는 건 어떨까요? 그러는데, 좋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1: 네.
0: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반드시 해야 돼요.
1: 해야죠.
0: 엄마 아빠한테는 꼭 얘기하고, 그런데 반대를 하잖아. 어차피 결혼도 그렇고 부모님이 항상 반대를 하시니까 좀 다시 그럼 이렇게 해봐요. 남자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럼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 테니까 엄마 떡볶이 해줄 수 있어? 이러면 엄마는 무조건 오케이 하거든. 데리고 온 다음에 면접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애가 좀 이렇게 괜찮겠다 싶으면 허락해 줄수 있으니까.
1: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0: 무조건 부모님한테
1: 괜찮지
0: 얘기해야
1: 않을까?
0: 돼요.
1: 그럼요.
0: 정말 중요한 것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19살까지는 무조건 부모님 허락받고 이렇게 건전하게 만나면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그러셔. 처음이니까, 이게
1: 그쵸.
0: 벌써부터 이래도 되나? 이럴 테니까, 그거를 안심시켜 드리려면 집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와서 떡볶이 해달라 그래요, 진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정말 제가 모르는 연애 세계 한번 같이 한번 상담을 해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해서 바다님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Boy Next Door의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야옹 뭐예요? 근데 왜 어울리지?
1: 아, 어울려요 정말. 뾰로롱 샤랄라 효과음이 아주 찰떡으로 어울리는 주얼리 윤 윤혜정 선생과 제가 함께하는 혜정 승재 크로스. 우리 바다님들의 고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연도 또 도착했네요. 얼른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제 꿈은 물리 천문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랑 수학을 거의 놓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시작해서요. 솔직히 따라가기가 좀 버거워요. 과학처럼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재밌는데 수학이랑 영어는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공부하기를 미루고 있어요. 다른 과목은 전부 1등급인데요. 영어는 5등급제 기준으로 중간고사에서 4등급 나왔고요. 수학은 대부분 찍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나마 2등급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업보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전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제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1: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업보 얘기까지 나온 고등학교 1학년 허인영 바다님이 보내준 사연인데 업보라고 하면서도 또 게으르다고도 하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는데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 그러네요.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허인영 친구 지금 나와 있어요?
3: 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허인영입니다.
1: 어디 살아요?
3: 저 경북에 살아요.
1: 경북 어디?
3: 경북 경산이라고.
1: 우리 아까 1부에서는 경북 구미에 사는 친구랑 연락을 해봤어요.
3: 오.
1: 경북 경산 쪽에 있는구나.
3: 네.
1: 오, 그런데 공부 안한 업보 얘기도 하고, 근데 또 게으르다 그러고, 막 그러네요?
3: 아, 네.
1: 혜정 승재 크로스는 언제부터 들었어요?
3: 사실 이게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윤혜정 선생님 스토리를 보고 제가
1: 아,
3: 알게
1: 진짜?
3: 돼서.
1: 그럼 윤혜정 선생님이랑 빨리 인사 나누세요.
3: 안녕하세요.
2: 인영 안녕. 선생님 그러면 인별그램 팔로우 하고 있는 거야?
3: 네.
2: 아, 진짜? 그러면 선생님 강의나 뭐 이런 걸 들은 적 있어?
3: 저 나비효과 그거 완강했어요.
1: 와우!

0: 그래서 국어는 1등급 나왔잖아요.
1: 도움이 정말 상당히 됐어요.
0: 상당히 됐어요.
1: 그래. 너무
0: 그래.
1: 잘했다. 인형이 형 열심히 했구나.
0: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국어 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리 천문학자가 꿈이라 그러네요.
1: 아, 네.
0: 어떤 계기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약간 어릴 때부터 그별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0: 별.
1: 네, 그런 거를 좋아하다가 약간 뭔가 현실적으로 좀안될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그쪽인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정하게 됐어요.
0: 물리 천문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국어도 참 잘하고 나비효과 완강해가지고 1등급 나왔는데 왜 영어랑 수학은 안 될까? 영어는 특히 5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이면 좀 많이 낫다, 그지?
1: 네, 맞아요.
0: 왜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잘안 돼요?
1: 아니, 공부를 사실 약간 하기가 싫어가지고
0: 안 했을 것
1: 안한것
0: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안 나올 수밖에
1: 같아요.
0: 없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국어는 아주 열심히 했고, 영어랑 수학은 하기 싫어서 안 했구나.
1: 네.
0: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만 많이 해요. 그거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막 아는 것만 계속 하려 그러고, 새로운 거 하면, 원래 공부라는 게 머리 되게 아프고, 새로운 개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하기 싫더라도 좀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1: 시험 기간이요?
2: 아니, 평소에.
1: 평소에 사실 제가 거의 안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2: 솔직히 말해봐, 너한 시간은 했어, 진짜?
0: 한 시간도 안할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기도 해요.
2: 벼락치기구나, 벼락치기.
0: 그러네. 시험 기간에만 잠깐
1: 맞아요.
0: 하는 거네.
1: 아, 맞아요.
0: 특히 영어랑 수학이랑 국어는, 그렇게 벼락치기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다 까먹고, 다음 과목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기말고사 공부할 때 중간고사 기억 안 나면 큰일 나거든.
1: 그쵸.
0: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지금 학교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성적도 되게 높고 그런 학교예요?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학교예요?
1: 일반적인 학교예요.
0: 일반적인 학교잖아. 그러면 평상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해두면 그래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1: 아, 네.
0: 너무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든데 일반적인 학교라 그러면 공부량을 조금 늘려서 하기 싫은 거 처음에만 좀 힘들거든? 왜? 내가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되게 재밌어져요.
1: 네.
0: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고 중학교 수준부터 분명히 약할 거거든?
1: 네,
0: 그거
1: 그쵸.
0: 차근차근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거기서부터 어차피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니까.
1: 네.
2: 인형아, 다른 과목, 특히 국어가 학교에서 1등급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
1: 네.
2: 생각에 네가 수학이랑 영어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
1: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 좀 막막하지.
1: 네.
2: 그치? 국어도 그랬을 텐데 국어는 일단 뭐 나비효과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완강한 거 대단한 거거든. 근데 선생님 봤을 때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수를 놨으니까 아마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1: 맞아요.
2: 수학은 지금 승재쌤께 여쭤봐.
0: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뭘로? 학원 다녀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1: 일단 그 고등학교 와서 과외를 하고 있어요.
0: 과외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과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효과를 들었다라는 것은 인터넷 강의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EBS에서도
1: 네.
0: 수학 강의가 있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안 돼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에요?
1: 그냥 그래도 빠르게 올리려면은 과외가 가장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0: 때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될것 같아가지고 과외를 하고
1: 지금 과외를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고1 과정 하고 있어요?
0: 네, 고1 거.
1: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알아요?
0: 사실 잘 몰라요.
1: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고1 거 하고 있을 때가, 물론 시험 기간에는 너 지금 평상시에 1시간밖에 공부 안 한다며, 그 평상시에 중학교 과정부터 막 해놓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범위 공부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도 과외 공부하고 있잖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요?
0: 네.
1: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면 안 돼.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중학교 거부터 빨리빨리 채워나가야 돼요.
0: 네.
1: 그거 진도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과외 선생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영 친구가 여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0: 그냥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1: 안 돼.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기초가 하나도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막 붙이고 있는 거라서 한순간에 허물어지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인데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이라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EBS의 나비 효과처럼 50일 수학이라고 우리 인형 친구처럼 기초가 약한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고1 과정까지가 쫙한 70강에 걸쳐서 하는 거 있거든요?
0: 오, 네.
1: 그걸로 시작하면 돼요. 하루에 한 강씩도 좋고 두 강씩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시간밖에 공부 안 하니까 시험 기간 아니면 하루에 두 강씩은 꼬박꼬박 따라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들어봐, 인영아. 어떻게 하면
0: 네.
1: 좋냐면, 두 강을, 50일 수학을 공부한 거, 그거를 과외 선생님한테 가르쳐 줘. 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제 설명 중에 틀린 거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고, 아, 이 설명은 틀렸다, 맞다, 이런 코칭을 해달라 그래. 내가 알고 푸는 건지 모르고 푸는 건지를 선생님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50일 수학 정승재 생선님이 수업하는 거를 들어도 이해가 된 건지 내가 외우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평상시에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에 두 강씩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끝나요.
0: 네.
1: 그렇잖아. 그치?
0: 그쵸.
1: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0: 꼭 해볼게요, 꼭.
1: 꼭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청 여기에 그 해정승제 크로스 사연 게시판에 어떻게 됐는지도 꼭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0: 당연하죠.
1: 또 해정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야, 어렵게 전화 연결됐는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0: 아니, 저 지금 약간 너무 신기해가지고.
1: 신기하지.
2: 50일 수학 그 완강하고.
0: 네.
2: 알았지? 방학 때 노는 거 아니야, 너는? 어?
0: 네.
2: 예전에 놀았던 거다 갚아야 돼. 알았지?
0: 네.
1: 어떻게 됐는지 꼭 남겨줘요. 50, 그 숙제야. 숙제는 50일 수학 어떻게 됐는지 꼭 남겨주기. 우리 같이 듣고 싶은 신청곡 있어요, 혹시?
0: 빅나티의 밴쿠버요.
1: 빅나티의 밴쿠버.
0: 네.
1: 아, 이 노래 좋아하는구나. 어떤 사연이 있어요? 되게 자주 들어요?
0: 저 초등학교 때부터 빅나티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래.
0: 네.
1: 좋아요. 오늘 전화 신청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0: 네.
1: 앞으로 인형이 이름도 자주 보여주고, 그리고 목요일 날 하는 해정승제 크로스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면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0: 언니
1: 지내는지
0: 기억하실.
1: 궁금할 테니까. 알았죠?
0: 네,
1: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잘 들어가세요.
0: 네,
2: 인형아 힘내.
0: 감사합니다.
1: 허인영 바다님의 신청곡. 빅나티의 밴쿠버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악뮤의 작은 별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물리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허인영 바다님의 신청곡, 빅나티의 밴쿠버, 그리고 악뮤의 작은 별까지 듣고 왔습니다. 너무 수줍어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하루에 한 시간씩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인영이. 공부하는 시간 많이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꼭 그렇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바다님들이 이 시간에 제일 많이 보내주는 고민이 정말 공부 고민인 것 같아요.
1: 예.
0: 이번에는 삼수생의 사연이 또 도착했네요. 9546님이 보내준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수를 했었던 작년에 수능을 5, 6등급을 받고 이래선 진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정말 딱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자. 그런데 안될 수가 없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 하고 회피했었는데 하나하나 이유를 생각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와, 훌륭해. 어려운 문제도 당연하다는 듯이 풀리더라고요. 남들은 저한테 삼수 시간 낭비야. 그냥 아무 데나 취업해라고 했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삼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어 막 반대하고 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막막하던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올해 꼭 위너스 클럽 들어갈게요. 이걸 듣고 계신 바다님들도 남들 말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일단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요. 막 이렇게 두서없이 썼지만 제 진심이 닿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인데 주위에서 수능 5등급, 6등급 나왔으니까 당연히 반대할 건 너무 당연해요. 네가 1년 더 한다고 나아지겠니? 공부 안할 거잖아.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고 그게 이제 즐거움이 살짝살짝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드네요. 그럴 때는 당연히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누구나 열심히 하는 데는 장사 없어요. 그렇죠?
1: 올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0: 그쵸. 위너스 클럽을 가겠다라는 위너스 클럽이 이제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애들이 1등급까지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 모두 다 반대하겠지만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너무 좋습니다. 반대하는 건그 반대가 아니니까. 안할것 같아서 반대하는 거니까 하면
1: 그쵸.
0: 좋을 거예요.
1: 작년에 어떤 부분을 내가 좀잘 못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또이 방송을 듣는 날짜가 육모 날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육모 결과를 진짜 잘 봤든 못 봤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잘 봐도 이걸 도구로 쓰는 학생이 있고 또못 봤더라도 이걸 약으로 쓰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잘 적용하고 분석해서 꼭 위너스 클럽에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와, 오늘은 선생님 특집이네요. 전화 연결을 두 번이나
1: 네,
0: 했어요.
1: 맞아요.
0: 통화한 두 친구가 모두 다 경상도 구미와 경산에서 전화를 줬고,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뭐 하세요? 지금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바다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로 신청하면 돼요, 선생님?
1: 경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해정승제 크로스 게시판 있거든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 글 거기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별그램 DM,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 드는 샵 1045 문자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원하는 바다님은 비밀글을 이용해서 사연을 남겨주시고 전화번호도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선생님과는 또 오늘 이번 주는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1: 오늘
0: 선생님.
1: 더 짧네요.
0: 그쵸, 진짜 짧죠, 선생님.
1: 네.
0: 오늘 특집으로 같이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난 친구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 조금 전에 해주셨지만
1: 네.
0: 이걸로 가지고 뭔가를 포기한다 이럴 필요는 없고 전혀
1: 정말
0: 없어.
1: 아니에요. 네.
0: 그쵸? 이게 대부분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서 6월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는 거고 정말 열심히 하면 아니 그러는 친구들 때문에 저랑 윤혜정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6월
1: 맞아요.
0: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잘볼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정말.
0: 끝까지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 생각하면서 더 독하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만 조금 쉬었다가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 네.
0: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안녕히 가세요.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빛나는 사람,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김세정의 노래죠. 터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김두리님의 사연. 오늘 저희 집에서는 협상이 있었어요. 무슨 협상이냐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랑 2학년 아이들 용돈 올리기 협상이요. 와, 그 현장 너무 궁금한데요. 협상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돈 더 줘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머니, 제 용돈이 더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우리 두리님은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공부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학부모님이십니다. 7084님의 사연. 저는 손에 모기가 붙으면 어쩌지도 못하고 울던 심약한 소녀였는데요. 그런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못 잡는 게 없는 강한 엄마가 됐어요. 인생은 이런 건가 봅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벌레를 44년생이신 저희 어머니가 잡아주십니다. 어머니는 강하니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손에 모기 앉았다고 울던 그 소녀도 분명히 아직은 그 감성 그대로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엄마로서의 강인한 면, 소녀로서의 섬세한 면 모두 가지신 엄마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6771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분명 성인 될 때까지 연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렸다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누구예요 그 친구.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연락 안 되는 거 그거 참 사람 속 태우는 일인데 잠수를 탔다는 거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친구가 생길 겁니다. 오래오래 같이 놀고 싶은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기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의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까요? 로시가 부르는 어제보다 자랐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젠 안녕.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6월 4일 목요일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지금쯤 오늘 시험 성적 때문에 좌절하거나 울거나 슬퍼하고 있는 바다님들 많을 텐데, 제가 항상 드렸었던 이야기인데 6월 모의고사는 3월부터 시작했었던 친구들이나 2월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친구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나가시면 돼요. 6월을 잘 보기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하고, 또 월마다 펼쳐지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 잘 보려고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11월 수능이니까 그때를 목표로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공부가 끝냈던 친구들, 개념 공부 다 끝내고 이미 1,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니까. 또 한마디를 더 드린다면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세 가지 다 대박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6월이나 9월 중에서 한 번 정도는 그래 많이 속상한 결과 가지고 울기도 하고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현재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월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1위 1비하니까 모의고사 결과에 기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페이스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입니다. 진짜 괜찮아. 괜찮으니까 나중에 6월 모의고사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능 그날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 할 수 있죠? 바다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본 고3 재수생 바다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4: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5: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4: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5: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4: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5: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4: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5: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4: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5: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외로움을 사고 팝니다. 이 중국에서 최근 함께 시간을 보내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 시장 규모가요. 약 5천억 위안 중국 돈이죠. 한국 돈으로는 90조 원 규모가 되었다네요. 이른바 동반 경제라고 한다는데요. 등산, 식사, 쇼핑, 여행부터 이 병원 방문 뭐 그런 것까지 이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한시적인 동행인을 고용하는 문화를 뜻합니다. 고용된 동행인은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기본이고요. 고객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서비스 제공합니다. 청년층의 도시 이동, 결혼율 감소, 독신 증가 등등의 요인으로 이 혼자 정서적인 공백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용 형태의 동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다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택했지만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봐야하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외로움마저도 상품화되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첫 곡은 홍콩 출신의 관숙이의 노래로 망기타 그를 잊어 였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도 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수년간 해도 잘안 된다고 낙심하고, 예,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결혼을 하거나 곁에 누가 있거나 그러면 뭐 가족도 될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담당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교감의 대상이 어떤 그런 구조가 이젠 옛날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런 방식으로 인간관계, 그런 유대를 유지하는 그런 현실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예. 특이한 거는, 그,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용 관계가 되면은 예측 가능하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항상 예스라는 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위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또 소비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뭐 병원 방문까지 말씀드렸죠? 뭐 여행도 동행하고 쇼핑도 동행하고 공부 파트너, 식사 같은 것도 동행해주고 러닝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러닝 그거 아니겠죠? 그뭐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 같은데 나아가서는 단순한 동행 외에도 생활 코칭, 컨설팅 뭐 등등 이런 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까지도 확장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에 그런 상호 많이 봤는데, 인력사무소. 그런 인력은 또 산업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였죠. 이제는 그 중국에는 이게 뭐 개인 사업자로서 이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사업체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동행 서비스 업체가 생겨난 상황이랍니다. AI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아직 피지컬 AI까지는 현실화가 안 됐는데, 요즘

AI 채팅을 통해서 이런 정서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피지컬 AI가 나오면은 그런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대안적인 어떤 관계 서비스 산업도 생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김현우님께서 관계의 어떤 허전함은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요즘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찾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 생방송 유튜브 EBS 공식 채널 오셔서요. 보이는 라디오, 또 반디를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스페인 어권 나라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입니다. 스페인의 다니 마르틴이 부릅니다. El último día de nuestras vidas.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이어지는 곡 콜롬비아의 후아네스가 부르는 Una noche contigo. 너와의 하룻밤. 두곡 듣고 오죠.

콜롬비아의 아티스트 화네스의 올해 발표곡 Una Noche Contigo, 너와의 하룻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아티스트 다니 마르틴의 El Último Día de Nuestras Vidas,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1983년 여름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를 끈 노래가 흐르고 있죠. 프랑스 뉴 웨이브 록 그룹 언더신 그들의 1982년 곡 러벙투리의 모험가입니다. 1980년대에 청춘을 맞이했고 이제는 중장년이 된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향수에 젖는다고 합니다. 시원한 신세사이저와 후끈한 팝락의 에너지는 1980년대 당시 글로벌 팝을 주도한 뉴웨이브 록의 공법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어 가사로 성공을 거둔 것은 이 노래 러벙투리에가 처음 거의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밴드

경상도 시인에게도 최초의 성공을 안겨준 곡이었습니다. 히트곡 이상의 의미도 뒤따라왔죠. 프랑스의 더 큐어. 당시 뉴웨이브 록을 대표했던 영국의 밴드에 빗댄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운 별명이었다네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엉더신, 그들이 글로벌 뉴웨이브 록의 성지에 프랑스어로 쓴 깃발을 꽂으며 독립 선언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도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뉴웨이브 록을 프랑스의 이름으로 다시 전유한 밴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뉴웨이브 사운드의 동양의 무드를 결합한 유럽 록밴드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인도차이나라는 뜻의 밴드 이름만 봐도 이들이 처음부터 뭔가 작정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명칭은 밴드의 리더 니콜라 시리키스의 성장 배경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프랑스 외에도 몰도바, 이 유대계 이주민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벨기에에서 보내며 프랑스어권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특유의 아웃사이더 정서를 체화했다고 하네요. 1981년 밴드를 결성할 당시 그는 영국 뉴웨이브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럽을 넘어서는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인도차이나를 뜻하는 앙도신, 이 밴드의 이름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설정은 지금 생각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백인이 제국 식민주의 사관을 거쳐 아시아를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식민 시절 아시아가 감내했던 상처를 팝 상업주의로 소비하는 철부지들의 음악. 엉더 시인의 성공을 두고 많은 프랑스 평론가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프랑스 팝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장르를 융합한 사례라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경쾌한 전자드럼 비트와 베이스라인을 수용하며 뉴웨이브 록 음악과 연대하는 동시에 멜로디에 이 동양의 전통적 오음계, 즉 펜타토닉 스케일을 과감히 끌어들인 공을 뒤늦게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리더인 니콜라 시르키스의 친아시아 감성은 이 경계에선 아웃사이더의 멜랑콜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긴 생머리, 동양풍 의상을 선보인 무대는 이 마초 이미지를 내세웠던 당대의 샹송이나 록 문화에 맞서서 양성적 이미지라는 안티테제였다는 평가도 곁들여야겠습니다. 엉더 시인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재평가의 말머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뉴웨이브 팝 록의 영지에서 프랑스형을 처음 선언하고 주류 문화에 맞서는 안티테제로서 동양성을 끌어들인 프랑스 밴드 엉더신이었습니다. 82년도 발표곡 그리고 2013년 발표곡 순서대로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곡은 러뱅투르의 모험가라는 곡이었고요. 발표 당시 프랑스 차트 2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 곡이 당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였고요. 2위 다음 3위 곡이죠. 영국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의 Let's Dance라는 곡이 바로 3위 곡이었답니다. 인기가 상당했네요. 그리고 12번째 정규 음반, 2013년 발표 음반에 수록된 Black City Parade라는 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확실히 사운드적으로는 진화가 느껴지네요. 예, 스타일도 변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아까 그 이국적 동양 취향의 뭐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뭐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재팬이라는 그룹도 있었죠. 그 유명한 데이비드 실비안이 멤버였던 밴드. 이 재팬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좀 코웃음을 치긴 했었는데, 저도 뭐 이런 취향까지 백인들이 재팬이라는 그룹 명을, 또 약간 가부키 화장 같은 그런 시도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부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이샤, 예, 느낌의 그 비주얼을 연출했던 앨범 커버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이 뉴웨이브 전반의 그런 공통 언어 중 하나인 이국 취향, 특히 동양 정서를 동경하고 끌어들이려는 앙도시인 같은 경우는 뭐 음악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문학성, 이게 그러니까 정통 하드락이나 뭐 이런 좀 그런 영역에서도 이런 막 치장이나 분장 그런 걸 통해서 판타스틱한 그런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문학성까지 얘기하는 선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편견인지. 제가 중학교 당시 학생이었는데 이런 80년대 뉴웨이브가 막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제 귀로 처음 접한 그런 시절이, 특이하게도 뭐 이국 취향, 문학성,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섹슈얼리티, 지금의 문법으로는 퀴어 코드의 어떤 직접 발화,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약간 혼돈은 있었는데, 요즘에야 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통해서 당시 프레디 머큐리의 사정, 조지 마이클의 이야기도, 또 이들이 다 커밍아웃하지 않은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보여지는, 쉽게 얘기하면 퀴어처럼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실제 그런 퀴어 정체성은 명시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특이한 대중문화적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앙도신의 리더이자 작곡자인 니콜라 시리케이스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한 적은 없다는데요. 그 곡의 서사에서 1인칭 판타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또 유지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밴드가 현재 진행형이군요. 평균 50대 후반 멤버들이 25, 26년 현재도 투어 중이고 상당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있네요. 팝차트에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의 기록 중에서 2000년 중반, 2010년, 14년 무렵에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인 스타드 프랑스 스타디움 공연에서, 와 규모가 그러니까 8만 관객 당일 매진, 4년 후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15만 관객 동안, 뭐 이런 식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운드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계속 변하는, 진화하는 엉더신의 이야기. 오늘의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뒤풀이 음감회죠.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 이어집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세리나 브랑칼레가 부르는 끼곤메, 나와 함께 여기에. 이어서 미아 마르티니의 랍소디아, 광시곡, 이런 곡까지 두 곡 듣고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나가갑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깔로제고가 부르는 티아난맨, 천안문입니다. 37년 전 오늘 중국 베이징시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학생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했죠. 아직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의 희생자 규모는 물론 이 무력 진압의 구체적인 과정, 사건 이후의 공식 기록이나 자료도 제안하고 있죠. 프랑스 아티스트 깔로제로는 천안문에서 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일상에서부터 부조리와 싸우는 것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자 라고 노래합니다. 2002년 2집 수록곡 노랫말 낭독하죠. Quand les gestes fléchissent sous le plus fort qu'il ne vous reste.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버티고 난 후 신들조차 그들의 능력을 잃자 언어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자 우리는 고개를 떨군다. 더 강한 힘 앞에서 어떤 몸짓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굴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더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서 누구도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굽이진 이 길에서 막다른 끝에 다다를 때 어느 날 막다른 길에 서면 천안문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선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롯이 자신과 마주선 채 한 걸음 나아간다. 온몸을 올가맨 사슬을 끊기 위해서 결국 달리 택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천안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적인 싸움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핏줄 속엔 언제나 그 기운이

부르고 있으니 어느 날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때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 그곳에 갈 것이다. 천안문으로.

저는 프랑스의 디스 드 칼로제로의 2002년 곡 티아난맨 천안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다 중계가 되어서 저도 탱크 장면 봤던 기억이 나는데 80년 5.18 장면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었다면 칼로제로가 그 사태에 대해서도 곡을 하나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말리의 후투마타 디아와라 그리고 영국의 데이먼 알반의 은세라 목적지라는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의 아티스트 히달리의 1980년 솔로 앨범에서 바일라 콘미구 함께 춤을 추어요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유영주 청취자께서 주셨는데요. 새음행 공개방송 광고 BGM이 그 초여름 힐링 사운드로 느껴지신다셨고요. 이 누구의 연주인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음악이 두 곡이 쓰였는데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 뮤직이라고 하죠. 그런 BG용으로 이렇게 벌크로 나온 그런 걸 구입해서 쓰는 가운데 저자 미상인 곡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곡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올리버의 연주곡 페스테보라는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이면 좋겠네요. 유영진님이 찾으시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 곡을 함께 듣고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음악 정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올리버의 페스티벌 듣고 오죠.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였죠. 어제 그 네. 영희 페스티벌 올해 최초로 런칭되는 그 역사적인 페스티벌의 그 뭐 기획자 프로모터
1: 네.
0: 뭐 등등
1: 프로듀서
0: 네 프로듀서
1: 네.
0: 프로그래머 싱어송라이터죠. 본업은 오지은 씨 이분께 제가 호를 하나 선사하고자 합니다. 콸콸 오지훈 선생께서 어제
1: 정말
0: 네, 나오셔서
1: 찬물이었나요? 아, 따뜻한 물이었나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섞여 있는 물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 네.
0: 청산유수로 말도 그렇게 콸콸 쏟아내고 가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시고 가셨는데
1: 네.
0: 네,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흥이 나더라고요.
1: 아 진짜 그 에너지만 받아도 나 공연 할게 막 무슨 공연이나 할게 나 그 계단 같은 데라도 지나가는 복도에서라도 네. 하겠다.
0: 계단?
1: 처음에 그 통로
0: 노출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배경으로
1: 무대와 무대를 이어주는 그런 통로 길거리에서 하겠다. 약간 그런 얘기도 저 스스로 스스럼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0: 그게 약간 MG나 알파 세대의 취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코첼라에서 누구야 저스틴 비버가
1: 네.
0: 그냥 유튜브 영상 틀고 자기 노래 불렀다고 막
1: 어머.
0: 막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건 멋지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1: 저스틴 비버니까.
0: 네, 그러니까 뭐 의리의리한 무대보다
1: 맞아요.
0: 통로에서 공연하는
1: 네.
0: 이것도 아주 멋진 제스처가 아닐까.
1: 화장실도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0: 저는 화장실 뭐 이런 데도.
1: 울림 되게 좋잖아요. 네,
0: 샤워장 뭐 이런 데.
1: 네, 세면대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0: 네. 네. 제가 데뷔해서 처음으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수영장이었거든요. 물뺀 수영장.
1: 너무 좋았겠다.
0: 아주 스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아립 씨가 그 2026
1: 네.
0: 영희 페스티벌
1: 네.
0: 서드 스테이지의 헤드라이너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서드가 이제 세 가지 스테이지를 나눈 거겠죠.
1: 네네.
0: 뭐 서열 그런 의미가 아니라.
1: 네.
0: 근데 이제 아티스트의 그 퍼포먼스의 스타일도 고려해서
1: 네.
0: 어제 정확히 그렇게 섬세한
1: 네.
0: 호흡의 아티스트들을 위한 배려로
1: 네.
0: 이 갤러리 공간에서 그런 뭐 보컬이랄지 숨소리랄지 네. 이런 것도 다 포착할 수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0: 정말 뭐 방방 떠야 직성이

0: 확성을 하면 되잖아. 아무리
1: 네.
0: 섬세한 소리라도
1: 그렇죠.
0: 확성을 막 하면 잘 들릴 거 아니야.
1: 증폭이 된다고 하죠.
0: 예, 증폭하면
1: 아,
0: 되잖아.
1: 증폭이 돼도 그냥 조곤조곤 하여.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제 기우가 좀 있지만, 그래도, 네. 뭐, 또, 꿀잠 자고 가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0: 그 인디 아티스트 한국의
1: 네.
0: 여성 듀오 지금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키무키 만만수
1: 네네네.
0: 그분들 첫 데뷔 음반 표지가
1: 목욕탕.
0: 목욕탕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아 이분들이 어쩌면 엉뚱하게도 그런 공간에서 녹음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1: 충분히 그런 엉뚱한 공간에 살수 있는 분들이었고, 이민희 씨는 백상에서 얼마 전에 감독상 음악으로, 음악 감독상으로 상도 받기도 했어요.
0: 그렇죠.
1: 네네네. 맞죠.
0: 목욕탕이란 공간도 울림이 확실히 좋아서 뭐 너무 울리나? 거기서도 공연
1: 제 자기 목소리가 좀 있다가 벽을 치고 돌아오면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0: 대혼란의 파티인가? 그렇게 되면?
1: 또, 뭐, 자연 리버브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무튼 특별한 무대 2026 영희 페스티벌에서 스테이지 헤드라이너이신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갤러리 맥에서의 공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1: 도와주십시오.
0: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뭐 근황은 여쭤볼까? 약간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1: 그냥
0: 들어서.
1: 열심히 책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6월 말에 국제도서전이 또
0: 그게 6월
1: 있어가지고,
0: 말로 다가왔군요.
1: 네네, 서울국제도서전 준비하느라, 뭐, 요렇게 저렇게 바쁜 25일.
0: 6.25네요.
1: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제 또 4월 시가.
0: 영희 페스티벌 또 출연진
1: 네,
0: 중에 한 분이
1: 네네, 바로
0: 나오시는군요.
1: 연무대에서 막, 뭐, 막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들뜨게 할 4월 시가. 그때 음악 간식으로
0: 음악
1: 찾아뵙는다고
0: 간식.
1: 합니다. 네.
0: 아, 맞다. 이게 음악 간식으로
1: 네.
0: 오셨었죠, 지난번에. 6.25 그, 뭐죠? 그, 도서전.
1: 서울국제도서전. 네.
0: 서울국제도서전. 아우, 깜짝이야. 서울국제도서전 일정으로, 이하리 씨 대신 김사월 씨가 음악 간식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신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 정찬 메뉴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오후 3시에 연날리기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1: 네.
0: 초등학교 시절에 제 모습이
1: 생각나죠?
0: 막 보여요.
1: 혹시 연
0: 이게
1: 날리는 아이셨나요?
0: 놀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연은 주로 가을 바람 많아질 때
1: 네.
0: 좀 날리고 만들고 실패 많이 하죠. 잘안 날라가지고 찢어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해서
1: 맞아요.
0: 날아가고.
1: 막 울고, 막 옆에서 찢어진 연 보수하고,
0: 맞아요.
1: 왜?
0: 아파트 물탱크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1: 오, 진짜?
0: 모험도 감행하고,
1: 그연 날리기 위해서?
0: 내가 더 높이 날려볼래? 하면서, 한번 바람 많이 부는 날, 아파트, 그냥 뭐, 6층이에요.
1: 왜?
0: 6층, 지금은 뭐 이렇게 낮아? 그럴 텐데, 어린 나이에는 물탱크 실 꼭대기까지
1: 거긴
0: 올라가는
1: 뭐,
0: 건
1: 그때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0: 죽을 위험을 하고
1: 히말라야지.
0: 그 기억이 나는데요.
1: 네. 연날리기를 하시는 소년이셨군요. 와.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이 아니라 이맘때쯤에, 파주 통일동산? 네,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연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날리는 선수분들이 오셔가지고,
0: 프로들.
1: 연을 날리는 것처럼 연들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는 거 보면서 막 바람을 잘 타는 애가 있고, 마치 자기가 생명을 가진 것처럼 막 길을 만들어서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연을 보면서 막 응원하고 더 열심히 잘 날아라 막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면서, 오후 3시에 이런 음악과 함께 연날리는 기분을 느끼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은 연날리는 연을 주제로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0: 좋은 주제입니다. 오후 3시에 연날리기. 그럼 첫 음악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음악은요, 루이사 마리온과 노아 플로루시라는 팀의 더 카이트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바이올린의 아르페지오로 똥땅똥땅똥땅 이렇게 시작이 돼요.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어린 시절에 연을 날리던 그런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드는데

0: 이게 바이올린 주악기로 노래가 음악이 편성이 돼 있는데
1: 네.
0: 이게 듣다 보면 바람 소리도 나고 숲의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는 것 같은 진짜 한편의 동화 같은 음악인데 이 노래가 사실 실제로도 루이사 마리오니 아동문학인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에서 더 카이트 연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1: 네.
0: 그 라이브 루프 페달과 바이올린 연주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싱어송라이터 노아 플래시와 함께 작사, 작곡, 보컬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 노래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네, 들으시면 정말 연을 띄우고 날리는 그런 기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국의 두 사람, 싱어송라이터, 바이올린 연주자 루이자 마리온 그리고 노아 플로어 씨의 The Kite 연 듣고 오죠.

0: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는 오후 3시에 연 날리기입니다. 그가 고른 첫 번째 곡은 미국의 두 사람 루이사 마리온 그리고 노아 플로어 씨의 The Kite였습니다. 동화 이야기에서도 개구리가 연 날리는 모습이 표지에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낙엽으로 연을 만들어서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연을 날린다 뭐 이런 어린 시절 생각나는 그런 서사네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오늘 약간 나이가 한 자릿수였을 때 추억하는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리움이 좀 가득한 그런 느낌을 좀 담아서 네, 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0: 바이올린 연주자와 협업해 보신 적 있어요?
1: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있어요?
1: 협업은 아니고 공연할 때
0: 바이올린 연주자를
1: 네, 솔로로 이렇게
0: 피처링 해서.
1: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제가 첼로 연주자랑 협업한 적은 있는데, 그런, 약간 이 경우도 바이올린 연주자가 루퍼 썼다 그랬잖아요. 첼로 연주자도 제가 루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브라운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1: 아, 진짜?
0: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루퍼를.
1: 어머, 선물해 드렸어요?
0: 근데 나중에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나랑 할 때도.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
1: 아, 그런 약간 뒤에 마음이 있었는데, 의도가
0: 약간 나랑
1: 있었는데.
0: 할 때도 루퍼를 좀 활용해가지고 오늘 들은 이더 카이트 이 곡처럼 촘촘히 레이어도 쌓고 해서 뭘 하시면 너무 신나겠다 그랬는데 딴데 쓰셨나 봐요.
1: 첼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0: 아니죠.
1: 없을 것 같아요. 좀 묵직하고 바이올린은 좀 이렇게 다리가 좀 자유로운데
0: 아,
1: 첼로는 좀
0: 활 양손으로 뭐
1: 할 수도 있으니까.
0: 써야 되는 건 비슷한데
1: 네,
0: 아무튼
1: 아무튼.
0: 잘 들었고요.
1: 네.
0: 지금 서울 연날리기 딱인 날씨네요. 바람 겁나 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김아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걸 보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비 오는 날은 연 날리면 안 되는데.
1: 비닐 연가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이
0: 번개라도
1: 있으니까.
0: 치면,
1: 아, 그러네요.
0: 진짜 위험하잖아요.
1: 지지지지. 실을
0: 벤자민
1: 타고.
0: 프랭클린도 아니고, 그 날리다가. 아무튼,
1: 네.
0: 두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웨스턴 카이트. 웨스턴
0: 웨스턴
1: 카이트.
0: 카이트.
1: 제가 대한민국 여성 싱어송라이터 2022년 싱글 I Love You라는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이 웨스턴 카이트는 이름은 박서연이라고 해서요.
0: 아, 한국 분이군요.
1: 네, 서가 이제 서쪽 웨스턴, 연, 카이트. 그래서 웨스턴 카이트.
0: 원마운트 아세요? 원마운트?
1: 일산. 네.
0: 웨스트 브릿지 아세요?
1: 웨스트 브릿지 뭐죠?
0: 서교.
1: 아, 서교. 아,
0: 이런
1: 그러네.
0: 비슷한 센스네요.
1: 서대동에 있네요.
0: 와, 이 서연 웨스턴 카이트.
1: 네, 웨스턴 카이트에서 이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와, 이보다 더 쿨, 시크 느낌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제 짝사랑 전문가.
0: 짝사랑 전문가.
1: 네, 그래서 짝사랑 경력직다운 그런 노래 가사들이 진짜 재밌고 웃픈 그런 노래 가사들이 너무 많고요. 노래들도 다 좋은데 그중에 이제 I Love You라는 노래를 가져왔고요. 이 노래는 10cm 리메이크 앨범 속에 아, 이 노래가 아니구나. 10cm 리메이크 앨범 속에는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웨스턴 카이트의.
0: 아, 한국의 아티스트 10cm가
1: 또
0: 웨스턴 카이트 곡을 리메이크 했어요.
1: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짝사랑의 정말 대명사 같은 분이신데 오늘은 또연 날리는 날이니까 웨스턴 카이트의 이 노래로 좀 이분의 그 짝사랑이 정말 자유롭게 훨훨 날았으면.
0: 헐헐.
1: 그리고 뭔가 연애 문구를 적는다면 나는 뭘로 적을까? 이런
0: 뭐라고
1: 생각을
0: 적으시겠어요?
1: 잠깐 해봤어요. 아이 뭐 프리 뭐 이런 걸 적을까? 뭐 러뷰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0: 동갑하라 뭐 이런.
1: 큐타난다 큐타난다 이런 거.
0: 어디 있니? 뭐 이런 것도 써 있을 것
1: 너무
0: 같고.
1: 좋은데요? 와.
0: 들어볼까요? 웨스턴 카이트의 I Love You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 해석의 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이하립의 음악정찬 선곡테마는 오후 3시의 연날리기이고요. 방금은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웨스턴 카이트의 22년 싱글 I Love You였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볼게요. 아립 씨도 이주영 씨 아시잖아요.
1: 네, 너무 알죠.
0: 피처링도 하셨고.
1: 네, 맞습니다.
0: 이주영 씨 목소리에 약간 살짝 누른 버전 뭐 이런 느낌.
1: 오, 진짜 주영 씨 있네요.
0: 네.
1: 와.
0: 둘이 듀엣하면 한 사람인 것 같다는
1: 아,
0: 생각이 들것
1: 헷갈리겠다.
0: 같은데.
1: 예. 네, 진짜 느낌 있네요.
0: 누가 더 멋있어요?
1: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웨스턴 카이트 좀더그팝 느낌 나는 것 같긴 한데.
1: 그런 느낌이 더좀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도 그렇고, 약간. 그래서, 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의 돌고래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칭찬받으면 졸골의 소음 나는, 이런. 그래서 그 노래로 되게 처음에 너무 좋아해서 즐겨 듣게 되는데, I Love You 이 노래도 진짜 너무 빠져드는 노래라서, 오늘 또 연날리기 특집에 되게 많은 기여를,
0: 그러네요.
1: 웨스턴 카이시 해주셨습니다.
0: 이번은 혹시 영희 2026 페스티벌 섭외는 안 됐나?
1: 영에서 못 뵀던 것 같은데, 왜 섭외 1순위인데.
0: 다음 차에.
1: 오지 않으실까요?
0: 네. 자,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후 3시의 연날리기 첫 번째, 두 번째 곡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곡 만나보기 전에 Life is Marla 님께서 웨스턴 카이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세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세 번째 노래 하기 전에, 저 어렸을 때 저는 그 운동장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가 아니고 항상 그 연을 바라보는 아이였거든요.
0: 아니면 주스러 다니는
1: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연을 날리는

0: 분들도 관객은 필요한 거잖아요.
1: 그럼요.
0: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야, 열심히 날아볼까 막 하는데,
1: 맞아요.
0: 뭔가 처음에는 막 바람을 타지 못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날리게 되면 막 응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을 이제 항상 쳐다보던 아이였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연이 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 만약에 바람이란 것의 모습이 있다면,
1: 네.
0: 가느다란 실 모양이 바람의 얼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1: 그 어릴 때?
0: 네, 이게 실체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양을 굳이 따지라면 연줄이 그려내는 모습이 진짜 저게 바람의 얼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학창시절 바람에 미쳐 있었거든요. 바람에 푹 빠져 있어서 바람에 대한 공상을 하면서 연날리기를 항상 봤던 기억이 났고, 노래들을 연날리기 노래를 고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1: 그렇군요. 바람에
0: 네.
1: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독특한데,
0: 네.
1: 그럼 계속 바람.
0: 바람만 맞고 바람이 부는 어딘가로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버스 이제 타고 집에 갈때 이렇게 차창 문 열고 그 바람 맞으면서
1: 네.
0: 갔던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1: 그렇구나.
0: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 계절 상관없이.
0: 계절 상관없이 그래서 막 뒷자리 친구들 막 추울 때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1: 찬바람도 마다않고.
0: 그래서 민폐를 끼쳤는데 그래서 그런 노스텔지아 향수를 담아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곡을 골라봤고요.
1: 네.
0: 아까 이제 웨스턴으로 갔으니까 또 이스턴으로 가야겠죠?
1: 어허, 그러네, 여기.
0: 그래서
1: 네.
0: 더 이스턴 플랜
1: 이스턴 플레인.
0: 더 이스턴 플레인의
1: 네.
0: 노스텔지크란 노래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분들이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스웨덴 국적의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이자 프로듀서고요. 1인의 원맨 밴드라고 하는데 마틴 홀이라는 분의 원맨 밴드라고 하는데 뭔가 대중적인 밴드라기보다는 어떤 음원 제작사에서 소속 프로젝트성 그런 싱어송라이터로 계속 음반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이게 혹시 AI인가? 표지도 그렇고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2015년부터 싱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때는 AI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1: 그때는 없었죠.
0: 그래서 아, AI가 아니다.
1: 아니다.
0: 그래서 오늘 또 함께 그때 향수를 떠올리면서 각자만의 연날리기를 떠올리면 어떨까? 골라봤습니다.
1: 스웨덴 아티스트 더 이스턴 플레인의 노스탈지크 2019년 발표곡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음악으로 차려낸 정찬, 이하립의 음악 정찬입니다. 오늘 선곡 테마 오후 3시의 연날리기. 방금 들은 곡은 스웨덴의 이스턴 플레인의 노스탈딕이었습니다. 저도 그 뭐라 그럴까, 요즘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다양하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또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전에는 라이브러리 음악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정말 이걸 자기 음악으로 발표해도 될 만한 음악들이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쓰라고 이렇게 그런 플랫폼에
1: 네.
0: 올라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구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가져다 쓰는데, 아마 이스턴 플레인도 약간 아까 설명에 따르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티스트?
1: 네, 맞습니다. 근데 가사도 딱 너무 그 화자의 느낌도 되게 좋은 게, 추억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마음 상태지만 늘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흘려들일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아니고, 그래서 참 재미나다. 또 재미나 들을 음악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조희선 청취자가 바람 얘기, 이하림님 그책 이응품은 미음에 나왔던 얘기네요. 전생에 바람이셨던 흐흐 책 너무 재밌었어요. 새삼 다시 생각나신다라고 써주셨네요.
1: 네,
0: 전생에 바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아, 저 실제로 전생의 바람이라는 그 이제 전생 테스트 이런 거를,
0: 어디 가서 하면 돼요?
1: 아,
0: 그거.
1: 그거를 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0: 진짜요?
1: 친구들 거막 전생 얘기를 막 깔깔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전생의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 바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바람에 빠져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혼자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0: 반가웠겠네요.
1: 너무 어떻게 알았지?
0: 이게 괜한 감정이 아니구나.
1: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막 자랑을 했었습니다.
0: 전생의 바람이었습니다.
1: 내가 왕년에, 이것도 아니, 내가 전생에 말이야?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네.
0: 제트기류였나? 뭐였어? 뭐 어떤?
1: 정 한이바람, 한이바람. 네.
0: 오늘 두루뭉술하게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음악들이라는 599 하나 문자 주신 분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1: 아,
0: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후 3시에 연날리기.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고른 다섯 번째, 네 번째 곡이죠?
1: 네, 네 번째
0: 이번에는
1: 곡입니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러빙의 나힐리스트 카이트 플라이어 해가지고 뭔가 약간
0: 허무주의잖아요.
1: 허무주의적인, 네, 연날리는 사람, 연날리기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빙.

0: 러빙이라는 팀을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 러빙이란 팀은 캐나다 출신의 3인조 인디 포크 밴드고요.
1: 네.
0: 데이비드 페리, 그리고 형제인 루카스 핸더슨과 제스 핸더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3인조 팀입니다. 이세 사람은 그 무슨 숲에서 여름철 산림 노동을 하면서
1: 왜?
0: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밴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악이 정말 약간 숲에서 이렇게 조용한 바람 소리 같고 편안한 이렇게 튀지 않고 과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또 카이트가 나오는 카이트 플라이어가 나오는 이 음악을 오늘 안 들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고 이 가사는요. 이게 이제 허무주의적인 연날리기 꾼이니까 이게 끈떨어진 연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1: 끈 떨어진.
0: 네. 그래서 나는 마치 줄이 없는 연을 날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살고 있다. 언제쯤 내가 발견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항상 답을 찾았지만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또 되게 편안한
1: 편안한
0: 음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숲에서 일하는 게 본업이고, 그리고 음악을 사이드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러빙의 니힐리스트 카이트 플라이어, 허무주의자 뭐라고 해야 되지?
0: 허무주의자의 연날리기.
1: 그거 좋네요.
0: 네.
1: 허무주의자의 연날리기, 캐나다 그룹 러빙의 연주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죠.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후 3시의 연날리기라는 추억 돋는 선곡 테마로 고르신 네 번째 곡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캐나다의 그룹 러빙의 연주한 노래로 니힐리스트 카이트 플라이어 허무주의자의 연날리기 까지
1: 조금도
0: 들어봤습니다.
1: 허무주의적이지 않아서 노래가 이게 어떻게 끈떨어진 연애 이렇게 아련아련한 이런 음악을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뿅 하고 키보드를 딱 치고 끝내거든요. 마무리도 너무 신기하고 뿅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1: 네.
0: 예, 락밴드의 곡입니다.
1: 네.
0: 지금까지 흐름을 깨겠다는 의도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오늘
0: 예.
1: 좀 원래 선곡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아련하게 두루뭉술하고 막 연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살랑살랑 헐헐 느낌의 음악들을 좀 고르면서 마지막 곡은 원래는 이제 윤석철 트리오의 루틴 없는 게 루틴이라는 연주곡을
0: 네네네.
1: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 바람이 진짜 루틴에 없는 게 루틴이잖아요.
0: 바람이
1: 루틴.
0: 헤헤헤 루틴 있는데 뭐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1: 기상청 사람들은 또
0: 예, 뭐
1: 읽을 수
0: 그렇게
1: 있겠지만,
0: 얘기하겠지만
1: 저는 진짜 루틴이 없어 보여서 바람에 미혹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재우지 않을까 해서 진짜 보노 오빠를 불러서, 유2의 카이트라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뭐랄까, 후렴구에 이 멋지게 지르는 이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러니까 21세기가 밝자마자 U2가 발표한 그 음반이죠. All That You Can't Leave Behind라는. 저도 여기까지만 U2 음반을 들었던 것
1: 진짜요?
0: 같아요. 그 이유는
1: 여기까지?
0: 뭐가 나온지도 모르고. 네. 아무튼 이 음악을 고르신 이유는
1: 저는 항상 율디 목소리와 이 보노의 목소리가 이렇게
0: 네네네. 안
1: 너무,
0: 닮았습니다.
1: 너무 섹시하고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더 카이
0: 네.
1: 또안 들을 수,
0: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런 사연으로 작곡을 하게 된 곡이라는 사연이 있네.
1: 맞아요.
0: 네.
1: 이게 사실은 그 딸아이가 연날리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멀리서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제 연이 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속상해서 나 집에 갈래?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또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자신이 연날리던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봤던 것, 그리고 내가 지켜보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또 가사들을 담아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자,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후 3시 연날리기 참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의
1: 감사합니다.
0: 카이트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Saway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타스카르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돼. 즉 정말 든든하네. 고마워.
1: 簡単なようで、実際に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0: 간단나요데, 이거는 간단나요데 이때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実際に 考えると, 뭐 실제로 생각하면, 즉 막상 생각해 보면은 무스카시 몬다이 데스요네, 어려운 문제죠.
1: そうなんだよね。忙しくすればいいってものでもないからね。
0: 맞아. 이소가시크 스르, 바쁘게 만든다. 이소가시크 스레바 이때 모노 데모 나이 이토유 이거를 토 유가 으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바쁘게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원들을 전부 바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이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거. 나카다름이 다이사크앙. 이 나카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갑자기 학습 의욕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경우에도 나카다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의미を 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これ、中だるみ対策案です。
3: え、もしかして考えてくれたの？
2: 部長に社員が中だるみする前に先手を打ってくれとか無茶ぶりされてたんで。
3: あ、聞こえてたんだ。私も困ってたんだよね。
2: ちょっと時間に余裕ができたんで、僕も援護射撃できればと思いまして。
3: とっても助かる。ありがとう。
2: 簡単なようで、実際に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3: そうなんだよね。忙しくすればいいってものでもないからね。
1: 1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나니나니 요데.
1: 僕と兄は似ているようで全然似ていません。
0: 나와 형은 니테이르 요데, 니테이르 비슷하다, 닮았다. 니테이르 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젠젠 니테이마센, 전혀 닮지 않았어요.
1: 彼は無口なようで仲良くなったらよく話しますよ。
0: 무크치다 하면 말수가 적다. 무크치나요데, 말수가 적은 것 같지만, 이런 뜻이죠. 그는 말수가 적은 것 같지만 나카요쿠나따라 요쿠 하나시마스요. 나카요쿠나루 친해지다. 그러니까 친해지면은 말을 잘해요. 코유 히토트 이마스요네. 히토미시리스르도 이마스카. 저 낯을 가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처음에는 말을 좀잘안 해서 아 무크치 가나 또 思いますよね. しかし 仲良くなったらよくおしゃべりっていう 帰って そう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ね. じゃあ 다음은요.
1: 当たり前のようで、実は当たり前じゃないことってたくさんありますよ。
0: 当たり前だ, 당연하다. 当たり前のようで, 당연한 것 같지만. 자, 이 요 앞에는요, 명사를 꾸미는 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크치다와 같이 나 형용사는 무크치나 요데, 当たり前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처럼 생각해서 当たり前だ가 아니라 当たり前のようで 하고 연결을 하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타리마에노요데, 지스와 아타리마에자나이코도떼 닥상하리마스요. 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장 완성하기 첫 번째는요,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죠. 간단하다?
1: 簡単なようで、実際に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0: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반복. 繰り返し.
1: 繰り返しのようで、毎日同じことの繰り返しのようで、実はそうでもないんですよ。
0: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요.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1: 知っているようで、実は知らないことも多いですからね。
0: 자, 이렇게요. 간단한 요데, 繰り返しの 요데, 知っている 요데라고 활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1: 20페이지, 今日の漢字。
0: 자, 오늘의 한자는요, 들을 문, 견문.
1: 兼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越热,越要喝热的.
0: 위에 A, 위에 B죠, 사실은요.
1: 对.
0: 그래서 위에 热, 热는 여기서 이제 덥다. 더울수록 위에 要喝, 더울수록 뭐뭐 해야 한다? 喝热的.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热는 덥다, 날씨고요. 뒤에 热는 온도.
1: 对,对,对.
0: 네, 온도.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나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일 때 이제 따뜻한 거.
1: 네. 热美食.
0: 그러니까요. 네, 온도가 이제 그 기온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뜨거운 것이냐 아니면 더운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울수록 따뜻한 걸 마셔야 돼. 세 단어 보겠습니다. A 할수록 B하다.
1: 위에 A, 위에 B.
0: 네, 위에 A, 위에 B.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위에 热, 위에 要喝热的 할 때. 덥다, 뜨겁다.
1: 热.
0: 热. 잔 컵.
1: 杯.
0: 杯. 아이스 아메리카노.
1: 冰美式.
0: 冰 아이스 美式 아메리카노. 冰美式. 따뜻한 아메리카노.
1: 热美式.
0: 네, 热美式. 热 따뜻하다. 热美式. 날 날씨.
1: 天或者说天气.
0: 네, 天 해도 되고요. 天气 해도 되고요. 그래서 天气. 아무리 A 해도 B 하다.
1: 在 A 也 B.
0: 在 A 也 B. 참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짜에 뭐뭐뭐뭐, 예 뭐뭐뭐뭐. 춥다, 차다.
1: 冷.
0: 冷.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
1: 习惯.
0: 习惯. 차다, 차갑게 하다.
1: 冰.
0: 冰. 원래는 이제 얼음이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다, 차갑게 하다. 冰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음료가 나오게 되죠. 시원하다, 상쾌하다.
1: 통쾌.
0: 아, 통쾌. 시원하다. 상쾌하다. 말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다.
1: 说得很痛快.
0: 에, 说得很痛快. 说 뒤에 이제 정도 보호가 나온 거죠. 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죠? 很痛快.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한다. 아주 신나게 놀다.
1: 玩得很痛快.
0: 에, 玩得很痛快. 玩, 역시 놀다. 통쾌. 신나게 놀다. 그래서 玩得很痛快. 가짜.
1: 假的.
0: 에이, 저시 假的. 假的. 더위 먹다.
1: 중暑.
0: 중暑. 발음 유의하십시오. 이때 가운데 중자는 쫑, 가운데라는 뜻의 일성이 아니라 쫑, 뭔가 적중되다, 뭐가 맞다라는 말로 해서 이제 더위를 맞았다. 더위를 먹다. 중暑. 땀이 나다, 땀을 흘리다.
1: 出汗.
0: 出汗. 出, 나오다. 한, 땀이죠. 도리어, 오히려.
1: 饭。

0: fun, 그대로 도리어 오히려 쉽다 용이하다.
1: 容易.
0: 容易 긴장을 잘한다.
1: 容易 긴장.
0: 예, 容易 긴장. 그러니까 쉽게 긴장한다, 긴장을 잘한다. 容易 긴장. 잘 있다.
1: 容易忘.
0: 아, 容易忘. 그러니까 쉽게 잊는다, 잘 잊는다. 容易忘. 위장 속.
1: 肠胃.
0: 肠胃. 편하다, 쾌적하다.
1: 舒服.
0: 舒服. 주문하다.
1: 点.
0: 点. 추가하다, 더하다.
1: 加.
0: 加.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不来杯冰美式都对不起这么热的天。你喝冰美式还需要看天气。天再冷你不也只喝这个吗？嘿嘿，习惯了，不冰喝着不痛快。可我听人说，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
1: 这样才对身体好。真的假的？大热天喝热的，那还不中暑？不会的，出点汗反而没那么容易累，肠胃也舒服。好像还真是。今天要不要试试喝热茶？行吧，你帮我点杯热的吧，再加个小杯的冰美式，嘿嘿。
0: 이렇게 더운 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시면 좀 섭섭하지?
3: 不来杯冰美式都对不起这么热的天呐。不来杯冰美式
0: 이때 라인은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뭐뭐 하다라는 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마시다라는 말로 봐야 됩니다. 대동사죠?
3: 对对对。
0: 그래서 不喝杯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그래서 不来杯冰美式 우리도 보통 아이 이런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해야지.
3: 对对对.
0: 이제 이게 이제 마시다라는 말인데 마시다라는 걸 해야 되죠. 아 이렇게 더운 날은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不来杯冰美式 우리말 표현과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都对不起这么热的天 아 이런 더운 날씨에 미안한 거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3: 没错，意思就是说这么热的天，如果 我不喝的话是不应该的，对吧？其实就是您刚才说的那个韩国语的那个意思。嗯，但是我们这个表现更强一点。对不起，这么热的天。
0: 강조한 거죠. 과장한 거고.
3: 对对对。
0: 아, 이렇게 더운 날한테 미안한 거야. 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거 한 잔 마셔줘야 돼.
3: 对对对。
0: 그래야 좋아. 이렇게 都对不起这么热的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참 재밌습니다. 都对不起这么热的天 이렇게 봅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날씨까지 따져야 해?
3: 你喝杯冰美式还需要看天气?
0: 当然很重要。当然很重要。我觉得不重要。我觉得韩国人不管冷热都喝冰美式。对对，你喝冰美式， 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아 마시는데 还需要 필요하니 看天气. 그 날씨를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씨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야. 还需要看天气吗? 라니까 어 하면서 아무리 추워도 넌 그거만 마시잖아.
3: 天再冷你不也只喝这个吗?
0: 对, 不管冷还是不冷，热还是不热，就喝冰美式。冰美式。
3: 哎, 不过 洪老师啊，我想想，我是2002年来的韩国。
0: 对,
3: 那个时候好像韩国还不是这样。
0: 啊。
3: 嗯，有一点，哦，有一点。那个时候没有说冬天特别冷，大家也要喝冰美式。那个时候好像真的没有哎。对，没错。那个时候大家还是喝热的。
0: 是是是。哦，说的也是啊。
3: 对吧？嗯，所以韩国人是最近这有，还有，
0: 有的人有，
3: 但是最近是一种流行，我觉得。
0: 对对对。
3: 啊，我觉得可能最近十年大家的这个，
0: 特别是年轻人。
3: 对，嗯，对。稍微有点年龄的。
0: 爷爷奶奶，你说我再给你杯冰美式，现在外面零下10度，我觉得还是会有负担。不多，对，没错。天再冷，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你不也只喝这个吗？ 너는 계속 이것만 마시잖아니까 여기서 말하는 冰美式죠. 你不也只喝这个吗？ 그러니까 오호 히히 습관이 돼서 그래. 차갑지 않으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3: 헤헤, 习惯了，不冰啊，喝着不痛快。
0: 그러니까요. 헤헤, 习惯了. 저도 또 여기에 不例外, 对吧? 뽀빙. 시원하지 않으면, 차갑지 않으면 허저 부통快.
3: 부통快.
0: 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부통快. 통快, 통快. 야, 통快도 허빙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더울수록 오히려 따뜻한 걸 마셔야 몸에 좋다던데.
3: 可我听人说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 这样才对身体好.
0: 그러니까요. 可我听人说, 그러니까 听说, 얘를 들어보니까 越热的天, 더운 날일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A, 위에 B죠. 위에 应该喝热的, 더운 날일수록 더 더운 따뜻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热的天, 위에应该喝热的, 这样才对身体好, 才对身体好, 몸에 좋습니다. 也是.
3: 其实这个王老师，我这个夏天还是冬天，喝茶还是喝热的？是。那咖啡可能是习惯的问题。你是习惯的问题，我觉得。因为洪老师我知道，每次来做节目，你永远都是冰咖啡。对对对，但茶的话，我就喝热的。还是喝热的，有味道。对，我就好像很少喝过这个冰的。
0: 茶，冰茶啊，冰茶。哦，中国也是现在年轻人也是喜欢冰茶，是吗？哦，茶应该喝热的，热的才是茶的味道。对对对对，冰的有味道吗？好好，这都是个人喜好问题。个人喜好的问题。 그러니까 어 정말 엄청 더운 날 뜨거운 거 마시면 더위 먹는 거 아니야?
3: 真的假的？大热天喝热的，那还不中暑？不至于。
0: 不至于，如果要中暑的话，早就倒下了。不会喝一杯热咖啡倒下了。真的假的？ 정말 大热天 이렇게 더운 날 喝热的 더운 거 뜨거운 거 마시면 那还不中暑？没错，这也是一种强调大热天。对，大热天 아주 엄청 더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땀을 좀 흘리면 오히려 덜 피곤하고 속도 편해져.不会的，出点汗反而没那么容易累。
3: 肠胃也舒服，这个我承认，确实是这个喝热茶，肠胃很舒服，很舒服，不会的，哎呀，그렇지않아，땀
0: 조금 내고 反而没那么容易累， 그러고 나면 오히려 되려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肠胃 속이 예舒服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네.
3: 好像还真是，好像还真是，嗯，그런 것 같기도 하네。对，好像还真是，意思就是以前我没想到。对对对对对。听你说，哎呦，好像哎有道理，有道理有道理。我现在感觉到有道理了。哎，对，没错。
0: 오늘 따뜻한 차 한번 마셔볼래?
3: 今天要不要试试喝热茶？对，今天要不要试试？
0: 오늘 좀 해볼래? 무엇을 喝热茶？ 따뜻한 차 한번 마셔볼까? 그래, 따뜻한 거 한 잔 주문해 줘. 그리고 스몰 사이즈 아아도 한 잔.
3: 行吧，你帮我点杯热的吧。再加个小杯的冰美式，嘿嘿嘿。그렇습니다。还是要喝冰美式。对对。呀，韩国人呢，在这里就看出来国籍了，是吧？是是，行吧，行吧，좋아。你帮我点点杯热的吧。啊，따뜻한차하나주문해주고再加个小杯的작은잔으로 冰美式，以前呢喝大杯的冰美式，今天呢就既然这样，就那里喝小杯的，嘿嘿，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18쪽입니다. 첫 번째, 통快, 시원하다, 개운하다, 후련하다, 상쾌하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후련하지가 않아.
1: 不说出来，心里不痛快。对，这个很重要。你说出来，心里起码好受，对吧？
0: 不说出来, 말하지 않으면 심리 부통快. 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달리고 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겠다.
3: 夜跑完了就可以痛快的喝杯啤酒了.
0: 그렇습니다. 이제 밤 달리기가 그대로 夜跑, 그러니까 밤에 달리기를 하고 나면 夜跑完了就可以痛快的 시원하게 痛快的喝杯啤酒了,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겠다. 갑측이 우리의 견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3: 甲方痛快地接受了我们的报价。甲方
0: 네, 그대로 갑측이 되는 거죠. 갑쪽에서, 갑에서 통快도 아주 흔쾌히 시원하게 接受了,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我们的报价, 우리가 낸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견적이 되는 거죠. 接受了我们的报价. 두 번째, 反而, 오히려, 도리어, 역.

0: 역으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더 졸립다.
1: 有的人喝咖啡反而会更困。
0: 有不多有。
1: 是，我也听过，但是不太容易理解。
0: 我也是，我也不太理解，但是
1: 有。
0: 有的人어떤사람들喝咖啡反而会更困，오히려더졸립다。약을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힘들다.
1: 吃了药反而更难受了。
0: 吃了药反而오히려 더 更 难受 了，오히려 더 힘들다. 원래 그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도리어 그녀를 울려버렸다.
1: 本想说句话安慰他，反而把他弄哭了。
0: 本想 원래는 说句话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 안웨이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한 건데 反而 오히려 또 되려 바타 농 쿨러. 아, 이 농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늘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은 이렇게 나올 때 울려버렸다 농 쿨러 이렇게 이제 한 단어처럼 익혀두시는 것이 오히려
1: 没
0: 편리합니다.
1: 错，弄还有搞这两个字，
0: 对。
1: 就是背就好了。
0: 是，농을 자꾸 분석하려다 보면 농 분석은 할수 있는데 정작 써먹질 못해.
1: 没错，因为有的时候它是用在褒义，有的时候又是用在贬义，
0: 对，
1: 而且同样是做，但是有的时候能用，有的时候不能用。
0: 对，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도 써야 하는데 정반대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농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사용법이 많다 보니까 농 쿨러를 아예 이렇게 울려버렸다.
1: 对。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신링지탕 19쪽입니다.
1: 学会技能是小智慧，学会做人是大智慧。
0: 所以说, 这个学会技能是小事情, 学会做人很难做到。
1: 很难做到，有的人要学一辈子。对，没错。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不来杯冰美式，都对不起这么热的天。你喝冰美式。 还需要看天气，天再冷，你不也只喝这个吗？
3: 嘿嘿，习惯了，不冰喝着不痛快。
2: 可我听人说，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这样才对身体好。
3: 真的假的？大热天喝热的，那还不中暑？
2: 不会的，出点汗反而没那么容易累。肠胃也舒服。
3: 好像还真是。
2: 今天要不要试试喝热茶？
3: 行吧，你帮我点杯热的吧，再加个小杯的冰美式，嘿嘿。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차가운 음료가 마시고 싶어져요.
1: 天一热，我就想喝冷饮。
0: 当然，天一热，날씨가 일단 더워졌어요. 我就想喝冷饮.
1: 这是本能。
0: 本能, 对. 차가운 걸 많이 마시면 몸이 불편해지기 십상이에요.
1: 冰的喝多了，身体容易不舒服。
0: 这是事实. 冰的 차가운 거 喝多了 많이 마시면 身体 容易 쉽게 不舒服.
1: 100%。
0: 对. 뜨거운 음료가 더위를 식혀주진 않지만 속에는 좋아요.
1: 热饮不解暑，但对胃好。
0: 当然. 不解暑，解暑가 이제 더위를 식히다, 더위를 가시게 하다, 对胃好, 속에 좋습니다. 때로 건강이 입맛보다 더 중요해요.
1: 有时候健康比口味更重要。不是有时,
0: 一直.
1: 对，本来就是这样。
0: 对,
1: 健康永远比口味重要。
0: 是, 마시는 방법을 바꾸면 오히려 몸이 더 편해져요.
1: 换种喝法，身体反而更轻松。
0: 그렇습니다. 换种喝法, 마시는 법이죠. 身体, 몸이 反而 되려 更 轻松.
1: 所以，洪老师，下次你也尝一下热美食。
0: 好，我试试，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뭐뭐 하지 않으면 좀 아깝다. 뭐뭐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다. 보람이 없다.
1: 什么什么什么什么，都对不起。都对不起，
0: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1: 周末啊，不睡到中午，都对不起这一周的加班。
0: 周末不去爬山，才对不起加班。
1: 哎，这个话有道理。哎，你的这精力啊，也太好了。
0: 运动完再补觉，睡得才香。
1: 没错。
0: 没错， 当然。

0: 땅땅 단어 보겠습니다. 에너지 체력
1: 징리
0: 부족한 잠을 보충하다
1: 부쩍
0: 푹 자다
1: 睡得香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2: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파트 5와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지금 35쪽을 가보시면 되겠어요. 35쪽에 5와 6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110번부터 같이 보시죠. Nexus Bank는 offers customers 고객들에게 blank repayment options 유연한 지불 옵션을 제공합니다. On several long-term loans에서 몇몇 장기 대부에 대해서 여러분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Give, grant, offer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취하죠. 그래서 customers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options가 직접 목적어고요. 이 options를 꾸미는 flexible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유연한 지불 옵션을 제공하죠. 형용사 B가 정답. On several long-term loans, 몇몇 장기 대부에 있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단, 복합 명사는 따로 암기하자. 복합 명사를요, 여러분 이게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토익킹 자료실에도 올렸고요. 여러분만을 위한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균 토익킹 카페 여기로 오셔서 복합명사 총정리 검색하시면 수백 개 단어를 또 정리해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암기하십시오. 대표가 Customer Satisfaction이에요. 고객 만족. 그거는 명사끼리 붙어요. 그거는 비교하시고 이렇게 형용사가 대부분 답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Nexus Bank offers customers flexible repayment options on several long-term loans.
0: 111번.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3초 문제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was blank engineered니까 이건 뭐 수동태 사이에 딱 빈칸 들어갔죠. 부사 자리죠. 뭐 동사 수식 부사. 몸부림 쳐봐야 앞뒤로 동사인데. 그래서 이건 그냥 C 딱 찍으면 돼요. 이걸 어떤 중학교 친구는 Thank you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Thank you 문제. 고마운 문제. 이렇게. 이거 Thank you 문제든 3초 문제든 여러분 3초 안에 푸셔야 돼요. According to Modern Kitchen Review에 따르면 The new espresso machine은 was imaginatively engineered for home use에서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다. 상상력이 풍부하게 그게 쓰이고요. 주의점. imaginary는 가상의 이런 단어예요. 저기 그 D번 단어, 가상의 형용사기도 하지만 imaginarily 하면 이제 가상으로 뭐 이런 부사가 되겠죠.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뜻이고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또 좋은 뜻이라는 걸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1번 들어볼까요?
2: According to Modern Kitchen Review, the new espresso machine was imaginatively engineered for home use.
0: 112번입니다. The board members, 이사회 멤버들은 will reconvene, 다시 소집될 것입니다. Blank choosing a site for next spring's awards dinner. 그래서 다음 봄, 내년 봄 시상식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다시 모일 겁니다. Before choosing, ing의 밑줄. 우리 많이 했죠.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자, 잠을 깨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여기가 이제 before, ing. 답은 여기서 B가 맞고요. 그 D는 through예요. 이 through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어울리고 though, ing는 쓰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구분하시고 이걸 우리말스럽게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어요. Before, after처럼. 이사회 회원들은 다시 모인 후 그 다음에 결국 내년 봄 시상식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1: The board members will reconvene before choosing a site for next spring's awards dinner.
0: 113번, a reception. Recognizing Ms. Sato's years of service will be held. 여기선 사토의 그 서비스 봉직의 공로를 인정하는 리셉션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분기 말에 later this quarter 이걸 한 덩어리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Earlier this quarter, 보통 이제 later this year, earlier this year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키포인트에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번 분기 말에 아마도 이런 공로를 인정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다. D가 정답이죠. 어울리는 단어는 함께 덩어리로 암기해 두자. 113번 들어볼까요?
2: A reception recognizing Ms. Sato's years of service will be held later this quarter.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6 이제 시작합니다. Public Participation in Marine Research Expense. 여기서 보면 해양 연구를 위한 대중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 제목은 보통 현재 시제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Port Elder 5월 21일 이렇게 도시 이름 나오고 날짜 나오면 이건 아터클이다. 아터클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뭐 근데 시험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구 중에 세븐에 아터클을 더 넣어주세요. 예, 가급적 많이 넣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cean Watch Alliance는 A Global Marine Conservation Group, 그래서 세계적인 해양 보존 그룹인데 단체인데 is inviting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이 to join a whale observation program 고래 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고래 관찰 프로그램이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With the help of digital tracking tools, so 디지털 추적 도구의 도움으로 and 그리고 field manuals 그 어떤 현장 매뉴얼을 토대로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will blank whales, 고래들을 블랭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힌트가 한번 나왔어요. 고래 관찰 프로그램이래요. Observation. 그럼 보겠죠? 그럼 131번 ABCD 중에 보다 의미에 가까운 걸 찾아보세요. 그럼 모니터예요. 모니터. 모니터도 이게 모니터링한다는 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D번이 되겠습니다. 관찰하게 될 것이다. Whales, 이 고래들을 that appear along coastal observation points. 해안 관측 포인트, 즉 관측소예요. 관측 포인트를 따라 나타나는 그런 고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and log valuable data. 그리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그의 동그라미. 막상 로그 뜻을 물어보면 몰라요. 뭐 통나무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근데 로그가 이때 동사로 기록하다요. 가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할 것입니다. Including species identification and movement patterns. 해서 어떤 종을 판별해 내거나 아니면 또 이동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래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종을 판별하기, 또 이동 패턴을 또 연구하고 이제 기록하기, 이런 걸 포함해서. 아, 그걸 어디에? In an international research system. 국제 연구 시스템에 이제 포함시켜 넣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기록해 넣는 거죠. According to Ocean Watch representative Daniel Reyes, 여기서 Reyes라고 읽겠습니다. 하여튼 Daniel Reyes라는 그런 이 바다 해양 관찰 담당 직원에 따르면 What makes this project especially meaningful? 이 프로젝트를 특별히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is that it is open to the general public. 이게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open to the public과 같은 맥락의 의미의 문장을 132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럼 132에 일반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참여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그래서 132번에 C번 보니까 Anyone is welcome to take part in the project. 누구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C가 여기서 정답이 되죠. A limited number of researchers, 제한된 수의 연구원들은 would not be able to gather such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이렇게 광범위한 양의 정보를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 힘으로는,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on their own, 앞에 복수명사죠. researchers, 그러니까 대어로 받아야죠. 뭐 A번이 133번의 정답. The data, 그 데이터 발음이요. 여러분 data 이렇게도 많이 읽어요. data. 아무튼 나중에 원어민이 어떻게 읽나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료, collected through Ocean Watch를 통해서 모아지는 그 자료는 will serve multiple purposes, 다양한 목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빈칸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데 사용될 거예요. 그게 문맥의 뒤에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for instance 또는 for example 예를 들면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protection policies. So 해양 보호 정책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고 help guide efforts 어떤 그 노력을 안내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To preserve essential whale habitats 이런 핵심적인 동물 이 고래의 서식처를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문맥입니다. 요즘 토익은 이제 환경 보호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주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표 주제로 꼭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려요. 131에서 134 함께 듣습니다.
1: Public participation in marine research expands. Port Alder, May 21st. Ocean Watch Alliance, a global marine conservation group, is inviting volunteers to join a whale observation program. With the help of digital tracking tools and field manuals, participants will monitor whales that appear along coastal observation points and log valuable data, including species identification and movement patterns, into an international research system. According to Ocean Watch representative Daniel Reyes, what makes this project especially meaningful is that it is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yone is welcome to take part in the project. A limited number of researchers would not be able to gather such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on their own. The data collected through Ocean Watch will serve multiple purposes. For instance,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protection policies and help guide efforts to preserve essential whale habitats.
0: 복습

0: 들어갑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110번, flexibly 형용사로 정답.
1: Nexus Bank offers customers flexible repayment options on several long-term loans.
0: 111번, 앞뒤로 동사가 있다. 동사 수식 부사 imaginatively가 정답.
2: According to Modern Kitchen Review, the new espresso machine was imaginatively engineered for home use.
0: 112번,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ing 목적어 구문. 하나 더 하면 whenever까지.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여기는 before가 정답.
3: The board members will reconvene before choosing a site for next spring's awards dinner.
0: 113번, later this year, earlier this month. 덩어리로 암기합시다.
2: A reception recognizing Ms. Sato's years of service will be held later this quarter.
0: 131에서 134, 문맥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3: Public participation in marine research expands. Port Alder, May 21st. Ocean Watch Alliance, a global marine conservation group, is inviting volunteers to join a whale observation program. With the help of digital tracking tools and field manuals, participants will monitor whales that appear along coastal observation points and log valuable data, including species identification and movement patterns, into an international research system. According to Ocean Watch representative Daniel Reyes, what makes this project especially meaningful is that it is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yone is welcome to take part in the project. A limited number of researchers would not be able to gather such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on their own. The data collected through Ocean Watch will serve multiple purposes. For instance,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protection policies and help guide efforts to preserve essential whale habitats.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 만점 강의 노트 5월, 6월자 여기를 같이 보세요. 3번 acknowledge 계속해 보시죠.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March 12th. 3월 12일 날짜로 된 당신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인합니다. 이럴 때 acknowledge 집어넣는 게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문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이제 뭐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이제 끝부분 8번 예문 같이 보시죠. The company sent a brief notice. 이 회사는 짧은 공지를 보냈습니다. Acknowledging receipt of the returned contract. 반송된 계약서를 받았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짧은 통지문을 보냈어요. Acknowledge receipt of. 이거 오늘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주 나오는 목적 표현 이렇게 나오는데 To confirm that a contract has been received. 계약서가 받아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럴 때 To thank someone for returning a form. 양식을 반송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서 듣고 계시죠? SEW 또 SOW 이거 읽으라 그러면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막 쓰유 막 이렇게 읽고 쏘막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둘다 발음이 똑같아요. 쏘 이렇게 돼요. 오우 발음입니다. 쏘 SEW나 SOW는 다 쏘 이렇게 하는데요. SEW는 바느질하다. SOW는 씨를 뿌리다 이런 단어예요. 외우기 쉬워요. So, SOW의 O가 동그란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발음이 똑같은 게 주의사항이죠. Ms. Carter는 learned how to sew buttons. 그래서 이제 버튼 뜨개질, 이 바느질하는 방법을 배웠다. Onto jacket, 재킷에 이제 꿰매는 방법을 배웠죠. At a clothing workshop, 이런 그 의류 워크숍에서. The tailor will sew a new lining into the coat. 이 코트 안에 새 안감을 바느질에 넣을 것이다. 테일러는 재단사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라이닝은 안감 이런 단어입니다. 한 문장만 더 보죠. employees at the factory, 이 공장 직원들은 so

labels onto the each shirt. 각 셔츠에 라벨을 바느질에 꿰매 넣습니다. Before packaging it. 그 후에 포장하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1: 네.
0: Yesterday we got upgraded to a four-bedroom suite.
1: Oh yes. 자, upgrade된 호텔 방에서 기분을 내야죠. 그런
0: 네.
1: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age number 32고요. 이게 뜻밖의 그런 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0: 네.
1: 소셜 미디어에다가
0: oh.
1: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이러고 있다. 뭐 이러면서 사진 꼭 찍어야죠.
0: 그럼요. Alright, here's today's social media post. Living it up in an upgraded hotel room.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My hotel reservation fell through, and I thought I was out of luck. It was 10 p.m., and they were fully booked, so I freaked out for a second. But then, out of the blue, they upgraded me to a suite. Talk about a plot twist. Imagine a solo traveler having all this space to himself. I'm sipping wine and pretending I'm a billionaire living my best life. Hashtag sweet sweet.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예약이 펑크 나는 바람에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다. 밤 10시인데다가 예약이 닫혀서 순간 멘붕이 왔다. 하지만 그때 뜻밖에도 호텔 측에서 날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대반전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나 홀로 여행객이 이 넓은 공간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걸 상상해봐. 난 지금 와인을 홀짝이며 마치 억만장자라도 된 것처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는 중이야. Hashtag 달콤한 스위트룸. 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라임이 살아있어요. 나중에 영어 버전에서.
0: 네.
1: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난 거예요.
0: 오케이.
1: 와인잔 이렇게
0: 정말 이거는 무슨 선생님의 다이어리 같아요.
1: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죠? 느낌이잖아요.
0: Yes, 네. I know.
1: 자, 핵심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텔 예약이 펑크 나는 바람에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다. 자, 운이 다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0: 네, 영어로도 되게 상상하기 쉬워요. Out of luck. When you're out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on't have any more, right? I'm out of money.
1: Oh, no.
0: I'm out of gas.
1: 엄청

0: 뿌렷한 느낌이네요.
1: 맞아요.
0: Okay.
1: Out of batteries. 근데 여기서는 운이 다 떨어진 거예요. Out of luck.
0: 이젠 더 이상 없다.
1: 네.
0: 그래서 단순하게 oh, I'm unlucky. I was unlucky. 이런 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운이 없었어. 가벼운 느낌이 좀 있는데
1: 맞아요.
0: Out of luck은 진짜 이제는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So sad.
0: Right. Out of luck.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나 오늘은 완전히 운이 다했어. 이제 나 어쩔 수가 없어. 자, 난 완전히 운이 다했어.
1: I am totally out of luck.
0: 오늘은
1: today. I am totally out of luck today.
0: 네, 두 번째는요. 있잖아. 우리 그 티켓들이 다 팔렸잖아. 그래서 우리 운이 다한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냥 우리끼리 영화 뭐 다른 거 보러 가자. 이런 느낌? 자, 난 생각해.
1: I think.
0: 우린 운이 다한 거라고.
1: We are out of luck.
0: 그 티켓들이 다 팔렸으니.
1: Since the tickets are sold out. I think we are out of luck. Since the tickets are sold out.
0: 네.
1: 아, 원어민들이 누구한테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많이 해요.
0: Okay.
1: Oh, I think we're out of luck. The tickets are sold out.
0: 아.
1: Oh, I think we're out of luck. It's raining tomorrow.
0: 오.
1: 이런 식으로요.
0: 들었을 때 뭔가 긴장할 것 같아요.
1: Oh.
0: Out of luck. What do you mean? 이러면서. 자, 세 번째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동 선수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스에서 뭔가 이렇게 딱 동작을 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는 그가 실수를 했을 때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어. 그는 생각했다.
1: He thought
0: 그가 운이 다했다고.
1: He was out of luck.
0: 그가 그 실수를 했을 때.
1: When he made the mistake. He thought he was out of luck when he made the mistake.
0: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he thought he was unlucky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1: 네,
0: 큰일
1: 맞아요.
0: 났다라는 느낌. 그리고 참고로 운이 있다라고 할 때는 out of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in luck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그렇다면 우리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짚어 보겠습니다. 자, 실패로 끝나다. 뭔가 이게 처리된 게 아니라 반대로 실패로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네, fall through. Fall through. 어제는 저희가 go through 배웠잖아요.
0: 맞아요. 네. Oh, he went through.
1: Yeah.
0: 그거는 좀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이었는데
1: 네.
0: 어제 같은 경우에
1: 네.
0: 오늘은 뭔가가 fell through 하면 실패로 끝나다 잘못되어 버리는 거네요.
1: 맞아요. Yeah. So you know, maybe you're working on a project, but it didn't work out.
0: Okay.
1: 그러면 the project fell through.
0: Okay, fell through. 얼핏 들으면 뭔가 이렇게 잘 떨어졌다 뭐 해가지고 우리 말로 잘못해서 가면 좋은 의미 아닌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okay. 네네. 안 좋은 거예요.
0: Okay.
1: 네.
0: 자, 다음은요. 기겁하다.
1: Freak out. Freak out.
0: 네.
1: 이 freak out 같은 경우는 정말 좋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죠.
0: Okay. 완전 좋은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나요?
1: Yeah.
0: Okay.
1: Like, I freaked out when I saw Tom Cruise. 이렇게도 되지만 I freaked out when the hotel couldn't find my reservation.
0: 결국에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굉장한 충격과 그렇죠 그런 화들짝 놀람 이런
1: yeah.
0: 얘기네요. 자 다음은요 뜻밖의 반전입니다.
1: Plot twist. Plot twist.
0: 네, 이 plot이라고 하는 거는 story를 얘기를 하죠. 그게 이렇게 갑자기 꼬여 있는 거예요.
1: 네.
0: 단순히 트위스트만 써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렇죠?
1: 근데 right. 플롯 트위스트가 재밌잖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냥 우리도 다 이제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0: 다 있죠.
1: 네.
0: 심지어 저도 있습니다.
1: 네네. 네.
0: 자 다음은요. 혼자서 하는 뭐 예를 들어 나 홀로 여행할 때.
1: Solo입니다. When you say you're doing something at like solo,
0: right.
1: it doesn't mean you're single.
0: Okay.
1: You could be single,
0: yeah.
1: but that's not what it's talking about.
0: Right.
1: 그냥 혼자서 있다는 얘기예요.
0: 의미가 그냥 다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1: Yeah.
0: Single이라고 하는 거는 relationships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Mm-hmm.
0: 그리고 solo는 그냥 단순하게 혼자 하는, 그렇죠? 솔로 트립을 간다고 해서 내가 꼭 single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Right. 자, 다음은요. 음료를 홀짝이다. 어떻게 할까요?
1: Sip. You're sipping on your wine.
0: 이렇게 뭐 스트로를 통해 가지고 쪽쪽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입을 대고 조금씩 조금씩 마신다든가. Right.
1: 이거의 반대는 뭐 gulp이겠죠.
0: 꿀꺽꿀꺽 느낌. 그건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늘
1: 네.
0: 내용에서는.
1: 네네.
0: 자, 마지막으로 뭐뭐인 척 카다.
1: 네.

0: pretend입니다. pretend.
1: 지금 들으니까 뒤에 좀 억양을 주셨네요.
0: 네, 맞아요. 강세가 tend에 들어가니까 pre가 아니고 좀 약하게 pretend.
1: Pretend.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현듯, 느닷없이.
0: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1: Out of the blue.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Out of nowhere. 이라는 걸 했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원래 불현듯,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였는데, 오늘 의미가 같습니다. Out of the blue예요.
0: 네.
1: Right. 여기서 blue는 어떤 느낌일까요?
0: 뭐 하늘이겠죠.
1: Right.
0: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이상한 것 나오는 거예요.
1: 뚝 떨어지는 건가요?
0: 네.
1: 그래서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sky.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렸다든가. 자, 만들어 볼게요. 내 전 애인이 갑자기 불현듯 나한테 전화를 했어. 자, 내 전 애인이 내게 전화했어.
0: My ex called me.
1: 불현듯.
0: Out of the blue. My ex called me out of the blue.
1: And you know what she said?
0: What did she say?
1: 우리 전에 갔던 그 짜장면집 이름 뭐였지? 그리고 끊었답니다.
0: Oh.
1: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느닷없이 내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 자, 그녀는 내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
0: She asked me a weird question.
1: 느닷없이.
0: Out of the blue. She asked me a weird question out of the blue.
1: 그 저번에 갔었던 분식점 이름 뭐였지? 이러면서 둘 다 통하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아, 명사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아, 뭐뭐라는 게 아, 딱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네.
0: Talk about 명사. Talk about 명사.
1: 네. 이 듣기만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 와, 이거 되게 아이러닉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아, 이런 거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석하는데 저만의 해석 방식으로 한 거예요. 칭찬 한번 해주세요.
0: 너무 좋았어요, 아,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1: 네.
0: 아주 잘하셨어요.
1: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아, 좋은 운이라고 하는 거, 굿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구나. 자, 좋은 운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0: Talk about good luck. Talk about good luck.
1: 네, 우리가 talk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명령어가 아니에요. 자, 다음은요. 아,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거구나. 자,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0: Talk about timing. Talk about timing.
1: 그렇죠.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뭔가를 혼자 차지하다. 명사를 혼자서 차지하다.
0: Have 명사. To myself. 그래서 have something to myself, have something to yourself.
1: 네.
0: 바꿔주시면 돼요.
1: 희한하게 for 안 쓰고 보통 혼자 다 차지한다라고 할 땐 to를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
1: 내 쪽으로 완전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뭐 앞에 명사 앞에다가 뭐 the entire, 뭐 the whole 이렇게 해서 다 내 거야 강조 많이 하죠, 그렇죠?
0: Of course.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버스를 탔는데 진짜 그 버스가 나만 타고 있더라니까? 이러면
0: 네.
1: 내가 차지한 느낌.
0: 맞아요.
1: Right? So 난 그 전체 버스를 가지고 있었어.
0: I had the entire bus.
1: 내 자신에게.
0: To myself. I had the entire bus to myself.
1: 네. 이런 경험이 아마 없으시지 않나요? 있으신가요?
0: 네. 가끔 있죠.
1: 알겠습니다.
0: I do live in a very busy neighborhood.
1: 리모만 타고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0: 아닙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리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혼자 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0: 감사합니다. You're so generous, 선생님.
1: 독차지하셨어요. 자, 세리나는 그 전체의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었어.
0: Serena had the whole elevator.
1: 그녀 자신에게.
0: To herself. Serena had the whole elevator to herself.
1: 굉장히 yes. 뭔가 럭셔리 하시네요.
0: When I have the whole elevator to myself, I do like crazy stretching.
1: So do I.
0: Really?
1: Sometimes I dance.
0: Yeah.
1: Sometimes I make funny faces.
0: Yes.
1: You know? Okay.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호텔 예약이 펑크 나는 바람에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다. 자, 내 호텔

0: 호텔 예약은 실패로 끝났다.
1: My hotel reservation fell through.
0: 그리고 난 생각했다.
1: And I thought,
0: 내가 운이 다 했다고.
1: I was out of luck. My hotel reservation fell through, and I thought I was out of luck.
0: 네.
1: Oftentimes, people use out of luck mm-hmm. when they think that there's no hope left.
0: Right. 그래서 right? 희망이 없다고 난 생각했어. Mm-hmm. 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고민했어. 이런 느낌이었죠.
1: Yes.
0: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밤 10시인데다가 예약이 다 차서 순간 멘붕이 왔다. 자, 그건 오후 10시였다.
1: It was 10 p.m.
0: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예약되었다.
1: And they were fully booked.
0: 그래서 난 기겁했다.
1: So I freaked out.
0: 1초 동안.
1: For a second. It was 10 p.m. and they were fully booked. So I freaked out for a second.
0: 네. 여기서 for a second라고 하는 게 진짜 잠깐 동안이라기보다는 진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아이.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나 호텔에서 자주 쓰는 말이 fully booked입니다.
0: Booked.
1: 만실이거나 뭐 그럴 때 만석이나 Oh, sorry. We're fully booked
0: fully
1: for tonight.
0: Booked. Yes. Yeah. Okay. So 주어를 그냥 we, they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1: Yeah.
0: 자, 다음은요. 하지만 그때 뜻밖에도 호텔 측에서 날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대반전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그러니까 듣기만 하다가 벌어진 거죠.
1: Mm-hmm.
0: 자, 하지만 그때
1: But then,
0: 불현듯
1: out of the blue,
0: 그들은 날 업그레이드 했다.
1: They upgraded me
0: 스위트로
1: to a suite.
0: 이야기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1: Talk about a plot twist. But then, out of the blue, they upgraded me to a suite. Talk about a plot twist.
0: 자, 다음은요. 나 홀로 여행객이 이 넓은 공간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걸 상상해봐. 자, 혼자인 여행자를 상상해라.
1: Imagine a solo traveler.
0: 이 모든 공간을 가지고 있는
1: Having all this space.
0: 그 자신에게
1: To himself. Imagine a solo traveler having all this space to himself.
0: 네.
1: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3인칭으로 말을 하네요.
0: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 생각해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쵸?
1: 맞아요.
0: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난 지금 와인을 홀짝이며 마치 억만장자라도 된 것처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는 중이야. Hashtag 달콤한 스위트룸. 지금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커튼 살짝 열고요.
1: 오케이.
0: 자, 난 와인을 홀짝이고 있다.
1: I'm sipping wine.
0: 그리고 내가 억만장자인 척하고 있다.
1: And pretending I'm a billionaire.
0: 내 최고의 삶을 살며.
1: Living my best life.
0: Hashtag 달콤한 스위트.
1: Hashtag sweet sweet. I'm sipping wine and pretending I'm a billionaire, living my best life. Hashtag sweet sweet.
0: 좋죠? 라임 잘 왔잖아요.
1: 네, 너무 좋아요.
0: 노력했습니다.
1: 선생님. 네. 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My hotel reservation fell through, and I thought I was out of luck. It was 10 p.m. and they were fully booked, so I freaked out for a second. But then, out of the blue, they upgraded me to a suite. Talk about a plot twist. Imagine a solo traveler having all this space to himself. I'm sipping wine and pretending I'm a billionaire living my best life. Hashtag sweet sweet.
0: 실패로 끝나다
1: Fall through
0: 뜻밖의 반전
1: Plot twist
0: 음료를 홀짝이다
1: Sip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운이 다한
1: Out of luck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불현듯 느닷없이
1: Out of the blue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Alright,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그 남자는 이 집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어.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명사를 혼자 차지하다. Have 명사 to oneself입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식당 같은데 가면 아이들이 이제 조용하게 밥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밥을 먹는데 조용하게 있는 경우에 이게 화면에 뭔가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2: Yeah, it's such a change from when we were growing up, right? And we'd be noisy and naughty and running around restaurants. It's almost like a miracle cure for kids. They will sit so quietly. But it is a little worrying for parents when they get so engrossed in the screens.
3: 물론 장점은 있어요. 아이도 재밌어하고 아이가 집중하고 있으면 뭐 부모 딴 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만 이 스크린 타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 이것에 대한 부작용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영국 정부는 이걸 아예 강력한 어떤 규제 권고 이렇게 내면서 한 시간 이하로 제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2: Yeah, so I think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come up with limits or guidance at the very least because it does seem like there can be negative effects if you just let your kids watch screens for hours a day,
3: 맞아요.
2: right? And parents are really concerned. The problem is we don't have any long-term data because this is a new thing. Remember when we were young, it was like, don't watch the TV too long. Now watching the TV is actually sometimes suggested by parents. Instead of the phone, why don't you watch the TV? 더 큰 스크린이니까 좋아요.
3: 예전 콘텐츠하고 또 요즘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한 20분, 30초 뭐 만화 영화 뭐 이런 건데 지금 막 30초 1분짜리 쇼폼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극도로 빠른 어떤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 영유아들의 그 뇌에 과도한 자극을 줘서 이 충동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대요.
2: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그 5세 미만의 특히 아동들에게는 하루 스크린 타임을 1시간 이하로 제한을 해달라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 합니다.
2: Yeah, I don't know how the parents will feel about this who have children under 5, but let's get to part 1. It's on page 32 of our June book.
4: New guidance limits screen time for young children. New government advice recommends putting a cap on screen time for children under 5 of 1 hour daily, with stricter guidance for younger toddlers. Officials emphasize a better safe than sorry evidence-based approach as research continues to develop. The guidance also encourages shared screen use and alternatives like reading or interactive play.
3: 자, 이제 영국 정부 이야기입니다. Okay? New government advice.
2: New government advice recommends putting a cap on screen time for children under 5 of 1 hour daily with stricter guidance for younger toddlers.
3: Okay? 자, 5세 미만의 아동의 하루 스크린 타임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그래서 정부의 새로운 권고안이 recommends putting a cap on screen time. Put a cap on 이란 건 이제 뚜껑을 씌운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이제

0: 적당한 선은 이제 두란익이죠.
1: To place an upper limit on something, a maximum. The time you hear this a lot in English media is with American sports. Their salary cap
0: 그쵸.
1: is their salary limit. Yeah, because the hat is the limit of your body as well. 그쵸. It's on your head.
0: 예. 연봉 상한선 같은 거 할 때도 salary cap이라고 하잖아요. For children under 5, of 1 hour daily. 자,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하루에 1시간 이하로 이제 스크린 타임 제한을 두라라는 권고를 했다는 얘기고요. With stricter guidance for younger toddlers. 5세 미만보다 이제 더 어린, 뭐 3세, 2세, 이제 막 몇 개월 안 된 그런 이제 영유아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을 권고했다는 얘기입니다.
1: New government advice recommends putting a cap on screen time for children under 5 of 1 hour daily with stricter guidance for younger toddlers. Officials emphasize a better safe than sorry, evidence-based approach as research continues to develop.
0: Better safe than sorry가 여기 왜 나올까요?
1: Yeah, this is a very common expression in British English. I think in American English as well. It means to be precautionary, right? Rather than maybe saying the limit should be 2 or 3 hours and making a mistake, better be safe. So better to be overcautious. And sorry here means you'll regret it later on. Better to, yeah, be cautious than regret.
0: Sorry가 여기서 그 미안하다가 아니라 후회네요, 후회.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접근법을. Evidence-based란 건 어느 정도 그 지금 증거나 연구 결과 기반의 권고란 얘기예요. 다만 이게 확정적으로 5세 이전에 1시간 이상 보면 아이들 내가 너무너무 뭐 큰 악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뭐 그런 쪽으로 기우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떤 그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As research continues to develop, 계속해서 이런 관련 연구가 나오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Officials emphasize a better safe than sorry, evidence-based approach as research continues to develop. The guidance also encourages shared screen use and alternatives like reading or interactive play. Yeah, so shared screen use is when you as a parent watch it together, right? And you comment together. Then as a parent, I find it's much more valuable. You have conversation.
0: 그러니까 혼자 그냥 아이가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호자와 함께 영상 시청하는 것을 shared screen use라고 얘기를 했고요.
1: 네.
0: 그것을 또 권장을 한대요. And alternatives like reading or interactive play. 뭐 독서라든가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같은 것을 대체 활동으로서도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Okay.
1: The guidance also encourages shared screen use and alternatives like reading or interactive play. Here's part two.
2: Experts draw attention to links between excessive screen use and reduced sleep and a drop-off in physical activity. Research further suggests that fast-paced digital content may overstimulate young children and affect emotional regulation. Scientists note that modern media differs significantly from older programming, potentially influencing early brain development.
0: 예전에 아이들이 보고 자랐었던 그 영상들과 요즘의 디지털 콘텐츠는 또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네요, 진짜. 네.
1: Experts draw attention to links between excessive screen use and reduced sleep and a drop-off in physical activity.
0: 자, 과도한 그 전자기기 사용과 혹은 뭐 스크린 시청과 and reduced sleep, 수면 시간 간의 어떤 감소, 이것의 어떤 연관관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가 a drop off in physical activity. Drop off란 건 좀 큰 폭의 감소할 때 쓰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 단어인데.
1: Yeah, noticeable decline in 그렇죠. something, right?
0: 신체 활동에 주목할 만한 어떤 감소. 이런 것들 간의 어떤 links, 연관관계나 상관관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 Yeah, they are drawing attention to it. That means directing the public's focus, saying, hey, look at this. You know, this is important.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도하게 스크린 타임에 이제 노출된

0: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평균 덜 잡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Experts draw attention to links between excessive screen use and reduced sleep and a drop-off in physical activity. Research further suggests that fast-paced digital content may overstimulate young children and affect emotional regulation.
0: Overstimulate 표시 잘 해놓을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다는데, stimulate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1: 그쵸.
0: 왜냐하면 뇌가 자극을 안 받으면 발달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1: 맞아요.
0: overstimulate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1: 네.
0: 뭐 쇼츠 같은 건뭐 1분 이하잖아요. 계속 그 영상이 막 교체된다든가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게 아이들의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죠.
1: Yeah, exactly. Provide too much sensory input, which will make people stressed or overwhelmed, especially young children, right? And affect emotional regulation. As you get older, that's really important. It's why young kids cry a lot and older kids don't, because they can regulate, control their emotions.
0: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평생 굉장히 중요한 스킬셋인데 이거 자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의 뇌를 과하게 자극할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Research.
1: Research further suggests that fast-paced digital content may overstimulate young children and affect emotional regulation. Scientists note that modern media differs significantly from older programming, potentially influencing early brain development.
0: 자, 과학자들은 modern media 하면은 우리가 좀 계속 얘기했었던 템포가 굉장히 빠른 디지털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미디어는 differ significantly from older programming.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영상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뭐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
1: Yeah, the TV shows from big broadcasters, which were at least like 15, 20 minutes long,
0: 그쵸.
1: right? The shortest ones. And that potentially influencing early brain development, right? So that critical initial growth of a small toddler into a small child.
0: 그렇죠. 옛날의 영상 프로그램들과 요즘의 미디어 콘텐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이 잠재적으로 아이들의 초기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근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Yeah, there is the potential to do that. Not completely confirmed though. Scientists note that modern media differs significantly from older programming, potentially influencing early brain development. Here's part three.
2: Families report practical challenges in reducing screen exposure, especially when balancing daily responsibilities and routines. Parents acknowledge both reliance on devices and efforts to introduce healthier habits. The guidance ultimately aims to support families while recognizing modern realities, encouraging gradual change rather than strict cold turkey elimination of technology.
0: Okay. 자, 그렇지만 뭐 무작정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가족들이나 부모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네요, 지금.
1: 많죠. Families report practical challenges in reducing screen exposure, especially when balancing daily responsibilities and routines.
0: 너무나 설명을 잘해준 문장이잖아요. Practical challenges는 이제 딱 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0: 하루 한 시간 이하요. 나 저기 집안일하고 설거지할 때는 아이가 이걸 좀 영상을 봐주면 좋은데 약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1: 그렇죠. Those real world difficulties.
0: In reducing screen exposure, 자, 스크린 노출 시간을 이제 줄임에 있어 현실적인 난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특히 especially when balancing daily responsibilities and routines. 여기 이제 balancing이란 건 그 육아도 해야 되지만 뭐 다른 책임도 있잖아요. 뭐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뭘 사와야 될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어떤 루틴이 될 수도 있고 운동하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그런 어떤 루틴들과 일상적인 어떤 책임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할 때 무작정 그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족이나 가정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managing to handle all those things is tricky, is the message here. Families report practical challenges in reducing screen exposure, especially when balancing daily responsibilities and routines. Parents acknowledge both reliance on devices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웰컴 어보드
6: 입이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7: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5: 선생님.
7: 네.
5: We see coconuts as our title for today's passage.
7: 저기. And, 바로 떡발대 꽂아서 네. 하나 먹고 싶네요.
5: And this reminds me of, you know, how recently you went on a trip to Bali. Yeah, I bet you had lots of coconuts.
7: 맞아요. 그 발리에 갔었는데 네. 아침에 그 호텔 조식에서 하나 달라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매일 달라고 해도 되나? 그랬더니 매일 주시더라고요.
5: 네.
7: 그래서 매일 1일 1코코넛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그 안에 물을 우리가 다 이렇게 주스처럼 먹는 건 좋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 건지 다 버리는 건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5: 아.
7: 근데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궁금증이 네. 저는 좀 해결이 됐습니다.
5: We'll find out.
7: 네, 그 코코넛 껍질 같은 것도 뭐 로프나 매트 같은 생활용품 만드는데 재료로
5: 맞아요.
7: 쓰인다고 하고 코코넛 그 과육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먹어서 과자로도 먹긴 하더라고요.
5: Yeah, 진짜로. I'm sure you've tried coconut
7: 맞아요,
5: chips.
7: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5: yeah.
7: 먹는 거다. 맞아. 그 맞아요. 물만 먹는 게 아니었군요. 맞아.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요리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5: yes.
7: 이게 뭐 정말 버리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코넛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를 만큼 이 동남아, 인도, 태평양 군도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열매라고들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코코넛 먹으면서 잘 알고 먹을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신 주인공이 있으십니다.
5: 네. 생 코코넛 주스를 무척 좋아하는 미니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8: Coconuts. Coconuts are the fruit of a palm tree that grows in tropical regions. They are widely produced in Southeast Asia, India, and the Pacific Islands. Because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s sometimes called the tree of life. Inside the fruit, there is clear coconut water and white flesh. Coconut water is refreshing and rich in electrolytes, so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The flesh can be eaten as is, or used to make coconut milk and coconut oil. Coconut oil is used not only in cooking, but also in cosmetics. The fibers from the shell are used to make everyday items, like ropes and mats. Thanks to its sweet and nutty aroma, it's also widely used in desserts and drinks. Coconuts are an important food source in tropical regions and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7: 달콤하고 고소하다. 이게 딱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 단어들을 잘 영어로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코코넛은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열매입니다.
5: Coconuts are the fruit of a palm tree that grows in tropical regions.
7: Palm tree. P-A-L-M인데 발음할 때 palm tree 발음 다시 한 번요.
5: Palm tree. 약간 길게. L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냥 길게 palm tree.
7: 네, 입을 좀 벌리고요.
5: 네.
7: Palm tree. So coconuts are the fruit of a palm tree. that grows in tropical regions. 열대 지방이니까 tropical. 이것도 발음 좀 넣어드릴게요.
5: Tropical. Tropical
7: regions. Regions. Okay. 자, 동남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군도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5: They are widely produced in Southeast Asia, India, and the Pacific Islands.
7: They are widely produced 하면 널리 생산된다. 뭐 거의 단어 하나 그냥 이거 뭐 매칭이 되는 영작이죠. In Southeast Asia, India, and the Pacific Islands. Okay. 나무의 여러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5: Because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s sometimes called the tree of life.
7: 그렇죠. Used in different ways. 전치사만 잘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에 해당하는 게 in이죠. In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 나무의 여러 부분이. So it's called the tree of life. 그렇죠? 가끔은 이렇게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Because many parts of the tree.
5: Because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s sometimes called the tree of life.
7: 야자수 잎 같은 것도 뭐 어떤 용도로 쓰겠죠? 네, 뭐 열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자체로 갑시다. 열매 안에는 투명한 코코넛 워터와 하얀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5: Inside the fruit, there is clear coconut water and white flesh.
7: There is clear coconut water. 그 안에 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빨대를 이렇게 꽂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탁탁 위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 Yeah. 네,
7: 뭐 동남아 여행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So there is clear coconut water and white flesh. 우리가 이제 피부나 살을 flesh라고도 하는데 그 과일의 과육도 flesh라고 합니다.
5: 맞아요. 네.
7: 껍질은 ski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피부에 쓰는 용어들을 과일에도 써요.
5: Skin or peel and the flesh would be the soft inside,
7: 그렇죠.
5: right?
7: 껍질 안에 그 그렇죠. 과육을 flesh라고 하는 거죠.
5: Right. So 네. it's like basically the meat of a fruit.
7: 맞아요. 그 과일의 고기라고 yeah. 봐야 되네요. So white 흰색이잖아요. So 네. white flesh라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코코넛 워터는 시원하고 전해질이 풍부해서 갈증 해소하는 데 좋은 천연 음료입니다.
5: Coconut water is refreshing and rich in electrolytes, so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7: 이 부분 참 좋네요. 일단 전해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5: Electrolyte.
7: Electrolytes.
5: Yes.
7: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Electrolytes, 전해질. Rich in 하면 이게 이제 풍부하다는 얘기니까 시원하다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정말 온도가 막 얼음물에 넣어서 그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청량감을 준다의 시원함이잖아요.
5: 네. 네.
7: 기분 전환이 된다.
5: 네.
7: 그때 refreshing이죠.
5: 맞아요. 네.
7: So coconut water is refreshing and rich in electrolytes. 그래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 부분?
5: So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7: Quench thirst는 갈증 해소로 그냥 딱 쓰는.
5: 네.
7: 우리도 갈증 해소 같이 쓰이잖아요. 딱 그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통학 1번 문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문장이네요. It's a부터 thirst까지 외울게요.
5: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7: Quenching thirst 외우는 차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대로 외우세요.
5: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7: 갈증 해소에 정말 좋은 천연 음료이다. 과육은요, 그대로 먹어도 되고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오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5: The flesh can be eaten as is or used to make coconut milk and coconut oil.
7: 이 부분 잘 보세요. 과육은 있는 그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The flesh can be eaten 뭐 by itself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우수한 장치 중에 하나가 as is예요. As is. 이게 있는 그대로거든요.
5: 맞아요.
7: 뭐 가공하거나 뭐 형태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5: 네.
7: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도 된다.
5: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뜻이에요.
7: 맞아요.
5: Right.
7: 이거 외울게요.
5: Uh-huh.
7: 통학 2번 갑니다.
5: The flesh can be eaten as is.
7: 있는 그대로 먹어도 돼요. 자, one more time.
5: The flesh can be eaten as is.
7: 자, 통학 2번 문장이었고 or used to make coconut milk and coconut oil. 코코넛 오일은 뭐 다양한 용도로 또 쓰잖아요.
5: 맞아요.
7: 머리에 바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0: 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은 요리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쓰입니다. 그 얘기죠.
1: Coconut oil is used not only in cooking, but also in cosmetics.
0: Or even in shampoo,
1: Sure.
0: hair products, right?
1: Yeah.
0: So coconut oil is used not only in cooking, 당연히 조리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but also in cosmetics. Okay. 껍질의 섬유질은요, 로프나 매트와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도 쓰여집니다.
1: The fibers from the shell are used to make everyday items like ropes and mats. So the fibers from the shell, 그 겉부분 있잖아요. 좀
0: 그렇죠.
1: 거친 부분. Shell은 보통 그 껍질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껍질의 그
0: 약간 두터운 껍질을 shell이라고 하는 것 같고,
1: Yeah.
0: 깨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사과 껍질 이런 건 shell이라고 안 하고 skin이라고 하고요.
1: 맞아요.
0: 예, 약간 껍질인데도
1: 아하.
0: 두꺼운 외피냐, 내피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 Yeah.
0: 자, and used to make everyday items, 일상용품, like ropes and mats. 좋네요. 달콤하고 고소한 향 덕분에 디저트와 음료로도 널리 활용이 됩니다.
1: Thanks to its sweet and nutty aroma, it's also widely used in desserts and drinks.
0: 일단 달콤한 건.
1: Sweet.
0: 고소한 건요.
1: Nutty.
0: nutty.
1: Nutty.
0: 이 nutty가 왜 고소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일단 nut 하면은 견과류이잖아요. 견과류들이 보통 고소하잖아요.
0: 그쵸.
1: So if you describe something to have a nutty flavor or a nutty aroma, you're saying that it gives off this warm, roasted, rich, sometimes even slightly sweet taste or aroma.
0: 그러니까 꼭 견과류 맛을 꼭 나디라고만 하는 건 아니고,
1: For example, coffee.
0: 그렇죠?
1: 우리 커피빈 같은 거살
0: 또
1: 때
0: 고소하죠.
1: nutty라고 맞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견과류가 주로 고소하기 때문에 생긴 단어인데, 넛이 견과류니까. 다만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나라 말의 개념의 고소함을 생각하면 쓰면 되는 단어네요.
1: 맞아, 좀 진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그런 향이나 맛을 표현하는 단어가 nutty예요.
0: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1: 네.
0: 그릭 요거트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고소하다는 말을 너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디란 단어 자체를, 야, 고소한의 의미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s to its sweet and nutty aroma, it's also widely used in desserts and drinks. 자, 코코넛은 열대지방에서 중요한 식량 자원이며,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의 요리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1: Coconuts are an important food source in tropical regions and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0: 그래서 an important food source, 우리 이제 식량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식량 자원이고, 어디에? 열대 지역에서. And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Cuisine 발음이요.
1: Cuisine.
0: 이건 약간 뭐 정통 요리를 말하는 단어긴 합니다.
1: 요리죠.
0: 그렇죠.
1: 네.
0: 길거리에서 파는 street food를 cuisine이라고는 잘안
1: No.
0: 해요. 예, 뭐 정통으로 정식으로 해서 만드는 요리 같은 걸 이제 cuisine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코코넛에 관련된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Coconuts. Coconuts are the fruit of a palm tree that grows in tropical regions. They are widely produced in Southeast Asia, India, and the Pacific Islands. Because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s sometimes called the tree of life. Inside the fruit, there is clear coconut water and white flesh. Coconut water is refreshing and rich in electrolytes, so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The flesh can be eaten as is, or used to make coconut milk and coconut oil. Coconut oil is used not only in cooking, but also in cosmetics. The fibers from the shell are used to make everyday items, like ropes and mats. Thanks to its sweet and nutty aroma, it's also widely used in desserts and drinks. Coconuts are an important food source in tropical regions and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0: 입이 트이는 영어는 월간지 교재로 매달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어요. 매월 20일경에 그 다음 달책 주문이 가능하고 월말에는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게 풀린다고 합니다. 정기 구독하셔서 배달 칩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입트형 책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0: 자, 34페이지에 이제 패턴을 세 가지 볼게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 전치사만 잘 챙기면 됩니다. Be used in different ways.
1: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0: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좋다.
1: It's good to have because i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0: 자, 그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1: It is us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region.
0: 그렇죠.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니까. The region,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 자, 갈증에서 문장이 있었죠? 우리 아까 외웠었던 통환기 문장에 들어갔던 quench thirst. 이거.
1: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0: 갈증에서의 가장 좋은 건 물을 마시는 것이다.
1: Drinking water is the best way to quench
0: 그렇죠.
1: thirst.
0: 한번 더요.
1: Drinking water is the best way to quench
0: 그런 얘기
1: thirst.
0: 많이 하죠. 네, 다른 그 무엇보다 물이 최고다. 자, 그 다음에 정통 요리 얘기할 때 cuisine.
1: Coconuts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0: 그렇죠. 태국과 인도 음식의 어떤 요리 재료로도 코코넛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요리를 요즘에 참 즐겨 먹습니다.
1: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enjoy the cuisine of Korea.
0: Korean cuisine 하셔도 되고, the cuisine of Korea, 그 나라의 어떤 요리 이런 식으로 어순 풀어줘도 됩니다. 난 여행 다닐 때마다 그 지역 특유의 요리를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1: I like to taste the cuisine of the region whenever I travel.
0: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딱 먹어볼 수 있는 그 음식들. So I like to taste the cuisine of the region whenever I travel. 여행 때마다 현지 음식 먹어보는 걸 즐긴다.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Do you like coconuts?
3: Yes, I especially love freshly squeezed coconut juice.
2: Coconut oil is used in a lot of different ways, too.
3: That's right. It's used for cooking and for skincare.
2: No wonder it's called the tree of life.
3: Exactly. Nothing goes to waste.
1: 남자가 Do you like coconuts? 물어봤죠. 여자가 Yes, I especially love freshly squeezed coconut juice. 좋아하지. 특히 생 코코넛 주스를 정말 좋아해. Freshly squeezed니까 바로 짠. 그 생
0: 그렇죠.
1: 과일 주스이잖아요.
0: 생 뭐뭐뭐 주스 할 때.
1: Yeah.
0: So freshly squeezed 꼭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제 짜낸 생 코코넛 주스 이런 의미로 여기선 coconut juice. 갓 내린 커피 할땐 freshly brewed잖아요. freshly brewed. 그 스펠링이 B-R-E-W-E-D. 그럴 땐 갓 내린 커피, freshly brewed coffee or freshly squeezed juice.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고. Okay?
1: All right. Coconut oil is used in a lot of different ways too. 뭐 주스 말고도 코코넛 오일도 정말 다양하게 쓰이더라고 라고 하죠. Woman says that's right. It's used for cooking and for skin care. 요리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skin care니까 피부 관리할 때도
0: 그쵸.
1: 사용이 된다.
0: 제품 여기저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스킨케어 제품들에. Alright?
1: No wonder it's called the tree of life. 아, 어쩐지 그래서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거구나. 아하.
0: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나.
1: Right.
0: 이런 말할 때 no wonder It's 뭐뭐뭐, 그렇죠? 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네. 그런 게 이상할 것도 없겠네. 그렇죠?
1: And then finally, exactly. Nothing goes to waste. 아니,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
0: 그쵸?
1: Nothing goes to waste. 버릴 게 없다.
0: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1: Yeah.
0: 정말 재료가 여기저기에 다 쓰여서 버릴 게 하나도 없네. Nothing goes to waste. 이 문장 괜찮습니다. 이거 통환기 하나만 더 갈게요. 통환기 3번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Let's go.
1: Nothing goes to waste.
0: 한번 더요.
1: Nothing goes to waste.
0: 마지막 한 번.
1: Nothing goes to waste.
0: 그렇죠.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상당히 유용한 문장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영작을 그날 주요 표현들을 이용해서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해보시고요. 그 페이지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정답 문장과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좀 달라고 해주시면 아주 유용한 여러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번과 5번 별표 쳐놓으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Alright,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splendid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요리, 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mm-hmm. 배우고 있어요. 우리 Zach쌤은 맛을 잘 봐요?
1: I think so.
0: 우리가 yeah. 보통 뭐 김치 만들 때도 옆에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입에 막 넣어주잖아요. 그럴 때 딱 먹었는데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한 걸 잘 찾아내요? You're good at finding what it needs more?
1: It depends on what kind of dish it is.
0: 그렇군요. 자, 그런데 먹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한 것 같다.
1: That one's an easier one. Yeah.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사실 소금이 더 필요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영어로 말하려니까 막상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요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It needs more salt.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이죠. 여기서 it은 사실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그 요리를 대신해서 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사물 대신에 쓸 때 it을 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 음식은 이라는 의미로 그것은 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need를 씁니다. It needs. S를 붙여줘야 되겠죠? It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needs가 되죠. It needs. It needs.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소금이라는 뜻에 more salt를 붙여주면 돼요. 우리는 소금 더 많이 필요해. We salt more need.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어순이 좀 다르네요. It needs more salt. 그래서 more가 salt 앞에 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Salt가 소금이죠, 그죠? 그래서 뭐 소금 대신에 다른 걸 또 넣어도 되겠죠. It needs more salt. It needs more sugar. It needs more 고춧가루. Soy sauce. Soy sauce.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It needs more salt. 아시겠죠? 연습해 볼게요.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0: needs more salt.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is, it needs more salt.
0: Mm-hmm.
1: So, it's obvious we're going to change salt. It needs more 뭐뭐.
0: 맞아요. So, salt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뭐뭐가 더 필요해요 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o, instead of ingredients, should mm-hmm. we put in something else?
1: Sure. It needs more time.
0: 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요거는 뭐 말 그대로겠네요. 어떤 일에 대한 기한이 더 필요할 때. I heard you're working on a novel.
1: Mm-hmm.
0: Are you done?
1: Oh, no. It needs more time.
0: I thought you were making a song for Maisie. Are you done with it?
1: No, it needs more time.
0: 네, 이렇게 뭐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만든 거나 뭘 할 때 다 끝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It needs more ti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Hey, look, Zach.
1: Mm-hmm.
0: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때요?
1: It looks good, but why is it only gray? It needs more color.
0: 아, 색깔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렇네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 좀 쓰면 좋겠네요. 네, 그림이나 디자인이 좀 심심해 보일 때, 아니 뭐 옷 같은 것도 좀 심심해 보일 때, it needs more col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It needs more color.
1: You could also say it needs more practice.
0: 예를 들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So I'm presenting. I'm practicing in front of you. 자, 잭,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So today, 어땠어요?
1: It was good, but it needs more practice.
0: 아, 그렇죠. Presentation 네. 하는 것도 it needs more practice. 연습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o, what are you making?
1: Well, I'm making soup. Here, try some. How is the soup? Soup 맛이 어때요?
0: It's good. 맛있는데. But it needs more water. 물이 더 필요해요. 좀 짜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죠? 네. It needs more water. 네, 재밌네요.
1: You could also say, it needs more variation.
0: 아,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전에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달랐으면 좋겠을 때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 It needs more variation. 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Variation.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스펠링 알려주세요.
1: Variation is V-A-R-I-A-T-I-O-N.
0: 그렇죠. So variation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네, 뭐 다양함,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1: It needs more depth.
0: 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썼을 때 예를 들어 글을 읽었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글이. 깊이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깊이가 더 필요해요. It needs more depth.
1: Right.
0: Depth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발음하기가 깊이라는 뜻이죠.
1: You could say it about like a research paper or something too.
0: 그렇죠. Research, 연구 자료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깊이가 없을 때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Here's a very common one. It needs more work.
0: Work.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It needs more work라고 하죠.
1: You can also say, it needs more bass.
0: Bass. 그렇죠. Bass 소리가 더 필요하다. Bass는 여기서 B-A-S-S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얘기할 때 It needs more bass. It needs more harmony. Well, it needs more...
1: Right. It needs more high-end.
0: High-end. 좀 더 고급스러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Maybe one more?
1: Okay. It needs more decoration.
0: Decoration. 장식이죠. Hey, this is my Christmas tree. It's just a tree.
1: Wow. When will you decorate it?
0: Well, there is decoration. Oh. There are lights.
1: Well, it needs more decoration.
0: Ah, it needs more decoration. 좀 더 장식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It needs more 뭐뭐. 이렇게 요리할 때도 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 needs more practice, everyone.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습한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t needs more time.
0: It needs more time.
1: It needs more color.
0: It needs more color.
1: It needs more practice.
0: It needs more practice.
1: It needs more water.
0: It needs more water.
1: It needs more variation.
0: It needs more variation.
1: It needs more depth.
0: It needs more depth.
1: It needs more work.
0: It needs more work.
1: It needs more base.
0: It needs more base.
1: It needs more decoration.
0: It needs more decoration. 제 차는 it needs less decoration. 네, 뭐 인형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t needs more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이거 맛 좀 봐줄래?
3: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2: 어떤 거 같아?
3: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0: 아, 맛을 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국물 요리의 간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 맛 좀 봐줄래? 맛을 보다라는 영어가 뭘까요, 여러분? 아실 텐데 T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겠니? 맛 좀 봐줄 수 있겠니? Can you?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라고 했어요. 물론이지라고 할 때는 뭐 sure, of course mm-hmm. 이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1: 뭐 해볼게 보통 try 나와요.
0: 맞아요. 먹어보다, 읽어보다, 입어보다 다 그냥 try를 쓰면 돼요. 내가 해볼게.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what으로 시작합니다. 너 생각은 어때? 라는 말로 풀 수 있어요. 자,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소금이 더 필요해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연습했으니까. 아하. 그 앞에 맛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만 더 만들면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셨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4: Can you taste this?
5: Sure, let me try.
4: What do you think?
5: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이거 맛 좀 봐줄래? 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Can you taste this?
0: One more time.
1: Can you taste this?
0: Can you taste this? 라고 물어봤죠. Taste가 맛을 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 you 뭐뭐 할 수 있겠어요? Taste this? 이걸 맛보다, 그래서 맛 좀 봐줄래? 라는 뜻이 됩니다. Can you taste this?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라고 했죠.
5: Sure, let me try.
0: One more time.
1: Sure, let me try.
0: Sure, 물론이지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let me try 라고 했는데 Let me,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직역하면 제가 뭐뭐 하도록 해주십시오. 인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Let me try, 내가 해볼게. 네, 그래서 try는 맛을 보다, 입어보다 뭐 다 된다고 했죠, 그쵸? Let me try. 자, 이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어떤 것 같아? 라고 질문했죠.
4: What do you think?
0: Again?
1: What do you think?
0: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자, 요 문장은 그냥 요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야?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직역이 되지만 어떤 것 같아?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잭쌤, mm-hmm. 우리 오늘 공원에 갈까요? What do you think?
1: Sounds good.
0: 네,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잭쌤, 우리 이제 공부할까요? What do you think? 우리 초록색 옷을 입을까요? What do you think? 뭐 무엇에든지 다 mm-hmm.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5: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억양도 잘 살려주셨네요. It's good. 이렇게 올라가면 네. 아, 그 뒤에 이어서 더 뭐가 있구나라는 네. 힌트가 되죠.
1: 맛있다 아니고 맛있는데.
0: 맞아요. 맛있어 근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뒤에 but이 왔습니다.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맛있어,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즉 같이 대화를 통해서 봤고요. Can you taste this? Let me try. What do you think?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다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들이네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Can you taste this?
5: Sure, let me try.
4: What do you think?
5: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 뭐였죠?
1: It needs more salt.
0: 자, 앞에 it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it은 약간 엇박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it, 이렇게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It,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it needs, 이렇게 짧게 발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needs, D-Z 소리죠. Z.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More가 아니에요. More. 여러 개의 모음 소리가 있지만 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연습해 주세요. More. 근데 이 more도 빨리 발음하면 그냥 mor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sort라고도 하는데 요 단어는 하나의 음절이죠. 그리고 중간에 저 L 발음, 특히 이제 끝에 오는 L 발음은 L 발음이에요. 그래서 혀는 앞으로 쭉 와서 윗니 뒤쪽에 붙지만 혀의 뒤쪽, 목구멍 쪽은 약간 목구멍을 막는 느낌으로 L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salt 살짝 T 발음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함께 연습해볼까요?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Good job. 자, needs more salt. 특히 이제 요 표현은 요리할 때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salt, sugar, pepper 뭐 요런 것만 넣어서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요리할 때 꼭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표현들 쭉 배워봤잖아요. 요리할 때 이런 표현들 한 번씩 꼭 사용해 주시면 실생활에 사용을 해야 우리가 기억에 남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습을 꼭 해야 되겠네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Terrific job, everyone.
0: 자, 우리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생생 대화문도 있으니까 대화문만도 따로 들으면서 또 복습하기 전에 우리가 토요일에 복습하니까 직접 딕테이션도 여러 번 해보는 것도 mm-hmm.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오늘은 Easy English 6월호 32조 그리고 금요일 5일이군요.
1: Our first Friday of June.
0: 네.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에선가 튀어나온 스쿠터 혹은 뭐 잘 타고 다니시는 건 뭐죠? 이게
1: the kickboard.
0: Kickboard. 네.
1: e-scooter.
0: 네, e-scooter. Yeah.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1: Not really, because I don't go that fast. I try to go slowly.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단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0: 아, 선생님은 이제 걸어가고 있던 pedestrian의 입장이고
1: 네. right.
0: 누군가가 그렇게 스쿠터를 타고 갑자기 확 골목에서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1: 걸어가다가
0: 네네.
1: Oh yeah, all the time.
0: 그렇죠.
1: All the time. In the city, especially, you have so many scooters.
0: Mm-hmm.
1: You have to be really, you have to be alert.
0: 그렇죠.
1: You have to be really alert.
0: 그러니까 oblivious 하면 안 된다니까요.
1: 네.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안 되고. You have to stay alert.
0: 네, oblivious 해야 된다고. 아, 아니라 반대로 alert 해야 된다고.
1: Alert.
0: 네, A-L-E-R-T. T 정신 바짝 차리고
1: Stay awake.
0: 네, 약간은 긴장을 하면서 사방을 돌아보며 가야 된다. 아
1: yes.
0: 참, 네. 자 물론 안전한 지역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1: Sure.
0: 되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이 함께하고 있는 소라 씨는 뭐라고 반응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뭐예요?라고 한다든지 놀랬잖아요?라고 한다든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 That's right.
0: 자,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어머머머. 아우, 저 스쿠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야?
1: 나도 봤어. 내 옆으로 아주 가깝게 지나가더라.
0: 그래. 뭐라고 반응도 거의 못하겠더라고.
1: 이런 골목길은 사실 위험할 수 있지. 특히 밤에는.
0: 진짜 그래.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어.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1: right.
0: 갑자기 스쿠터 한 대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1: wow.
0: 뭐라고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제 모든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됐긴 했지만 이런
1: right.
0: 골목길에서 조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Gotta be very careful.
0: 네.
1: Stay alert.
0: 그렇습니다. Stay alert. 우리가 항상 조심한다고 할 때 be careful은 잘 아는데
1: right.
0: 우리가 stay alert.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정신 차리고 다녀라.
1: 정신 바짝 차리고.
0: 네, stay 네. alert는 또 잘 익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알아두시면
1: mm-hmm.
0: 좋겠습니다.
1: Right?
0: 자, 먼저 야, 저 스쿠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1: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0: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라고 하는군요. 자, 스쿠터 소형 뭐 오토바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Right.
0: 자, 스쿠터가 came 튀어나왔어. 어디에선가부터 Out of nowhere.
1: Right.
0: 네.
1: You can also say the scooter popped out of nowhere.
0: Popped out of nowhere.
1: Popped out of, 빵 하고 popped out of nowhere.
0: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1: Right.
0: 네. 팝콘 튀어듯이 팍 튀면서 튀어나왔다.
1: P-O-P-P-E-D. Popped.
0: Popped. 근데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신 게 그 popped out of nowhere 하면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부터 튀어나왔어
1: right.
0: 라는 뜻으로 pop 결국 appear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Yeah. He came out, appear, showed up.
0: 그렇죠.
1: Sure.
0: 그 드러냈다 모습을
1: right.
0: 그런 뜻으로 pop이 쓰이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1: 갑자기 떠올랐어.
0: 네. 네. 그런 경우도 something popped into my head.
1: 가끔 보영쌤은 저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0: 네.
1: 막 딴 생각하다가

0: 갑자기 she pops in my head.
1: Oh.
0: Like, 뭐, 아, 이런 내용 예전에 보행 쌤이랑 나눈 적
1: 오,
0: 있었지.
1: 진짜요?
0: 다른 비즈니스 상황에서 like you suddenly, I think of you suddenly in different situation, you popped in my head.
1: Popped in my head.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있구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0: Really?
1: 선생님. 맞아요.
0: I'm sure,
1: 그
0: yeah.
1: TV에서 이서진 씨볼 적에
0: 아이, 왜
1: 항상
0: 이러세요?
1: 우리 그럴 때 우리 주치 쌤 얼굴이 popped into my head 돼요. 네.
0: 서진 씨, 죄송해요.
1: 아, 아니에요. 왜 죄송해요. 자, 그렇게 느닷없이 어떤 경우에 머릿속에 탁 떠올랐다라고 할 적에 기억이 떠올랐다 할때 pop into my head, popped into the head 이러면 쓰더라고요.
0: 이 맥락이 randomly잖아요. You just
1: 네.
0: randomly, you think about something,
1: 아.
0: randomly show up.
1: 아.
0: So the scooter just randomly came out of nowhere.
1: 맞아요. Randomly라는 말이 그 느닷없이,
0: That's
1: 밑도
0: right.
1: 끝도 없이, 라는 앞뒤 없이라는 말이 randomly. 여기서도 came out of nowhere. 이 out of nowhere 하게 되면 느닷없이 어디선가 갑자기라고 할때 out of nowhere. 실제 그 많은 뭐 영어로 된 드라마라든지 영상물을
0: Right.
1: 보실 때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0: Right.
1: 네.
0: So suddenly something comes or appears out of nowhere.
1: 네, out of nowhere.
0: That's right.
1: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은, 그래, 나도 그거 봤어.
0: I saw that.
1: I saw that. 나도 봤어. 이 말이죠. 이럴
0: Right.
1: 때 보통 나도 봤어. 라는 것 때문에 I saw. 까지만 하고 문장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0: Right.
1: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 근데
0: Sure.
1: 그게 아니라 that까지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0: 야.
1: 그러니까 I saw that.
0: Yeah.
1: 그죠?
0: 나도 그것을 봤으니까. I saw that.
1: I saw that. 그렇죠?
0: Yeah.
1: 그러면서 한마디를 꼭더 붙이죠. 네 옆으로 너무 가까이 지나가더라.
0: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0: Right.
1: 네. 그러니까 it passed 까지가 하나의 단위예요. 그것이 지나갔다. It passed. 그런데 너에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사이를 두고 확 지나갔다는 말이죠. 이럴
0: Right.
1: 때 close to you 하면 너에게 가까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너무 가까이라고 해서 way too close to you라고 했군요.
0: Way 하면 너무나
1: 네.
0: way too 그냥 too close 해도 괜찮은데 too를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way too close to you.
1: way too close to you.
0: Right.
1: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다는 거, 위험하다는
0: That's
1: 거죠.
0: right.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이제 내 옆으로 멈췄는데, 내 옆으로 지나가다가 내 옆에서 멈췄는데,
0: Right.
1: 그 차가 나한테 너무 바짝 붙어서 멈추더라. 마치 나에게 말이라도 걸려는 것처럼 할
0: Right.
1: 때, That car stopped way too close to me. 이렇게 말할
0: Right.
1: 수 있다는 거죠.
0: Way too close.
1: Way too close.
0: So it was almost scary that
1: 네.
0: the car is close to you.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Wow, that was way too close.
1: That was way too
0: That
1: close.
0: was almost dangerous. Almost got hurt.
1: 그렇습니다. 그때는 실제 거리상의 close라는 말이 아니라 that was way too close라고 할 때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만큼 사고가 날수 있는 지경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뜻으로 좀 추상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0: Right?
1: That was way too close. 큰일 날 뻔했다에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실제 거리가 아주 가까이 지나갔다.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0: Right.
1: 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0: Okay.
2: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3: I saw that.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직 가슴이 뛰는 걸 가라앉히지 못한 소라 씨는 아우, 나는 글쎄 뭐라고 반응도 거의 못 하겠더라고.
0: I barely had time to react.
1: I barely had time to react. 네,
0: Right.
1: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반응을 거의 할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라는 말로
0: Right.
1: 하자니 조금 덜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what about in English, 선생님? React라는 말 어떻게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0: So the reason why you would react to a situation, if it's a dangerous situation, your reaction is to avoid the situation,
1: Ah.
0: to move away to somewhere safe. But he moved by, he passed by so quickly, you had no time to react.
1: 아,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스쿠터가 오는 걸 내가 미리 봤더라면
0: 그쵸,
1: I could have moved back a little bit.
0: yeah.
1: 내가 조금 뒤로 뭐 멈춰 있다던가 I could have stopped
0: Sure.
1: walking.
0: Right.
1: 그냥 걸어가는 건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I barely

0: early had time to react.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조심하려고 반응을 취하는 것을 바로 react라고 하게 됩니다.
1: That's
0: 근데
1: right.
0: 그럴 시간이 거의 있을락 말락했다라는 뜻이 바로 I barely had time to react가 되는군요.
1: Right. I barely had time. 이거 react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서 barely had time.
0: 그러니까
1: Barely.
0: 거의 없었다는 말이군요.
1: Almost no time.
0: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거나 즉각 움직여서 피하거나 막거나 이게 react가 되는 건데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겨우 피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하는
1: Right.
0: 말이 I barely had time to react가 되겠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순간적으로 Whoa, that was close.
0: That was close.
1: 이렇게 표현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Whoa, that was close.
0: 아, 그게 이제 일종의 리액션이 되는 거군요.
1: Reaction, yeah.
0: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뜻으로.
1: Whew, that was close.
0: That was close.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이런
1: Yeah.
0: 뜻으로. 여기서는 I barely had time to react. 늘 말씀드리지만 이 barely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barely. 이제 부사로 해서 내가 barely had time 하게 되면 뭐뭐 할수 있는 시간이 아주 조금은 있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1: 거의 없었던,
0: 거의 없었다는
1: 없었는데
0: 거죠.
1: 조금만 있었어요.
0: 조금밖에 없었다.
1: Right.
0: 이런 말이 되는 거죠. I barely had time to react. 그랬더니 이제 케빈은 얘기가 이미 나온 김에 하는 말이 이런 골목길은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 특히 밤에는.
1: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0: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자, 우리 loose tiles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1: Right.
0: 그런 타일들은 미끄러울 수도 있어. They can be slippery라고 했었던 거 있죠?
1: Right.
0: 똑같은 뜻으로 can be가 또 쓰인 겁니다.
1: Right.
0: 이런 골목길들은 tricky 할 수가 있어. 자, 먼저 side street라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1: So we're talking about side. There are main streets, big streets, and on the sides of the main streets, there are smaller streets in each block, right? So we call them side streets.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면 도로라든지 큰길 옆에 있는 작은 길들,
1: Right.
0: 골목길을 가리켜서 side streets가
1: Yeah,
0: 되겠군요.
1: they're smaller streets.
0: smaller streets.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좀더 작은 규모의 거리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런 side street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니까, 그 걸어가고 있다가는 놀랄 수가 있겠죠. 자,
1: Oh,
0: 이것들이
1: right.
0: tricky 할수 있다. tricky, tricky. 자, 어떤 뜻일까요?
1: Tricky. So when something is tricky, number one, it can be something that's unsure. I'm not sure, but it can also be dangerous, right? So you're unsure and dangerous. So things that are tricky.
0: 선생님, unsure 하면서 dangerous 한게 우리말로 뭐게요?
1: 애매한
0: 애매하게,
1: 거죠.
0: 그렇죠.
1: 애매.
0: 애매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저건 진짜 위험한 거야라고 하기에는 꼭늘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위험한 이럴 때 tricky를 쓸수 있습니다. 이게 또 까다로운 이런 뜻도
1: 맞아.
0: 되잖아요.
1: 까다롭다.
0: 그렇죠.
1: Tricky.
0: 까다로운 것도 왜 까다로워요? 애매하니까
1: 애매하기
0: 까다로운
1: 때문에.
0: 거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여기서도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특히나 밤에는.
1: Yeah. Especially at night.
0: Especially at night.
1: Yeah.
0: 이때 specially가 아니라 especially at night라고 하는
1: Right.
0: 거. 헷갈리기 쉬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especially, 특히 specially. 네.
1: 특별한 거는 special이고,
0: 네네.
1: especially. 여기서는 특히, especially
0: 그렇죠.
1: at night.
0: 맞습니다. 비교적으로 특히나 더라고 할때 especially at night. 특히 밤엔 더 그렇다고. 네,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barely had time to react.
3: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0: 네,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그랬더니 소라 씨는 그래, 정말 그래.
1: Seriously.
0: Seriously.
1: Seriously.
0: 우리말로
1: 오,
0: 진짜. 네, 이
1: 진짜로.
0: 말이죠. Seriously.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겠어.
1: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네, 드디어 나왔다. Stay alert.
1: Stay
0: 이
1: alert.
0: 표현.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네.
1: 여기서 그냥 stay alert 해도 되는데,
0: 네.
1: 훨씬 더, 정말, 진짜로,
0: 네.
1: way more, so much more than now.
0: 네. 아까도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라고 해서 way라는 말이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라고 해서 훨씬 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군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나는 그래야지 앞으로 뭐 이런 각오도 다지면서 아무래도 내가 그래야지 않겠어? I need to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Mm-hmm.
0: 네,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Seriously,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3: I saw that.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2: I barely had time to react.
3: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2: Seriously,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저 스쿠터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야?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1: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0: 나도 봤어. I saw that.
1: I saw that.
0: 네 옆으로 너무 바짝 가까이 지나가더라.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0: 내가 뭐라고 반응도 거의 못하겠더라고. I barely had time to react.
1: I barely had time to react.
0: 그러니까 이런 골목길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1: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0: 특히 밤에는 그래. Especially at night.
1: Especially at night.
0: 진짜 그래. Seriously.
1: Seriously.
0: 이제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어.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1: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All right. Great job, everyone.
0: 네, 또박또박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mm-hmm. 잘하셨다고 이렇게 환호를 해드린 거예요.
1: Very good.
0: 네, 자, I need to stay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패턴으로 뭐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시면은 34쪽에 나와 있거든요.
1: Okay.
0: 이 I need to 하면은 나는 뭐뭐를 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선생님.
1: Right, right.
0: 전 보통 I need to만 나오면 꼭 I need to go.
1: I need to go.
0: 네, I need to go. 이걸 떠올려요.
1: 화장실 가는
0: 거야? 화장실 가야 된다고.
1: 왜 이렇게 앉아보자고 했어? I need to go.
0: I need to go.
1: 더 짧게. Gotta go.
0: 네, gotta go.
1: gotta go.
0: 네, 나 진짜 가야 돼. 어딜 가겠어? 화장실로 라고 할 때 I need to go 이렇게 말하는 right. 경우가 있는데 I need to는 이렇게 나 뭐뭐 해야 돼 라는 말을 좀 가볍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Right. 여기서는 stay가 뒤에 이어졌는데요. stay 다음에 보통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오게 되면요. Right.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겠다라는 말이 돼요.
1: Right. 그러니까 I need to stay.
0: I need to stay. 그러니까 right. I need to stay까지만 말하면 난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야 돼라는 yeah. 의미가 또 될 수 있잖아요.
1: Right.
0: 근데
1: right.
0: I need to stay alert. I need to stay calm. Yeah. I need to stay more close to right. you.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yeah. 말이 되는 거죠.
1: I need to stay thin because I can't wear my clothes properly.
0: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yeah. 옷에 내 몸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I need to stay calm in situations like this. 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선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교재 right.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Stay cal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구텐베르크 덕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래 지식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향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을 담은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죠. 이런 출판에 도움을 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지리책을 선물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천체 위치 추산표라는 천문학책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미지의 땅으로 탐험을 떠나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렇듯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세상은 그때부터 더 큰 진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